0: 쏠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예! 우리가 했어!
1: 성공이야!
0: 어? 저게 누구지? 꽁지?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으아!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2: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이런!
0: 안 돼, 꽁지야! 어떡해! 스타 코어도 떠내려가고 있어! 안 돼!

0: 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어,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왜? 너무 무서워!
2: 어?

0: 귀여운 쿼카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1: 꼭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2: 무슨 일이야?
1: 우와, 호기잖아. 크라이키, 슈퍼윙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0: 크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 란 뜻이란다.
1: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앤디.
4: 근데 저 쿼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0: 쿼카들이 우릴 뚫어져라 보고 있어.
2: 오히려 잘 됐네요.
3: 쫓아다닐 수고는 덜었으니까요.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0: 사진 속에 가둬버려야지.
1: 조심해.

0: 있어보자. 야, 저리 가! 어? 물을 싫어하나 본데?
1: 지금이 기회야, 맥스! 달려! 어서 빨리!
2: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1: 쿼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0: 슈퍼윈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2: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1: 스타코어?
0: 그게 뭔데, 맥스?
2: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3: 어? 이게 뭐지?
0: 스타코어야.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차례겠네.
2: 슈퍼윙스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0: 하이예!
1: 쿼카랑 슈퍼윙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0: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2: 앞에 낭 떨어지잖아. 막다른 길이야.
0: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물이야.
2: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변신! 됐어!
4: 작전 대정답!
0: 고마워, 슈퍼윙스. 너희 덕분에 쿼카들이 다시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5: 그게 무슨 소리야, 앤디. 네가 우릴 구했잖아.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임무는 끝낼 수 없었어.
6: 그래, 맞아. 앤디, 넌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0: 이거 받아. 널 위해 준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쿼카 모형이잖아.
2: 와,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0: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1: 어?
2: 호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0: 뭐?
3: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1: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4: 싱가포르로 출동!
1: 출동, 슈퍼 강아지 해피.
5: 어? 어? 신호가 왜 저러지? 대체 무슨 일이야?
6: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한다고.
7: 걱정 마세요, 여러분. 봉반장이 왔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쪽 차들부터 출발. 정지! 반대편 차다 가세요!
5: 아, 이런... 이러다 늦겠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어!
8: 가도 되는 건가? 좌 출발!
7: 안 돼! 조심하세요! 이거 큰일이네...
0: 봉반장! 우리가 도와줄게.
7: 와, 리얼 해피.
0: 준비됐지, 해피? 여러분, 해피의 안내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7: 교통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어. 해피, 최고야.
9: 저 로봇 강아지 꽤 쓸모 있어 보이는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쟨 여기 왜 있는 거야? 저 녀석 콜칫거린데.
0: 우와, 멋지게 잘 나왔는데?
9: 아하!
7: 둘 다 정말 잘했어. 나 혼자선 못했을 거야.
0: 도움이 돼서 기뻐. 그렇지, 해피?
7: 둘이 최고의 파트너구나. 그나저나 지금 싱가포르 곳곳이 혼란스러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0: 그럼.
5: 여기 좀 도와줘. 이게 무슨 일이지?
7: 보트가 뒤집히려고 하잖아.
5: 나는 못 버티겠어.
7: 호수가 파도라니 말도 안 돼.
0: 저기 봐! 물이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7: 내가 물 나오는 곳을 막아볼게. 물살이 너무 세서 버티기가 힘들어! 소용이 없네.
0: 해피,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해피 풍선 모드! 어서 가, 해피!
7: 좋은 생각이야.
5: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7: 천만에!
0: 잘했어, 해피.
10: 봉반장!
11: 안녕, 봉반장. 안녕, 리엔. 안녕, 해피.
10: 늦어서 미안. 일찍 오래

0: 지나가는 걸 기다려주느라 발이 묶였어. 미안해.
1: 그럴 거 없어. 훌륭한 파트너들이 날 도와줬거든.
0: 잠깐! 저 풍선 좀 봐! 응? 곧 터지겠어!
2: 도와줘!
0: 어서 가서 구해줘야 해!
3: 구중 루프 발사!
2: 잠깐만! 나 높은 곳이 정말 무서워! 내려줘!
3: 조금만 참아!
1: 움직이지 마! 안 그럼 더 흔들려!
3: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4: 어딘가에 분수를 잠글 밸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자!

0: 귀엽기도 하지.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워주려는 거니까.
1: 됐어. 이제 분수가 멈출 거야. 물이 안 나. 어, 잠깐. 어? 해피가 어딨지? 해피! 응? 해피! 어? 어? 얘들아, 혹시 해피 못 봤어? 어... 해피가 아무데도 안 보여.
2: 어?
1: 해피! 걱정했잖아, 해피. 어? 모두 어서 피해!
0: 이 녀석 이름은 퓨리야. 내 비밀 무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1: 안 돼.
0: 준비됐지, 퓨리? 연습한 대로 해봐. 네 숨겨진 능력을 뽐내는 거야.
1: 안 돼. 이거, 나.
3: 나 모르기가 아니라고.
4: 골드보이, 보트를 내려놔.
0: 그래, 그럼. 하이야.
3: 도와줘.
5: 안 돼.
4: 모션캔 발사. 이 상태로는 오래 못 버텨!
0: 보트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퓨리와 싸워 이겨야 할 거야.

0: 거기 방법을 생각해봐.
1: 섀도우 스피드! 잡았다! 해피! 돌아왔구나!
0: 야호!
2: 좋았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3: 으아,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2: 거기! 해피의 구조 기능 버튼을 눌러!
1: 어? 해피, 부탁해!
3: 이제 살았다! 고마워, 얘들아!
0: 야, 정말 대단했어, 해피!
1: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뿐이야!
4: 귀찮게 됐네! 오늘은 내가 다

0: 리인과 해피인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아. 충분해. 맥스, 어? 준비됐어?
1: 그럼 물론이지.

0: 스냅, 도와줘서 고마워.
1: 별 말씀을. 싱가포르의 멋진 풍경도 찍고 아주 즐거웠어. 알았어, 네 사진도 찍어줄게.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1: 좋게.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6: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7: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6: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놀이터에서 놀아요.
4: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3: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0: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0: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0: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4: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5: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석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4: 응?
2: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었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1: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어디예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것 좀 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우와, 저것 좀 봐.
4: 얘기 안 끝났거든.
5: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6: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딩 출동!
1: 너무 진창이야.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6: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6: 기가 우주 가방 작동!
1: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7: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1: 잡았어.
3: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트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트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베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0: 나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2: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0: 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1: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모든 고철을 다 사용했어요. 그물까지도요.
0: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0: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비,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4: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8: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8: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8: 자, 가자!
10: 우리만 믿어!

0: 이거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가 빌더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 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5: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5: 어? 저기 좀 봐.
4: 우와, 진짜 예뻐.
0: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0: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빌던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6: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 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우리만 믿어! 호키봇 변신 완료!
8: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0: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1: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0: 그래!
1: 기가 빌더가

0: 하지만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0: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2: 제이, 대피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곧

0: 스피 위험해! 빨리 피해 스피! 오베르 트와이스만 있다면 그렸잖아! 기류! 제발 멈춰줘!
1: 스피, 우리가 도와줄게!
2: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3: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4: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3: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원님,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그 버섯 번개 멜라지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2: 보상.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1: 좋게.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스티.

0: 쓸모없는 인간.
1: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코코라 퀼리티 투바론 옴브릭 생성의 자랑스러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2: 요즘 회사가 바빠요.
3: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맨날 야근이야.
0: 근데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즘 지구가 난리래요.
4: 왜요?
0: 아니, AI가 생기면서 지구인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졌대요.
3: 저도 들었어요. 이미 AI가 레벨 5래요. 보통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연구원들도 많이 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은 다 로봇이 한다잖아.
3: 맞아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래요.
2: 그 찬란 지구인들도 쓸모가 없어지는군요.
3: 쓸모가 없어? 왜요?
2: 아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AI가 다 대신한다면서요. 그럼 지구인들이 할 게 없잖아?
3: 할 게 왜 없어요? 시간 나면 그림도 그리고 EBS 보면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2: 그러니까 문제죠. 그림이나 공부나 AI가 더 잘하는데 그걸 뭐하러 해요?
3: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돼?
2: 아니, 뭐하러 에너지를 써요. 그냥 누워있어.
3: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되냐니까.
2: 아니, 뭐하러 그래.
3: 즐겨 좀!
0: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될까?
5: 지금이 AI 시대인데 뭐.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AI들이 일을 거의 다 해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미나게 놀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6: AI가 대신 다 하면 안 되고 뭔가 보조해줘야 되지 않을까?
7: 근데 그럼 그 AI를 어떻게 사는지? 그럼 그 AI를 살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
8: 그러네. AI는
7: 직업들이 다 사라진대잖아. 그럼 그 AI는 누가 사는데?
6: 그 AI는 내가 샀으니까 그걸.
7: 그러니까 그 살 돈은 어디서 만드는 거야?
6: 그 살 돈은 옛날에 AI 시대 전에 벌어둔 돈으로 내가 살게.
7: 그럼 AI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거야?
6: 그 사람들은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생기겠지. AI가 할 수 없는
7: 지 내가 물어보는 게 그 방법.
5: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약간 AI가 농업 같은 걸 대신에 해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는 쌀 양도 멀쩡히 지금처럼 유지가 될 테고 이러면 딱히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7: 지금은 쌈 판매율보다 고기 판매율이 더 높아.
5: 어쨌든 먹는 거 많아.
8: 그치만 근데 그 일자리를 잃으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아까 말했지 보조를 두거나 아니면은 빠질 때 그거를 주는 게 나아.
5: 우리도 이제 꼭 그렇게 될 수 있어.
6: 그치, 우리 세대 이야기.
7: 이미 그렇게 됐어 지금.
5: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8: 이미
5: 잘리고
8: 직업이 조금씩 없어지는 중이야.
6: 또 AI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지 않을까?
5: 그러겠지.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이 생겨났겠지. 예전에는

0: 직업을 또 대체할 또 다른 AI가 나타나지 않을까.
1: 그래도 또 다른 AI가 생기면 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이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면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2: 맞아, 맞아. 아, 제일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건 뭐야?
3: 편의점 알바.
4: 난 회사원.
5: 근데 그건 무인 편의점이 많으니까.
0: 네. 지금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들은 노동자들을 블루라인인가 블루잠인가 그렇게 부르거든. 그 블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을 더 줘.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려면은 막 오류가 나고 막 부서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동 일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노동 일을 하는 것에 더 연봉이 더 많이 들어가. 그래서
5: 좀 더
0: 내 생각에는 아마도 노동 일 하는 거는 안 사라지지 않을까?
5: 나는 과학 하시는 분들이잖아.
2: 좀 뭔가 지성인? 뭔가 정확한 수치로만 하는 거는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봐.
0: 내 생각에는 AI 쓰는 이유는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솔직히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
2: 맞아.
0: 그 AI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효율 같은 거는 훨씬 더 올라가잖아. 선생님 같은 거는 선생님도 아무튼 사람이니까 가르치면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AI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해.
2: 그렇지. 감정이 없으니까.
0: 그렇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 AI를 쓰는 게 아닐까.
2: 맞아.
0: 제 말은요, 그 대체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지 완전히 그냥 뿌리가 완전 뽑혀버린다는 건 아닌 거죠. 예. 네.
3: 근데 나는 솔직히 AI가 일자리를 다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 입고 자고 먹고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돈이 다 필요하잖아.
0: 근데 그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자본이 있어. 이렇게 돈이 막 뒤에 막 쌓여 있어. 막 돈 주워 먹고 막 그래. 그냥 돈 막 뒤에 막 싹 쌓여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벗는 이유를 직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2: 이번 이쪽에서 돌까?
4: 오케이. AI 만드는 사람. AI가 AI는 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3: 과학자들의 지식이 AI에 들어가 있는 건데 AI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과학자를 어떻게 이겨?
2: 근데 AI가 요즘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지.
3: 그러면은 나는 AI를 통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
0: 그 핸드메이드 기술은 지금도 뭐 수제 햄버거, 뭐 수제 뭐 의자, 수제 컵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막 환장해서 막 가잖아. 근데 AI 시대는 더 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AI가 다 만들잖아. 다 기계가 그냥 딱딱딱딱 컵도 딱딱딱딱 찍고 게임들도 딱딱딱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딱 주는데, 핸드메이드 기술은 아까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AI가 따라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핸드메이드 기술의 발명품은.
2: 로봇 핸드메이드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하면 로봇은 디디디디 이 수도를 한다면 인간은 하나하나씩 주문 제작으로 해도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
3: 약간 반지 같은 걸 만드는 사람만 봐도 자신의 생각을 이 조그마한 반지 안에 담아내려고 몇 개월 몇 주를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4: 로봇은 그냥 입력한 걸 그대로 수행한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정서적인 가치인 거고,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 그 로봇을 만들려고 공장 지어? 땅 사?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드는데 기계 사? 그 로봇이 탄생을 했어.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들려고 수많은 인건비가 들어가. 그래서 그 만든 그 물건의 그 물건의 값은 막 3,000원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솔직히 진짜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로봇이 만든 게 훨씬 가치가 높아.
4: 근데 사람이 만드는 거는 사람이 직접 한땀 한땀해서 만드는 거니까.
0: 사람이 만드는 것도 내가 입력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5: 근데 공장에서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거잖아.
3: 그걸 만들 때까지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만든 게 오히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
2: 그치.

0: 근데 나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냥 눈 주고 안 살래. 왜냐하면은 그 기계가 만든 걸로 별로 차이가 없으면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니거나 선물하는 게 아니면은 내가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걸쓸 필요가 없지
1: 근데
0: 않을까?
1: 만약에 고흐가 그린 그림이면 그것도 사람이 그린 거니까 몇 시간이고 몇 년이고 공을 들여 그린 거잖아. 근데 그거를 AI가 똑같이 학습해서 고흐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 그렸다고 해도 고흐가 그린 거의 가치는 가치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해.
2: 나 니네들 의견이랑 비슷한 게반 고흐는 정신병이 있었어. 알지?
3: 알지? 응, 있었어.
2: 반 고흐.
3: 몰랐어. 난반 고흐 몰라.
2: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 아무튼 반 고흐가 정신병이 있단 말이야. 근데 AI는 멀쩡하잖아. 근데 반 고흐가 그린 거는 약간 으아 막 이럴 때 그린 거잖아. 근데 AI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 고흐는 정신병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 작품에 들어간 노력 같은 걸 본단 말이야. 그 사람의 희소성 있잖아, 그 머릿속에. 그렇다 보니까 나는 반 고흐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한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더 가치가 높다고
1: 쟤 이해 아예 못한 것 같은데.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 돼.
3: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하면 되는 거.
2: 네. 그러니까 취미들이 늘어서 취미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정식 직업이 되고 그 정식 직업들이 많이 많이 만들어져서 또 인간 시대가 오고 걔네들이 아, 또 귀찮다 하면서 AI 시대가 오고 이게 반복인 거지. 그러니까.
3: 그치.
1: 점점 그러면 점점 퇴화했다가 다시 발전해 나간다.
3: 그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인간 세대로 다시 돌아갔다가 미래를 이어나가려면은 공부를 해서 그 AI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그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2: 맞아. 그때는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지금도 막 수능 사라진다 그러고 막 지금 난리잖아, 공부에 대해서.
0: 공부를 아예 안한 사람들은 진짜 그게 원래인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놀다가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걸 인간으로 대체를 당하면 인간이 완전 무력해질 거고 일을 안 하고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안 하는 거지. 나 같으면 공부를 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
3: 하면 되지.
4: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0: 아니, 절대 아니지.
1: 쓸모가 없다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졌다.
3: 일을 안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5: 나는 쓸모는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 왜냐면은 우리보다 더 낮은 동물들이 있잖아. 근데 동물들도 쓸모 없는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쓸모 없는 게 아닌 것 같아.
0: 생명은 쓸모 없는 게 있지. 또 없고 없지도 않아. 물건 정도는 쓸모 있고 없고를 따질 수 있어.
6: 그리고 아무리 진짜 일안 하고 막 집에서 먹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막그 사람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뭐 자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0: 맞아.
4: 각자 여러분의 그 쓸모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0: 나는 그냥 살아있어. 뭐든지 할수 있어. 그냥 그게 제일 쓸모있지.
1: 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어.
3: 나는 뭔가 욕구가 있어.
5: 함께 대화할 수 있다. 함께 친근하게 지낼 수
2: 아니, EBS는 안 끝나, 일단. EBS는 쭉 이어져 나갈 거고 안 끝날 거고 AI를 맞추는 그냥 개념 학습?
0: 오빠는 사회생활 진짜 잘하네.
1: 그냥 똑똑한 거야.
3: AI를 어? 누구세요?
7: 직장인입니다.
5: 회사
0: 힘내세요.
3: 화이팅.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2: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분 아니야? 아까 애니메이션 처음 나올 때?
3: 왜요?
0: 왜요?
5: 없어요. 맨날 학교 가야 돼요. 학교 또 가기 싫어요.
0: 근데 휴가가 있지. 연차 쓰면 돼.
5: 야, 근데 휴가하면은.
2: 근데?
5: 일자리가 없어.
2: 방학은? 공짜야.
3: 두 달 동안.
0: 방학 때는 월급 안 받아.
1: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때문이 아닌데.
2: 나는 교대를 갈 만큼 똑똑한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0: 맞아.

0: 나한테 놔라.
1: 나가 먼저 놔.
0: 네가 먼저 놔.
1: 나 먼저.
0: 알았어. 그러니까 누나는 까불러 안 까불래.
1: 이 누나가 먼저 다 놀렸잖아. 가지 가지 가지.
2: 얘들아, 너희들 또 싸우니?
0: 내가 아니라 호떡이가 먼저.
1: 아니 아니, 누나가 먼저 다 놀렸어요.
2: 둘 다 시끄러. 얼른 화해 안 해? 어떻게 그렇게 허구헌을 싸워 그래?

0: 라면이네. 누나 나 한 입만.
1: 네가 끓여 먹어.
0: 아잉 누나 나 한 입만 줄게요. 한 젓가락만 먹을게요.
1: 알았어. 딱 한 입만 먹어야 돼. 진짜로 한 입만.
0: 알았어. 맛있겠다.
1: 오예, 오예!

0: 이제 씻을 거야. 내가 먼저 씻을게.
1: 어? 지금 씻는다고?
0: 응.
1: 얼른 씻어.
0: 알았어, 알았어. 5분이면 돼.
1: 5분?
2: 명탐정 배지와 신비의
3: 신쟁이야! 나는 내 거야!
0: 어머나, 웬일이니?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잖아!
1: 지금 안 씻지? 나 화장실 쓴다.
0: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진짜 지금 씻을 거야. 저거 왜 이렇게 웃겨. 나 10초만, 아니 1분만.

순서 때문에

아, 이거 드디어 나왔네. 이거 진짜 재밌는데. 어머나, 어머나. 이거 드라마 이거 이제 하네. 웬일이. 저럴 줄 알았어.

0: 남매가 싸우는 이유 2위 하늘 같은 누나한테 야라고 해서. 너네 집 유치원 봐야지.
1: 아 진짜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내놔.
0: 내놔. 시끄러. 너 하루 종일 봤잖아. 내가 볼 거야.
1: 아, 나 딩동댕 딩동댕 봐야 돼.
0: 에헤이, 촬영. 요즘 샷.
1: 아 누나는 휴대폰으로 보면 되잖아.
0: 오, 그거 좋은 방법이다. 네가 휴대폰으로 봐.

0: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려고. 노라고 했지.
1: 나가 먼저 노라고 했다.
0: 근데 우리 왜 싸우고 있더라?
1: 그거야 누나가 먼저.
2: 왜 싸웠더라?
0: 남매가 싸우는 진짜 이유.
1: 뭐 그게 중요한가?
3: 왜겠어?
0: 어? 어, 진짜 호빵이랑 호미예요?
4: 맞아요. 진짜 호빵이랑
3: 호미. 오늘은 우리가 예고한 대로 우리 자기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고민상담소 컨텐츠를 진행할게.
0: 잠깐, 그 전에
5: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0: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3: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0: 그럼 고민 상담소 Let's do it! 하나 읽을게요. 제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니? 잠깐만, wait. 항상 자기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어. 바로 love yourself. 나 자신을 사랑하라.
3: 맞아, 맞아. 잠깐만, 채팅 하나만 볼게요. 괜찮음. 호미를 보아.
6: 누구니?
3: 악성 채팅은 차단할게.
0: 차단. 우리가 자기 얼굴은 모르지만 절대 아니야. 세상에 못생긴 얼굴은 없어. 세계 인구가 81억 명인 거 알아? 그럼 81억 개 얼굴이 있다는 건데 얼마나 다양해. 그치?
3: 맞아, 맞아.
0: 81억 명 줄을 세워서 순위를 매길 순 없잖아.
3: 없지, 없지. 물론 호미처럼 독보적인 미모가 있기는 해.
0: 아무튼 내가 나를 안 예뻐하면 누가 나를 예쁘다고 해주겠어?
3: 그리고 사람은 뜯어보면 안 예쁜 구석이 없다고.
0: 맞아, 맞아.
3: 얼굴도 마음도 나는 물론 안 뜯어봐.

0: 잠깐만 채팅 하나 또 볼게. 호미는 어딜 뜯어봐야 예쁜. 이 매니저 이 사람도 차단 부탁해요.
1: 매니저가 어딨어? 아무튼 친구는 자존감부터 올려야겠다. 내가 완전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지금 앞에 거울 있어? 자, 거울을 올려놔. 올려놨어? 그럼 거울을 쳐다봐. 자기 눈을 쳐다봐. 아이 컨택. 이제부터 나를 따라해. 나 뭐 돼? 따라해.
0: 나 뭐 돼?
1: 호미 뭐 되지?
0: 응? 나 뭐 되지?
1: 뭐 되지?
0: 나 뭐 되지?
1: 되지. 칭찬이야.
0: 예.
1: 했어? 기죽을 때마다 기억해뒀다가 써먹어. 그리고 기죽이는 사람한테는 한 글자만 바꿔서 물어봐. 너 뭐 돼?
0: 너 뭐 돼? 어? 채팅. 호미, 너 뭐 돼? 왜 이걸 나한테 하지? 어? 오늘 짓궂은 사람 많네? 차단.
1: 뭐 이러다 다 차단당하겠네. 아무튼 자기한테는 내가 숙제를 하나 더 줄게. 오늘부터 내 장점 하나씩 찾기.
0: 그럼 우리도 서로 장점 하나씩 찾아서 말해주기 해볼까?
1: 좋았어. 그럼 호미 first.
0: 우리 호빵이는 우리 호빵이는 이 점이 정말 예뻐.
1: 어? 어떤 점?
0: 요 점, 요 점. 여기. 너무 예뻐.
1: 눈 옆에 점.
0: 맞아, 맞아.

0: 장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꼽기가 너무 어렵네.
1: 뭐야 뭐야 뭐야.
2: 빨리 말해.
0: 호미는 듬직해. 친구로서 정말 너무 듬직하고 사랑스러운 친구야. 내가 내준 숙제 잊지 말고 우리처럼 하루에 칭찬 한 개씩, 알겠지? 어? 알겠어요. 고마워요, 호빵 언니. 아, 천만의 베이비.
1: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잠깐, 잠깐. 너도 고민 있다구?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또!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없이.

0: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맞아요.
1: 우리 그레이스는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2: 야, 스윙이.
1: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3: 그레이스 is very sensitive and kind.
1: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0: 고개가 대륙대.
1: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너무 이쁜데 우리 그레이스 마음?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올리비아 쓸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우리 엔젤리나는

0: 강한 공주 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퍼스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엔젤리나 엄마 김수정입니다.
1: 안녕하세요. 쇼입니다. 그레이스 엔젤리나 아빠.
0: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가족인 것 같아요.

0: You're gonna make my coffee?
1: Yeah.
0: And the water?
1: Yeah. Drain
2: that. Yeah, drain it. Mm-mm. Mm-hmm. Mm. You like the coffee?
0: Huh?
2: You like the coffee?
0: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 어디?
3: 내일.
0: 내일. 얘들아, 시리얼 먹을까? 불 가져가고.
3: 응.
0: 가져가고 또 가져가야 돼. 뭐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먹으려면?
3: 스푼.
0: 스푼 가져가야지.
3: 그레스도
0: 이거 먹어. 나는 빅스. 이제 엄마 준비하고 있을게. 먹고 있어. 알겠지? 저가 다 해주면은 우리 그레이스 엔젤리나가 저한테 의지하고 저만 쳐다보는 아이로 절대 키우고 싶지 않아요.
4: Teach them to be strong and independent and protect them but not too much. Give them the strength and independence to know how to be strong and what to do. Wait, I think I'm ready.
3: Yeah,
4: for the family, I keep working hard and try for the family. It makes it interesting as well.
3: Yum. Run, run, run. Whoosh. Whoosh.

0: 어떠신 바 이거인데? 그럼이요. 이것만 넣을게. The white one.
1: 맛있어.
0: 우이.
2: 저 이불 정리도 해줘야지.
0: 쭈쭈쭈. 우후. 나 테디도 어디?

0: 예뻐. 잘했어. 아, 어제 어디?
1: 화자!
2: 스타일 아가데?
0: 네네 선생님.
2: 네네 선생님.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0: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목욕까지도 맨날 타고 하리베르게 뒤에다 아이가 알겠습니다.
1: 엄청 여유롭게 왔다.

0: 매일매일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엔젤리나 제가 출산한 후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고마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달려오면은 저도 같이 뛸 수도 있고. 아, 왜 잡기들이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일로.
1: What happened?
0: No, it's okay, it's okay. 엄마, 물 줄게, 일로.
2: 어디
0: 다쳤어? 다리
1: 언니 모르고 있어. I think your foot might have hit her.
3: I did
1: that. Yeah. Yeah, you might. Yeah, you don't know. Yeah.
0: 자, 자. 괜찮아, 괜찮아.
1: 이 크레이. 야, 스윙. 예. 이게, that is that the easy way?
3: That is not hard.
0: Oh, you doing good, Joshua?
1: I'm too happy.
0: 스페인에 혼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행 후 다시 호주로 여행하다가 데이트앱에서 처음 만났고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 앞에서 같이 첫 만남

0: 상담을 했어요.
1: And then I felt really like nervous because Sejong's so beautiful and smile like lights up the room.
0: 신랑 심장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쿵당쿵당 너무 귀여웠어요. 일이 끝나면 항상 와 있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먼 거리인데 항상 운전해서 저 보러 잠깐이나 보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그 신랑이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 결혼하게 됐습니다.

0: 약간 뭐가 보여?
1: 나 하늘 보고 있어.
0: 하늘 보고 있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은 제가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저희 같이 함께 한 2년 반 정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가지고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3: 이 선생님이
2: 부모님 말했어요.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0: 안녕.
1: 엔젤 그레이스 션. 이렇게 만나요. 엄마 엔젤 엄마 그레이스 할아버지가 있잖아. 선물 있다.
2: 어떤 거?
1: 그건 비밀. 엔젤이가 거도 있고 그레이스 거도 있고.
2: 할아버지 사랑해요.
0: 던. 뭐 이렇게 해삼해졌어?
3: 아, 감사합니다.
0: As soon as possible, we will meet.
3: Me too excited.
1: 사랑해요, 엄마.
2: 사랑해요.
1: 엄마 조심히 와. 고마워, thank you.
4: 엄마.
1: 어, bye. 남보살 또 컸지.
0: 그러니까 많이 키가 그냥 쑥쑥 자라네 그냥. 아유.
1: 파이터 가서 또 보고 싶다.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고, 가서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3: 만지지 마. 만지지 마.
5: 할아버지가 언제 제일 많이 보고 싶어?
2: 할머니, 할아버지 떠나요.
5: 할머니 떠났을 때 보고 싶어?
2: 나도 많이. 우리 네. 같이 울어. 많이 기다리고 맨날 보고 싶어.
0: 자, 이거 뭐야, 이거는?
1: 우리 그리스 엔젤이나 엄청 좋아하고 내가 많이 사준다고 수정이하고.
0: 좋아하겠다. 이거 된장이에요, 이거는?
1: 네, 된장.
0: 한국 사람은 된장을 먹어야 돼.
3: 야.
0: 근데 애들 좋아하겠다.
1: 네, 그리스 엔젤이나 엄청 좋아하겠지. 아, 행복하니까 눈물이 나네.
0: 아이고, 네, 가까이 있으면 여보가 요리도 많이 해줄 텐데. 멀리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0: 속상해.
1: 응? 엄마 마음은 다 똑같대요. 응? 이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0: 여보 이거 봐.
1: 어, 뭐야?
0: 이거 이 신발 기억나세요?
1: 응.
0: 이 신발 신고 네. 어린이집 처음에 15개월 때 네.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그레이스하고 엔젤리나 또 얼마큼 컸는지 그리고 그냥 다시 또 한 번 또 예쁜 추억도 쌓고 싶고.
1: 이제 가져가야지. 튜닝 한번 해보고. 괜찮아요, 소리?
0: 예, 괜찮아요. 좋아요.
1: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를 다 하고 싶어요. 너무 욕심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너무 재밌게 살아요. 노래하고 이제 플루트를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수영.
0: 그냥 재밌어요. 즐기는 사람? 잘 즐기는 사람. 우리 아빠 어디 간 거야? 우리 아빠 진짜.

0: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요. 공항으로 출발. 빨리 가고 싶네. 어우, 꽉 차네, 꽉 차.
1: 그레이스 엔젤리나로 출발.
0: 영화 다 왔어요?
1: 네.
0: 제 준비.
1: 네. 갈 때마다 설마 설레. 나 소름 끼쳤어. 닭살 돋았어.
0: 그래서 엔젤리나가 얼마나 기다리겠어 지금 우리를.
2: 응. Welcome. Please select the scan passport.
1: 네, 여보가 영어할 줄 아니까 okay. 너무 좋아.
2: You may remove your passport from scanner.
0: 합수가 두 장 받아요, 두 장. 하나는 싱가포르 가는 거, 하나는 버스 가는 거. 갑시다.
1: 이제 출발해볼까요, 호주로?
0: 갑시다.
1: 우리 그레이스 엔젤리라는 곳에 가볼까요? 그레이스 엔젤리나,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이제 너희들 보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0: 총알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사랑해요.

0: 빠진 거 없지?
1: 네, 없어요.
0: 응?
1: 응.
0: 여기. 프라이트 넘버. 가자, 3터미널.
1: 3터미널.
0: A13. 가자. 몇 시 비행을 했지? 12시라 했지?

0: 정말 힘내요.
1: 네, 파이팅. 알았어요. 갑시다.
0: 할 수 있어.
2: 할머니, 할아버지 도착했을 것 같은데? 이제 곧, 그치? 손 잡아가.
3: 나 먼저 뛸 거야.
2: 엄마가 제일 먼저 뛸 거야. 나는...

0: 엄마가 제일 먼저 껴안은 거야.
1: 할머니가 도착했나. 랜딩.
2: 엄마 언제야?
1: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 나왔잖아. 이제 곧 나올 거야.
2: 이제 왔다.
3: 할머니.
1: 들린다.
4: 들린다.
5: 이렇게 컸어. 이렇게 컸어. 아이고. 와. 넌 너무 커가지고 이 새끼야.
1: 내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안기는구나 했는데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뿌듯하고.
3: 나 이거 끌 수 있어.
1: 그랬어. 끌어.
3: 끝내.
1: 그랬어. 끌어. 그랬어. 역시 그레이스야. 그레이스 컸어.
5: 그레이스도 얘 다 컸다. 네가 하나만 트렁크 갖고 다니고 야. 엔젤리나가 그냥 어? 할아버지 선물 이렇게 해줬어. 너무 고마워.
3: 엄마, 우리 방금 끌지않아 너한테.
5: 그래, 맞아. 근데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3: 할아버지한테.
5: 너한테 그런 거, 너한테 그런 그거는 친구한테 하는 거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무거워. 너 무거워서 안 돼. 고마워. 할아버지 집어넣을게. 으쌰! 아이고, 선물 많이 갖고 왔어, 할아버지가.
3: 아래가는?
5: 응?
3: 이제 코코 차지 마.
5: 어?
3: 코코 차지 마.
5: 어, 알았어.
1: 와, 하늘 봐라.
5: 되게 많지, 물건이. 어? 이거 갖고 온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알아?
1: 수고했어, 고마워.
5: 자, 자. 하야, 타, 이제.
1: 안전벨트 매시고.
6: 나올 때. 한번 놀아보자.
1: 우리 뭐 어제 본 것 같아, 그치?
5: 맞아.
3: 2년 봐도 어제 본 것 같아.
1: 맨날 전화해.

0: 으쌰! 갖고 가고, 여보 갖고 오고, 나 갖고 가고. 가자.
1: 집 진짜 좋다.
2: 집 좋지?
1: 어.
2: 대걸지 여기.
3: 우리 출발.
1: 어머, 어머.
3: 우리 공주님들 방 어디 있을까요?
0: 어, 태극기 있네. 이야.
3: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잘 거.
0: 여기 우리 보금자리예요.
3: 네.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3: 아, 누워보래.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푹신한, 아, 푹신한가.
3: 완전 두 배네, 두 배. 두 배.
0: 여보.
3: 네.
4: 엄폈어요.
3: 제가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았죠.
0: 얘도 이제 한 해 가정을 잃었잖아요. 옆에 지켜보는 것만 해도 좋아서 아주 그냥. 못했습니다.
3: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사왔는지 한번 볼까, 우리?
0: 그래.
3: 어때?
4: 예.
0: 뭐 사왔는지 보자.
3: 한번 보자.
0: 야. 우와.
3: 네. 우와, 쓸쓸하다.
0: 이거 누가 한복이야, 이거? 이거는? 이거 네 거.
3: 웬젤리랑 한번 이거 입어볼래?
4: 됐어,
3: 우와, 이쁘다.
0: 딱 맞네. 딱 맞아.
4: 엄마한테 많이 맞으세요.
3: 머리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고.
0: 일어났다가.
3: 다시 또 앉아.
0: 앉아, 이제. 앉아.
3: 앉고. 어. 옳지.
0: 아이고, 우리 엔젤리나 이제 몇 살 됐어요?
4: 5살.
0: 다섯 살. 건강하게 잘 자라세요. 엄마 말씀 잘 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4: 감사합니다.
0: 두 개 줘? 어, 두 개. 다음. 그레이스. 그레이스. 어. 자.
4: 아이고, 많이 받으세요.
0: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앉으세요. 자, 우리 그레이스도 엄마 말 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 잘 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4: 네. 가졌어? 어.
0: 아, 그랬어? 야, 너 그것도 아닌데, 너도 하나 더 주자.
2: 이거 내려가고.
0: 미안해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 뭐 안 해주면은 바로 지적해, 얘는.
3: 엄마, 이제 우리 시작할까? 어떤 거 하는데? 아, 가 깎아주세요. 엄마, 우리 솜씨를 오랜만에 뽑아줘. 우리 아빠가 우리 애들이랑 놀 때 제일 행복해. 어, 우리 아이들, 그치?
1: 응.
0: 떨어지면 뭐가 있어? 오케이!
3: 저렇게 잘 놀았는데, 이제.
4: 할머니, 놀아줘, 몽키버스.
0: 어?
4: 몽키버스. 놀아줘, 몽키버스.
0: 어? 어, 해봐. 해봐. 해봐. 뭐야, 그게?
4: 이게 다 이거.
0: 어.
4: 이거,
0: 아. 가. 어, 그쵸, 가보자.

0: 미끄럽지? 하나 잡아줄게. 미끄럽지? 어? 걸레, 기다려봐. 하나 걸레 갖고 올게.
1: 야! 야, 치
0: 아, 이거 빵꺼야, 괜찮아. 그랜파더 왔다, 그랜파더. 후대, 그랜파더 coming now. 자, 탄다, 그레이스. 잘 올라간다. 걔들만 보면, 막 보면 힘이 막 솟아나. 걔들 나한테 에너지 주는 것 같아, 막. 예! Yeah!

0: 그치.
1: 이게 딱 엄마가 요리한 냄새. 엄마의 요리야, 진짜. 아빠 도와주세요!
2: 야.
1: 우리 아빠 오늘 고생했죠? 잘 먹겠습니다, 엄마.
3: 맛있게
1: 드세요.
3: 여기다
1: 넣을까? 그게 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2: 그거 추천했냐?
1: 그거 다 먹을 거야? 엔젤이나 먹는 거 막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배가 배부른 것 같아서. 손 어때?
4: 응, 잘 가요.
1: 좀 아니, 어? 네, 엄마 아빠 최고 해줘. 시작. 네. 최고 시작. 최고. 해줄 수 있어서 고마워.
4: Thank you.

0: 그레이스 안 무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지원, do you have to change clothes?
1: 네.
2: 뭐 든든히니까 뭐 이제 어? 애들도 아침을 먹여야 돼, 든든히. 아침 든든하게 먹여야 돼, 애들. 애들 든든히 먹였어? 뭐라도 먹여.
0: 아빠 목소리도 좀 진정하면서 얘기해, 진정해. 여기 흥분 하고 싶어가지고 흥분됐어?
2: 자, 문 열자. 이거를 문 열고 나가는 거. 정신이 없어. 나 근데 오른쪽에 하는 거 나 힘들어. 아우.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내려, 내려. 아빠, 내려, 내려, 그냥. 아빠, 그냥 뭐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3: 고바, 오반 달지?
2: 자, 빨리 나와.
4: 아, 여기
2: 봐. 빼봐. 어. 엉덩이 들어간다, 엉덩이.
4: 아야, 아야. 아, 또 잘라.
2: 아, 잡은 닫아.
0: 가자. 수영, 가자.
4: 네, 치워.

0: 하시니까 어. 내가 스타 대접 해줄게 한번.
1: 네.
0: 전 do the right thing. Do it like that.
2: 그래서 흔들어, 흔들어.
0: 전 do the right thing. 전 do it like this. Okay.
1: 여기서 불어?
0: 네네.
1: 여기서 불라고? 됐다 이제. 사람 많은 데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스카보르 비치 거기 가서 딱 가가지고서는 딱 연주했지. 그때 내 플루트 쫙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는 거야. 처음을 했거든 그거를.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네. 그다음부터는 막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시작된 거야.
3: 쏙쏙 고르고
0: 쏙쏙쏙쏙쏙.
1: I'm very happy to play the my flute concert. First time I play the music Amazing Grace.

0: 스타일 알프레이더 넬라 판타지아.
1: 넬라 판타지!
2: 제가 지장 날릴 때 합심증이 왔었어요. 근데 야외에서 제가 축구하다가 쓰러졌어. 그다음부터 심장에다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전화 오는 것도 저도 싫은 거야. 전화 자체 받는 것도 싫고 다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1: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아빠가 진짜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호주 가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나랑 같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자.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2: 화났잖아요. 그냥 팔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 그러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들은 한 줄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들 보면서 마취가 된 거예요.

0: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무리해서 안 해도 돼. 그래도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1: 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야.
2: 굿모닝. Good, ready? So you are my surface today.
1: 인생이라는 거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서핑하는 거를 저는 로망이죠, 로망이에요. 나 저 언젠가는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저 수정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0: This was any bigger or any windier, we would just no go.
1: Yeah.
2: 파도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제가 봐도 무서웠는데 무릎은 안 좋으시지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네 한번 그래도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0: All right, so we're gonna walk in together. One at a time, okay?
3: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사람이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느낄 새가 없어. 뭔가 도전을 해보고 느낄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이래주나 저래주나 마찬가지다.
4: 짜릿함이 터진다. 따스한 콤보에 짜릿한 쯔란 파파. 자꾸 먹고 싶은 쯔란 콤보. 짜릿함이 터진다.
5: 너무 맛있다.
4: 쯔란 콤보. 맛있는
6: 60개 치킨.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8: 고기채
5: 방향력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7: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엔젤 여기 와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1: 애들이 못 잡게 아빠 뛰어다니는 거야?
0: 애들이 이제 나를 잡으러 오면 이거 뛰는 거구나?
1: 맞아. 어?
0: 나를 잡기 좀 힘들 거 아마.
2: 자, 준비됐어?
3: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0: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6: 진단비도요?
0: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1: Yoso, Lanum Kunche Bungumi, Anson Pinda.
12: Yorobun Hushige, Kipir Toejul, EBS Jumal Program Line Up, Sugamida. Toyoil Ban Aupsi Ogun, Kirkanjigo. Ban Yoshi, Sesame Lapun Ginan Opta.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1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4: 080-961-9595.

0: 벌써 1년 가까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 아빠 성환 씨.
1: 아잖아.
0: 욕창 때문에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1: 나는 덥고 큰일이네. 빨리 안 나서서.
2: 지금 구멍은 한 요 정도 한 100원 정도만큼의 크기가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는 엉덩이 대부분이 다 그 괴사가 되었다.
0: 욕창이 심해 잘못 감염되면 바로 폐혈증이 올 수 있는 상황.
3: 조심.
2: 갑자기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어떻게 할 방법 없어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빨리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0: 아빠가 다시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35 상문 씨의 이야기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35살인데 취업도 연애도 여행도 마음껏 해본 적 없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포기해 온 건데요. 왜 그래야 했던 걸까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35 청년 상훈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아들 상문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욕창을 소독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침마다 이제 아버지 그 욕창 꼬리뼈 욕창 거기 드레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번 뭐 거즈가 많이 젖는다 싶으면 두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2: 오늘 따갑나.
3: 주변 피부가 좀 많이 약해요.
1: 긁어내는 수술 한 번을 시작해서 이제 안에 있는 농이랑 이렇게 빼기 위해서 음압치료 한 10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피판술까지 해서 총 한 13번을 이제 아버지는 수술 때 수술방에 누워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3: 아직 그대로인데?
4: 어?
3: 아직 그대로인데?
4: 드레싱 할 때는 손을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아들한테 이제 해주라고 아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제가 좀 미안해서 아들한테, 그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아들이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많이 미안해서.
0: 엄마 미애 씨가 그동안 받은 암 수술만 4번. 상문 씨는 어려서부터 요리에서 청소까지 안 해본 집안일이 없습니다.
1: 미역국 맛있게 끓였거든요. 제가 끓인 거 아우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먼저 드리고 뒤에 먹으려고.
4: 아이고 또 소리도 상훈아.
1: 아 내가 하지 말라 했다 얘가 또. 와,
4: 아 이거 또 위에다 대고 위에 들어. 또 소리다.
1: 하지 말라 했다 얘가 그래가. 아 참 무야게 너무 반찬 뭐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그거는. 지금 밥그릇 깬 것만 해도 한 박스는 될 낀데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싼 걸로 좀 해놨습니다.
4: 제가 이제 유방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그 림프 쪽에 이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팔이 많이

0: 자주 떨어뜨리고 그래서 지금 손을 지금 제대로 못 써요.
1: 아빠 성환 씨는 욕창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요. 숟가락질도 할 수 없어 옆에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는 모습이 어째 좀 불편해 보입니다.
2: 아버님 지금 치아가 어떤 상태예요?
3: 한 개도 없어요.
2: 치아가 한 개도 없으세요? 어떻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3: 그냥 이 위에 이모마하고 밑에 이모마하고 눌러가지고 눌러가는 것만.
4: 아버지 저 빨대 좀 뜨겁습니다. 됐어요.
1: 부모님을 돌보면서 틈틈이 취업 준비도 하고 있는 상문 씨. 지방이어서 그런지 일자리도 얼마 없고 매일 이력서를 보내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곳조차 없습니다.
4: 진짜 너무 안 되긴 하거든요. 취업이 너무 현실도 너무 힘들고 8군데 10군데 뭐 그 이상 낼 때는 있고요. 물론 입사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연락 온 곳은 없고요. 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인데 좀 시간에 쫓겨 사는 듯한 느낌의 불안감, 미래가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오후에 저 잠깐 나가서 알바 좀 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좀 몸 좀 잘 관리하시고. 예. 몇 시간 갔다 올게요. 예.
1: 오랜만에 청소 아르바이트가 생겼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지만 졸업하자마자 엄마가 암수술을 받으면서 엄마를 간병하며 아빠 슈퍼일을 도와드렸는데요. 그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빠가 3시간씩 자며 열심히 운영했던 슈퍼.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건강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4: 몸이 아파도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일정하게 이제 문을 여셨는데 그게 이제 늘 찾아주시던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한 것만 생각나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착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네요.
1: 마냥 취직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아르바이트가 생기면 일하러 나가는데요. 친구들은 취직해서 이제 직급도 제법 올랐는데 상문 씨는 아직 취직조차 못한 상황. 그래도 집 밖으로 나오면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4: 생각을 좀 비우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저는 솔직히 복잡하거든요. 뭐 아버지 건강 걱정, 엄마 건강 걱정, 내 미래 걱정.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은 청소함으로써 좀 다른 생각으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상문 씨는 외동으로 자라 부모님이 삶의 전부와 다름없는데요. 늘 가족이 우선이었던 아빠는 30년 전부터 암투병을 이어온 아내 병원비 마련을 위해 한쉬도 쉬지 않고 일하다 작년 7월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7개월 넘는 병원 생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리는 이미 휠체어조차 탈 수 없을 만큼 근육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5: 자식한테 대중 닦거라 또 소매 좀 갈아라. 내가 그냥 눈 안 뜨고 싶어요 그냥. 눈뜨기 싫어요, 나 지금. 왜 나 이런 모습 보이게 나 눈뜨기 싫은 거야.

제가 아프다 보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아들이 저 밥 챙겨 먹고 저 몸이 굳어가 있으면 그 조막조막 손으로 풀었으면 얼마나 풀리겠어요. 그 힘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저것만 아프다고. 아들내미 생각하면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0: 아빠가 몸져누워 생활하게 되면서 매일 씻겨드리는 것이 상문 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1: 이제 아버지가 좀 씻지를 못하시기도 하니까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좀 닦여드리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겨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찬물은 또 씻기면 또 환자분들이 안 좋으니까 따뜻한 물을 이제 좀 받고 있습니다. 아, 걸어 나왔어요. 고개 잘 짱 옆으로 이쪽으로.
0: 다리에 힘이 조금이라도 생겨서 화장실까지만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씻겨드리면서도 아빠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자, 저보고 여기 목도 닦고.
0: 욕창이 쉽사리 낫지 않아 이대로 괜찮을지 오랜만에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병원에 갈 때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요. 구급차 비용도 만만치 않아 병원에 갈 때마다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동안 곁에서 열심히 돌보았는데 아빠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3: 3개월 만에 나오니까 내가 사는 기분 같아요.
2: 3개월 만에 나오신 거예요?
3: 예.
0: 좀 더 자주 병원에 모시고 왔어야 하는데 형편상 그러질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집에서 직접 치료해온 욕창이 더 나빠진 건 아닌지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4: 안 그래도 아드님께서 집에서 정말 케어를 잘 해주셔서 이전보다는 좋아지고 계시지만 또 예전에 폐혈증 오셔서 또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1: 그 혹시 보셨을 때 아버지가 이제 좀 재활하면 좀 걸을 수 있을까요?
4: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치료를 빨리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최선의 치료가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환 환자분은 뼈까지 노출되는 4단계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소독 치료가 필요하고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희망을 버리기는 늦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0: 아직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말에 하루라도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병원까지 오가는 비용을 감당할

0: 형편이 안 돼 걱정이 앞섭니다.
1: 재활 같은 것도 지금 선생님 보셨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라는 게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죠. 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괜히 또 아버지가 또 나중에 더 제때 치료받아서 또 못 걸을까 싶은 생각이 좀 앞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아버지 엄마 간병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럼 저도 모르게 막 몸이 떨리기도 하고 어느새 눈물이 이렇게 눈가로 이렇게 흐를 때가 있거든요. 뭐 울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제가 울면 아버지 엄마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앞에서는 안 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 언제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일까요? 30대가 지나도록 그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0: 아유, 아버지 저 왔어요. 운동은?
2: 안 했어.
0: 안 하고 왜 합니까? 뭐 해야지. 다리 굳지 그래.
2: 요 말하겠다.
0: 아, 저? 바로?
2: 그래.
0: 저 올라갑니다.
2: 니들 이에도 고생했는데, 니까지 해주네.
0: 자, 다시 좀 더. 아미디, 살짝 꼽을게.
2: 그거 해야지, 그래. 고맙다.
0: 이거 굽는데, 이거 안 펴지네, 이거는. 아유, 이 다리가 말라가고 합니다, 계속 이거.
2: 아주 죽겠다, 그래. 이거 힘드는데, 와, 이건 아프다. 아, 이거 아프다.
0: 이렇게라도 풀어줘야지. 관절도 안 굳고 근육도 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는.
2: 이 어머니 같이 대화하자.
0: 이 근육이 좀 붙고 해야 되는데.
2: 이하고 너무 하면 오이 되겠노.
0: 그 운동을 열심히 빡시게 합시다, 이제 앞으로. 아, 소변 비울게요.
1: 아빠의 대소변 일도 상문 씨가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0: 됐지요?
1: 아빠를 다 돌보고 나면 유방암 수술 후유증으로 어깨 통증이 있는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0: 어깨 여기 바로 볼 테니까 아프면 말해라. 어떤가? 좀 낫나?
3: 조금만 더 세게.
0: 세게?
3: 응.
0: 됐나? 이렇게.
3: 근데 아픈 데서 진짜 시원하다.
0: 남들처럼 손으로 좀 이렇게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워낙 손이 남자 손 치고 너무 작아서, 아무리 악력으로 풀어주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리나 이런 데가 이제 힘이 좀 더 질리니까.
3: 저녁에 아무래도 좀 움직이고 이러면 많이 아파서 잠을 못 자서 아들이 이제 자기 전에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좀 잘 때도 좀 편하거든요.
0: 아프면은 뭐 내 부르고.
3: 민수 잘 자라.
0: 아, 알았다. 밤에 이렇게 주무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 숨 좀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뭐 아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지나갔구나. 수고했다. 제 스스로한테도 되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죠.
1: 35. 아직은 희망을 꿈꿔야 할 나이. 청년 상문 씨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0: 상문 씨가 잠시나마 숨을 돌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혼자 벤치에서 눈물을 삼키는 모습 안쓰러웠습니다. 아빠 성원 씨는 지난해 7월 폐혈증으로 쓰러진 뒤 1년 가까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뼈까지 파고든 4단계 중증 욕창으로 수술만 13번을 받아야 했는데요. 엄마 미애 씨 역시 유방암 수술 후 림프가 막혀 팔이 부어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하루빨리 재활치료를 받고 걸을 수 있게 돼야 상문 씨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직장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문 씨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방송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을 구하다 화상을 입고 다리가 심하게 괴사된 진규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진규 씨의 다리가 많이 회복되었고요. 아들 건훈이도 언어치료를 받고 말이 늘었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1: 나는 0700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방이식 수술, 기방이식을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만들어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또 허벅지에서 살짝 넣은 걸 여기다 붙여놓고 계속 치료받고 해서 지금 안에 이게 쑥 꺼졌던 부분이 지금 다 올라왔고요. 0700 덕에 이렇게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합격합니다.
0: 따뜻한 희망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문 씨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쌍문아,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너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을 텐데 엄마 아버지 챙기느라 지금까지 그런 거 못 누렸는데 이제는 엄마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이제 치료받고 하면은 좋아질 거고 엄마는 이제 많이 좋아졌고 하니까 이제 걱정 그만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너 인생 이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쌍문아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상담도 계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빌라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2: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상암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파워펜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4: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5: 540일까지?
6: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7: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7: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6: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0: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0: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상가 말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3: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4: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5: 최대 540일까지?
0: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4: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4: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0: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0: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6: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7: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밸런스
8: 찾았다. 배지밀
7: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9: 진짜 맛있네.
6: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7: 배지밀 고단백 두유.
10: 형들 떡볶이 먹자.
1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2: 이거 대박이네.
13: 진짜 맛있겠지.
14: 대박. 너무 맛있는데?
15: 쫄깃쫄깃하네.
16: 너무 잘 어울려.
1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8: 전 청와대 수석 셰프 천상현의 제대로 된 한식 한상. 한국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먹는 미역국. 실패 없는 국물 맛에 비법이 담겨있는 소고기 미역국부터 중식과 한식의 콜라보, 색다른 잡채를 선보인다. 쫄깃쫄깃 납작당면에 중화풍 양념으로 감칠맛을 한껏 살린 퓨전 잡채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9: 자,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20: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19: 자, 오늘은 대통령님의 요리사에게 배우는 시간이라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20: 저도 오늘 광희 씨 찐팬이고요. 예. 저희 와이프도 찐팬이에요. 오늘은 대통령이 진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예. 정성을 다해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19: 세상에 너무 영광입니다, 셰프님. 자, 오늘은 국 종류 중에서도 베스트 이 미역국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자, 언제 올라와도 미역국은 정말 질리지 않는 그 국 중에서도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20: 그렇죠.
19: 예. 그럼 재료를 볼까요?
20: 네. 불린미역. 네. 그리고 국거리 소고기. 네.
19: 자, 이거 불린면 네. 한
20: 20g 정도.
19: 20g.
20: 20g이니까 스푼으로 치면 한 1.5스푼 정도에서 예. 4인분 기준이면 한 6에서 8스푼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19: 네. 미역국은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간은 어떤 걸로 하실지 궁금해요.
20: 네, 이렇게 국간장. 네. 꽃소금. 네. 소고기 맛 조미료. 네. 다진 마늘. 네. 요렇게 그 필요한 그 양념입니다.
19: 정말 간단한데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양념이 나와서 어떻게 요리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역국, 미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20: 그렇죠. 미역을 한 10분 정도 불린 상태에서 네. 물에 넣어서 바지락바지락 하면은 더 빨리.
19: 네.
20: 이런 식으로.
19: 오.
20: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불어요.
19: 빨리 불어요, 네. 더. 이렇게 하면 몇 분 정도 불라고요?
20: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두시고, 예. 더 빨리 불게 하려면 바지락바지락 하면 더 빨리 불린다. 그런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리로 해서.
19: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몇 그램이라고 그랬죠?
20: 20g. 말린 거 20g.
19: 말린 거 20g. 그럼 말린 거 20g에 몇 인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20: 보통 한 4인분 잡으면 돼요.
19: 4인분.
20: 가족이 요즘 보통 한 뭐 자녀분 두 분, 예? 뭐 엄마, 아빠. 4인분 기준으로 끓이시면은 딱 4인분 기준으로 맛있게.
19: 네.
20: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거예요.
19: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이제 이 미역 분량을 말씀해 주셔도 집에서 하면 굉장히 또 어려워서 잘 못 맞춰요.
20: 그렇죠. 그럴 때는, 예. 그 우리가 요, 예? 집에서 먹는 숟가락으로
19: 불리기 전 미역 기준, 이제 마른 미역.
20: 말린 미역까지 오고 하나 반 정도, 예. 해서 4인 기준이라고 하면 6개에서 8개 정도 하시면은 끓이면은, 예. 또 더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인분이 안 될 것 같아도,
19: 네.
20: 그 끓다 보면 이게 불어나기 때문에 4인 가족, 충분히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19: 자, 이렇게 이제 미역 준비를, 네. 했고요. 자, 그럼 이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20: 아, 이런 다음에 먼저, 네. 우리가 이제 소고기를, 네. 한번 볶아봐야죠. 다음에, 네. 미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9: 자, 그럼 소고기 볶으러 가볼까요?
20: 네, 소고기를 볶기 전에, 네. 참기름을 먼저 넣어주세요.
19: 맞아요. 요 정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그렇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볶아주는 이유는 사람들 왜 참기름을 그 미역국에 먼저 볶을까 하는데 잡내도 제거해주고,
19: 네.
20: 볶으면서 수분이 나오면서 코팅 역할도 해주고.
19: 아, 소고기를 먼저 볶는, 그렇죠. 이유가. 사실은 이 미역국 끓이는 방법은 꼭 알고 있으면 좋아요.
20: 아, 예. 맞아요. 요즘 미역국은 남편이든, 예. 와이프든.
19: 맞아요.
20: 왜냐면 누가 생일이면은 그런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19: 어떤?
20: 사실은 미역국 아침에 끓여놔야 되니까.
19: 아, 맞아, 맞아.
20: 그런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19: 예.
20: 그 음식 중에 하나.
19: 맞아요.
20: 오늘 제가 간편하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9: 네.
20: 이렇게 참기름에 한 8, 90% 정도,
19: 네.
20: 익을 정도로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고기를 볶아주시면 돼요.
19: 오, 8, 90%. 네.
20: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익다 보면 마늘을 집어넣는데,
19: 네.
20: 마늘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조리로,
19: 예.
20: 살짝 해서 걷어내도 돼요.
19: 오.
20: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마늘을 같이 넣고 볶는 게 그 마늘의 그 향도 있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19: 그럼요, 그럼요.
20: 그 다진 마늘이 들어감으로써,
19: 네.
20: 또 이렇게.
19: 혹시나 모를 소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요.
2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역을, 네. 넣어서 같이 볶아드리겠습니다.
19: 네,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이건...

0: 사실은 근데 한 번만 질문을 또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뉴욕도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총 다섯 분의 대통령님과 네. 이제 같이 계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매번 우리 대통령님의 생신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신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미역국은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미역국은 아침에 예. 아침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못 드신다. 예. 그럼 점심에라도 미역국을 끓여주는 우리나라 식생활이 있는 거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생일 때.
1: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0: 그렇죠. 우리 생일에도 이제 누군가가 항상 네. 나를 위해서 미역국을 네. 끓여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1: 저는 미역국에 다신물이나 이런 물을 안 넣고 저는 맹물을 넣겠습니다.
0: 그러게요. 뭔가 육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맹물만 넣는 이유가 뭐예요?
1: 맹물을 넣어도 예. 소고기와 미역에서 나오는 그 바다 내염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우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쌀, 우리가 보통 집에서는 쌀뜨물.
0: 맞아요.
1: 뭐 이렇게 뭐 다시국물, 그 네. 멸치국물.
0: 맞아요.
1: 그 멸치국물 하면 오히려 이걸 죽일 수가 있어요. 이 맛 자체를.
0: 오히려.
1: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쌀뜨물 있으면 하면 좋은데 네? 맹물로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맛을 만들 수가 있어요.
0: 셰프님, 네. 이 상태로 한번 팔팔 끓이면 되는 거죠?
1: 한번 팔팔 끓인 상태에서 네. 우리가 남은 네. 국간장, 소금, 소고기,
0: 조미료.
1: 네. 넣겠습니다.
0: 자, 지금 한번 팔팔 끓었거든요. 오, 지금 해서, 예. 진짜 맛있는 그 그렇죠. 감칠맛의 향이 올라와요.
1: 그렇죠. 여기서 해서 이 국물을 거품 같은 걸 살짝. 네. 근데 사실은 이 거품이 단백질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걷어줄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좀 했을 때만, 좀 거품 꼈을 때만 살짝 걷어주시고. 네. 미역국은 네. 소금간보다, 뭐야, 우리가 양조간장도 있잖아요. 네? 국간장으로 끓이는 게 가장 시원한 맛이 좋아요.
0: 이유가 뭐예요?
1: 국간장이 깊은 맛이 있어요.
0: 그래서 색도 탁하게 되지 않고.
1: 탁하지 않고 맑게 나와요.
0: 예.
1: 그리고 우리가 소고기 조미료.
0: 네.
1: 그리고 소금. 네. 예. 꽃소금. 자. 근데 이 꽃소금은 나중에 예.

0: 지금 이렇게 넣어서 약간 짜질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소금으로 약간 바란스를 조정하시면 돼요.
1: 사실은 근데 셰프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가정집에서는 다 이 소고기 맛 조미료 조미료 쓰거든요. 우리가 맛을 위해서. 근데 이제 저희는 요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요리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이 소고기 조미료가 나와가지고 사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좀,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솔직한
0: 솔직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할 때도 썼고 썼고 설탕 소금 조미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의 맛을 적재적소에 적당량만 넣었을 때는 참 감칠맛을 내주시는
1: 한 끗을 그렇죠? 예?
0: 소금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좋죠.
1: 그럼요.
0: 설탕도 많이 먹으면 안 좋죠.
1: 그럼요.
0: 똑같은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1: 근데 아마 이 소고기 조미료가 들어가서 우리가 덜 짜게 먹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금으로 다 간을 할
0: 그렇죠. 걸. 이게 조미료가 넣는다는 게 약간 그 저염 음식 많이 넣고 약간 덜 짜게 만들고 감칠맛은 더 내는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집에서 주부님들이 약간
1: 그럼요. 저희 엄마도 넣으세요.
0: 네. 어제 사왔냐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걸.
1: 그러니까 적절한 양이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맞아. 잘 쓰는 사람이 진정한 음식을 잘하는 사람.
1: 아, 그러게, 그러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더 끓이면 될까요?
0: 이 상태로 저희가 이제 한 소금 끓였잖아요. 끓인 상태에서 이제 그 우리가 국간장, 소금 다 넣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게 됩니다.
1: 자, 30분 맛있게 한번 또 끓여볼게요. 셰프님, 30분 정도 지금 맛있게 끓었어요.
0: 한번 볼게요. 어휴, 맛있게 됐네. 한번 간을. 제가 한번 보고요. 짜지 않고 약간 심심하게 잘 됐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이렇게 심심하게 잘 됐을 때는 좀 더 끓여주시면 간은 돼요. 여기서 굳이 꽃소금이나 국간장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1: 만약에 좀 간이 좀 세다 싶으면?
0: 간이 세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육수를 뭘로 사용했어요? 맹물을 사용했잖아요. 맹물 조금 넣어서 그 바란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거를 그 주부님들은 이거 짠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이렇게 발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그갈 필요는 없어요.
1: 조급해 하지 않았어요.
0: 조급해 안 했죠. 그냥 물만 살짝 부어서 그 바란스를 맞춰주시면은 이런 맛있는 미역국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 이제 그럼 옮겨 담아볼까요? 자, 옮겨서 맛있는 미역국 담아볼게요. 자, 아니 30분 더 끓여서 그런지 미역이 더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0: 부들부들해지고 색도 약간 노르스름하게.
1: 굉장히 진한 국물이 보이는데.
0: 이렇게 해서 끓여놨다가 저녁에 끓여놨다가 아침에 살짝 데펴서 뭐 가족들, 뭐 신랑이나 그 생일일 때 아침에 이렇게 직장 출근할 때 함께 해서 드리면은 아주 사랑받는 남편. 며느리 되겠죠?
1: 네. 굳이 생일이 아니어도 건강에 좋으니까 항상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역도 푸짐하고 소고기도 푸짐하게 들어갔어요. 국물도 진하고, 그렇죠?
0: 국물도. 냄새가 지금 참기름하고 이렇게 같이. 약간 이게 바다 내음도 나고.
1: 맞아요. 감칠맛 나는 향이. 자,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미역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린 미역을 찬물에 넣고 주무른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참기름에 소고기를 볶아주면 잡내도 제거되고 코팅이 되어 육즙이 빠지지 않아요. 여기에 다진 마늘과 불린 미역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미역국이 끓어오르면 거품을 제거한 뒤 국간장과 소금, 소고기 맛 조미료를 넣고 약불에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잡채가 먹고 싶어도 이 만들기는 어렵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셰프님의 도움을 받아 맛있는 퓨전 잡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오늘 이렇게 불린 당면, 양파, 청피망, 홍파프리카, 당근, 부추, 표고버섯, 이런 목이버섯이 또 있고.
1: 자, 퓨전 잡채에 필요한 양념을 보면 간장 양념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자, 양념을 한번 볼까요?
0: 오늘 약간 중식 스타일의 감이 된 양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굴소스, 노두유, 설탕, 후추, 양조간장, 맛술, 참기름.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야채와 소고기로 만든 퓨전 스타일.

0: 다음에 한번 퓨전 당면을 한번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 퓨전이라서 그런지 양념도 뭔가 색다르고 간편한데요. 자, 빨리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0: 오늘 야채부터 먼저
1: 썰어볼까요? 네,
0: 썰어보겠습니다. 자,
1: 사실 잡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잡채 굉장히 좋아하는데.
0: 그렇죠.
1: 잡채 하나가.
0: 잡채는 집에서 참 하기가 쉬운 잡채는 1년에 연중 행사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근데 제가 오늘 쉽게 이런 요러고 말씀을 잡채는 0.5로 이렇게 더 썰어주시면 돼요.
1: 물론 이 멘트가 편집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잡채 하다가 기분 잡친다는 분 많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왜? 재료도 많고.
0: 왜 잡채냐면은 이게 약간 다 채를 쓸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잘 볶아지는 거죠.
1: 일일이 다 볶아야 되고
0: 그렇죠.
1: 손은 많이 가는데 또 맛이 잘 안 나면 그거만큼 아쉬울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서 오늘 셰프님께서 아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0: 잡채가 또 이게 의외로 집에서 하기가 주부님들이 손이 안 익으면 빨리 하기가 쉽지 않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1: 예. 그래서 오늘 셰프님께 특별히 퓨전 잡채로 굉장히 또 간단하죠?
0: 간단.
1: 방법도.
0: 야채만 쓸어 놓으면 5분 내로 나옵니다.
1: 이거. 오. 셰프님, 만약에 집에 있는 채소, 야채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넣어도 되는 건가요?
0: 예, 뭐, 느타리 버섯, 생송이 버섯, 야채로 다 응용할 수 있는 그
1: 요리죠. 예. 오늘은 이 부추. 부추 지금 계절하고 딱 맞는 부추를
0: 부추는
1: 넣어서.
0: 나중에 딱 해서 미리 볶을 때는 제일 나중에 넣어주는 게 부추고요.
1: 예.
0: 표고버섯.
1: 표고버섯도. 네. 정말 이 잡채는 버섯이 정말 잘 어울리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모든 버섯을 넣고 볶아도 맛있는.
1: 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채소도 넣으시면 됩니다. 버섯도 송송 썰어서. 예. 어, 벌써 푸짐한데요?
0: 부추는, 예, 부추는 먹기 편하게 한 4, 5cm 정도 자르시면.
1: 자, 부추의 향과 맛이 정말 좋죠?
0: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1: 예. 채소 준비가 끝났죠?
0: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살짝 우리가 요 양념 간에 한번 그 다진 마늘하고 살짝.
1: 볶아볼까요?
0: 네, 다져놓을게요.
1: 아, 다져놔요?
0: 요 묻혀놔가지고.
1: 예.
0: 예, 고기에 약간 밑간이 뵐 수 있도록.
1: 아. 네.
0: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요 소고기는 바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마늘 조금, 우리가 간장.
1: 간장.
0: 간장도.
1: 예.
0: 굴소스.
1: 굴소스. 오, 아, 사실 잡채에 굴소스 들어가는 거 처음 봐요.
0: 아, 굴소스는 요즘 집안에 머무는 우리 주부님들 굴소스 두반장은
1: 많이
0: 기본이에요.
1: 예, 맞아요.
0: 볶음밥에도 맞아요. 굴소스 넣고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볶음 요리나 이런 양념에 조금씩 그 사용하시면 감칠맛도 나고 굉장히 좋아요.
1: 조금 사용하는
0: 그렇죠,
1: 게 정말.
0: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재워두는 거죠.
0: 잠깐 재워놓고.
1: 네, 밑간을 한 후에.
0: 그렇죠.
1: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0: 일단 한번 이제 고기부터, 소고기부터 한번 볶아볼까요?
1: 그럴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고기를 줄까요? 이게 다진육이라고 하나요?
0: 요즘 그 주부님들 집에서 굳이 소고기 사서 뭐 쓸거나 그 국거리를 자를 필요는 없어요.
1: 예.
0: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워낙 잘 돼 있어요.
1: 맞아요.
0: 뭐 채로 썰어져 있고 국거리용으로 쓰여 있고 그런 거 사오셔서 집에서 하시면 돼요.
1: 용도에 따라.
0: 그렇죠.
1: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잡채에 소고기 안 들어가면 섭섭해요.
0: 아, 예. 소고기가 없으면 돼지고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또 돼지고기가 없으면 닭고기 해산물.
1: 예. 네,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잡채의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죠. 이제
0: 그렇죠.
1: 볶기 시작하는.
0: 그렇죠.
1: 자,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이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채소들을 하나하나 지금 달달 볶아야 되거든요.
0: 아니요. 저는 오늘 안 그린다.
1: 아, 그래요?
0: 바른다. 보통 우리가 한식 잡채는 하나씩 볶아서 손으로 버무려서 최종 마무리를 하잖아요.
1: 예?
0: 하나씩 볶다 보니까 기름이 들어가다 보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아,
1: 칼로리 폭발. 네.
0: 근데 중식은 그렇지는 않아요. 다 채를 썰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채끼리 해서 같이 볶아버립니다.
1: 자, 일단 한 번에 볶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0: 그 대신 여기 한번 볶을 때 후라이팬을 좀 많이 좀 달궈주는 게 좋아요.
1: 아.
0: 달궈져야지 이제 야채들이 잘 섞이고.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다진 마늘을 거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다진 마늘을
1: 넣겠습니다. 확실히 다진 마늘이 들어가면 혹시나 뭐 또 이 소고기에 있을
0: 잡내도 잡아주고 우리 또 우리나라 향신료 중에서 마늘 다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입맛에 맞죠.
0: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썰어놓은 채소.
1: 채소를 넣어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소고기가 육안으로 봐도 거의 익은 상태예요.
0: 자, 이것만 저 부추만 빼고 다 집어넣겠습니다.

0: 넣겠습니다.
1: 예.
0: 부추하고
1: 한 번에.
0: 네. 넣고 저. 자. 그리고 먹이버섯도 넣고. 그리고 볶고 이제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1: 예.
0: 그렇죠. 요거는 하루 전에 예. 집에서 이제 다음 날 뭐 당면을 먹겠다 하루 전에 아니면 한 서너 시간 전에 불려 놓으면은 이렇게 네. 돼요.
1: 이게 지금 넓적 당면이에요.
0: 네, 넓적 당면인데 여기 요즘 뭐 우리가 다 용도로 써요. 뭐 마라탕에다 쓰고 장장피도 쓰고.
1: 맞아요, 맞아요.
0: 요거 또 우리가 기존 당면보다 또 별미예요.
1: 네. 넓적하게 양념도 그렇죠. 많이 묻을 것 같고.
0: 그렇죠.
1: 만약에 넓적 당면 없으면 집에 있는 당면 써도 되나요?
0: 그렇죠. 상관없어요.
1: 네. 근데 아까 불려 놓으셨다고 했는데 네. 불려 놓으면 막 이렇게 끊어지거나
0: 안 그래요.
1: 너무 불지 않을까 싶은데.
0: 아, 그렇진 않아요.
1: 오. 뜨거운 물만 아니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찬물에 계속 담가놔도 상관없어요.
1: 네. 지금 10초도 안 됐는데 투명해지고
0: 그렇죠.
1: 있어요.
0: 이게 그만큼 많이 불려졌다는 얘기예요.
1: 예. 자.
0: 그래서 바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1: 아, 물기를 바로 털고.
0: 네, 털고 바로 넣으시면 돼요.
1: 맞아, 되게 부들부들했어요. 그때 먹어봤을 때도.
0: 그렇죠.
1: 식감이 좋아가지고 쫀득쫀득. 진짜 간단한데요?
0: 그렇죠. 자, 다 됐죠?
1: 이야. 여기서 볶아내면 끝인 거예요?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볶아내면은 끝인 거죠.
1: 잡채를 이렇게 금세 만들 줄이야. 마지막에 깨까지 올려서 당면에 맛있게 양념을
0: 넣었어요. 그렇죠.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1: 예. 잡채를 이렇게 금방 만들다니 너무 신기해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집에서 할 때 이제 야채를 더 많이 드시고 싶다면 야채를 좀 더 넣으면 되고.
1: 아, 채소를 더 많이 넣으시면?
0: 그렇죠. 그렇죠. 요 면. 예. 면도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1: 예.
0: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뭐 소고기가 없으면 집에 있는 짜투리 음식, 뭐 돼지고기, 해산물 예. 이런 걸 넣어서 만드셔도 돼요.
1: 셰프님, 이 잡채는 만들고 나서 오래 두면은.
0: 아. 보통 한식 잡채는 오래 두고 먹어도 예. 그렇게 많이 마르고 그러진 않아요.
1: 예.
0: 근데 이 잡채는 프라이팬으로 볶은 잡채이기 때문에.
1: 아, 맞아요.
0: 바로 먹는 게

0: 볶는 잡채는
1: 네, 네, 이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바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잡채가 이 퓨전 잡채고 우리가 고유 우리나라에서 하는 한식 잡채는 천천히 두고두고 저녁 때까지 저녁 때까지 예. 그날 만든 저녁 때까지 예. 먹을 수 있는 잡채 이렇게 자,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0: 자 옮겨 담아 볼까요? 네. 이야 진짜 금세했어요 퓨전 잡채. 자 오늘 만들어 바로 먹기 좋은 요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해서 바로 먹는 퓨전 잡채. 어 향이 너무 좋아요.
1: 에이, 그리고 이 면이 예. 되게 어린 남녀노소 다 좋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양념도 많이 묻어가지고 그렇죠? 면이 넓다 보니까.
1: 그래서 버섯하고 골고루 바로 예. 해서 먹을 수 있는.
0: 반찬도 되지만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약간 조금 싱겁게
0: 맞아요, 그냥 맞아요.
1: 집에서 우리
0: 파스타 먹듯이, 그렇죠? 면 요리 먹듯이.
1: 우리가 명절 때 보면 아침에 잡채 먼저 해놓으면 잡채부터 먹잖아요.
0: 맞아요.
1: 밥 오기 전에.
0: 집에 있는 재료들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울리는 채소들, 버섯들 해서 맛있게 퓨전 잡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는 퓨전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2: 퓨전 잡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파, 빨간 파프리카, 피망을 채 썰어줍니다. 당근과 표고버섯을 먹기 좋게 썰고 부추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마늘, 양조간장, 굴소스에 채 썬 소고기를 넣고 버무려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밑간한 소고기를 넣어

0: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 맛술, 양파, 피망, 빨간 파프리카, 당근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버섯은 양념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 볶아주는 게 좋아요. 맛술, 양조간장, 노두유, 굴소스, 설탕, 조미료, 후춧가루를 넣고 볶다가 부추, 표고버섯, 불린 목이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불린 납작당면을 넣어 데쳐줍니다. 팬에 데친 납작당면을 넣어 볶다가 통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퓨전 잡채가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천상현의 군침 가득 한상. 단백질이 풍부해 고소한 도다리와 향긋한 쑥의 찰떡궁합.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보양식 도다리 쑥국부터 백전백승 누구나 성공하는 볶음밥 레시피를 공개한다. 새콤한 김치와 짭조름한 햄만 있으면 한 끼 뚝딱 김치볶음밥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비타민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이 도다리와 쑥은 안 따지고 먹는 꿀 조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도다리 쑥국에 들어갈 재료를 볼까요?
2: 네, 도다리 두 마리, 지금 한참 바깥에 나오는 쑥, 네. 무, 네. 그리고 대파, 네. 홍고추, 네. 청양고추, 그리고 육수에 쓰일 물, 네. 그리고 이렇게 멸치 다시, 네. 다시마, 네. 다진 마늘, 양파,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자, 이 된장이 있는 거 보니까 된장국처럼 구수하게 먹는 건가요?
2: 그렇죠. 도다리 쑥국은 된장이 들어가서 아주 네. 담백하게 먹는 예. 도다리 쑥국입니다.
1: 자, 오늘은 도다리 쑥국의 맛에 깊이 빠져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도다리 쑥국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일단 도다리부터 손질해야겠죠? 네.
2: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자. 하고 네.
2: 도다리는 네. 이 껍질이 상당히 촘촘히 박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1: 아, 진짜 촘촘해요. 네. 비닐이.
2: 그래서 일단은 크게 한번 이렇게 촘촘하게 한번 해주시고 또 뒤로 돌려서 예? 이렇게 해서
1: 이 배쪽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2: 배쪽 그렇죠 있어요. 배쪽도 있어요. 그래서 칼로 예. 다 벗겨내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라내서. 예.
1: 근데 껍질이 아직 그렇죠. 안 벗겼는데 우리가 비닐을 벗기지 않았는데 잘라내시는 이유는
2: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이런 잘라서 물에 살짝 데피면은 예. 얇은 이런 그 비닐이 살짝 일어나요.
1: 아 벗기기 쉬워지는구나.
2: 그렇죠.
1: 자, 일단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고 그렇죠. 있습니다.
2: 이렇게 해서 예. 썰어서 한번 이제 물에 한번 살짝만 데치면 돼요.
1: 네 가볼까요? 네. 아까 비닐이 굉장히 촘촘해서 이 칼로 비닐을 네. 벗겨내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자, 일단 가볼게요. 네. 살짝 데치시라고 네. 하셨으니까.
2: 우리 쇼크 있잖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1: 10초 정도. 네.
2: 이렇게 손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1: 오, 진짜네요, 여기.
2: 한번 만져보세요. 예. 여기 있는 점들.
1: 오, 네. 지금 색은 네. 껍질이 벗겨졌는지 네. 안 벗겨졌는지 잘 모르지만 네. 만져보시면
2: 만져보면 예. 이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살짝 되기 때문에 잔 비닐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자, 다 된 건 이렇게
1: 비닐이 잘구나.
2: 그렇죠. 자.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밀어주면 예. 다 떨어져 나가요.
1: 자, 이런 식으로
2: 네, 이런 식으로 오~ 특히 이런 지느러미 부분이 예.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1: 아니 사실은 근데 도다리 저도 이야기로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먹어본 건 몇 번 없어요.
2: 도다리가 지금 한참 먹을 때거든요. 예? 봄 도다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흰살 생선이다 보니까 되게 담백하고 맑게 또 예. 매운탕을 안 먹잖아요. 도다리는
1: 깔끔하게
2: 네, 깔끔하게 된장 넣어서 예. 담백한 맛으로 먹는.
1: 자 이렇게 저희가 비닐을 잘 벗겨봤습니다.
2: 네, 이렇게 한번 깨끗이 예. 먹다가 그냥 비닐이 입에서 이렇게 씹히는
1: 걸리지 않게.
2: 걸리지 않게.
1: 도다리 손질이 지금 다 됐고요. 네. 이제 채소들 한번 썰어볼까요? 네. 오늘 중요한 주인공 쑥!
2: 쑥. 쑥은, 예. 쑥은 어차피 깨끗이 씻어왔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달 쑥이 익었을 때 마지막에 넣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거는 약간 쑥이라기보다도 나무잖아요. 예. 이런 건 과감히 잘라주세요. 굵은 부분은.
1: 요 정도 길이라고?
2: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너무 길지 않은 이런 끝부분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약간 뻗실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여기 살짝 이렇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하니까 쑥 향이 엄청난데요. 쑥이 자, 이렇게 쑥을 준비했고요.
2: 자, 무.
1: 네.
2: 무는 그냥 0.5cm로 먼저 물을 넣어야지 또 시원한 맛이 우러나잖아요. 그럼요. 상추처럼
1: 나박나박 써나봐요. 아,
2: 그렇죠. 그리고 뭐 굳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4등분해서 톡 쓸어넣으시면 돼요.
1: 사실 국물 요리에 무가 들어가면 확실히 시원해지는 거 같아요.
2: 그렇죠. 청양고추도. 네. 어슬기.
1: 어슬기.
2: 홍고추도 어슬기.
1: 네. 해서 넣고.
2: 이거 대파도.
1: 대파도. 재료가 무엇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2: 그렇죠. 많이, 네, 간단해. 꼭 들어가야 될 것만. 그리고 여기 그 도다리는 우리가 또 다시 국물을 한번 내야 돼요.
1: 네.
2: 요거에서 우러나는 맛보다 여기 살짝 해놓으면 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단 맛을. 한번.
1: 자, 이제 재료 손질 다 끝났으니까 맛있는 또 국물 한번 내볼까요?
2: 그렇죠. 네. 익히고.
1: 네.
2: 물을 한 800.
1: 네.
2: 800ml. 근데 여기 집에서 주부님도 800ml 하면 잘 모르잖아요. 종이컵 4개 드시면 돼요.
1: 종이컵 4개.
2: 종이컵으로 4개.
1: 멸치.
2: 네, 멸치.
1: 넣어주시면. 양파가 밑국물로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2: 그렇죠.
1: 육수에 들어가면.
2: 그 다시 멸치 넣고 다시다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양파 약간 단맛도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2: 그리고 약간의 멸치의 그 비린내도 살짝 잡을 수 있고.
1: 예.
2: 그래서 양파, 대파 이런 거 넣어주면 괜찮아요. 더 맛있게. 네. 그래서 이거 먼저 끓을 때 넣어줘서,
1: 예.
2: 보글보글 끓으면 여기서 이제 그 액 같은 게 나와요.
1: 진액 같은.
2: 네, 진액 같은. 예. 그때는 꺼놓고 나중에 건지시면 너무 오래 끓이면 이 물이 이 다시 물이 약간
1: 쓴맛이 약간 나요.
2: 쓴맛도 나고 톡톡해요? 텁텁하고 약간 묽어져요.
1: 오, 그러면 한번 끓고 바로 건져내는
2: 그렇죠.
1: 걸로.
2: 요 마늘가게 넣어서 딱 끓으면 건져내서 이 국물만 쓰면은 아주 깔끔한 그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맑은 된장. 네. 도다리 국이 되는 거죠.
1: 자, 셰프님, 네. 다시마를 건져내고 몇 분 정도 끓이면 네, 맛있는 국물 우러나나요?
2: 네, 맞아요. 다시마를 네. 계속 같이 끓일 수는 없잖아요.
1: 네.
2: 그래서 탁한 걸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건져내고
1: 네.
2: 그 다른 채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1: 네.
2: 나머지를 채로 다 건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희가 이제 다시마는 건져냈고요. 10분에 15분 정도 끓여볼게요. 셰프님,
2: 네.
1: 지금 맛있는 육수가 끓고 있는데
2: 네.
1: 아까 다시마도 건져냈고 저희가 이렇게 재료를 건져냈어요. 네. 다 육수 재료들을 볼까요? 깨끗하게.
2: 와, 이렇게
1: 맑은 국물이에요.
2: 맑은 국물이에요. 여기에 먼저 이제 무는 좀 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 예.
2: 무부터 한번 넣겠습니다.
1: 저 무부터
2: 물을 넣게 되면 또 시원한 맛도 우러나고 아주 좋아요.
1: 이런 국물 요리에 잘 어울리죠.
2: 그렇죠.
1: 자, 무 넣고 무 넣고 몇 분 정도 끓일까요?
2: 무를 끓는 시간 한 5분 정도.
1: 5분 정도 익을 때까지.
2: 네. 그래서 익을 때까지 익고 해야지 바로 우리가 해서 먹고 무는 솔직히 한 1-20분 이상 끓여야지만 약간 물러지거든요.
1: 부드럽게.
2: 그래서 먼저 물 넣고 시원한 맛도 좀 빼내고
1: 네.
2: 그렇게 해서 무부터 먼저 넣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1: 자, 셰프님
2: 네.
1: 무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이제.
2: 네, 뭐래 씨가 한번 어느 정도나 익었는지
1: 예.
2: 살짝 꺼내서 한번 우리 주부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오늘 저희가 국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 그렇죠.
1: 예.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완전히 물러지지는 않아요. 5분 10분에서
1: 예.
2: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 도다리 생선 넣고 다른 걸 넣으면 저희가 먹을 때 되면 아주 부드러운
1: 예.
2: 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눌렀을 때 요 정도 살짝만 눌러도 살짝 쭉 들어가잖아요.
1: 예.
2: 여기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익은 거예요. 요 정도에 있을 때
1: 네.
2: 그 양념을 해서 도다리를 네. 같이 넣어서 그 국을 끓여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
1: 자 이제 한번 양념을 넣어볼까요?
2: 넣어볼까요? 우리가 된장을
1: 네.
2: 한번 이렇게 해서
1: 된장을 또 최에서 풀어요?
2: 네. 오늘은 또 주부님들이나 이렇게 된장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종종 뜨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최에서 네. 하는 것도 괜찮아요.
1: 이왕에 오늘 국물을 깨끗하게 낸
2: 그렇죠.
1: 김에 한번 다 깨끗하게 먹어볼게요. 그렇죠. 깔끔하게
2: 이런 식으로
1: 예. 이 된장 다 좋아하시는 분들 넣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2: 그렇죠? 된장은 이렇게 물리지가 않고 깔끔해요.
1: 예.
2: 그리고 이 도다리랑은 또 공화도 그렇게 잘 맞아요.
1: 그러게요. 오늘은 어떤 된장을 사용하신 거예요?
2: 오늘은 재래식 된장.
1: 재래식 된장.
2: 네. 요즘 집에서 된장 담는 다 있으면 그 된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1: 네.
2: 없으면 요즘 워낙 또 마트에 가도 너무 잘 나와요.
1: 예. 염도를 좀 조절하셔서.
2: 그렇죠.
1: 될 것 같습니다. 오.

0: 상황이 굉장히 구수해요, 네. 지금.
1: 여기에 나중에 예. 도다리 넣고 네. 쑥 넣으면은 또 환상의 또 이 냄새가 나요.
0: 어, 환상의 조합이군요. 네. 아니, 국물만 보고 이렇게 군침 도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1: 예. 자, 이렇게
0: 깔끔하게 주시고요.
1: 넣고 우리가, 네. 우리가 이 맑은 국은 국간장으로.
0: 네.
1: 국간장으로.
0: 맑은 국 국간장으로. 저도 이제 국간장하고 진간장하고 그렇죠. 구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 네, 헷갈려요. 예. 그리고 맛술.
0: 예, 맛술 넣고.
1: 소금.
0: 오, 예.
1: 소금은 예. 저는 지금 넣었잖아요. 예? 소금은 나중에 넣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간을 보시고 네. 좀 싱겁다면 드시고 또 이제 된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간이 돼 있다. 그럼 굳이 소금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0: 간을 보시고
1: 네. 이렇게 한 중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0: 예, 도다리를. 도다리를 넣습니다. 저희가 한입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1: 그렇죠.
0: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1: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는 이렇게 한 잘라서 한 번 더 가운데 그 잘라주시면 되고요.
0: 예.
1: 보통 식당 같은 데서는 그냥 길게
0: 그럼요.
1: 그렇게 해서
0: 자, 오늘은 무 크기에 맞춰서 한번 썰어봤는데 네. 자, 도다리 들어가고 네. 얼마 정도 이렇게 둥그려지나요?
1: 도다리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제 불이 그 끓는 게 죽잖아요.
0: 예.
1: 그럼 다시 또 한 소끔 또 끓기 시작하면은
0: 예.
1: 도다리는 계속 끓이면 살이 풀어져서 탁해질 수가 있어요.
0: 오,
1: 그래서 중불에서 약불로 좀 내려주세요. 근데 끓기 시작하면 약간 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0: 한번 끓기 시작하면 좀 약불로?
1: 그렇죠. 중불로.
0: 아, 중불로 가요.
1: 중불로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무리에서는 계속 중불로 끓이면 또 이게 탁탁 치잖아요.
0: 예.
1: 기포가.
0: 예.
1: 그러면서 이게 또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살이. 그때 최대한 약불로 또 해주셔서 한 30분 정도 하시면은
0: 예.
1: 먹는데 뼈까지 우러나가지고 되게 맛있는 그 보양식, 생선 보양식이 될 수 있어요.
0: 예.
1: 지금 이 계절에 예. 먹을 수 있는.
0: 딱 맞네. 네. 자, 그럼 한번 끓여볼까요, 저희가? 셰프님,
1: 네.
0: 지금 맛있게 끓고 있는데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1: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한 25분,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0: 네.
1: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썰어놓은
0: 네.
1: 향채소.
0: 향채소, 청운 고추, 대파.
1: 먼저 넣고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1, 2분 정도만
0: 2분
1: 있다가
0: 정도.
1: 그렇죠.
0: 식탁에 내기 직전에
1: 그렇죠.
0: 1분 정도만
1: 그렇죠.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예. 한 소끔 다
0: 확실히 셰프님 쑥이 네. 들어가니까 분위기도 달라지고
1: 그렇죠.
0: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너무 끓이기 뭐하니까 한 소끔 딱 끓여서 뚜껑 닫아놓고
0: 네.
1: 한번
0: 김을 싹 올리고
1: 네, 김을 올리고 끄겠습니다.
0: 가볼까요?
1: 네.
0: 자, 이야. 말로만 듣던 이게 도다리 쑥국이네요.
1: 네, 도다리 쑥국.
0: 예. 어쨌든 이 쑥의
1: 네,
0: 향이
1: 좋죠.
0: 도다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지금.
1: 쑥을 너무 오래 끓여버리면 질겨요. 어차피 숨만 조금 먹을 수 있는
0: 그렇죠,
1: 쑥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무랑.
0: 먹어볼게요.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진짜 도다리 살이 부서지지 않고 잘 네. 유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맛이 싹 된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지금 색이. 된장의 구수한 향도
1: 네.
0: 나면서
1: 쑥 향이 하고 이게 잘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0: 네.
1: 지금 제철에
0: 예 이 도다리가 사실 3, 4, 5월이 제일 좋고요
1: 그렇죠 제철이고
0: 예.
1: 꼭 우리가 제철 음식 하잖아요
0: 네.
1: 꼭 3, 4, 5월에는 한 번은 먹어야 될 보양식 생선이에요
0: 한번 꼭 네. 드셔보세요 진짜 향이 너무 좋고 도다리와 쑥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도다리 쑥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도다리 쑥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다리는 비늘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도다리를 넣어 1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넣어 남은 비늘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쑥의 질긴 부분을 제거해줍니다. 무는 나박 썰고 청양고추와 홍고추, 대파는 엇을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과 국멸치, 큼직하게 썬 양파를 넣고 끓으면 다시마, 다진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진액이 나와 국물이 텁텁해지기 때문에 끓으면 건져 멸치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멸치 육수에 물을 넣어 더 끓여주세요. 여기에 재래식 된장을 체에 받쳐 풀고 국간장, 맛술, 소금, 도다리를 넣어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넣어 끓이다가

0: 쭉 넣고 1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도다리 쑥국이 완성됩니다.
1: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만 있다면 김치볶음밥을 자주 만들어 먹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웬만한 반찬이 필요 없는 오늘의 요리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예. 이제 잘 익은 네. 그 김치와 양념, 네. 그리고 김치 국물, 예. 그리고 우리 통조림 햄, 네. 흰밥 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흰밥은
2: 네. 우리가 집에 남다 보면은 우리 주부님들 냉동고에 비닐에서 싸서 보관도 하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흰밥을 하는 게 더 밥은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1: 고슬고슬하게.
2: 예, 금방 한 밥보다는 찰져서 볶기도 힘들고.
1: 자, 그리고 양념으로 들어갈 네. 부재료들 한번 볼게요. 네,
2: 여기 계란 후라이, 조미김, 네. 참기름, 식용유, 설탕 이렇게 넣어서 같이 그 김치볶음밥을 하면은 예. 아주 맛있는. 남녀노소 좋아하는 네.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김치볶음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김치를 한번 썰어 볼까요? 네. 자, 이 김치 네. 저희가 이제 먹다 남은 김치들이 있어요. 냉장고에 그렇죠. 항상 보면 그렇죠. 조금 쉬어 있는.
2: 그렇죠. 한 예. 한 1.5cm 정도로 해서 먹기 편하게 너무 또 잘게 자르면은 예. 볶다 보면은 또 씹히는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1: 맞아, 맞아. 셰프님, 네. 이 김치볶음밥 언제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2: 맛있어요.
1: 혹시 청와대에서도 김치볶음밥 네. 한 적 있으세요?
2: 손주들.
1: 아, 손주분들.
2: 손주들. 예. 네. 손주들하고 저도 집에서 가끔씩 누가 물어봐요. 예. 집에서 무슨 음식 해주냐. 그럼 저도 김치볶음밥 해준다고 그래요.
1: 자, 김치볶음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고 네. 이따 가끔씩 먹어도 맛있고.
2: 맛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근데 예. 오늘 김치볶음밥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바로 후라이팬에 볶아서 밥 넣고 볶잖아요. 예. 그런 거가 아니라 다른 제가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야지 더 구수하고 더 맛있고 깊은 예.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1: 자, 맛을 내는 팁을 알려준다고요?
2: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김치를 한번
1: 자,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어봤습니다. 네.
2: 그리고 우리가 통조림 햄. 예. 햄은 사실은 우리 자녀분들은 김치만 해서 볶음밥을 해준 분은 예. 안 먹어요.
1: 정확히 하시네요. 네.
2: 그래서 햄을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 유혹하는 거죠.
1: 아, 그렇죠.
2: 유혹하는 개념으로 햄을 김치보단 조금 짧게 한 0.7 정도로 해서 예. 깍두기처럼.
1: 통조림 햄이 안 들어가면 좀 섭섭하거든요.
2: 그렇죠.
1: 만약에 집에 통조림 햄 없을 경우에 소세지.
2: 소세지. 뭐 소고기, 다진 소고기. 예. 뭐 돼지, 그 목등심. 예. 이런 걸로 해서 좀 잘게 썰어서 같이 볶아도 예. 맛있어요.
1: 그리고 저는 그 참치 통조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김치볶음밥 얘기하니까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2: 네? 아, 집에서 또 입맛 없을 때 간편하게 예. 해먹을 수 있는 게 또 김치볶음밥이잖아요.
1: 맞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2: 이렇게 해서. 예. 우리가 그 캔으로 된 이런 집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1: 그죠, 햄이요.
2: 명절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또 많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 해서
1: 찾아보면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재료 손질이 됐는데 네. 맛있게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비법이 있다고 했어요.
2: 오늘 포인트는 사실은 김치볶음밥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볶을 수가 있어요.
1: 예.
2: 저는 김치를 네. 한 15분에서 20분을 참기름을 넣고 계속 볶아요.
1: 오. 네. 자, 각자 김치볶음밥을 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네.
2: 참기름하고 식용유 네. 참기름만 넣으면은. 예, 참기름은 센 불에 금방 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용유를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1: 오.
2: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이렇게 봤을 때는 기름이 너무 많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 날아가고 증발됩니다.
1: 오. 그래도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음식이 그렇죠. 맛있게 나오니까.
2: 자. 그리고 김치를 네. 이렇게.
1: 사실은 저도 이제 김치볶음밥을 이제 그냥 스케줄 하면서 간단하니까 그렇죠. 많이 먹거든요. 네. 맛있기도 하고.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먹었던 김치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었던 김치볶음밥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레시피가 너무 궁금했는데 아마 이 레시피가 네. 아닐까 싶기도 하고.
2: 이게 김치가 우리가 볶은 김치, 네. 일반 김치, 익은 김치가 있잖아요.
1: 네.
2: 그럼 우리가 입에 딱 먹었을 때 볶은 김치가 맛있어요.
1: 맞아요.
2: 사실은
1: 맞아요.
2: 우리가 어디 가서 사더라도
1: 예?
2: 약간 그런 개념의 볶음밥을 하셔야지 맛있는 거예요.
1: 벌써부터 지금 굉장히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김치의 그쵸. 향이 나고 있어요. 볶은 김치 향이 나고 있는데
2: 네, 네. 익었기 때문에 볶으면 볶을수록 그 냄새 이제 참기름하고 그 냄새가 자꾸 코를 자극을 하는 거죠.
1: 맞아요. 지금 이제 김치에 있는 그 수분이 조금씩 날아가면서 그렇죠. 참 이렇게.

0: 네, 볶아지고 있는데 이 김치 국물을 언제 넣는 이게 거예요?
1: 이제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날라가요.
0: 왜?
1: 이럴 때 국물을 조금씩.
0: 역시 김치는 버릴 게 없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때마다
1: 그렇죠.
0: 수분께 많이 날아갔다 싶을 그렇죠. 정도 때마다
1: 어차피 계속 끓이면은 이 수분 날아가면서 예. 증발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순도 죽으면서 김치가 다 이게 한테 먹으면은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0: 착착 달라붙는. 네.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졸여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1: 예.
0: 지금 15분 동안 저희가 이 조리듯이 볶았는데요. 네. 진짜로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먹는 네. 볶음 김치처럼 됐어요.
1: 그렇죠. 볶음김치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통조림.
0: 예.
1: 햄을 넣고 살짝.
0: 햄.
1: 이거 오래 볶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건 살짝만 익혀서 먹으니까 밥 볶을 때도 같이 볶아주는 거니까 넣고 네. 밥을. 이 밥은 우리가 냉동고나 냉장고에
0: 예.
1: 놔뒀던 밥.
0: 예, 찬밥. 좀 네, 오래 보관해, 좀 보관했던 밥이잖아요. 아, 그쵸.
1: 그렇죠? 이게 꼬실꼬실하고
0: 맞아.
1: 오히려 더 잘 볶아지고 더 맛있어요.
0: 그러니까 이 냉동실에 넣었던 밥은 네. 어떻게 해 먹으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김치 볶음밥을 넣으면 좋겠네요. 네,
1: 우리도 이제 그 업장에서, 예. 업장에서 할 때는 바로 한 밥으로 볶음밥을 안 해요.
0: 너무 찰져요. 네. 그렇죠.
1: 너무 찰지고 해서 좀 하루 쉬었다가
0: 예.
1: 다음날 이렇게 볶다가
0: 예.
1: 설탕.
0: 네? 예? 오! 이것도 비법이네요.
1: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직 입맛이 예. 약간 단짠이잖아요.
0: 예, 맞아요.
1: 그리고 약간 이 설탕의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0: 단맛에.
1: 네, 단맛에. 그리고 또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0: 아, 그렇죠.
1: 이 정도 설탕을 넣어도 예. 김치의 그런 맛.
0: 약간 씁쓸한 맛을.
1: 그렇죠. 좀, 예. 씁쓸한 맛 잡아주고 약간 좀 감기는 느낌?
0: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을 보다가 또 다른 간을 할 재료가 없어요.
1: 네.
0: 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1: 아, 그러면 집에 있는 김치
0: 국물.
1: 국물도 좀 넣으시면 돼요.
0: 따로 양념 재료가 따로 없지?
1: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먹다 보면 김치에 간이 돼 있잖아요.
0: 네.
1: 그 간으로 먹는 거예요.
0: 네네.
1: 별도로 뭐 소금이나 이렇게

0: 네. 이제 옮겨볼까요?
1: 네. 자, 가보겠습니다. 맛있겠다.
2: 사실 특별한 재료가 아니거든요.
1: 아니에요.
2: 우리 집에서 김치인데.
1: 그렇죠. 이 김치의 오늘 김치 볶음의 가장 포인트는 한 15분 정도 예. 참기름 넣고 식용유 넣고 좀 볶아 달라. 졸여 달라. 예. 네.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2: 예.
1: 그럼 누구든지 맛있는 김치볶음밥. 애들이 좋아하는 김치 볶음밥을
0: 만들 수 있죠. 네. 진짜로 아 이렇게 15분 동안 이렇게 볶았어야 되네. 네.
1: 그리고 요 김치를 볶아놓고 예. 오늘 안 써도 한 2, 3일간은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2: 그냥 볶은 김치로 드셔도
1: 그렇죠,
2: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이렇다 할 재료 없을 때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그렇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른보다는 예. 솔직히 애들 입맛 까다롭잖아요.
2: 예.
1: 그럴 때 이렇게 예. 한 번씩 해주면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0: 그러게요.
1: 틈 날 때마다 그 김치 볶음밥 해달라고.
0: 그러게. 네,
1: 저희 애들도 그래요.
2: 자, 그리고 셰프님 아까 셰프님이 이렇게 반숙 계란을 준비했어요. 네. 계란 후라이를. 네. 이렇게 또 반숙으로 해야 맛있어요. 그죠?
1: 이렇게. 싹 모자 씌우듯이.
2: 네.
1: 그리고.
2: 자, 이 조미김가루.
1: 조미김가루는.
2: 예.
1: 이렇게 해서.
2: 넣을게요. 네.
1: 그렇죠. 그렇죠.
2: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해둔.
1: 쪽파를 열어.
2: 예, 마지막에 쪽파까지 얹으면. 네, 근사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3: 김치볶음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추김치는 잘게 썰고 통조림 햄은 깍둑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참기름, 식용유를 두르고 김치를 넣어 볶다가 김치국물을 넣어가며 15분 정도 볶아주세요. 볶은 김치에 통조림 햄, 파, 설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볶음밥은 냉장밥이나 냉동밥으로 볶아야 더 잘 볶아지고 맛있어요. 그릇에 김치볶음밥

0: 케첩을 담은 뒤 달걀 프라이를 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조미김과 송송 썬 쪽파를 올리면 김치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천상현 셰프에게 배우는 맛나고 폼나는 반찬 레시피. 밥 두 공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원조 밥도둑 반찬. 빨간 양념에 묻힌 실한 꽃게로 식욕을 자극하는 꽃게 무침부터 된장의 구수한 맛과 향긋한 취나물이 조화로운 추억의 반찬.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 만점 취나물 된장 무침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기업인 강입니다.
2: 예, 천상현입니다.
1: 네. 셰프님, 예. 원조 밥도둑이 드디어 나타났네요.
2: 그렇죠.
1: 이 꽃게 무침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필요한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이렇게 냉동 꽃게.
1: 네, 이게 몇 마리 정도죠?
2: 아, 세 마리요.
1: 세 마리.
2: 세 마리고 오. 양파,
1: 예.
2: 대파, 네.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 참기름.
1: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 네, 네. 사실 이 꽃게 무침은 이 매콤 달달한 양념 맛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자, 양념 재료 한번 볼게요.
2: 네. 고춧가루, 고추장, 매실청. 네. 국간장, 네. 참기름, 맛술,
1: 네.
2: 조미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양념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자, 꽃게 손질부터 양념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꽃게 손질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장갑 껴주시고
2: 저는 냉동 꽃게.
1: 예.
2: 바로 급속 냉동한 냉동 꽃게로 네. 한번 손질을
1: 냉동 꽃게
2: 네. 이렇게 해서 네. 요 껍질을 벗겨서
1: 네.
2: 이렇게 어우, 알도 맞네요.
1: 신선하네요.
2: 그렇죠. 이런 거는 따로 해서 네. 국물 파지 마시고 잘라가지고 네. 요 집게 다리하고 네. 요거 나중에 용도로 냉동시켜서 국거리 아. 육수 뽑을 때 쓰면은 예. 아주 좋죠.
1: 자, 여기다 모아주시고 네. 자, 오늘 사용할 부위는 어느 부위인가요?
2: 꽃게 어차피 집게 다리는 예.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요. 괜히 먹다가 예. 입 다쳐서 또 승질 나고 하니까.
1: 사실 제대로 이 집게 다리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2: 없어요.
1: 예. 먹다가 씻다가 괜히 껍질만 많이
2: 그렇죠.
1: 씻지.
2: 그래서 잘라버리고.
1: 양념은 많이
2: 그렇죠.
1: 먹고 그렇죠.
2: 그리고 이 뒷다리도 여기도 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는 다 버리세요. 버린다기보다도 육수용으로.
1: 육수용으로. 거기에 생각보다 살이 없어요.
2: 살도 없고 이 버무리는데 그거 하고 사람도 먹지도 않고.
1: 예, 양념만 많이
2: 그렇죠.
1: 먹고.
2: 그래서 이걸 반을 2등분을 해요.
1: 진짜 먹을 부분만.
2: 그렇죠. 이렇게 하고
1: 예.
2: 여기를 살짝 잘라내고 여기에 이제 또 저런 게 많거든요. 저 뭐 이물질.
1: 예. 아가미 부분이죠.
2: 그렇죠. 아가미. 잘라내시고.
1: 예.
2: 살짝 하고. 한 번 더.
1: 한 번 더. 맞아, 이게 그렇죠. 먹기 좀 크게요.
2: 그렇죠. 딱. 똑같이.
1: 예.
2: 이렇게 해서 물로 살짝 한번 흐르는 예. 물에 예. 씻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1: 그렇죠. 한 번만 줘볼게요.
2: 그렇죠. 이렇게 해서.
1: 예.
2: 그렇죠.
1: 예.
2: 놓고. 요 알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게 뺄 필요 없어요. 버무리다가 남으면은 예. 알이랑 같이 양념이 남잖아요.
1: 예?
2: 밥 비벼 먹으면 또 그것처럼 또 맛있는 게 없어요.
1: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꽃게 손질을 저희가 했고요. 자, 미리 이렇게 손질해 놓은 게와 함께
2: 네, 그렇죠.
1: 제가 해볼게요.
2: 자, 미리 이제 손질은 다 됐습니다.
1: 예.
2: 채소를 한번
1: 손질해 볼게요.
2: 네, 손질해 보겠습니다.
1: 사실은 이 꽃게 네. 요리는 생각나는 거는 뭐 꽃게탕이나 뭐 그죠?
2: 그렇죠. 우리 보통 꽃게탕, 뭐 꽃게 서울식 그 네. 꽃게 무침도 있고
1: 네.
2: 간장게장도 있고 많지만은 네. 저는 약간 좀 매콤하고
1: 네.
2: 그 깊은 맛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꽃게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아, 저 집에서 우리가 게장을 담가 먹기는 굉장히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시도를 못 하거든요.
2: 아.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 한번 예. 간장 게장이 힘든 거지 예? 무침은 이 양념으로 예. 무치시면은 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1: 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네. 된다는 거죠.
2: 제가 하라 저 따라서만 하시면은
1: 네.
2: 전혀
1: 어렵지 않죠.
2: 네, 이렇게 살짝 좀 굵게 찹을 해주시면 돼요.
1: 예, 굵게.

0: 가게 바로 썰어주시고
1: 네. 그리고
0: 양파에서도 단맛이 나잖아요.
1: 그렇죠. 단맛이 나죠.
0: 오늘 약간 매콤 달콤한 양념이니까 네.
1: 양파에서 단맛이 나고 또 지금 햇양파잖아요.
0: 예.
1: 햇양파다 보니까 더 맛있고 몸에 더 좋고
0: 그러게요.
1: 대파도 1분의 1
0: 예.
1: 잘라주고 송송송
0: 양파, 대파, 그다음에 청고추, 홍고추는 그냥 항상 구비해두면
1: 그렇죠.
0: 좋은 것 같아요.
1: 네, 집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 항체소들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뭐 갑자기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다 해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걸로.
0: 예. 이것도 참을 네, 해주는 네, 거죠.
1: 살짝. 네. 그래서 버무려줄 때 이런 것들이 예. 꽃게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맛있는.
0: 아주 더해지네요. 이렇게 양파, 네. 대파 이렇게 찹썰어 줬습니다.
1: 그리고 네. 청양고추.
0: 네.
1: 청양고추 얇게 그냥.
0: 얇게. 매콤하게 먹을 수 있게.
1: 그렇죠.
0: 청양고추까지 썰어주시고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청고추 그렇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고추, 홍고추.
1: 근데 이 고춧가루가 네. 그렇게 보통 매운맛이기 때문에 이 꽃게 무침은
0: 네.
1: 약간 매워야지. 약간 먹었을 때 그 비린 맛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0: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비린 맛.
1: 예, 비린 맛이 이게 매운 고추가 들어간 비린 맛을 잡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0: 맞아요.
1: 물 비린내나 물 비린내라고 그러잖아요.
0: 네네.
1: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0: 오.
1: 그리고 보통 이게 뭐 그 양조간장
0: 네?
1: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이 오늘 꽃게 무침은 약간 국간장을 쓸 거예요. 그래서
0: 오.
1: 약간 깊은 맛을 낼 수 있게끔.
0: 예. 여러 가지로 또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꽃게 무침 알려주고 계십니다.
1: 이렇게 해서
0: 네.
1: 다 됐어요.
0: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네. 지금.
1: 이렇게 해서 버무려야지.
0: 크기들이.
1: 네.
0: 네, 이렇게 채소 손질을 해봤고요.
1: 네. 자, 양념장을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자, 제일 중요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네. 우리가 그냥 바로 이 양념, 버무릴 수 있는 네. 큰 데다 해서 바로 양념장을 매실청.
0: 매실청. 자연의 단맛을 줄 수 있는. 진간장이라고 하셨나요?
1: 네. 국간장.
0: 예.
1: 물엿.
0: 물엿 들어가고요.
1: 고추장.
0: 예. 근데요, 네. 꽃게 무침 할 때 고추장이. 아,
1: 고추장이 보통. 많이 넣으면 안 좋지만 예. 한 3대 1 비율로 넣으면 고추장 맛을 못 느껴요.
0: 오,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1: 네,
0: 비율을?
1: 네, 그리고 약간 우리 고춧가루가 풋내가 나잖아요. 예. 그걸 좀 그 감소시켜주는 게 고추장이에요.
0: 오, 3대 1 비율로 네. 고추장과 고춧가루 비율을?
1: 일반 감칠맛을 좀 더 느낄 수 있게끔 조미료 살짝.
0: 네.
1: 한 꼬집이죠.
0: 어, 이거면 꽃게 무침에 양념이 끝난 거예요?
1: 끝난 거예요.
0: 이야, 이 정도면 금세 이렇게 손질해서 바로 부쳐 먹을 수 있겠네.
1: 네. 꽃게만 예. 바로 손질하면 요 양념장에 요거 넣고 버무리면 끝나요.
0: 오늘 불도 사용 안 했어요?
1: 안 해요.
0: 야, 아니 꽃게 요리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아니네요, 셰프님.
1: 자, 이거 해서 채소를 한번
0: 예.
1: 다 넣겠습니다.
0: 진짜 간단하다. 이러면 저는 굳이 게장 안 사올 것 같아요.
1: 예, 간장, 게장하고 꽃게 예. 무침, 우리가 그냥 빨간 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0: 예.
1: 장단점은 다 있어요.
0: 아, 그렇죠. 물론, 본연의 예. 맛이 있으니까. 오늘은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꽃게 무침.
1: 그렇죠.
0: 저...
1: 이게 좀 뻑뻑하죠?
0: 어, 약간, 수분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1: 아, 꽃게를 넣으면서 수분이 나오면서
0: 예.
1: 잘 버무려져요. 지금은 좀 뻑뻑하지만,
0: 예.
1: 자, 꽃게를 넣겠습니다.
0: 예. 어, 근데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1: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숟가락, 젓가락으로 버무리는 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보통 손으로 하는 게 익숙한데.
0: 예. 오늘은... 근데 손으로 하다 보면 예. 이 꽃게는 굉장히 또 이제 뭐. 예,
1: 집게가 있어서 예,
0: 딱딱하니까.
1: 찔릴 수가 있는데
0: 예.
1: 그것도 요령이에요. 살살살살 해주시면은.
0: 숟가락으로.
1: 그렇죠.
0: 약간 샐러드 이렇게 버무리듯이. 그렇죠. 뒤집듯이.
1: 그렇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묻어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진 그 채소들이
0: 예.
1: 이 살 사이로 다 파고 들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매운 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0: 있고요. 예.

0: 그냥 중간중간 잘 섞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1: 잘 섞여요.
2: 이제, 이제 물이 나와서 이제 버무려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0: 어, 그러게요. 아까는 뻑뻑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촉촉해 보여요.
2: 이렇게 해주시고 네. 여기다 우리가 또 참깨.
0: 네. 마지막에 참깨까지. 이렇게 보면 약간 그냥 얼핏 보면 양념게장 같아요. 그렇죠?
2: 그렇죠. 참기름.
0: 예. 근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냉동 꽃게를 썼는데, 네. 그 만약에 활개가 있다고 하면,
2: 활개도 손질해서 냉동을 시켰다, 그, 다시 이렇게 버무려 드시면 돼요.
0: 활꽃게 있잖아요.
2: 활꽃게는. 근데 그게 활꽃게를 바로 붙이면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빠져나와요. 오. 그래서 이제 버무리기도 힘들고, 네? 또 약간 소독하는 개념도 있어요. 냉동고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또 안 좋은 것들이 다 죽고 그러기 때문에, 네. 냉동고에 한 시간 정도 있다 나오는 게 더 맛있고 좋아요.
0: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맛있게 무쳤는데 한번 그럼 완성 다 먹어볼까요?
2: 네, 아유, 다 됐네요.
0: 진짜 금세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꽃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2: 꽃게 맛있어요.
0: 양념게장을 이렇게 맨날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2: 아, 이 꽃게가 예. 양념게장을 우리가 사면은 보통 뭐 미리 만들어져서 예. 사놓은 거는 다 만들어진 거는 막 중국산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철 저는 항상 그래요. 제철 음식일 때는 좀 비싸더라도 예. 제철 음식 먹는 게 가족들한테나 그렇고 본인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0: 바로 만들어서 바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잡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는 우리가 지금 봄꽃게는 알이 찬 꽃게잖아요. 예. 이렇게 버무리다 보면 알들이 다 빠져나와요.
0: 예.
2: 그걸 밥해주면 또 그 별미예요. 양념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별미예요. 그래서
0: 네, 마지막까지 올려볼게요. 우와. 살을 그냥 맛있는 양념 잘 맺는데요. 그렇죠? 너무 몸스러 보여요.
2: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차피 현장파고 하니까 아까 샐러드 개념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남는 거는.
0: 밥 비벼서요?
2: 밥 비벼서.
0: 네.
2: 그 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0: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꽃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꽃게 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꽃게의 등껍질을 떼어내고 집게다리와 아가미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손질한 꽃게를 찬물에 헹궈주세요. 양파는 굵게 다지고 대파는 반 갈은 뒤 다져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도 다져주세요. 매실청, 양조간장, 국간장, 물엿, 고추장, 고춧가루, 조미료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에 고추장을 넣어주면 고춧가루의 풋내가 제거돼요. 그런 다음 양념에 손질한 채소를 넣어 섞은 뒤 꽃게를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통깨, 참기름을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꽃게 무침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2: 네.
0: 요즘은 시기적으로 나물의 계절이죠.
2: 그렇죠.
0: 자, 영양 많은 취나물 된장 무침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재료부터 이렇게, 볼게요. 네.
2: 취나물, 대파, 그 데칠 소금,
0: 네.
2: 참깨, 참기름.
0: 네.
2: 그리고 양념은?
0: 어, 양념이요?
2: 네, 양념. 제르시 된장,
0: 네.
2: 다진 마늘, 매실청, 국간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0: 자, 아주 간단하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자, 몸에 좋은 취나물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셰프님.
2: 예.
0: 자, 취나물. 예. 정말 봄에 먹으면 정말 좋잖아요.
2: 그렇죠. 지금 취나물뿐만 아니라 지금 봄나물들이 마트에 가면은 이제 한 10여 종이 나와 있어요.
0: 그렇죠. 나물의 향연이죠.
2: 네, 봄나물. 나물의 향연이고 취나물의 또 냄새도 좋고.
0: 네, 향이.
2: 우리가 연한 취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추에 네. 이렇게 하나씩 올려 드셔도 향이 너무 좋아요.
0: 쌈싸 먹을 때도.
2: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네. 익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큰 거는 살짝 네. 제거해 주시고
0: 배가 좀 너무 두꺼운
2: 네.
0: 큰 거
2: 그리고 이렇게 큰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잘라 주시고
0: 네.
2: 그리고 지금 한참 나올 때는 이게 두꺼워도 그렇게 질기지는 않아요 사실은 손으로 탁탁 눌러도 뿌질어지고 이렇게 이파리가 그 누렇게 뜨지 않는
0: 예.
2: 이런 참나물을 그 마트에 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벌써부터 이 취나물 향이 굉장히 좋은데
2: 아, 냄새 좋네요.
0: 이거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오늘 네. 이 취나물 된장 무침 할 때는 한번 데치나요?
2: 네. 데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그 소금을 넣고 데치는 거는 끓는 점을 높게 해서 더 아삭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0: 네.
2: 그래서 한번 살짝 데쳐서 풋내도 날릴 겸 살짝 데쳐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0: 네. 풋내도 날릴 겸 데쳐 보겠습니다.
2: 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으시고.
0: 네. 친화물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2: 아, 친화물 맛있어요.
0: 네.
2: 그 친화물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게 된장으로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맑게 국간장만으로도 할 수도 있고 고추장으로도 버무리시고
0: 네.
2: 나물 종류는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버무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봄나물의 특징들이에요.
0: 맞아요.
2: 너무 살짝.
0: 예. 자, 한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되나요? 아,
2: 이렇게 해서 30초.
0: 30초.
2: 미만. 30초 안 되게끔.
0: 예.
2: 끊어버리잖아요.
0: 30초 동안 이 친화물이 몸에 어디에 좋은지.
2: 친화물이요?
0: 예.
2: 친화물은 우리가 보통 봄나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영양 성분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향, 향도 있고
0: 예.
2: 예, 그 우리가 뭐 비타민, 칼륨,
0: 예.
2: 뭐 그런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0: 사실. 꼭 먹어야겠네요.
2: 네.
0: 제철일 때.
2: 제철, 아니, 저는 그래요.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도 제철일 때는 다 먹어봐야 된다고
0: 그럼요.
2: 생각해요.
0: 그렇죠. 한 정도?
2: 네.
0: 색깔도 더 풋풋해진 네. 것 같아요.
2: 예, 소금이 들어가니까.
0: 네. 혹시 뭐를 풋내도 날리고.
2: 네.
0: 이렇게 30초 데쳐왔습니다.
2: 네.
0: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무침을 할 거면, 네. 이걸 잘 짜야 되는데, 네. 짤 때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물을 짤 때는.
2: 그렇죠. 나물을 짤 때는 꽉 짜야 될 나물이 있고,
0: 네.
2: 그리고 중간 정도로 짜야 될 나물이 있고
0: 네.
2: 안 짜야 될 나물이 있어요.
0: 네.
2: 근데 보통은 세컨 짜요. 세컨 짜는데
0: 세게 짜는데
2: 네. 이
0: 친화물은
2: 그냥 살짝
0: 중간
2: 정도. 왜냐면 이게 너무 물기가 없으면 퍽퍽해서 털어지지가 않아요.
0: 그러겠네요. 그렇죠. 질겨지고.
2: 그렇죠. 이렇게.
0: 이렇게 중간 정도.
2: 그렇죠. 정도.
0: 네. 어느 정도 물기가
2: 살짝
0: 없어질 정도만.
2: 그러니까 눈사람 만들 때 그 눈 이렇게 하잖아요.
0: 우리. 눈 뭉칠 정도.
2: 그렇죠.
0: 너무 비유가 좋으셨다.
2: 이렇게
0: 예.
2: 하고 여기 이제 길 수가 있잖아요.
0: 예.
2: 그럼 이게 한번 털어보세요. 털어보시고 좀 길다.
0: 예.
2: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처리를 해가지고 두꺼워도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0: 예.
2: 그럼 칼로
0: 먹기 좋은 크기로
2: 한 두 번 정도.
0: 네.
2: 이렇게
0: 썰었어요.
2: 썰어서
0: 네.
2: 이렇게 넣고
0: 이 향 좋은 친화물
2: 넣고 자. 우리가 여기. 친화물에 들어갈 대파
0: 썰어볼게요.
2: 대파.
0: 아니 근데 이 친화물 왜 대파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오늘은 친화물 본연의 맛.
2: 친화물 본연의 맛 느끼기 위해서 된장에 네. 우리 뭐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0: 네.
2: 본연의 맛. 요거는 살짝 그 파랑 섞어서
0: 네.
2: 다질 거예요. 자, 아시죠?
0: 다져서 들어갑니다.
2: 네, 우리나라 이 향신료가 참 궁합이 잘 맞는 많아요. 뭐 다진 마늘, 대파.
0: 네. 여러 가지가
2: 그렇죠.
0: 많죠, 뭐.
2: 이렇게 해서, 크면 그거 아니라 이것도 살짝.
0: 네.
2: 보이는 둥, 마는 둥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0: 사실은 저는 4개들 중에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이 봄나물 때문에.
2: 그렇죠.
0: 예. 정말 보면은 맛있는 봄나물이 많으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봄 되면은 모든 만물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오늘 친화물로 맛있는 친화물 된장무침을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2: 그렇죠.
0: 예. 자, 이렇게 친화물하고 대파까지 손질 해봤고요. 이제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야겠죠?
2: 그렇죠.
0: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네. 아, 이 큰 볼 드릴게요.
2: 네. 이 국간장.
0: 네. 네,
2: 국간장.
0: 네.
2: 매실청.
0: 매실청.
2: 다진 마늘.
0: 네.
2: 우리가 재래식 된장.
0: 네. 보면은 셰프님은 참 이 된장, 된장을 활용을 잘 하시는 것
2: 네.
0: 같아요.
2: 저는
0: 구수한 맛을.
2: 개인적으로는 고추장보다는 된장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칼칼한 걸 좋아하시면 여기서 또 별미로 한 번은 된장, 한
0: 네.
2: 번은 고추장.
0: 그럼요.
2: 한 번은 좀 그냥 국간장으로만 좀 본연의 또 맛을 살릴 수 있는.
0: 네.
2: 네.
0: 자, 오늘 이렇게 된장으로 맛있게 양념 만들어 봤습니다. 네.
2: 이렇게 했습니다.
0: 네, 이제 바로 이제 무침 되나요?
2: 네, 바로 무치겠습니다.
0: 자,
2: 친화물을 넣고.
0: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친화물 네. 향도 좋고.
2: 이렇게 토로토토 이렇게 무쳐서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0: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친화물의 식감도 많이.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그리고 이제 된장하고 잘 어우러져서
0: 예.
1: 대파 이런 것도
0: 네
1: 이렇게
0: 대파 넣고 야, 이 된장이 구수한 향 너무 좋은데요.
1: 그렇죠.
0: 약간 이렇게
1: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또 털어준다고 예 털어준다고 하죠.
0: 예.
1: 통깨
0: 통깨도 넣고 참기름까지 참기름. 마지막에.
1: 사실 참기름을 들기름을 좋아하시면 들기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0: 네.
1: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기름을 좋아하니까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0: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시식을 못하니까 만약에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네.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식.
1: 아, 시식.
0: 예.
1: 이 봄을 느낄 수 있는 향.
0: 예.
1: 향과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된장이 어우러진
0: 아주
1: 코러스 맛. 코러스 맛이야. 코러스 맛.
0: 코러스 맛?
1: 예. 된장하고 이 봄의 향.
0: 하모니에 잘 맞다는 건가요? 네.
1: 맞아요. 너무 좋아요.
0: 괜히 맞으나 어려워.
1: 자, 이렇게 해서.
0: 모험직스러워 보여요. 네. 간이 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셰프님.
1: 간은 제가 한번.
0: 예. 드셔보세요. 한번.
1: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0: 이 친함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자, 것 같습니다.
1: 먹어보고 정확하게 제가.
0: 예. 아삭아삭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된장 맛하고 유치나물의 향하고
0: 예.
1: 그 매실청을 넣은 감칠맛하고 너무 좋아요.
0: 조합이 좋구나.
1: 자, 담아 보겠습니다.
0: 예. 자, 이것도 바로 만들어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세 만들어서. 진짜 물기도 없고 너무 좋네요. 네. 양념까지도 올릴게요. 사실 나물 안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도 오늘 치나물 된장무침 맛있게 먹고 네. 나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1: 아, 저도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요즘 우리나라 나물 이런 잘 안 먹잖아요. 잘.
0: 맞아요, 맞아요.
1: 솔직히 뭐 인스턴트 좋아하고 예. 그래서 좀 저도 좀 걱정이에요.
0: 자, 오늘 맛있는 치나물 된장무침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치나물 된장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취나물 된장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취나물의 질긴 줄기를 제거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취나물을 넣어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이렇게 취나물을 데쳐주면 아삭함이 살아나요. 데친 취나물을 찬물에 넣어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대파를 다져주세요. 국간장, 매실청, 다진 마늘, 재래식 된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취나물을 넣어 무친 뒤 대파를 넣어 무쳐주세요. 여기에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취나물 된장무침이 완성됩니다. 온 가족이 눈 돌아갈 천상현의 초스피드 볶음 요리 2종. 제철 맞은 죽순의 아삭한 식감과 맛이 깃든 영양 만점 밥 반찬. 황금 양념 굴소스에 볶아 중식 일품 요리 같은 죽순 채소 볶음부터 집에서 중화풍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맛집 안 부러운 특급 레시피. 우리 집이 바로 레스토랑이 되는 중화풍 바지락 볶음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요리 레시피.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찰떡 광희입니다.
1: 네, 천상현입니다.
0: 네. 사실 셰프님, 네. 이 죽순을 즐겨하거나 잘 먹는 채소는 아니지만
1: 그렇죠.
0: 이 죽순이 워낙 아삭하고 맛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죽순 요리 오늘 재료를 살펴볼게요.
1: 네. 죽순은 4월부터 6월까지 네. 제철이에요. 생죽순은. 네. 그래서 삶은 이제 생죽순,
0: 네.
1: 양파,
0: 네.
1: 표고, 청, 피망, 네. 홍, 파프리카.
0: 이렇게 준비해 줄 거예요. 네. 자, 재료만 봐도 오늘은 이 중식의 향기가 확 느껴지는데요. 이 양념도 소개해주세요. 네.
1: 양념은 굴소스,
0: 네.
1: 맛술, 참기름, 다진 네. 마늘, 후추,
0: 네.
1: 통깨. 이렇게. 영양 만점인
0: 예.
1: 죽순 채소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자, 죽순의 아삭함을 돋보이는 영양 만점 반찬.
1: 네.
0: 자,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죽순 채소볶음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자, 먼저 죽순부터
1: 네, 삶은 네, 삶은 죽순을 네. 우리가 삶아 놓고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한 4시간 정도 네. 찬물에 이렇게 담가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아린 맛하고 그런 맛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생죽순에서는
0: 이 죽순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아린 맛이 나는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삶은 다음에 네. 4시간 동안에 이렇게 찬물에 담가 놔봤어요. 네. 네. 네. 자, 색이 확실히 달라요. 네.
1: 약간 그 여기에 그 성분 아린 맛이 빠지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 맑은 물 한 4시간 담가 놨던 건 빠졌기 때문에 예. 이걸로 해서 오늘 자. 죽순 채소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자, 4시간 담가 놨던 이 죽순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볶음 만들어 볼게요. 네.
1: 보통 지금은 생죽순이 네. 한참 나오는 철이고 되게 가격도 싸요. 네. 또 온라인에서도 삶아진 죽순들을 많이 또 구입할 수도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우리가 또 캔에 있는 죽순을 네. 보면 이 안에 하얀 게 많아요. 그거를 잘 제거해서 네. 드셔야 돼요. 이렇게
0: 해서. 진짜 네. 이 죽순 몸에 좋은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저부터도 요리 프로그램 이렇게 몇 년 했지만 네. 죽순 요리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1: 그렇죠. 생죽순 먹기 쉽지 않아요.
0: 아, 그럼요.
1: 사실은. 해서 그냥 사고 신질해서
0: 근데 죽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세요.
1: 그렇죠.
0: 식감도 좋고
1: 그리고 식감도 좋고 예. 또 죽순으로 할 수 있는 게 볶음 요리도 있지만은 그냥 삶아서 예. 초고추장 찍어 먹는 초고추장도 찍어 먹을 수 있고 예. 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려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죽순 요리예요.
0: 영양 덩어리라고 하니까
1: 그렇죠.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고.
0: 아, 맞다, 다이어트.
1: 다이어트, 예.
0: 수분 함량 굉장히
1: 수분 함량도 많고, 칼륨. 좀 짜게 먹는 사람 이거 먹으면 또 많이,
0: 저, 배출도 잘,
1: 배출도 잘 되고.
0: 자, 이렇게 해서. 죽순 손질했고요. 네. 채소들도 손질해볼게요.
1: 네. 빨강 파프리카는 그냥 어슷슬기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0: 네.
1: 청도 네. 마찬가지로.
0: 써시고.
1: 양파는 네. 이렇게 해서 결대로 그냥 한 1cm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또. 이렇게.
0: 양파도 네. 들어가고요, 오늘.
1: 아, 이 4월달에 다 햇양파 시절에는 예. 양파를 최대한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0: 제일 맛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1: 그것도.
0: 오늘은 재료들을 큼직큼직하게 네. 썰었어요.
1: 이렇게 해서 순이 죽으면. 이렇게 해서 예. 여기는 또 집에 남는 뭐 버섯 같은 거 예. 다른 채소들도 같이 섞어서 볶아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 이게 준비한 게 이 정도니까 집에 있는 남는 채소들 같이 네. 해서 볶아도 맛있게 그 죽순 채소 볶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양념을 만들고 갈까요? 네.
1: 아니요, 양념 안 만들고 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오, 네. 바로
1: 네. 자 이동하겠습니다.
0: 이제 금세 네. 조리를 하러 왔는데요. 네.
1: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볶음기에서 식용유를 먼저 예. 넣겠습니다.
0: 자, 셰프님. 예. 이제 볶음을 할 건데, 볶음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제대로 볶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먼저 맛있게 볶을 수 있는지.
1: 그렇죠. 먼저 이 죽순이 예. 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잖아요. 예? 죽순부터 먼저 볶아서 저 수증기를 날려 보내고 예. 다른 야채들 같이 해서 최대한 그 물기가 덜 나오게끔 예.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0: 일단 팬에 불을 올렸는데요. 센 불에서 하나요?
1: 예, 센 불에 합니다. 오. 볶는 요리는 처음에 다 센 불로 해줘야 돼요. 오. 기름이 열이 받아야지만 예. 이 프라이팬을 이렇게 돌리더라도 이게 야채가 돌아오거든요. 오. 근데 집에서는 보통 주부님들이 이렇게 국자로 예.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0: 집에서 편하게.
1: 네, 편하게.
0: 자, 처음에 센 불에서 이 죽순을 좀 볶아줄게요. 네. 죽순을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뭔가요?
1: 아, 그 물에 담갔다가 수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넣으면은 이 온도, 이 후라이팬 온도도 떨어뜨릴 뿐더러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날려주는 거예요, 한번. 오.
0: 익는 정도 다르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리고 마늘. 네. 마늘을.
0: 드릴게요. 네.
1: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늘.
0: 네, 다진 마늘.
1: 네, 마늘만 넣어주고. 네. 이렇게 넣어주면서 야채.
0: 네, 채소들을
1: 한번 넣겠습니다.
0: 야, 파프리카 넣고,
1: 양파 넣고, 표고는 지금 넣어버리면은 네. 약간 그 기름 이런 걸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네. 나중에 좀 넣겠습니다.
0: 마지막에. 네. 근데 셰프님, 네. 이 죽순 요리, 네. 이 죽순은 좀 몸에 좋은 좀 식재료고 귀한 네. 식재료인가요?
1: 그렇죠. 이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되게 많고요. 네. 칼륨도 되게 풍부해요. 네. 그래서 90%가 수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0: 약간 집에서 하는 중국 스타일의 중국 음식의 그런 죽순 야채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네요.
1: 아, 이렇게 하니까 더 느낌이 있네요. 네.
0: 이게 후라이팬 열이 받아야지만 이렇게 야채가 돌아갑니다. 열이 안 받았을 때 절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기름. 네. 채소는 네.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래서 그렇게 막 짓무르지 않게 볶아도 상관이 없어요.
1: 근데 확실히 이 물기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채소들이 큼직큼직하게 썰려 있어서 네. 오히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드시면은

0: 아니, 뭔가 굉장히 또 분위기가 있어요. 예? 일본 요리집에 나오는 네. 그런 요리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지금.
1: 이건 별것도 아닌데?
0: 맞아. 솔직히 고기 네. 안 들어있거든요?
1: 근데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은 죽순이에요. 생죽순.
2: 그렇죠. 그렇죠.
1: 우리가 집에서는 흔히 못하면 뭐 통조림 죽순을 쓰는데 예. 오늘의 제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생죽순으로 이렇게 볶았다는
2: 예.
1: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0: 굉장히 먹음직 들어 보여요. 일단 물기도 없고요. 오, 아니, 죽순이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일 줄이야. 셰프님, 네. 이 들어간 버섯이 이 고기의 식감을 해주니까.
1: 예. 그렇죠. 그냥 몸에 좋은 버섯. 네. 뭐, 샐러림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2: 예.
1: 좋기 때문에 양파, 우리 또 피를 맑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채소지만은 네. 몸에 좋은 것들은 여기 다 있어요.
0: 그러게요. 어, 진짜 채소들도 어,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본연의 식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 근데 불이 약하면은 네. 여기서 물이 나오고 흐물흐물해줄 수 있어요.
0: 아, 집세기가 중요하구나.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죽순 채소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죽순 채소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삶은 죽순을 넣어 4시간 정도 담가주세요. 이렇게 삶은 죽순을 찬물에 담가놓으면 아린 맛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죽순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빨강 파프리카, 피망은 어슬 썰어주세요. 양파는 굵게 채 썰고 표고버섯은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죽순을 넣어 볶다가 다진 마늘, 피망, 빨간 파프리카,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맛술, 굴소스, 후춧가루, 표고버섯을 넣고 볶다가 참기름, 통깨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죽순 채소볶음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네. 저도 워낙 해물류를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은 오동통한 바지락 요리입니다.
1: 네.
0: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1: 네. 굵은 바지락.
0: 예.
1: 그리고 다진 생강.
0: 네.
1: 그리고 참기름.
0: 네.
1: 그리고 양파.
0: 네.
1: 그리고 올리브유.
0: 네.
1: 청주 두 반점 굴소스 이렇게.
0: 예.
1: 다양하게 양념을 준비해봤습니다.
0: 저, 개운한 맛이 일품인 중화풍 바지락 볶음.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만들어 볼까요?
1: 네.
0: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 이 바지락부터 네.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굉장히 또 깨끗해요 지금
1: 바지락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바지락들이 커야지 맛있어요.
0: 좀
1: 마트에 가면 좀 작고
0: 좀 크기가 있네.
1: 네. 그리고 요즘 다 보면은 또 마트나 이렇게 온라인에 파는 거 보면 다 해감된 바지락을 팔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집에서 굳이 뭐 해감을 뭐 하루 전날 뭐 비닐로 까만 비닐로 씌워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0: 소금을 맞춰가지고.
1: 소금을 맞춰서 염분을 예, 예.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다 너무 잘 나와요.
0: 그럼 혹시나 이제 해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1: 해감은 하게 되면은 예. 그 물에 예. 소금물을 염도를 보통 우리가 바닷물 염도 정도에 강하게 해요.
0: 예.
1: 짜게. 그런 다음에 그 까만 비닐봉지로
0: 비닐봉지
1: 저녁에 딱 덮어놓고
0: 예.
1: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걸 싹 버리면

0: 이제 해감이 되는 거예요.
1: 오.
0: 얘네들이 이제 바닷물인 줄 알고 불순물을 자꾸 내뱉는 거예요.
1: 통해내는 거죠.
0: 네, 그리고 이제 어두운 줄 알고 예. 까만 비닐봉지를 씌워놓으면은
1: 예.
0: 자기 이제 그 어두운 바닷가에서
1: 예.
0: 자기가 이제 그 불순물을 배출하는
1: 해감을 하는 네. 거죠. 이렇게 이제 해감이 된 저희가 바지락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5동통한 바지락 정도, 네. 이 정도의 크기인데.
0: 그렇죠.
1: 자, 요거 이제 바로 이렇게 사용하나요?
0: 아니요. 이게 지금 바로 사용하면은 네. 여기 짱기를 갖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짱기도 갖고 있고, 여기서 또 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끓는 물에.
1: 네.
0: 여기 벌어질 정도로만 살짝 데쳐낼 거예요.
1: 살짝.
0: 네. 여기 약간 벌어지기만 하면 건져내면 돼요.
1: 네, 그럼 가볼까요? 네,
0: 가볼게요.
1: 맛있게 먹기 위해 살짝 데쳐보겠습니다. 바지락 이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 나는.
0: 네.
1: 바지락 소리 나는.
0: 그렇죠.
1: 예.
0: 그렇게 바지락을 넣다가 완전히 이렇게 열려져 있거나 깨져 있는 바지락은 버리세요.
1: 아, 이렇게 열려 있거나.
0: 네, 왜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바지락 하나가 상함으로써 맛을 다 배려요.
1: 신선하지 않은 상태의
0: 그렇죠, 그렇죠.
1: 바지락이구나. 네. 이때 이제 들어간 후에 몇 분 정도 데쳐준대요?
0: 몇 분은 아니고 들어가서 이게 네. 들어가면서 물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1: 네?
0: 살짝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건져주시면 돼요.
1: 아, 이렇게 완전히 보시고.
0: 그렇죠, 보시고.
1: 예. 보면서
0: 그렇죠.
1: 입이 싹 벌어질 때,
0: 네, 벌어질 때
1: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짱기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1: 그럴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여기서 짱기도 약간 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해서 볶아버리면 되게 짜요.
1: 지금도 약간 짱기가 나오는 것
0: 네.
1: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0: 그렇죠.
1: 이렇게.
0: 그렇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벌어지잖아요. 이거 시간은 뭐 1분, 2분이 아니라
1: 네.
0: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1: 네.
0: 던져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1: 이렇게 데쳐내면 이 바지락살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질 것 같아요.
0: 네,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1: 예?
0: 바지락살이 또 잘 떨어져요.
1: 그리고 비린내도 좀 날아간 것 같아요.
0: 네. 날아가고 또 볶으면서
1: 예.
0: 또 여기서 이제 맵게 볶으면서
1: 예?
0: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혹시나 해서 한번 이렇게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돼요.
1: 그러니까 안 나죠?
0: 네, 안 나요.
1: 자,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비린내 날리면서 잘 데쳐봤습니다.
0: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채소.
1: 네.
0: 채소를 또.
1: 썰어볼까요?
0: 썰어보고. 네. 자. 대파.
1: 네. 저희가 이제 셰프님하고 요리하면서 이 대파, 네. 그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0: 그렇죠, 기본이에요.
1: 이 청양고추?
0: 네.
1: 청양고추 안 들어간 적이 없던 거.
0: 네, 그냥 1cm 정도로 듬성듬성듬성듬성 쳐서 썰어요, 이렇게.
1: 썰고.
0: 청양고추도
1: 예.
0: 1cm 정도로 통장. 어차피 먹기도 하고 잘게 다질 필요는 없거든요.
1: 예. 양파도 넣고.
0: 양파도. 그렇죠.
1: 이것도 이제 크기를 맞춰 썰어주네요.
0: 그렇죠. 그래서
1: 크기 맞춰 주시고. 그렇죠. 채소
0: 이렇게 하면 채소 손질 다 됐어요. 이제 한번 중화품
1: 예.
0: 바지락 볶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1: 바로 볶고 가나요?
0: 네.
1: 네. 아니 사실은 셰프님과 요리하면서 도마에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예. 자, 바로 볶아보겠습니다. 네,
0: 재료만 준비가 돼 있으면 바지락만 준비가 돼 있고
1: 네.
0: 요 제가 이제 만드는 기본 양념 두반장하고 굴소스는 집에 냉장고에 보면 항상 한번 사놓으면 1kg씩은 써요.
1: 예예. 예.
0: 그래서
1: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구비를 해두고 계시죠.
0: 네.
1: 두반장과 그다음에 이 굴소스.
0: 굴소스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식용유 대신
1: 예.
0: 약간 그 풍미를 느낄 수 있게끔 올리브유를.
1: 자 사실 셰프님께서
0: 네.
1: 오늘 이 중화품 바지락 볶음할 네. 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볶는 거잖아요.
0: 네.
1: 맛있게 볶을 수 있는 방법.
0: 맛있게 볶을 수 있는 일단은
1: 네.
0: 프라이팬을 식용유를 넣고 최대한 달궈라.
1: 아, 뜨겁게?
0: 네, 뜨겁게.
1: 오, 저도 하나 배운 것 같아요.
0: 네.
1: 맛있게 볶으려면 최대한 불을 세게 뜨겁게 해라.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여기에
1: 네.
0: 바지락을 넣겠습니다.
1: 넣어볼까요? 저희가 한번 살짝 데쳐낸 바지락 넣겠습니다.
0: 이 국물이.
1: 네. 가진 생강하고 마늘이에요.
0: 생강을 많이 넣으면 약간 그 생강 맛이 강하기 때문에
1: 예.
0: 살짝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1: 혹시나 우리 비린내를
0: 그렇죠.
1: 예.
0: 비린내하고 향신료 역할.

0: 마늘은 좀 많이 넣으셨어요.
1: 네.
0: 그렇죠? 냄새 맡아보면 약간 지중해 온 느낌 안 드세요? 맞아요, 올리브야? 네,
1: 맞아요. 사실 이거 왜 봉골레야?
0: 봉골레?
1: 봉골레 하나.
0: 맞아요.
1: 봉골레 하나.
0: 여기에 이제 팔사 같은 거 해도 상관은 없어요.
1: 그렇죠.
0: 자, 여기에 그리고, 이제 예. 두반장.
1: 두반장.
0: 청주.
1: 청주 들어가고요.
0: 굴소스.
1: 굴소스.
0: 설탕.
1: 네. 자, 여기 전분은 언제 들어가요?
0: 전분은 나중에.
1: 나중에.
0: 물났을 때.
1: 전분
0: 아, 요거, 월남꼬치도 지금 미리 이걸 해버리면 매운 냄새가 좀 날아가요.
1: 어, 예.
0: 그래서 이제 얼추 됐을 때. 네. 지금 넣겠습니다.
1: 이 베트남 고추.
0: 그렇죠.
1: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구매해 두면 요리에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요즘 다 케이스에 나와가지고 네. 집에 다 쓰시더라고요.
1: 아, 조그만데 아주 매콤한 맛을 그렇죠. 잘 내요. 칼칼하게.
0: 여기에 이제. 야채를.
1: 예, 살짝 넣을게요. 네. 이미 바지락은 거의 익은 상태였죠.
0: 그렇죠.
1: 아까도 데칠 때부터도.
0: 그렇죠.
1: 이제 입을 완벽하게 벌렸고.
0: 그렇죠.
1: 자, 맛있는 양념 재료들과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오, 오늘 알이 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셰프님. 그렇죠. 어, 뚜껑을 덮는 게 뭐예요?
0: 아, 위에 이제 이 불이 네. 바지락을 해서 센 불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위에서 올라오는 그 수증기, 그 수증기 열을 네. 밑으로 더. 빨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살짝 덮어놓는 거예요.
1: 열을 더 가해지기 네, 위해서. 가해지죠.
0: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1: 예.
0: 살짝 예. 됐잖아요. 전분물을
1: 예.
0: 이게 이렇게 해서 전분물을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1: 전분물 잘 풀어줄게요. 예.
0: 이렇게 해서
1: 자, 전분물을 조금 풀어줍니다. 전분 넣을 때 주의할 사항 있을까요, 셰프님?
0: 아, 너무 되게 잡아서 넣지 말라. 그러면 뭉쳐버려요.
1: 어, 예.
0: 그러니까 연하게 하더라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1: 두세 번에 걸쳐서. 네,
0: 전분물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1: 아, 한 번에 하지 말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연하게 해서.
1: 아, 그러게. 항상 뭉쳐있거든요, 한쪽만.
0: 그렇죠.
1: 어, 확실히 전분 들어가고 난
0: 그렇죠.
1: 선호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0: 딱 잡아주잖아요.
1: 예. 양념이 아예 바지락에 싹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우와.
0: 이렇게 하면은.
1: 네. 다 된 건가요?
0: 다 됐습니다.
1: 자, 바로 불로 옮겨볼까요? 네. 어때요? 어머, 향이 너무 좋아요.
0: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1: 예. 아, 정말 이 쫄깃쫄깃한 이 바지락살에 이 맛있는 이 중화풍, 이 양념이 이렇게 배겼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0: 네, 이게. 가끔씩 별미로
1: 예.
0: 맥주 한 잔에 이렇게 술안주로 마셔도 좋고
1: 예, 어르신분들
0: 네, 그렇죠.
1: 어른분들은 술안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0: 예. 또 이렇게 해주면은 또 조개 이런 안 좋아하잖아요.
1: 네, 처음에
0: 그렇죠.
1: 예.
0: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유혹 맛있게 해가지고 유혹을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1: 이렇게 맛있는 거 굳이 유혹해 먹다니, 그렇죠?
0: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세대라 틀리잖아요.
1: 저도 이제 와서 이거 바지락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0: 아, 그래요?
1: 예전에는 그냥 뭐 피자 이런 거 좋아했죠. 맛있으니까. 셰프님, 오늘 확실히 이 바지락 살이 큼직큼하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0: 커야지 좋고 작은 걸로 하면은 먹으면서 막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좋아하거든요. 조개를 승질 나더라고요, 사실은.
1: 먹을 게 있어 보이네요. 푸짐하네요, 셰프님. 자, 이렇게 너무나 푸짐한 중화풍 바지락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중화풍 바지락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바지락을 넣고 입을 벌리면 건져집니다. 이렇게 바지락을 살짝 데치면 짠맛과 수분이 제거돼요.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고 청양고추도 송송 썬 뒤 양파는 깍둑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뒤 바지락을 넣어 볶다가 다진 생강,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두반장, 청주, 굴소스, 설탕을 넣어 볶아주세요. 베트남 고추, 청양고추, 대파, 양파를 넣고 볶다가

0: 뚜껑을 덮어 익혀줍니다. 뚜껑을 덮어서 익혀야 열을 골고루 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중화풍 바지락 볶음이 완성됩니다. 매일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 가득한 천상연의 황금 레시피. 주꾸미와 닭을 함께 볶았다. 조합부터 식욕을 자극하는 볶음 반찬. 매콤한 양념에 밥 비벼 먹어도 꿀맛. 고소한 주꾸미 닭 볶음부터 1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밑반찬 레시피. 달달하고 매콤한 양념에 순식간에 사라질 마늘종 무침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막내 아들 강희입니다.
2: 네, 천상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지금 먹는 제철 주꾸미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2: 그렇죠.
1: 네. 닭고기까지 넣어서 더 꿀맛일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주꾸미. 네. 닭다리살. 네. 양배추. 네. 양파, 당근,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1: 네. 이렇게 채소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콤한 양념장은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이렇게 양념장으로는 고춧가루, 예. 뭐 고추장, 물엿, 다진 마늘, 간장, 뭐 통깨, 참기름. 네. 이렇게 해서 식용유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 저녁에 만들면 딱 좋은 메뉴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셰프님. 네.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 네. 쭈꾸미 볶음.
2: 쭈꾸미.
1: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네. 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채소부터.
2: 채소부터. 네, 채소부터. 양배추는 그냥 우리가 먹기 편하게. 네.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 항상 이렇게 짜투리 남아있는. 그렇죠. 양배추들이 있어요. 다 못 먹어요, 항상.
2: 그리고. 네. 당근은 우리가 뭐 볶음용으로 얇게.
1: 네. 이제 그냥 먹으면 조금 안 땡기는데, 안 먹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볶음할 때 넣어.
2: 네, 볶아서 먹으면은.
1: 네. 맛있게 먹어도.
2: 맛있게 또 먹게 되고, 우리 자녀분들도 그냥 할 수 없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 할 수 없이.
2: 할 수 없이.
1: 아니에요, 우리 자녀분들도 맛있게 먹어요.
2: 그리고 양파. 네. 적당한 그게 한 1cm 정도.
1: 네.
2: 그리고 대파.
1: 대파.
2: 대파는 그냥 버섯을 기로.
1: 예.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재료의 크기를. 네.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2: 이렇게 해서. 예. 넣고.
1: 네, 그 다음에 청홍고추. 네.
2: 청양고추.
1: 아, 청양고추예요?
2: 네, 청양고추 어슷슬기로.
1: 네, 칼칼하게 아주 그냥 매콤할 것 같은데.
2: 그렇죠, 이게 볶음 요리는 약간. 네. 칼칼한 맛이 고춧가루로 내지 못하는 칼칼한 맛이 있어야지만. 맞아요. 또
1: 느끼하면 또 잘 맞아요. 네,
2: 또 입에서 착착 감기는 맛도 있고.
1: 네.
2: 그래서
1: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고요. 네. 이렇게 채소 손질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우리 닭고기와 쭈꾸미를 손질할. 그렇죠. 텐데요. 먼저 닭고기부터 해볼까요? 네. 자.
2: 닭고기는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흔히 요즘. 네. 진공팩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잘 나와요.
1: 맞아요.
2: 그냥 한 입 크기로.
1: 큼직큼직하게. 네, 그렇죠.
2: 지금은 이렇게 좀 약간 커 보이는 것 같아도. 네. 막상 그 후라이팬에.
1: 보여주세요. 예. 아, 어느 정도 크기가 좋은지.
2: 이렇게 좀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후라이팬이 이거 요거보다 한 70% 정도, 70% 정도밖에 안 돼. 30% 정도가 줄어들어요.
1: 3분의 1이 줄어드는.
2: 예, 그렇죠.
1: 거죠.
2: 네. 그럼 예, 큼직하게.
1: 예. 닭고기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그렇죠? 닭은 남녀노소 어린 어른. 네. 다 좋아하는.
1: 그럼요, 그럼요. 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2: 쭈꾸미.
1: 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우리 쭈꾸미를. 쭈꾸미. 한번 손질해 볼게요. 쭈꾸미 오늘 몇 마리예요?
2: 쭈꾸미 세 마리예요.
1: 세 마리요.
2: 작은 사이즈라면 한 2분의 1만 잘라서 바로 해도 되는데. 네. 너무 작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먹기 편하게 한 다리가. 네. 두 쪽씩 있게끔. 네. 이렇게 해서.
1: 셰프님. 네. 이 쭈꾸미는 지금이 제철인가요?
2: 지금이 제철이죠.
1: 오.
2: 지금이 제철이고 이 쭈꾸미도 먹을 수 있는 철이. 네. 한 달 반 정도밖에 없어요.
1: 이때 진짜 즐겨야 되네요.
2: 그렇죠. 이건 빼내고.
1: 네.
2: 잘못하면 이게 먹물이 터지거든요.
1: 깔끔하게.
2: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머리 빼고. 네. 자르고.
1: 셰프님도 쭈꾸미 좋아하세요?
2: 네, 저 쭈꾸미. 예. 쭈꾸미 뭐.

0: 원래 뭐 낙지 사춘이 뭐 쭈꾸미라고 그러는데 예. 낙지 뭐 쭈꾸미 오징어 다 좋아합니다. 해산물 다 좋아해요.
1: 셰프님 네.
2: 사실은 이 쭈꾸미와 네. 닭고기의 조합이 새로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또 조합이 잘 어울러지는지.
0: 근데 그 우리가 오삼불고기 있잖아요.
1: 어, 예.
0: 오징어 삼겹살 예. 그리고 낙곱새
1: 예.
0: 똑같은 개념이죠. 이거 쭈꾸미랑 닭 육류 예. 해물
1: 오.
0: 잘 맞는 궁합이에요. 사실
1: 안 어울릴 이유가 없는데.
0: 네, 안 어울릴 이유는 없어요.
1: 이게 안 먹어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자, 이렇게 저희가 쭈꾸미까지 손질을 해봤습니다.
0: 네. 쭈꾸미는 네. 우리가 볶다 보면 물이 많이 나와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살짝 물기를 좀 안 나오게끔 살짝 데쳐서
1: 네?
0: 좀 건져 놓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볶을 때 물이 안 나와야지 좀
1: 이렇게
0: 그렇죠. 볶을 수 있는 게 약간 빡빡해야지 물 줄줄 흐르면 좀 그래요.
1: 그럼요. 사실. 볶음에 이렇게 물, 수분이 너무 많은
0: 그렇죠.
1: 걸로예요.
0: 그래서 쭈꾸미는 한번 이쪽에서 물 끓고 있으니까 한번.
2: 네.
1: 쭈꾸미 네. 굉장히 또 연하기 때문에
0: 그쵸.
1: 금세 데쳐야 될 것 같은데 자 네.
0: 금방
1: 얼마큼 데치면 될까요?
0: 넣었다가 한 15초? 10초 아, 15초
1: 바로 들어갔다 나오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너무 오래 삶으면 여기 맛이 다 빠져버리니까 네. 바로 한 10초
1: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목욕탕에서 찬물이 갑자기
0: 그렇죠.
1: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온탕
1: 냉탕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0: 그렇죠 온탕 냉탕 가는 느낌
1: 아, 온탕 냉탕
0: 그렇죠
1: 예 바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확실히 살짝 익은 것 같아요
0: 네. 이래야지 볶을 때 물기가 안 빠져요.
1: 오.
0: 그리고 너무 오래 삶아버리면 예? 쭈꾸미가 가지고 있는 그 담백한 맛 다 빠져버리잖아요.
1: 이렇게 해서 네. 해둬볼게요.
0: 네, 이렇게 이제 채소하고 네. 쭈꾸미 닭이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1: 양념.
0: 양념을 한번 만들어
1: 그럼요. 가보겠습니다.
0: 맛술.
1: 네.
0: 매실초.
1: 네.
0: 간장.
1: 간장.
0: 고춧가루.
1: 고춧가루.
0: 네.
1: 저 고춧가루 들어가는데 오늘은 또 고추장도 들어가요. 네. 이런 비율이 좋게
0: 그렇죠.
1: 중요하겠죠.
0: 비율이 이렇게 고춧가루만 넣으면 약간 풍미도 나고
1: 네.
0: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1: 오.
0: 사실은 볶음 요리 그 다대기는 네. 양념은. 네, 양념은.
1: 아니, 고춧가루가 살 풀려야 되는구나.
0: 네. 그리고 네. 마늘도 넣고.
1: 네. 셰프님,
0: 네.
1: 이 고춧가루와 고추장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0: 아, 오늘도 요 3:1.
1: 3:1.
0: 네.
1: 예. 3:1 비율하면 제일 네. 맛있다고 합니다.
0: 그렇죠. 설탕.
1: 예. 약간의 설탕을 네. 넣어주시고.
0: 물엿. 물엿, 설탕을 넣는데 왜 또 물엿을 넣느냐. 그런데
1: 예.
0: 설탕 단맛하고 물엿 단맛은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1: 어떻게 생각해요?
0: 그리고, 그러니까 강한 설탕 그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1: 네.
0: 물엿은 그 음식의 다른 양념이랑 풍미를 더 돋궈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1: 네, 항상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확히 안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1: 예,
0: 그렇죠.
1: 고추까지 해서
0: 이렇게 해서 버무리세요.
1: 예. 사실은 이제 비율을 좀 잘한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0: 예. 다 집에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은 이제 숙련된 뭐.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1: 예.
0: 근데 조금 서툴다 하면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1: 만들어서
0: 네, 만들기도 하는 게 편해요, 사실은.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조리를 하면서 이런 양념을 넣다 보면 고루고루 안 퍼질 때도 있고,
0: 그렇죠.
1: 뭉쳐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0: 그렇죠.
1: 이제 제일 그렇죠. 중요한 우리 양념장까지 만들었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1: 예.
0: 만들었어요.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을 뽑아봐야겠죠?
0: 네, 볶아보겠습니다.
1: 예.
2: 자, 가보겠습니다. 쭈꾸미 닭볶음.
1: 식용유 좀 두르나요?
0: 네, 식용유를 좀 두려야죠.
1: 그리고 불은 네. 최대한 세게.
0: 세게. 네. 네. 처음에 센 불 하세요. 그러다 진짜 옆에 좀 탄다 그러면 그때 살짝 줄이면 돼요.
1: 오.
0: 볶음 요리는 세야지 온도가 낮으면 야채에서 물 나와.
1: 그러니까 채소에서 물 네. 너무 나와서 제가 항상 실패했던 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혹시나 고춧가루나 양념 이런 거 탈까 봐서 네. 약하게 했다가 그냥.
0: 네. 그리고 요렇게 닭하고 쭈꾸미랑 같이 있으면 같이 절대 먼저 같이 볶으시면 안 돼요.
1: 네.
0: 아니, 이 닭이 안 익어요.
1: 어,
0: 의외로 오래 익어요.
1: 이제 오래 쭈꾸미는 또... 질겨지고. 그렇죠?
0: 네, 질겨지고.
1: 같이 익히면.
0: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달궈지면은 닭부터.
1: 네. 셰프님은 네. 해산물,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0: 네.
1: 닭고기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0: 저는 닭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1: 아, 진짜로요?
0: 네. 왜냐하면 닭이, 우리가 닭의 염분하고 감칠맛이 있는데,
1: 네.
0: 돼지고기, 소고기, 닭 중에 감칠맛이 가장 있는 게 닭이에요.
1: 오.
0: 가죽 있는, 몸속에 가죽 있는. 그래서 네. 닭을 좋아해요.
1: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이,
0: 네.
1: 오늘 이렇게 또 닭을 이용해서, 네. 고기를 이용해서,

0: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요?
1: 아, 닭이, 닭고기가 거의 한 80, 90% 익었을 때.
0: 거의 익었을 때?
1: 거의 있어요. 왜냐면 닭이, 우리가 얼핏 봐가지고 그냥 노릇으로만 한다, 안 익어요. 닭이 의외로 안 익어요.
0: 맞아요.
1: 삼겹살보다도 안 익어요.
0: 이 양념이 묻어버리면 더 안 보여요.
1: 더 안 익어요. 예. 그리고 지금 양념을 넣어버리면 타고, 예. 안 익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노릇으름하게 볶아준 다음에, 예.
0: 그러니까 양념도 안 들어가고 지금은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그렇죠?
1: 그렇죠.
0: 걱정도 안 해도 되고.
1: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다 넣고 양념 넣고 해보면 나중에는 안 씹혀요.
0: 그러게요.
1: 질겨가지고.
0: 저도 사실 이제 닭갈비 먹을 때 이제 양념 하고 다 같이 넣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언제 익는지 안 보이니까. 예.
1: 그리고 그 닭갈비는 좀 얇잖아요. 예. 이 정도 두께면은 아, 오래 걸려요.
0: 네,
1: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해서 노릇름하게 예. 다 두께져가면서.
0: 지금 맛있는 닭고기가 익는 향이 나는데 네. 아, 향이 너무 좋아요.
1: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지금 넣어도 안 돼요. 조금 더 색깔이 노릇스름해질 때까지.
0: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네.
1: 근데 집에서는 이제 어머님들은 그냥 먼저 넣고 그냥 뿌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큰 실수예요. 이거 안 익어요.
0: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죠.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여기서 채소를 예. 넣겠습니다.
0: 쭈꾸미는 맨 마지막에 넣고 채소를?
1: 채소는 다 넣지 마시고요.
0: 예.
1: 왜냐하면 청양고추나 이런 걸 미리 넣으면 청양고추 매운맛이 날아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0: 예.
1: 이거 좀 단단한 채소. 양배추, 그렇죠. 당근, 당근. 양배추.

0: 여기서 이제
1: 쭈꾸미를
0: 넣겠습니다.
2: 네. 저희가 한번 고. 맛있게 데쳐낸
0: 그리고 채소도 예. 채소도 다 넣겠습니다.
2: 마무리 채소 네. 넣을게요. 사실은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매콤한 게 땡길 때가 많아요.
0: 그렇죠.
2: 입맛도 없을 때도 있고 그때 내일 주말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좋죠. 같이 해서 여기다 따로 소면 같은 거 네. 삶아서
2: 아니 벌써 들어가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네.
0: 여기서
2: 맛있습니다.
0: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기름하고 네. 통깨를
2: 셰프님 진짜 쭈꾸미랑 닭고기의 조합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0: 아유 드셔보면 맛있어요.
2: 그러게요.
0: 참기름 네. 그리고

0: 음주시럽죠?
1: 예.
0: 꼭 전분으로 이렇게 농도를 잡는 느낌이잖아요.
1: 그러게요. 진짜 수분이 없어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자,
0: 이렇게 해서.
1: 예. 옮겨볼까요?
0: 네. 완성됐습니다.
2: 가보겠습니다.
1: 진짜 정말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2: 예. 쭈꾸미 닭볶음.
1: 아니, 시식이 없어서 너무 아쉽긴 해요.
2: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1: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닭볶음이랑 우리가 좋아하는 이 쭈꾸미 볶음. 여기 합쳐진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쭈꾸미하고 닭인데 우리가 오징어하고 삼겹살 볶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양념 맛도 똑같아요.
1: 예.
0: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볶으셔도 돼요. 이 양념에.
1: 오. 떠나간 입맛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0: 아.
1: 근데 이럴 때 또 채소도 같이 먹고, 그렇죠? 네.

0: 맞아요. 여기서 양배추를 좋아하시면 양배추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예. 양파, 현양파 요즘 또 한참 쭈꾸미랑 같이 나올 때 철이거든요.
1: 예.
0: 양파랑 해서 같이 드셔도 되고 맛있을 것 같아요.
1: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네. 예.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쭈꾸미 닭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쭈꾸미 닭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먹기 좋게 썰고 당근은 얇게 반달 썰어주세요. 양파는 큼직하게 채 썰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닭다리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쭈꾸미는 다리를 먹기 좋게 썰고 머리 부분의 내장은 제거해줍니다. 끓는 물에 쭈꾸미를 넣어 15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쭈꾸미를 살짝 데치면 볶을 때 수분이 덜 나와요. 그런 다음 맛술, 매실청, 진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고추장, 설탕, 물엿,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닭다리살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배추, 당근, 양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양념을 넣고 볶다가 데친 쭈꾸미,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참기름, 통깨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쭈꾸미 닭볶음이 완성됩니다.
2: 셰프님,
0: 네.
2: 이 마늘쪽 무침은 만들기가 무섭게 없어지는 단골 밑반찬인데요.
0: 그렇죠.
2: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재료가 많이 없죠?
2: 네.
0: 되게 좀 소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2: 그렇죠.
0: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2: 예.
0: 그리고 마늘쪽, 뭐 참기름,
2: 네.
0: 참깨, 꽃소금.
2: 예. 그다음 바로 양념 재료 갈까요?
0: 네, 양념.
2: 매콤 달달해야 되죠.
0: 그렇죠. 그래서 고추장, 매실청, 간장, 네. 고춧가루, 뭐 설탕.
2: 예.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0: 그렇죠.
2: 소득이죠.
0: 그렇죠.
2: 자, 그럼 너무나 맛있는 마늘쪽 무침 만들어볼까요? 자, 그럼 마늘쪽부터 손질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예, 정말로.
0: 아, 정말요?
2: 저는 이제 스케줄 하면서 이제 마늘 정말 좋아하는데 고기 먹을 때 마늘 먹으면 그 다음날 스케줄 좀 어려워요. 이 향이 배가지고.
0: 저도 좋아는 하는데 마늘종은 네. 좋아하는데 네. 마늘은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2: 아, 맞아요.
0: 그래서 살짝 구워 먹어요.
2: 근데 이제 마늘종은 아무리 먹어도 이제
0: 네, 괜찮아요.
2: 예,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0: 식감도 좋고 아삭아삭하고.
2: 예.
0: 한번 그 마늘종을 먹기 좋게
2: 네.
0: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가장 좋게 하는 한 4cm 정도, 네. 4, 5cm로 잘라주시면 돼요.
2: 셰프님, 이 마늘종 반찬은 예전부터 좀 먹었었나요?
0: 그렇죠. 예전부터 있던 음식이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예전에는 이제 고추장, 이렇게 오늘 하려고 하는
2: 예.
0: 고추장 스타일이고, 요즘은 많이 해서 좀 하얗게, 그냥 볶아서 먹는 아, 스타일로 네. 요즘 많이 먹죠.
2: 저도 처음으로 마늘종을 먹어봤던 게, 이 마늘종 무침, 빨간 양념을 먹었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해서 마늘종을 그냥 무치면은, 그러니까 살짝.
2: 예.
0: 이것도 숨만 살짝 죽이는 거예요.
2: 예?
0: 숨만 죽여서 소금을 넣고 숨만 죽여서 찬물에 얼른 씻혀서 해야지 간도 더 잘 배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먹기에는 하나 그 아린 맛
2: 예.
0: 그것도 약간 좀 줄 수 있고.
2: 너무 아린 네? 맛을 좀 날릴 수 있다.
0: 그렇죠.
2: 자, 가보겠습니다.
0: 그래서 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제가 끓는 점 더 순간적으로 극대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모든 채소나 나물 같은 걸 끓이는 거예요. 한번.
2: 예. 자, 지금 마늘종을 데쳐주는 네. 과정을 하고 있는데
0: 자, 이게 데쳐주면은 매운맛이 확 줄고 예. 은은한 또 단맛이 살아요.
2: 오, 은은한 단맛 맞아 있어요. 최근에 네. 한 시간 얼마 정도 데쳐주면 돼요?
0: 20초, 30초, 아. 30초 내로.
2: 예. 거의 들어갔다 나오는 예. 정도.
0: 그렇죠. 그렇죠.
2: 너무 오래 있어도
0: 너무, 예. 네. 너무 있으면 너무 이게 빠져버려요.
2: 예, 맛있는데.
0: 생으로도 먹잖아요.
2: 그렇죠. 벌써 그 우리 그 마늘종의 그 특유의 향이 네.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0: 이렇게 해서
2: 예. 한 20초에 30초 정도 데쳤습니다.
0: 그렇죠.
2: 자, 이렇게 해서 데쳐봤고요. 색감도 푸릇푸릇하게
0: 네,
2: 나왔어요.
0: 푸릇푸릇하세요. 이걸로 한번.

0: 네.
1: 그래도
0: 줘볼까요? 자, 이제 마늘 정도 데쳐봤는데 네. 이번에 양념을 만들어봐야겠죠. 양념.
2: 양념도 식초.
0: 예.
1: 간장.
0: 네.
1: 매실청.
0: 예. 어, 이제 저도 보기만 해도 아는 것 같아요. 예.
1: 설탕.
0: 예. 아주 매콤달콤한 이 양념감이 또 중요해요.
1: 그렇죠. 이 마늘종은 또 약간 반대예요. 이 고춧가루가
0: 예?
1: 덜 들어가고
0: 네.
1: 고추장이 좀 많이 들어가요. 고추장, 마늘종을 고춧가루 넣으면 너무 풋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0: 아, 아까 그 볶음이랑
1: 예, 반대라고 해야 돼. 2:1. 2:1 정도. 고추장 2,
0: 예?
1: 고춧가루 1.
0: 예, 2:1 비율.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잘 풀어줘야겠죠? 네. 자, 이제 이 마늘종을 어떻게 한번 묻혀봐야겠죠?
1: 그렇죠.
0: 자. 마늘종을 넣고
1: 그렇죠.
0: 진짜 마늘종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바로 그대로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참깨도
0: 예.
1: 어우 냄새가 이제 고추장 냄새랑
0: 맞아요. 우리가 여기에, 제일 좋아하는
1: 그렇죠. 여기 이제 참기름.
0: 예. 이 마늘종 무침할 때 아까 만들어주셨던 이 양념장의 비율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요리에도 활용하는 건가요?
1: 그렇죠. 이렇게 살짝 버무리는 고추장 양념으로 하는 거.
0: 예.
1: 죽순.
0: 예.
1: 며칠 전에 했던 죽순 채소 볶음
0: 네.
1: 그렇게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0: 오.
1: 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0: 아. 야, 너무 먹으면 들어. 정말 금세 만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만들고 나면 정말 먹음직스럽고
1: 네.
0: 예. 아, 윤기도 잘 흐르는 게 그렇죠.
1: 싸요. 또 이게 마늘쪽이.
0: 예.
1: 그런 식으로 해서
0: 저는 이거 김밥에 싸먹을 때 김밥에
1: 간식
0: 여기
1: 김밥에 싸 드세요.
0: 예.
1: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0: 예, 마늘도 좋아합니다. 예, 기침 도네요.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마늘종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마늘종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늘종을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마늘종을 넣고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마늘종을 데치면 특유의 매운맛은 줄고 단맛이 살아나요. 그런 다음 식초, 진간장, 매실청,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마늘종을 넣어 무치다가 통깨, 참기름을 넣고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마늘종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수제로 만드는 고추장부터 몸에 좋은 천연 조미료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전통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서더문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 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0: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승더벌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전달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승더벌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1: 아, 깎아야 잘 살지.
1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4: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5: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1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6: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7: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11: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17: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12: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1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2: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8: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2: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1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5: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2: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1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1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6: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2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1: 080-961-9595.
2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

0: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3: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1: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6: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0: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7: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8: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7: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7: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형들, 떡볶이 먹자.
10: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1: 진짜 맛있겠지.
12: 와, 진짜 맛있다.
13: 떡볶이
14: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5: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6: 이미샤,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문샷.
17: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8: 첫 성교육.
17: 오늘은 무슨 교육?
18: 성교육이야.
17: 또 한 주 기다렸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실 우리 원더걸스에서 원더맘으로 돌아온 우리 혜림씨 나와주셨습니다. 좋아요 엄마로서 지난주 너무 활약을 잘 해주셨거든요. 기대해도 좋죠?
19: 그럼요. 예전에는 네. 제가 Be My Baby를 외쳤다면 이번에는 Be My Guide를 외치면서 우리 아이들 올바르게 이끄는 부모가 되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 라임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예, 역시 원더맘입니다. 자,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 우리 쌤씨. 쌤씨랑 또 개그맨에서 이제는 딸바보 아빠로 거듭난 이정기씨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자, 두 분은 어떠세요? 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20: 네, 뭐 저 잠깐 그 자리 피운 사이에 네. 다른 사람 잠깐 왔잖아요.
17: 맞아요.
20: 예, 네, 제가 좀 조사했거든요. 네. 이 자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7: 그래요? 네. 흡족했어요? 네. 제가 볼 땐 작가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20: 네. 무슨 소리세요?
17: 따로 얘기 나누시고 하시는데.
20: 예, 네? 아니 식구끼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7: 표정 정신 나왔어.
21: 아까 별별 떨고 있더라고 살짝.
20: 제 편 없어요 여기?
17: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모 성교육 전문가

0: 전문가시죠? 배정원 교수님과 또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의사 선생님, 우리 조승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빠른 사춘기 성조숙증입니다.
1: 185에 80kg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한 175에 53kg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3: 가슴이 살짝 아파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4: 팔이 너무 어머. 짧아.
5: 어머, 이것도 팔이 짧네?
0: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성조숙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답해 주시죠.
6: 무섭습니다.
0: 우리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조숙증.
7: 저는 이제 그 사춘기가 좀 빨리 오는 게 성조숙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이 생긴 게 요즘에 이제 그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벌써 이런 때가 왔나? 하면서 또 이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 내가 너무 잘 먹여서 또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0: 그럴 수 있죠. 예. 예.
8: 뭐 저는 남자 아이 둘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관심 없었다가 요즘 보니까 윌리엄 다리에 털 나기 시작했거든요.
0: 털은 다 있는 거잖아요. 털은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닌가요?
8: 그렇게 말하면 좀 뭐 틀린 얘기 아니지만 이거 약간 수세미처럼 이렇게 좀 굵게 나오는 털 있잖아요.
0: 아, 두껍게.
8: 시꺼먼 털 있잖아요.
0: 솜털 말고. 네.
8: 이 약간 또래들은 피하면 조금 빨리 온 느낌?
7: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쌤이 형이 이렇게 또 털이 굉장히 좋아요.
0: 털이 남달라요. 털이 남달라요.
7: 털 텐션이 좋단 말이에요. 아니 굳이 또 거기까지는. 교육방송이니까.
0: 아 근데 혜림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 성조숙증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아직 좀 어려서.
9: 일단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변에 육아 선배 엄마 아빠들 보면 많이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성조숙증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0: 어릴 땐 어땠어요? 어릴 때.
9: 좀 빨리 크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0: 오히려.
9: 네, 마음이 급했어요. 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7: 아, 진짜?
9: 그래서 가슴이 아직 없으면서도 브라를 사러 가자.
0: 진짜?
9: 그리고 생리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생리를 하지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0: 완전이요. 예.
8: 남자들도 비슷해. 저도 그랬는데 면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털이 면도. 없는데도 면도 엄마한테 면도기 사달라고.
0: 오히려 성조숙증보다 느릴까봐 걱정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7: 저는 털이 지금도 안 나요.
0: 아,
7: 얌생이 털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제가 조금 그 드라마 들어간 것 때문에 털을 좀 길렀었는데 네. 여기 30개, 여기 30개 나더라고요.
0: 아, 부족하게.
7: 셀 수가 있죠.
0: 좀 성조숙증하고 반대인 경우가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저도 생각해보면 좀 늦게 좀 2차 성징이 늦게 나타난 편인 것 같은데 키가 좀 늦게까지 컸던 것 같아요. 키가 천천히. 그래서 뭐 사실은 성조숙증을 걱정하는 이유가 나중에 키 성장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엄마들이 좀 고민을 하는데 성조숙증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 네, 성조숙증이라는 게 사춘기 신체 변화가 다른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성적 발달의 변화가 여아들은 시작 이제 유방 발달, 그다음에 뭐 음모나 액모, 초경 이렇게 가고 남자 아이들도 고환이나 음경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변성기고 몽종오고 뭐 키도 크고 근육도 발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성적 발달이 여아들은 만 8세 이전부터 시작, 남아는 만 9세 이전부터 시작이 되는 걸 성조숙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0: 네. 네.
7: 제가 사실 이제 두 딸을 키워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더 가는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 남아들보다는 좀 여아들에게서 맞아요. 좀 많이 일어난 일로 이렇게 맞아요. 발견되는 것 같아서.
11: 생물학적으로 여아들의 호르몬 체계가 외부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아들은 이제 가슴이 이렇게 봉긋하게 나오고 그러는 신체 변화가 겉으로도 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빨리 발견하는 측면도 있죠.
0: 네.
11: 그런데 최근에는 남아들의 그 성조숙증 발생률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별하고 관계없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0: 네.
11: 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이 이제 12년간 종단

0: 되는 건데 이성 호르몬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지방 세포거든요. 지방
1: 아.
0: 세포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여기에 주는 이제 환경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즉 비만, 그리고 환경 호르몬, 수면이나 혹은 이제 운동 같은 신체 활동, 뭐 스마트폰, 스트레스, 심리적인 영향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들이 미쳐서 요즘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보건 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원인이 뭐 진짜 단순하게 하나면 해결을 하면
0: 네.
2: 되는데 뭐 이렇게 다양하면 찾기도 어려울 것
3: 진짜. 네.
2: 같아요.
3: 이렇게 다양한데도 귀가 확 들어오는 게 비만.
4: 비만.
3: 아니 맛있는 거 하면 0 칼로리 아닌가요?
4: 아니 굳이
3: 비만이요? 아니 애들도 애들이지만 저도 요즘 빨리 좀 늙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소초숙주증 아닌가요? 여기 다 원인 다 여기 모여 있어요.
2: 아니 근데 진짜 잘 먹으면 옛날에는 장군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는 진짜 성조숙증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먼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1: 키가 얼마나 크고 싶을까?
5: 저는 한 175에
2: 175까지? 모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5: 170 정도는 원하고요. 170 정도 키가 됐으면 좋겠고
6: 185에 한 70kg인가 80kg 정도 됐을 것 같은데.
7: 키는 18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18kg였어요.
2: 하이치가 이제 가자.
8: 안돼, 너무 내려오지마.
5: 충기? 변성기. 사춘기.
6: 중2병. 그들의 여기 부분 좀 나고 이마에도 살짝 나고 요즘에 친한 친구들이랑요 너는 지금 털 나? 여드름 나?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털이 어디에 나는지는 얘기 안 할게.
2: 어머! 아니 우리 얘기 안 해도 몰라요. 우리 얘기하지 말아요.
1: 모르지 우린 모르지.
5: 여기가 가슴이 살짝 아파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2: 가슴 조금씩 커지면서 스치기만 해도 아픈 그런 시기가 있죠.
9: 몽우리지면. 맞아, 맞아. 정말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2: 아, 병원을 찾았었군요, 우리 사랑이네는.
5: 제가 성조숙증이라서 병원에서 맨날 듣거든요.
9: 목욕을 시키는데 가슴을 이렇게 목욕을 거품을 하는데 아야! 이렇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가슴이 아파? 그리고 어느 순간 팬티도 뭔가 분비물이 묻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그러면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보자.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좀 속상했어요. 아,
2: 어, 그렇군요.
9: 아이 씻기다가 가슴 쪽을 손이 살짝만 닿았는데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병원을 다녀왔었죠. 그랬더니 수치가 확실히 높더라고요.
5: 제일 첫 번째로 걱정했던 게 키가 안 클까봐.
10: 키가 계속 크고 싶어요. 제가 좀 가벼워가지고 좀 스트레스예요.
2: 그렇죠. 성조숙증이 되면서 키가 빨리 멈추니까.
11: 어느 날 아이를 보니까 이제 고환의 변화가 갑자기 커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2년 동안 난 이 아이를 키를 키우기 위해서 돈도 드리고 나의 노력도 들여갖고 매일 주 6회를 주사를 놔줬거든요. 아직 제가 보기엔 성장이 그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눈에 띄게 큰 편은 아닌데 너무 걱정이 되죠.
12: 키가 정말 주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정말 큰 이슈더라고요.
2: 맞아요.
13: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14: 요즘은 관심 분야가 제일 먼저가 그거니까. 네. 성장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15: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먹어라.
16: 잘 자라.
15: 작아도 잘 먹이면 뚱뚱해도 큰다, 키로 다 큰다 이랬는데
4: 성조숙증이어도 어떻게 챙겨줄 생각을 못했지.
2: 성조숙증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0: 그렇죠, 알지도 못했죠.
15: 다른 애들은 주사 끊고 나서 6개월 내로 생리가 터져요. 하시 그 말 들으니까 또 아직 키가 너무 작은데 생리 터지면 키도 안 크고 어떡하지. 또 엄마 아빠 작다 보니까.
13: 일단 애기들은 재물을 하러 간다고.
11: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0: 아예 이게 진해지기 시작하면 아예 아기 때부터 제모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1: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보셨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2: 콜라 이런 거는 이제 일절 안 먹고 피자도 이제 웬만하면 잘안 먹고 정말 집밥 위주로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일도 적고 과자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3: 인스턴트 맞아요. 인스턴트는 진짜 뭐 여기저기도 다 좋지는 않으니까
4: 그럼요.
3: 청도순뿐만 아니라
0: 10시 안에 재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엄마 나는 막 숙제하고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고 나면은 놀 시간도 없어. 맨날 애기가 투덜거리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래서 키가 큰다면야 부모님한테 절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키 요즘은 진짜 기본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자는 180부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하다 못해서 이제 평균은 만들어주고 싶은데
4: 아, 기준이
3: 남자친구들한테
4: 너무
3: 그러니까
4: 우리 어쩜 좋아. 기준이 너무 높아.
3: 전 너무 신기한 게 아이들이 여자애들은 170 기준, 남자애들은 180
5: 180.
3: 기준. 이 어떤 기준으로 이거 그 목표값을 정했는지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6: 연예인들이겠죠, 아무래도.
3: 네.
5: 맞아, 아무래도 이제 그 노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길고
6: 맞아요.
5: 쭉쭉 뻗어 있으니까 뭐 누나도 그렇잖아요.
3: 저요? 키를 항상 키를 많이 의지를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 때는 사실 뭐 성조숙증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5: 맞아요.
3: 성조숙증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7: 일단 신장 키 문제가 가장 큰것 같아요.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최종 키가 작아질 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시고 보통은 4에서 10cm 정도인데 남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나타나면 20cm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청소년기에 우울, 불안 이런 것도 수치가 좀더 높고 시기장애나 이른 나이에 성적 활동을 하게 되거나 성인이 됐을 때도 자기 신체에 불만족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8: 뭐저 같은 경우 성초숙증 검사 아니지만 초반에 William 운동하다가 그 무릎 조금 부상당했더니 거기 가서 성장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 미래 예상키 173 잡혔더라고요.
3: 173.
8: 솔직히 그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저는 180이고 와이프 167인데.
3: 키가 크구나.
8: 그래서 다른 전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는 거 어떨까. 와이프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그냥 결과 지져버리고 그냥 자신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3: 맞아요.
8: 아, 몰랐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그거 아는 순간부터
3: 신경 쓰이죠.
8: 이 약간 죄책감도 느끼고.
3: 또 생각해보면 173이면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5: 맞죠.
3: 근데 기대가 조금 더 이제 컸을 수 있으니까.
8: 야, 아마 그거 그 부모들은 대부분 아들이면 아빠보다 키좀 컸으면 하는
3: 맞아요.
8: 부모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짜 큰 키를 요구하는 문화가 좀 있는 듯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조숙증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은 것 같고요.
6: 네. 하지만 이제 전문가로서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 속도가 이제 그대로인데 몸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괴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압박이 좀 크고요. 그리고 여아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직 너무 애기인데 초경하게 되면 이제 생리대도 뭐잘 처리를 해야
3: 맞아요.
6: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하고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월경을 했어도 키가 아주 안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걱정을 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7: 이게 이제 키뿐만은 아니고 이제 여아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런데 초경이 빨라지면 여성 호르몬 노출 시간이 늘어나서 유방암, 자궁내방암, 난소암 이런 게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초경이 1년 빠를 때마다 유방암이 5%, 자궁내막암이 10% 정도씩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3: 아, 근데 질병까지 실제로 유발한다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9: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 조금 발육이 빠른 친구들한테 좀 힘쓰는 일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3: 힘세차 52번 나와서 이거 좀짐좀 들고. 키큰 애들은 꼭 뒷번호야.
5: 와, 근데 52번이라고 하니까.
3: 네, 우리
5: 우리 진짜 옛날 사람이야.
3: 60번대까지 있었어요.
8: 52번까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꾸 내 얘기 같아요. 그거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조금 있고 등치 좀 있다 보니까 선생님 맨날 불러서 야, 쌤, 너힘 세잖아. 너 여기 체육 창고에서 매트 10개 베고 들고 와.
3: 맞아.
8: 근데 솔직히 나도 어린인데 아유, 그 관절도 소중하잖아. 그래서 지금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5: 형은 근데 이제 몸이 좀 어른 같았잖아요. 저는 또 얼굴이 어른 같았어서.
3: 성숙했어.
5: 예.
3: 성숙했어.
5: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인사만 해도 이제 여자애들 그냥 도망가고.

0: 아, 오히려. 네.
1: 그런 좀 우픈 일이 있었다.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적인 자별이나 이렇게 놀림당했을 때 부모님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2: 보면 우리가 똑같이 씨앗을 이렇게 흙에다 심어도 어떤 애는 빨리 올라오고 어떤 애는 늦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성장의 속도가 다른 애들보다 좀 빠른 거지 이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3: 지금 저는 이제 그 딸들한테 이 사춘기가 온다는 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
0: 발육하고 나면 사춘기 오거든요.
3: 네. 쉽지 않네요.
0: 벌써 또 울컥해요. 네. 또 딸바보라서.
3: 아이들 신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악하기가 또 아빠로서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해요.
4: 네. 맞아요. 이게 이성 부모가 또 자녀를 이렇게 신체를 체크하기 참 어려워요. 특히 네.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항 크기를 봐야 되는데 또 엄마가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보기 좀 그렇잖아요. 여아들도
0: 아빠도 보여주지도 않을 거예요.
4: 네, 맞아요. 네,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아이의 성장 그래프를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기 전에 1년에 4에서 6cm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청소년기로 되면 쉽게 말하면 7에서 12cm, 10cm 정도 큰다고 1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성장 곡선이 확 올라가는 때가 보인다고 하면 조금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곡선이 올라갈 때.
4: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주관적인 사인들이 아이의 체취, 머리 냄새 나는 거, 겨드랑이 냄새 나는 거, 또 이제 피부에 여드름 같은 것들 나는 거, 또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몽우리가 지면 헐렁한 옷을 입으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이제 위축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사인들이 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사춘기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씩 더 예민해지고 약간 틱틱거리고 짜증도 많아지고 공격성이 약간씩 생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얘가 좀 빨리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5: 근데 지금 걔 공격성, 네. 예민하다, 짜증 이런 거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만 있으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4: 네.
5: 지금 엄청 공격성도 심하고 짜증 나고 예민한데.
4: 맞아요.
5: 근데 지금 신체 봤을 때 네. 다른 거 아예 없어요.
4: 그런 이제 태도 변화만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장이나 아이 여러 가지 뭐 냄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래요.
5: 차라리 아빠 그 잔소리 때문에 그냥
0: 그런 거야. 쌤씨 때문에 조금 네. 짜증이 늘었을 뿐이에요.
4: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2: 윌리엄 지금 성조숙증 때문에 걱정할 나이는 아니고요. 아홉 살 이전에 애가 왜 사춘기 소년처럼 문을 네. 탁탁 닫고 들어가고 네. 화내고 예민하고 가슴 나오고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0: 아, 그 연령 사실 네. 중요하죠.
4: 네, 그 연령이 굉장히 네. 중요한 겁니다.
5: 아니,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도 이렇게 성조숙증 유발한다고 하셨잖아요.
0: 스마트폰.
5: 네. 네. 그럼 요즘 다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위기의식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4: 스마트폰이 다이렉트하게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단 스마트폰으로 인해 운동 부족, 비만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더라.
0: 아까 그 전자파 이런 게 아니라.
4: 예, 그런 거에 훨씬 더 가깝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조숙증에 영향이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0: 운동을 시켜야
4: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수면 부족. 또 문제가 되죠. 수면 부족은 멜라토닌 분비를 저하시키게 만드는데 이 멜라토닌이 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그걸 적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성조숙증하고 연결이 간접적으로 된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2: 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이런 성적 영상물이 이 시상하 보이는 부분을 자극시켜서 균형을 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영상물 노출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올 때 또 아이들은 죄책감 같은 걸 좀 더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것은 아이들한테 좀 왜곡된 성의식도 주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정말 문제는 스마트폰 우리 너무 어려서부터 주잖아요. 네.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6: 네. 요즘 또 어른들이 농담처럼 야한 생각하면 머리카락 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과학적 근거가 있네요.
7: 진짜.
2: 그게 테스토스테론하고 연관이 있죠. 성호르몬하고.
5: 네. 그럼 털이 많은 유리하고 벤틀이 도대체 뭐 보는 거예요 평상에?
7: 좀 검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쌤씨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쌤씨부터 맨날 뭘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저 이상.

0: 나가지고 허리막 난리 났어요.
1: 이 사람아. 무슨 말씀이에요.
0: 엄마랑 맨날 자라고, 맨날 자라고, 다음 주 보면 자라고.
2: 저도 머리가 되게 빨리 자라는 편이에요.
0: 어, 그래요? 교수님? 근데 스마트폰은 저희가 그냥 뺐으면 되지만 그 환경 호르몬은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뭘 주문해도 배달 용기로 많이 오고.
3: 맞죠.
0: 그렇죠. 뭐 새 옷을 사줘도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진짜 아이들 키울 때 저도 혜림 씨처럼 100% 공감하는 게 뭐 학용품 같은 거 보면 또 장난감 이런 게 죄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아,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많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우리 정규 씨네 집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4: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숙제를 해요.
0: 어, 좋은 습관이다.
1: 집 구조 되게 잘 돼 있어요.
4: 그죠?
1: 여기 앞에 TV 없어서 정말.
5: 하고 있었어?
6: 응.
5: 자연이었어.
7: 지금 자유가 한 너네 반에서 지금 몇 등이야?
6: 내가? 키가? 1등.
7: 진짜?
0: 1등이야? 제일 커?
2: 어, 키가 어, 자유가 1등이래.
0: 키가 제일 크구나.
1: 네. 몇 학년이었죠?
7: 2학년.
4: 아,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너네 혹시 그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들어봤어? 성장의 시기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앞서서 가는 그런 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해.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있대. 뭘까?
6: 채소.
7: 채소? 채소?
2: 채소면 좋겠어.
4: 아빠가 보기를 줄게. 1번 햇빛, 2번 물, 3번 환경 호르몬, 4번 아빠.
6: 아빠.
7: 들리네.
6: 성장, 아니, 환경 호르몬.
4: 정답!
6: 아!
4: 그러면은 환경 호르몬이 뭔지 알고 있어?
6: 환경에서 받는 영향? 호르몬이 근데 뭐야?
0: 그쵸, 아직은 어렵죠, 단어가.
7: 근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해주니까.
0: 네, 맞아요.
4: 한번 찾아볼까? 자, 아빠 한번 찾아볼게.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
8: 쉽게 말하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인데 자연에 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야.
4: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에 좀 있을 것 같아?
6: 어디에? 공장에서 나온 거.
4: 공장에서 나온 거.
6: 발명실에서 나온 거.
7: 발명실에서 나온 거.
4: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집에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한번 찾아보자. 알았지? 야, 이 화장실에 있는 게 지금 다, 와, 이거 다 플라스틱인데?
0: 피부부터 시작해서
3: 치약,
0: 칫솔 다 플라스틱.
4: 제가 쓰고 있던 게 다 환경 호르몬인가 봐요, 여러분. 뭔 일이야.
7: 다미야, 찾았어? 어떤 거 찾았어?
6: 슬라임 3개.
7: 슬라임이랑. 아, 이거.
6: 바퀴.
7: 역할이나 플라스틱.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이제?
6: 레고.
7: 와. 근데 이거 블럭도 사실 다 플라스틱이잖아. 진리야, 진리는 어떤 거 찾았어?
6: 이거 사인펜 이거. 펜도.
7: 펜. 또.
6: 플라스틱 필통.
7: 플라스틱 필통.
4: 너는 대부분 이 학용품이나 뭐 이렇게 완구류가 좀 많네? 오케이. 자유도 가자. 주방에는. 아.
6: 이거 라면.
4: 라면. 자, 라면. 어떻게 생각해?
6: 없을 것 같아.
0: 없었으면 좋겠다.
4: 아빠는 있을 것 같아.
6: 여기 자연이라고.
4: 자연이라고 써 있어서?
6: 응.
4: 아니, 근데 아빠는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빠.
6: 공간이.
7: 설마?
6: 응? 나 접시? 이거 같아.
1: 아, 이거 되게 마음이 걸려요. 애들은 쓰는 식기.
0: 어, 맞아. 근데 접시. 저도 플라스틱 쓰고 있는데.
6: 너무 많이 쓰러지.
7: 우리가 지금 사실.
0: 엄청나네요.
4: 사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서 아빠가 지금 아빠도 지금 정확한 근거가 없어. 뭐가 진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건지. 도와주세요!
0: 호르몬 리스트를 준비했어요.
4: 자, 생활 속 주의 물질 체크표야.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봐봐.
6: 플라스틱.
4: 주의 물질 있는 거는 너희들 쪽에서 이쪽에다 놔주고, 알았지? 반찬통, 배달 용기, 일회용 제품, 컵, 빨대 가져왔지, 아까. 캔음료, 통조림. 와, 진짜 다네. 컵 놨지? 자, 그리고. 봐봐, 우리 지금 얘들아. 우리가 가져온 것 중에 이게 다 사실은 우리 주의 물질인 거고 이 정도가 아닌 거야. 어때?
6: 이렇게 안 좋은 물건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걸 실망했어.
3: 안 쓰고 싶은데 사야 되잖아. 그래서 좀 슬프고
7: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
3: 그냥 전화가 아예 안 사면 되잖아.
7: 아, 그래?
6: 그럴 순 없어.
7: 땡큐.
9: 저장.
7: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안 쓰는 걸로 한번 노력해보자, 알았지? 하나, 둘, 셋, 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0: 참, 이게 큰 문제인데, 이 환경 호르몬, 얼마나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 사실 듣기 전부터 무섭긴 해요. 제일 많은 영향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10: 환경 호르몬 증가도 성조숙증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화장품, 향수, 가공식품, 포장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에스트로겐이랑 비슷한 구조를 갖거나 혹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달라붙어가지고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기는 합니다.
2: 페트병에 든 물 먹을 때도 좀 이 날짜 보고 좀 사주시는 게 좋고 요즘에 보면 성장 호르몬이 안 들어간 음식들이 없어요. 계란도 그렇고 그 사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생활 방식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0: 맞아요. 사실 인지하고 있지만 매 순간 뭐 계란 살 때, 채소 살 때, 뭐 살 때마다 다 체크하면 사실 먹을 게 없다.
2: 맞아요.
0: 그리고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가까이 환경 호르몬 의심 물질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주방 음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화장실에도 있고 거실 생활용품, 장난감, 학용품, 식습관, 의류랑 생활 환경 이걸 좀 체크해 보면 좋은데 근데 이게 없는 거를 고르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좀 보세요.
11: 휴지, 유효제 매일 쓰는 건데 안 쓸 수가 없죠.
0: 네.
11: 옷도 안 입을 수 없고.
0: 옷도 뭐 그렇죠. 씻는 거잖아요. 네. 샴푸, 바디워시, 로션에도 들어가 있다. 이것도 네. 충격인 것 같고.
4: 사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배달로 해서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1: 너무 잘 오잖아요. 네,
2: 배달을 하면 죄책감이 생길 정도로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와요.
0: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가끔 시키기가 두려워요. 저희 시대 때는 생각해보면 음식을 배달하러 갈 때 그러니까 집에서 냄비를 가지고 가죠.
4: 맞아요.
0: 감자탕이 먹고 싶으면
4: 맞아요.
0: 냄비를 가지고 감자탕집 가서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포장이만 맞아요. 더 담아주시고 일회용 용기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
11: 맞아요. 중국집도 시키면 짜장면 예전에 그 용기를 가지러 왔었죠.
0: 맞아요. 요즘에는 새 집 앞에 내놓으면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걱정 많은데 이 결론은 방법이 있어요.
4: 뭐요?
1: 원시 시대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옷은 안 입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0: 돌도끼 만들고 돌도끼 만들고 집 짓고 직접.
4: 진짜 그러면은 괜찮긴 하겠네요. 환경 호르몬이 뭐 가까이 없겠어.
0: 환경 호르몬 없는데 일찍 단명할 수도 있어. 너무 힘을 많이 써. 뭐 다 해야 되니까 직접.
11: 그럼 성조숙증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나요?
2: 네.
10: 네 맞습니다. 우선 소아청소년과 의원 혹은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목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서 뼈 나이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실제보다 뼈 나이가 더 많다고 하면 호르몬 수치 같은 것들을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자대 남자가 14대 1쯤 돼요. 여자애들이 원래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에게 성조숙증이 왔다라고 하면 뇌종양이나 고환이나 부신이라고 신장 위에 달려있는 호르몬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종양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에. 그래서 병적 원인이 남자아이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꼭 정밀한 진료랑 검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9: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성조숙증의 진단과 또

0: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성조숙증이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 사례자의 진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머리숱이 엄청 많네요. 또난 이런 걸또 보게 되더라고. 예비차
2: 더워져서 아예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 입어볼까?
3: 너무 작다.
2: 어? 어때? 봐봐. 어깨도 너무 타이트한데?
3: 응. 팔이 너무
2: 어머!
3: 짧아.
0: 아이고,
2: 너무
0: 컸나봐.
2: 이것도
0: 옷을
2: 살이
0: 많이
2: 쪘네?
0: 컸나봐요. 옷도 조금 작다.
2: 많이 컸나봐. 거의 한 2cm 가까이 큰것 같은데?
4: 어머니 혹시 성조숙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 이게 키가 또래에 비해서 좀 팍팍 자라는 경우에는 성조숙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들이 주위에서 제가 본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환경, 예,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비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혹시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야 되나 이제 지켜보고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다. 앉아.
5: 엄마 아파트 솔직히 무섭잖아요.
1: 맞아.
0: 특히 치과. 엄청 무서워하더라고.
6: 예비님,
2: 네.
6: 잠깐 부탁드릴게요.
1: 뭔가 신중하셔, 지금 어머니가.
0: 엄마의 기록을 먼저 적어내는군요.
7: 그딸 초병이 엄마 초병하고 비슷할 때가
1: 아,
7: 많거든요.
1: 그렇구나.
7: 유전적으로.

0: 맞춰보고 여기 이쪽으로 안 어울리나?
1: 네네.
2: 예비씨는 이전에 뭐 가슴 멍울이 잡히거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1: 요 근래 조금 뭐 이쪽 가슴이 뭐 약간 부딪히거나 그러면 약간 아프다고.
2: 여자애들은 보통 사춘기 때 이제 가슴 멍울이 잡히면서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급성장이 보통 사춘기 시작하면 여자애들은 바로 와요. 그래서 얘는 지금 뼈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한 1년 정도 빨라요. 네. 아마 최근에 좀 많이 컸을 거예요. 그게 급성장이 와서 그렇고요. 딱 봐도 굳이 얘를 지금 진찰을 이렇게 뭐 보통 뼈 나이가 많이 빠르고 사춘기가 빨리 시작하면 그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조숙증.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성장판인데 이런 뼈들이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붙어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진행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건데 자기 나이에 비해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로 보고 있어요. 얘는 성조숙증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1: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2: 지금 진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1: 그렇죠.
2: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전혀 아니고요. 이제 성조숙증에 대해서
3: 걱정을 이제 웃으신다.
4: 걱정을 하시구나. 네. 엄마들은 다 걱정이 되죠. 조금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또 혹시.
2: 예비 씨 같은 경우에 그냥 하루에 9시간 정도 잘 재우시고요.
1: 예.
2: 우유는 하루에 한 3-400 정도 먹는 게 좋아요. 이제 탄산, 인스턴트,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거는 최대한 네. 줄이는 게 좋고요. 네. 영양제로 뭔가를 보충한다고 키가 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5: 그래.
2: 그래서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
1: 일단은 성조숙증에 대한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에요. 네, 속이 후련해요.
0: 치료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2: 보통 억제 주사라고 많이 불리는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춘기를 진행시키는 황체 형성 호르몬을 차단을 해서 사춘기를 억제하는 거고요.

0: 억제주사는 뭐 30년 이상, 4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사용된 뭐 굉장히 안전한 치료고요. 치료를 해보면은 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 근데 진짜 저도 몰입해서 진지하게 봤습니다. 네. 좀 뭐 남의 일 같지 않죠.
2: 아니, 우리가 네. 이렇게 VCR 보면서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3: 정말
2: 너무 이제 보시던데. 내 이야기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예비치 어머님의 표정이 저였더라도 똑같았겠다. 예.
1: 아까 선생님께서 30년에서 40년 정도를 뭐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왔다, 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안전성 같은 경우는 보장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OX 퀴즈로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조숙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하나, 둘, 셋.
2: 우와, 우리 다 X다.
1: 처음으로 우리가 다 지금 X로 다 같은 한 마음이 됐는데
4: 원래 이제 문제 반드시라고 들어가면 X가 맞다고 생각해요.
1: 반드시는 무조건 X다. 이것도 팁이다. 네. 네.
4: 이것도 이제 뼈 나이랑 예상 키,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호르몬 이런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성조숙증이라고 무조건 치료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 아니 아까 영상 보니까 네. 1년 정도 빠른데 그냥 괜찮다고 맞아요, 해주시는 맞아요. 거 보니까 그래도 X를 들어도 되겠다 저는 네. 유추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다 맞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나중에 임신이 어렵다.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또.
5: 이 주사가 호르몬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잠깐 쉬게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면 마치 피임약 먹다가 피임약 끊으면 임신되는 것처럼 이것도 다시 된다는 거죠.
4: 그래서 그 치료제가 사실 성조숙증에만 쓰는 치료제는 아니에요. 부인과 질환이나 다른 곳에서 썼던 그런 치료제들을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해서 성조숙증에도 쓰게 된 것들이어서 성호르몬을 좀 둔감하게 수용체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이어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인 것 같아요.
1: 네, 계속 다 100점이에요. 두 번 다 문제를 맞추셨는데.
2: 아주 우수생들입니다, 저희.
1: 그러게요. 아니 뭐 여기다가 상품 하나 걸까요? 뭐 이렇게 잘 맞추면 뭐 하나 걸고 뭐 선물 줘야 되나.
2: 커피쿠폰이라도 놔야 돼요,
1: 지금. 네, 그러게요. 네,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조숙증 치료를 받으면 피가 크나요? 하나, 둘, 셋.
2: 엑스요?
1: 네. 자, 지금 있어요. 갈라졌어요. 자, 드디어 갈라졌습니다. 자, 5가 정규 씨랑 저랑 네. 5를 들었고 나머지 분들은 X를 드셨는데
4: 성조숙증 치료제가 사춘기 이전에 키가 크는 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대체로 키를 늘려주게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네. 모두가 다 억제가 되거나 혹은 성장이 회복이 되지는 않는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X라고 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키 성장을 늘려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성조숙증 치료제 자체가 그 당장은 키 성장을 조금 줄여요. 아이의 키 성장의 속도를 봤을 때 너무 안 자란다 싶으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키를 키우기는 하지만 성조숙증 치료제 자체로 키가 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1: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혹시 있을까요?
4: 네. 너무 죄책감 갖거나 막 그 원인을 막 이게 뭔가 원인이 지금 너무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단 직후에 아이한테 막 울거나 뭐 죄책감 갖거나 이러면 아이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죄책감 갖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막 탓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저는 걱정인데 네가 자꾸 인스턴트 식품 먹어가지고 그렇다. 너 말 안 듣고 늦게 자더니 그렇다.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한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잔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도 자기 치료가 필요한 아이 입장에선 되게 방어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친척이나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동의 없이 이렇게 약간 우리 애는 너무 유난스러워 내가 이런 것까지 한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우스갯거리 어떤 소재거리로 사용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거 알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거든요.
1: 네. 엄마들이 참 아직도 할 게 많네요. 눈치를 어디까지 봐야 돼? 어디까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건가?
5: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내 얘기도 다른 사람이 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프라이버시의 문제고.
1: 자, 그렇다면 병원 치료도 치료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무엇보다도 식단 조절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 섭취하는 거 좀 줄이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좀 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0: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적절한 운동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이제 뭐 줄넘기 같은 거 계속 운동 유산소 운동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즘은 충분한 수면 좀 부탁하고 싶은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학원으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10시 전에 자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호주 갔을 때는 아이를 8시, 9시는 재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1: 제가
0: 당연스럽게.
1: 어렸을 때 7시, 7시 반.
2: 진짜요?
0: 네,
3: 밤에 할 것도 없어요, 호주에. 가게 문다 일찍 닫고, 어렸을 때부터 뻔나게 일찍 재웠어요.
0: 어쨌든 아이가 충분히 좀 누려야 할 어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사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4: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성조숙증이라는 거, 요 치료에 있어서는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0: 이 성조숙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좀 빠른 봄. 그래서 겨울에 무거운 옷 집어넣고 좀 가벼운 옷 입고 꽃구경도 하고 이렇게 왜 우리가 그냥 순조롭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담담하고 다정하게 아이 옆에 있는다라는 것만 알려주셔도 아이가 편안하게 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자존감은 의학이 지켜주는 것은 아니죠. 그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완벽한 환경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몸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좀잘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든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부모의 열린 태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크는 건 그냥 아이의 발달 타이밍이니까 그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시는 게 평생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4: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불안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속도를 이해하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아이의 변화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안녕.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6: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안 빠져요.
7: 무쌍인 게 좀.
4: 무쌍이 제일 매력적인데.
7: 그냥 못생겨서.
4: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8: 살찌면 큰일 날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0: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9: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1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9: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1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9: 080-961-995.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 주세요.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1: 떡볶이에 닭고기가? 진짜 맛있겠지?
0: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닭고기가 킥이다.
3: 와, 쫄깃쫄깃하네.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너무 잘 어울려.
4: 스테라 떡볶이.
0: 밥 비벼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5: 고래들이 뛰어노는 인도양, 거센 파도를 헤치며 고기잡이에 나선 어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정표도 없는 망망대해. 어부들은 파도와 바람의 길을 물어 고기를 잡는데요. 바다가 생계의 터전이자 삶의 전부인 사람들. 온몸을 던져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남인도 어부들을 만납니다. 남인도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만세기. 초록색과 금빛이 어우러지는 만세기는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데요. 거센 파도 위에서 남인도 어부들의 만세기와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지리적으로 인도의 남부 지역을 남인도라고 부르는데요. 남인도의 대표적인 도시 첸나이입니다. 남인도는 타밀라두주, 케랄라주, 카르나카타주 등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흔히 남인도가 북인도보다 가난한 지역으로 생각하는데요. 예로부터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였던 남인도는 손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인도 내에서도 꽤 부유한 지역에 속합니다. 남인도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인도 4대 도시 중의 하나인 첸나이입니다. 첸나이 앞바다 인도양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어획량이 3배 이상 꾸준히 증가하며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부들을 따라 첸나이 항구부터 들여다볼까요? 해가 지면 첸나이 항구의 일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낮처럼 불을 환하게 밝힌 첸나이 수산시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시장의 활기참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어선에서 내린 물고기들을 분류하고 옮기느라 다들 분주한데요. 어부들의 마음처럼 바구니들도 꽉 찼습니다. 방금 잡은 싱싱한 물고기들은 그 자리에서 도매상에게 판매됩니다. 좋은 가격으로 흥정에 성공한 도매상은 먼저 수산시장을 떠납니다.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첸나이 수산시장은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수산시장으로 남인도 수산물 시장의 본거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6: Largest, biggest fish market in Chennai is Kasimedu. So this is all kind of fishes and seafoods are available here. And all kind of businessmen or hotels are supplying here only. And small size to big size fishes and prawns, all kind of foods and available here. So all kind of businessmen purchase here, homemade or cooking for taste wise. So very good for fresh and full meats are here only.
5: 한 어부가 잡아온 물고기를 선상으로 올립니다. 이 물고기가 바로 그 유명한 만세기. 만세기는 아름다운 빛깔로 유명한데요. 죽으면 색소세포가 활동을 멈춰 회색과 노란 빛을 띠게 됩니다.

0: 도매상들이 경매전에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직접 보기 위해 배 안으로 들어와 살핍니다. 오늘 경매의 주인공은 바다의 최강 대물 청새치입니다. 청새치 치고는 작은 편인데요. 주로 인도양과 태평양의 따뜻한 열대바다에서 서식하는 청새치는 몸 길이가 보통 3m에서 최대 4.5m까지 되고 몸무게도 200kg에서 9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최근 첸나이 항구에도 몸 길이가 3m가 넘고 몸무게가 250kg에 달하는 청새치가 들어와 화제가 됐습니다. 첸나이 어시장에서 인기 있는 어종 중에 가다랑어도 있는데요. 주로 살코기를 건조해 건어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 생선은 고등어과에 속하는 꼬치삼치. 생선살이 기름지고 맛이 좋아 남인도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물고기를 그대로 집어들고 나갑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맛있는 생선 요리를 배부르게 즐길 수 있겠네요. 지난 밤 소란스러웠던 어선들이 첸나이 항구에서 휴식을 취하듯 정렬해 있습니다. 그 사이 항구는 또 다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렇게 낮의 일상이 지나고 다시 밤이 찾아오면 잠들었던 어선들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어부 카레틱이 다른 배에서 무언가 사서 들고 오는데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오늘 잡을 물고기의 미끼입니다. 혹여 더운 날씨에 미끼가 상하기라도 할까 얼음을 가득 올립니다. 드디어 어부들이 출항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앉은 바다. 배에는 작은 조명등 뿐인데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가는 걸까요?
1: 제일 아침 뭐 제일 아침 말아 보이로. 안 가는 버튼 하루. 아, 니 날치는 보이로.
2: 달빛 마음에.
1: 늘 미도 아침 보이로. 레인은 레인 아침 보이로. 나는 저 별문 하루. 아도 와라. 아고라 몸마 오늘 몸마 몸마 가라. 별 몸마 야. 아들 날치 별이들. 안 달려지고요. 멀리나로 가니라.
0: 오늘 오징어로 잡을 물고기는 마히마히라 불리는 만세기. 아름다운 빛깔로 유명한 살아있는 만세기를 볼 수 있을까요? 오로지 어비의 간만으로만 20km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부 여드번이 먼저 낚시 바늘통을 꺼내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낚싯줄에 연결된 낚시 바늘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무려 2,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낚시 바늘을 일일이 뽑아 이 배의 막내 이마르빌과 카르틱에게 건네주면 미끼인 오징어를 바늘에 끼워 바다로 던집니다. 이 배의 선임이자 어부 경력이 가장 많은 여드번이 낚시 바늘을 관리하는데요. 단순한 작업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여드번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는 이마르빌은 그에게 늘 배울 것이 많습니다. 프렘 쿠마르는 낚싯줄에 부호표를 매달은 일을 하는데요. 다섯 개의 낚싯바늘마다 한 개의 부호표를 띄웁니다. 어부 미나원은 운전 담당입니다. 낚싯바늘 간격이 10m라는데 2,000개를 던질

0: 가려면 몇 킬로미터를 가야 할까요?
1: 킬로미터 20km. 아, round catching other boat.
2: 아, round catching
1: other boat.
2: This boat straight.
1: 아, straight catch.
0: 이렇게 다섯 명의 어부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 들이우기 시작하면 바닷물이 따뜻해져 물고기들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는데요.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달려온 것입니다. 물고기들을 잘 잡을 수 있는 어부의 감은 오랜 세월 대물림된 그들만의 유산입니다. 어부들은 미끼를 끼울 때마다 마음속 만선의 꿈도 함께 달아 바다에 던집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몇 개의 낚싯바늘만 던지고 나면 만세기 잡을 준비 완료. 드디어 두 시간이 넘는 긴 작업이 끝나고 프렘 쿠마르가 마지막 도표를 던집니다. 어부들의 만선의 기원은 이루어질까요? 작업을 마친 어부들이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준비해준 아침 메뉴는 흰쌀밥에 카레.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매일 먹어도 맛있습니다. 낚시 바늘을 다 내린 후엔 만세기가 미끼를 물 시간을 줘야 하는데요. 한 시간가량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합니다. 이마르빌은 날씨만 허락한다면 매일 새벽 바다로 나와 일을 하는데 바다는 한 집안의 가장인 어부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3: Working.
2: 10 years. Fishing man.
3: How many people in your home?
2: 마스가라. Baby야. Baby and baby.
3: Two baby. Yeah. Wife.
2: Wife.
3: Sister, and you, just two.
0: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저 멀리 파도 위로 돌고래들이 튀어오릅니다. 이마르빌이 돌고래를 따라잡기 위해 어선의 방향을 알려주는데요. 다른 어부들도 마음이 급합니다. 돌고래를 잡을 모양입니다. 다행히 돌고래가 어선 쪽으로 움직입니다. 카르틱은 휴식을 위해 잠시 내렸던 닻을 다시 올립니다. 배가 낚싯줄을 건드리지 않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돌고래 잡기 위한 도구인데요. 루어 낚시로 잡습니다. 낚싯줄을 풀고 가짜 미끼를 던집니다. 과연 돌고래 잡을 수 있을까요? 돌고래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마르빌.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때 어선 쪽으로 돌고래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선이 돌고래를 앞질러야 잡을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달려야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돌고래의 헤엄 속도는 시속 40km라고 알려졌지만 수컷은 더 빨리 헤엄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돌고래가 떠난 먼 바다만 지켜보는 카르틱.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돌고래들. 어부들의 마음을 대신하듯 파도만 거칠게 일렁입니다.

0: 인도에서 돌고래 잡이는 합법인데요. 속도가 안 나는 작은 어선으로 잡히면 쉽지 않습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모두가 실망이 큽니다.
1: 누나 봤다운데, 야 달빈 봤다운데, 야 누나 갔다운데, 그러나 안을 못 봤지. 아직 어떤 라인에 빨라온다운데, 그러나 일라. 일자, 근데 길이겠나? 일라. 누나 비스 오늘 아이누 라보와 아이 라보와 케이치, 아 이러고 있나? 25 கிலோ 30 கிலோ பீஸ் அதுமே பீஸா கிடைக்கும்.
0: 속상한 마음은 빨리 추스르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만세이라도 많이 잡히길 기대합니다.
2: 다이마이트 다이마이트
0: 다시 닻을 올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만세기 잡으러 출발합니다. 낚싯줄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어째 한참을 올려도 빈 낚싯바늘만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니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빈 낚싯바늘이 계속 올라올수록 어부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미끼로 매단 오징어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낚싯줄만 꼬였습니다. 상황이 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부들이 잠시 손을 놓고 바닷물 빛깔을 살핍니다.
3: 완전 땡니,
4: 완전 땡니, 완전 땡니,
3: 아들 미니
4: 와라,
3: 블랙 땡니,
4: 블랙
3: 땡니, 니가 갈래 와라,
4: 니가 갈래 와라, 미니 나라 불어.
3: 나 블랙,
4: 니가 불어가 미니.
0: 만천의 꿈은 이루기 힘들어졌지만 희망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낚싯줄을 당기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미끼를 문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만세기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끝까지 안간 힘을 쓰는 만세기. 낚싯줄을 잡아당긴 후 작살로 올립니다. 힘이 엄청난데요. 초록빛과 금빛으로 반짝이는 만세기입니다.
4: 미는다 미는 뭉클 말이야. 미는다 미는 하다만 빠르다 나빠지.
0: 이제 만세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또 올라옵니다. 좀 전에 잡은 것보다 큽니다. 이번에도 성공입니다. 마무리는 늘 이마르빌 담당인데요. 만세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선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이번엔 다른 놈이 잡혔습니다. 날새기라고 불리는 바닷물고기인데요. 날새기도 오징어를 좋아하지만 단독으로 생활하는 습성 때문에 많이 잡히지는 않는답니다.
3: 100 piece, nah, good. 5만 박치, 100 박치, petrol, diesel, money.
0: 사실 이 배는 다섯 명의 어부 중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배 대여비와 기름값을 제외하고 그날 잡은 물고기 판매 수익금을 다섯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만세기가 연달아 올라옵니다. 날새기가 또 잡혔습니다. 이번에 잡힌 건 바라쿠다라고 불리는 창꽃입니다. 이빨이 날카로워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놈이 올라왔습니다. 주둥이가 정말 긴데요. 그래서 바늘 물고기라고 부르는 동갈치입니다.

0: 돌고래와 실금하느라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이미 작업을 마친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마르빌은 언제쯤 이렇게 큰 배를 살 수 있을까요? 100여 마리는 잡아야 넉넉히 일당을 챙길 수 있다는데 오늘 수확량은 평소보다 적습니다. 어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인간에게 매일매일 풍성하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언젠가 물고기도 가득 찰 수레를 꿈꾸며 내일도 바다로 향하겠죠. 항구 근처에는 잡아온 물고기를 바로 손질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만세기 손질을 부탁했는데요. 전문가의 해체 솜씨 구경 좀 해볼까요? 만세기는 크기에 따라 손질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큰 만세기는 가시를 바르고 껍질을 벗겨 토막을 냅니다. 한국에서는 식용으로 선호하지 않지만 동남아권에서는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살이 단단해서 찜이나 삶기보다는 불에 굽거나 식여야 맛있습니다. 작은 것은 통째로 자르는데요.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는 만세기는 날로 먹기보다는 요리를 해 먹으면 뛰어난 고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마기 마기, 이거 வந்து fry. 이거 fry 보나 நல்லா இருக்கா? அடுத்து மகி மகி இது வந்து 65. ஜா see finger fish. Finger fish.
0: 첸나이 한국 근처 식당에 가면 만세기 요리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리하는지 직접 볼까요? 먼저 소금으로 간을 하고 고춧가루와 카레, 전분 등을 넣어서 버무립니다. 생선살이 두껍고 단단해 마치 육고기 같습니다. 양념이 다 된 만세기는 기름에 넣고 튀기는데요. 생선이라 금방 익기 때문에 양념을 한 후 튀깁니다. 한국의 양념 통닭과 비슷해 보이는데 자, 그 맛은 어떨까요? 인도에서 만세기는 닭고기보다 비쌉니다. 만세기 튀김 한 접시에 180루피, 하나로 3,000원 정도. 만세기 튀김은 인도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음식입니다.
2: This fish is taste wise good and much soft and better than chicken also. Rice wise also it's good.
3: Masala la kari ta kede. Ya video ande kaach me naata odra. Adi maadu re ya peru ande manoji. Okay. Mean super.
0: 다음 날 파도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m가 넘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는데요. 어제 새벽 태풍 예보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해경에서 조업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 배들이 꼼짝없이 무태에 갇혔습니다. 활기찼던 바닷가 어시장의 모습도 사라졌는데요. 몇몇 시장 상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자리를 지킵니다. 배가 나가지 못하니 전날 모판 작은 물고기만 남았습니다.
4: 티레테 வந்து നോക്കണം. നോക്കിയ അറിയാൻ പറ്റും എങ്ങനെയാണ്. നിങ്ങൾ എന്നാ അദാനിക്ക് തീരെഴുതി കൊടുത്ത അന്ന് മത്സ്യത്തൊഴിലാളികളെ തീരെഴുതി കൊടുത്തതിന് തുല്യമായി. അത്രയേ ഞങ്ങൾക്ക് പറയാനുള്ളൂ. ഇന്ന് ബിസിനസ് ഇല്ല. ജീവിതം ഇതുകൊണ്ട് ജീവിക്കുന്നതാണ് ഞങ്ങൾ. ഈ ജീവിതം നഷ്ടപ്പെട്ടാണ് ഞങ്ങൾ ഇന്ന് കഴിയുന്നത്. ഞങ്ങളുടെ മക്കളെയും കുട്ടികളെയും വളർത്തുന്നത് ഞങ്ങൾ അതുകൊണ്ടാണ്. പഠിപ്പിക്കുന്നതും വിവാഹം കഴിപ്പിച്ചു കൊടുക്കുന്നതും ഈ ജീവിതം കൊണ്ടാണ്. ഈ ജീവിതം പോലും ഇല്ലാതെയാണ് ഞങ്ങൾ ഇന്ന് കഴിയുന്നത്.
0: 방파제 안에 정박해 있던 어선들은 다행히 태풍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요. 너무나

0: 평화로워 보이는 광경이 오히려 태풍 전야가 될까 걱정입니다. 방파제 안에 있던 어선들과는 달리 바닷가 어선들은 안전을 위해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어부들은 어선들을 살피며 안전 점검을 하는데요.
1: This time, here fisherman is not going because it's more 5 days. It's too much coming the rain or air, so that's why it's problem. So maybe he's going fishing is too much vibrating. So his fisherman is not catching for fish. So that's why he's not going fishing now.
0: 태풍 예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안에는 조업 금지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어부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들. 배에서 그물을 꺼내 햇볕에 말리고 손질을 하는데요. 태풍으로 오래간만에 얻은 여유로운 시간이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물조차 빌려서 사용하는 가난한 어부들에게 휴식은 사치일 뿐입니다. 하루빨리 태풍이 지나가고 조업 금지 조치가 풀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나는 돌릴 밖에 무리일 என்ன செய்யன்று எங்களுக்கு தெரிய மாட்டேங்கு. என்ன பண்ணலாம்? கவர்மெண்ட் காரவங்க எங்களுக்கு உதவி பண்ண மாட்டாங்க. என்ன செய்யலாம்? வாழை அடிக்கிட்டு இருக்கோம். இப்ப வாழையும் அழிஞ்சு போச்சு.
0: 답답한 마음에 어부의 아내는 조개라도 잡아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건지질 못합니다. 어부들은 작은 나무뼈를 타고 근해라도 나가보려고 시도하는데요. 높은 파도에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른 어부들도 뒤따라 나갑니다. 가족을 위해 위험을 무릅씁니다. 수평선 아래로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어부들의 간절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라도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보려 애를 쓰는데요.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걸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팔지는 못해도 가족들의 식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합니다.
3: 1 மணி வந்து 7 மணி வரைக்கும் 7 மணி வரைக்கும் போ. வச்சிட்டு 8 மணி நேரம் முடிச்சிரும். முடிச்சிட்டு 9 மணி 9:30 வரைக்கும் தான் மீன் ஏலம் போடும். ஏலம் போடு விக்கிறது. வித்துட்டு வீட்டுக்கு போக 11 மணி 12 மணி ஆயிடும் வீட்டுக்கு போறது. அந்த வேலையெல்லாம் பார்த்துட்டு காசுலாம் வாங்கிட்டு 1 மணி 12 மணி 12 மணியில் எடுத்துக்கிறோம்.
0: 어부 베르섬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이번엔 좀 더 멀리 나가기로 합니다. 물속에서 그물을 쳐 끌고 나올 생각인데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해가 지면서 파도가 거세지는데요. 힘차게 그물을 당기는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노력에 비해 너무 적은 수확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작은 배를 타고 나가 조업을 하던 베르섬의 친구가 돌아옵니다.

0: 친구는 얼마나 잡았을까요? 배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데요. 스티로폼을 이용해 직접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어째 그물만 보이고 물고기는 보이질 않습니다. 작은 배와 더 작은 노. 어떻게 해서라도 물고기를 잡고 싶은 어부의 간절한 마음이 보입니다.
1: 안다, 안다, 이렇게 해.
2: 안다, 안다.
1: 안다, 안다, 이렇게 해. 야, 이 전제, 이 세일을 그, 아예를 안 들어.
2: 예, 예.
1: 아, 예, 예. 이게 나를 원래 이렇게, 우리 와라 왔는데 아예 되는 거야.
0: 물고기는 없고 개 몇 마리만 보이는데요. 정성스럽게 그물에서 개를 떼어내는데 그나마 크기도 작습니다. 바다는 언제쯤 태풍을 몰아내고 어부들에게 다시 바닷길을 열어줄까요? 첸나이에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코발람 해변이 나옵니다. 이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파도치는 바닷가 앞에 모였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오늘 조업을 나갈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데요. 한번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코발람 어촌 마을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방식의 고기 잡는 법이 있는데요. 나무배와 그물을 이용합니다. 우선 태풍 예보로 밑에 올려둔 배를 옮겨야 합니다.
3: 아비 자리 키치네 그래 चलेगा अभी अभी डालेगा जाली ये अभी रोप डालेगा बाद में जाली डालते डालते राउंड मारते आएगा आधा घंटा चाहिए वही काम करने के लिए खींचने के लिए एक घंटा चाहिए दो घंटा चाहिए समटाइम ये थोड़ा आगे चले तो थोड़ा आएगा
0: ओन माउले 어부들이 나와 힘을 합치는데요. 드디어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날이 좋은 평상시에는 육지로부터 5km까지 나아가 그물을 칩니다. 오늘은 파도가 높아 멀리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마치 감에 버스 감에 마치 자리 부라 우퍼라나 보트 와르 사부 감 नहीं करेगा 4000 3000 के मिलेगा मुझे इतना बच्चे
0: 어부들을 가득 채운 배가 위태롭게 파도를 헤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40여 분이 지났는데 파도가 거세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오늘 5km까지 나가는 건 무리입니다. 2km 지점에서 그물을 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엔 그물 투하. 그물의 크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물이 육지를 향해 잘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코발람의 마린보이가 출동할 차례. 그물에 연결된 한쪽 밧줄을 육지까지 전달하는 게 임무. 맨몸으로 2km를 헤엄쳐 나와야 합니다.
3: 우리 아래 보라, 이 아래. 왜 부르지 않아? 우리 아래 이러냐, 아래.

평상시와 달리 파도가 거세 위험한 상황. 바다 중간에서 밧줄을 건네받기 위해 육지에 있던 또 다른 마린보이도 출동을 하는데요.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갑니다. 육지에서 지켜보던 어부들도 걱정입니다. 코발람 최고의 수영선수인 두 어부가 드디어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파도가 사정없이 그의 몸을 덮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힘겹게 끌고 온 밧줄을 육지에서 기다리던 어부와 함께 잡아당깁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잠시 한숨을 돌리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발람 전통 방식의 고기잡이가 시작됩니다. 밧줄을 당기면서 서로의 위치를 잡는데요. 배가 그물을 치고 좌측으로 돌아올 동안 그물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배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배로 끌고 온 나머지 반대편 밧줄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양쪽 밧줄을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코발람 어부 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드디어 힘찬 기합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육지로부터 2km 거리에 놓인 거대한 그물을 잡아당겨야 하는데요. 그물이 크고 무거워서 30여 명의 어부들이 동원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육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잡아당기는 그 시각, 우리의 두 마린 무인은 아직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혹시나 바닥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마린보이들이 밧줄을 표시한 부표 사이사이를 오가며 그물을 정리하는데요. 육지에서의 작업보다 훨씬 힘들어 보입니다. 육지에 30여 명의 어부들과 두 마린보이가 힘을 합쳐 어떤 그물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큰 그물이 코발람 해변 앞바다에 펼쳐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의 1등 공신이죠. 코발람 최고의 마린보이가 드디어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물도 나란히 정리가 다 됐는데 수구마렌이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데요. 그물을 연결한 밧줄을 따라 계속 바다 안으로 헤엄을 서 들어갑니다.

0: 수구 말에는 마지막 임무를 위해 2km 떨어진 그물 끝까지 헤엄쳐 가야 하는데요. 육지에서 그물을 잡아당길 때 수월하도록 그물 맨 끝에서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1: 아비 समुद्र नाराज है अभी ठीक नहीं है दूर में नहीं जा रहा और एक महीना दो महीने के बाद जा रहा है ऊपर
2: कितना
1: कितना ये छोटा वाला किलोमीटर 10 किलोमीटर 15 किलोमीटर 20 किलोमीटर जा रहा है
0: 그물을 당기면서 어부들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몰아넣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물고기를 모을까요? 소리를 내면서 온몸으로 물장구를 칩니다. 물고기 몰이는 5명의 어부들이 동원되는데요. 그물을 당기는 30여 분 동안 계속됩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을까요? 이제 그물이 거의 육지 가까이 왔습니다. 수구 말엔 어부 밑으로 거대한 그물이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는 어부들. 두 시간의 긴 조업이 끝을 향해 갑니다. 드디어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30여 명의 어부가 2시간 넘게 애를 썼는데 너무나 적은 수확입니다. 파도가 높아 멀리 나갈 수 없었던 탓에 많이 잡히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 바구니도 꽉 채우질 못했지만 수익금은 똑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오늘 가장 고생한 수구 마련의 실망이 크겠지요. 인도양의 거친 바다 위에서 파도를 넘고 물살을 가리며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남인도 어부들. 바다가 늘 풍족하게 내주진 않아도 감사하고 기다리며 삶의 겸허함을 배웁니다. 남인도 어부들은 오늘도 바다와 함께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3: 080-961-9561

0: 바람 너무 추워.
1: 춥다고? 더워.
0: 아우 추워.
1: 더워.
0: 추워.
2: 아, 그때 AI 무풍 콤보 살걸.
3: 에어컨이 산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4: 별로 결정?
0: 결정!
5: 안 돼! 너의 에어컨 못해!
6: 난 맞아 다시 돌아가면 AI 무풍 콤보 프로 살 거야.
0: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4: AI가 다르긴 다르네.
0: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왔어.
3: 무풍이잖아.
7: 삼성 AI 신원가전.
8: AI 구독 클럽 하니까 전문가가 에어컨 세척도 해주네.
9: 카리트포텐 덕 톡톡히 봤죠. 예전에는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밤에도 안 깨니까 아침이 정말 다릅니다.
10: 야뇨, 잔뇨, 빈뇨엔 카리트포텐.
9: 역시 좋다. 카리트포텐.
11: 채우면 빠지고 채우면 빠지고
12: 일회용 에너지들은 금세 빠지죠. 그래서 필요한 건 쌓이는 에너지. 쌓일수록 힘이 되는 에너지. Every time. 정관장.
13: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1.
14: 주방은 작아도 생수 두 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0: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했습니다.
1: 4,500선도
2: 4,850선까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3: 코스피 5,000 시대의 개막. 한국 증시는 새로운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4: 올해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5: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는 숫자 그 자체보다 우리 자본시장에 뭔가 이렇게 터닝포인트를 맞고 있구나.
6: Kospi is up like 70% for the year. It was fascinating.
3: 바야흐로 지금 대한민국은 주식의 시대입니다. 개인 투자자 1,500만 시대. 성인 3명 중 1명이 주식 투자를 하는 셈이죠.
7: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요, 차트가. 뭐 살아있다는 거, 역동감?
8: 돈이 복사가 되는 기분.
9: 아, 돈을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10: 수익은 없어요. 마이너스죠.
11: 제가 마이너스 92%.
12: 이러다 영혼 되는 거 아닌가?
13: 화성에 뭐 우주 정거장이 지어주면 그때 터지지 않을까요?
14: They're trying to get rich quick, so they're making big bets. And it doesn't end well.
15: It's better, but it's still a loser's game.
3: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 주가는 오르는데 왜 내 수익률만 저조할까? 노벨 경제학상이 밝혀낸 투자 심리의 비밀. 과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0: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 상장식인데요.
1: 오늘 큐리오시스의 상장은 우리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0: 상장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상장이 되면 일반 투자자도 쉽고 안전하게 주식을 매수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바라며 빨간색을 챙겨 입은 직원들. 긴장감 속에 첫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0: 5, 4, 3, 2, 1.
1: 과연?
0: 네. 현재가는 8만 8천 원입니다. 이제 큐리오시스는 한국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2: 상장은 기업에 특히 중요한데요. 주식을 발행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자금은 저희 연구개발비, 증축비로 쓰면 충분히 더 많은 매출과 우리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회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 자본시장이란 기업이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는 이를 거래해 수익을 얻는 금융시장을 말합니다.
4: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안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조달을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자본시장이 되는 거고, 자본시장이 이제 커지면은 기업들은 자본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니까 윈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17세기 초 유럽 국가들은 값비싼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양으로 향했는데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먼 백기를 항해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죠.
5: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create a company or the corporate form was in the Netherlands, so the Dutch East Indies Company. One of the reasons that you want to set up a company is that one individual doesn't have the resources to do it themselves. And so what you want to do is have invite lots of different partners on board or lots of different shareholders on board to invest their capital in the company. So this means that you can have more ships, more voyages.
2: 동인도 무역회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았고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이익을 나눴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금을 마련한 네덜란드는 단번에 유럽 최고의 부국이 됩니다. 1602년 설립된 동인도 무역회사가 바로 주식회사의 시초입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 주식과 같은 금융자본은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5: Financial markets are rightly at the center of modern day capitalism. And without those financial markets, we wouldn't have capitalism.
2: 우리나라에는 대형 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코스피 시장과 중소 벤처 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본 시장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까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6: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개소식을 고행했습니다.
2: 당시에는 주식보다 국채의 비중이 컸지만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주식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7: 재무부는 1969년을 자본시장 육성의 해로 정하고 국민의 산업 투자 의욕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안전한 재산 증식의
2: 1970년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주식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죠.
9: 한국 거래소가 설립이 된 이유 자체가 기업이 필요한 투자 자금을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을 만들자 하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7: 대통령께서는 고로에서 쇳물이 쏟아지는 순간
2: 자본시장을 통해 모인 막대한 산업자금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국가경제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0: 주요 국가들이 AI 시대를 맞아서 첨단 전략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 기술 전쟁의 실체는 사실은 투자 전쟁입니다. 기술의 성공도나 사업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장기 자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0: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의 전망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1: 한국 증시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무척 높다는 건데요. 전체 시장의 무려 56%,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전 9시, 주식장이 열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에 울고 웃습니다.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또 수익률은 어떨까? 모집글을 올리자 일주일 만에 241명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성별, 연령, 투자 경력,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25명을 선발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2: 안녕하세요.
3: 저는 주식 경력 4년 차 권우리라고 합니다.
2: 주식 경력 7년 차 김대호라고 합니다.
4: 한 20년은
5: 6년 차, 5년 차,
6: 2년 차, 4년 차,
7: 10년,
8: 5년,
9: 4년,
10: 7년,
11: 5년,
12: 6년,
13: 5년,
14: 10년,
15: 15년,
16: 5년,
17: 10년,
18: 20년.
19: 주식 경력 0.5년 차.
13: 1년 반 정도 된,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1: 경력 0.5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투자에 진심인 분들, 그들의 주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가 어느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만이 진짜 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오늘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커피 이렇게 마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식 하나로 몇십만 원 걸었으니까 오늘 커피 내가 살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너무 무직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9: 엄청나게 수익을 보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0: 예적금이 너무 그 퍼센트가 낮아가지고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뭐 나도 해야 되는 건가?
1: 평범한 개인 투자자 이정님. 지금은 잠시 육아휴직 중인데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전 9시 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18: 나 오늘 상장하는 건 봐야겠네. 아, 오전부터 올랐는데 좀 기다려야 되나? 제가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는데 2,000원에 청약을 했는데 이제 한 5,500원 정도 해서 한 180% 정도 지금 오른 상태이고
1: 더 오를까? 아니 지금 팔아야 하나?
18: 언제까부터 조금 높게 해서 이거를 바로 체결이 돼버렸네. 갑자기 올라버렸네.
1: 순간의 판단이 아쉽기만 합니다.
9: 오빠 오늘 공모주 팔았어?
18: 나 안 팔았어.
9: 나 안 팔았는데?
18: 내가 지금 판교국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 그거 팔아서 점심값은 내가 벌었잖아.
9: 얼마 벌었는데?
18: 한 3만 원 정도?
9: 진짜?
1: 아내도 급히 매도를 합니다.
9: 팔았어?
18: 매도 버튼 눌렀어?
9: 오늘 2만 5천 원.
18: 2만 5천 원? 또 저녁 가면 벌었네.
1: 주식은 변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손실을 입기도 하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권우리, 김대호 부부는 종종 주식 이야기를 나눕니다.
2: 잘 익었는데?
3: 막 괜찮은가? 나 쿠팡 팔아야 돼, 어떡해?
2: 응?
3: 쿠팡.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8% 떨어졌어.
2: 그것 때문에 8%나 떨어졌다고?
3: 어.
2: 지금 난리 났겠는데, 커뮤니티?
1: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
3: 아, 좀 고민이야. 이거 또 터지면 이제 내 평단가보다 아래로 내려갈 거거든. 제 평단가가 한 24불 정도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
2: 곧이네.
3: 곧이야, 곧.
2: 이게 지금 거래량 보면 만주도 안 되는데 팔퍼 떨궜는데.
3: 아니, 다시 일어설 거야.
2: 다이빙 나오게 생겼구만, 이거.
3: 다시 일어설 거야. 너무 아쉽네.
14: 주식 위험하지요. 손해볼 위험이 항상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거고. 근데 주식은 위험한 대신에 수익률이 더 높아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보

0: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저 정도 수익률을 쫓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은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1: 2025년 세계 증시 상승률입니다. 한국 코스피는 75.6%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2: 31.9%입니다.
3: 마이너스 6.58%입니다. 만족 못하죠.
2: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로는 주변에 휩쓸려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결국엔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 마이너스 0.4% 아니면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5: 2.5%
6: 10% 정도입니다.
7: 플러스 21.4%라고 나와 있습니다.
1: 25명 참가자 대부분 수익률이 시장 상승률보다 훨씬 낮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벨 경제학상이 밝혀낸 실험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바로 투자 심리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투자 심리는 실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8: 첫 번째, 상금 실험입니다.
9: 상금? 오.
1: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상금을 100% 확률로 3천만 원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80% 확률로 4천만 원을 받거나 20% 확률로 0 원을 받는 것입니다. 확실한 상금이냐? 위험한 모험이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죠.
10: 80%에 20%에 0원.
1: 상금 실험에는 총 20명이 참가했는데요. 확실한 상금을 선택한 분도 있고
11: 100% 3천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 3천만 원을 잃었다라는 그 쓰라림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12: 48이 32, 3,200만 원의 기대값.
1: 다른 선택을 한 분도 계십니다.
13: 80% 확률로 4천만 원 받는 걸 선택했습니다. 4천만 원에 80%니까 기대값은 3,200이고 저쪽은 100%로 3천만 원. 사실 기대값이 여기가 조금 200만 원 높긴 한데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따르라. 저도 그 방식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1: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떨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확실한 이익과 불확실한 모험의 경계.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와, 놀라운데요? 100% 확률로 3천만 원을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4: 말 그대로 100%라는 건 확실하다는 말이니까 무조건 100% 3천만 원 상금으로 선택했습니다.
15: 이거 보자마자 그냥 100%니까 사실 상금이 300만 원이어도 여기로 왔을 것 같아요. 그냥 확실한 걸로.
16: 저는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데요.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리스크가 제로.
1: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겠습니다.
8: 다 같이 뒤를 돌아볼까요? 두 번째 벌금 실험입니다.
17: 이게 뭐야.
1: 이번에는 반대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금을 내는 방법 역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00% 확률로 3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80% 확률로 4천만 원을 내거나 20% 확률로 0원, 즉 벌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13: 아까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이쪽은 이득이고 이쪽은 손실이라서 느껴지는 감이 완전히 달라요.
15: 천만 원 차이라.
1: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 참가자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상금과 달리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마지막까지 선택을 바꿉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상 바뀝니다.

0: 20% 확률로 벌금을 내지 않는 불확실한 선택이 더 많았습니다.
1: 왜 끌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상금 실험에서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너무 마이너스로 와닿으니까 지금 걔 제 그냥 마음으로는 이 20%의 불확실성 영원에 희망을 걸고 싶어요.
2: 여기서는 이제 얻는 게 아니고 내 거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내 거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뭔가 거기에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 그거는 플러스 게임이고 이건 마이너스 게임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두 개의 금융 상품으로 봤어요. 80% 4천만 원 손해이지만은 이 옵션이 20%예요. 안정수 옵션이 20%라고 하면은 해보면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0: 상금이냐 벌금이냐에 따라 참가자들의 선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상금, 즉 이익일 때는 위험이 전혀 없는 확실한 쪽을 선택했지만 벌금, 즉 손실일 때는 위험이 있는 불확실한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4: So this pattern they call dual risk attitudes because the attitude towards risk is different in the gain domain from in the loss domain. So I can make $100 or I can make $200. Then people are risk averse. But the surprising part is that if the gamble is in the loss domain instead, where I can either lose $100 or I can lose $200, then people actually like risk and show that people make systematic mistakes in making decisions under risk.
0: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은 최초로 심리학자인 대니얼 커너먼 교수가 수상했는데요. 그가 연구한 전망이론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죠. 전망이론의 핵심은 전망이 좋은 이익의 상황에서는 위험을 회피하지만 전망이 나쁜 손실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손실일 때 위험을 선호하는 걸까요? 100만 원을 벌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을 때의 고통이 두 배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에서도 손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5: People sell their winners at a much higher rate than their losers. Very strong, you know, psychological drive that when you sell for a loss, you feel bad. When you hang on to it, you can tell yourself, I haven't lost yet. That was the thing, is that people, they frame narrowly and they care about gains and losses. And it's a much more emotional story too.
0: 손실 회피 편향은 실제 투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연구정책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6: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가 이렇게 오르는데 왜 내 수익률은 이런가. 실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이용해서 분석한 논문이나 보고서는 저희 보고서가 최초입니다.
0: 2020년 코로나 시기, 개인 투자자 20만 4천여 명의 주식 거래 내역을 이용해 투자 행태와 투자 성과를 분석했는데요.
7: 제일 놀라웠던 결과는 당시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빠르게 반등하고 상승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6: 개인 투자자의 42%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신규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60%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0: 2020년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금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초강세장이었기 때문이죠. 코스피가 무려 98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개인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은 6.8%,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무려 5배나 높았고 주식 보유 기간도 매우 짧았는데요.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기 매매가 전체 거래의 50% 이상이었습니다.

0: 개인들이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지나치게 많은 거래를 한다는 거죠. 주식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탁 매매 수수료라고 해서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세라고 이제 나라에 내는 세금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근데 그 금액, 그 비율 자체는 크진 않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거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1: 당시 개인 투자자 전체의 평균 수익률은 18%. 하지만 거래 비용을 제외하자 14%로 줄어듭니다. 특히 신규 투자자의 경우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 과도한 거래가 저조한 수익률의 원인이었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가장 많이 매도했을까요? 바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지나 0%가 되는 순간, 즉 원금을 회복할 때였습니다. 반면 손실 주식은 오래 보유했죠.
0: 처분효과라는 건데요. 수익이 난 주식은 빨리 처분하고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래서 상승장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익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익이 난 종목을 서둘러 매도하고 손실이 난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처분 효과도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1: 마이너스였던 주식이 원금을 회복하는 순간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더큰 수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2: 3년 정도 버티다가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3년 만에 2% 먹고, 예, 매도를 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손해는 안 봤다. 요거 오기 전에 주식창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다시 2022년 수준 올라왔더라고요. 들고 있었으면 30% 아, 그거 할수 있었는데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3: 삼성전자 주식을 좀몇년 정도 막 물려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1년?
4: 아니야, 한 4년 넘었어요.
3: 4년?
4: 이게 100주나 들어가 있으니까 못 팔고 있었어요. 약간 기억에서 지우고 있다가, 예, 네, 다행히 구조대가 왔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1: 7만 4천 원의 매수, 4년 만에 원금을 회복하자 7만 6천 원에 바로 매도한 것이죠. 하지만 주가는 16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4: 진짜 한 20만 원인가 막 배수익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려있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냥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서 그냥 팔았어요.
1: 처분 효과는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5: 계좌가 있는데
1: 한 직장
5: 이거는
1: 동료들의
5: 조금
1: 점심시간. 다들
5: 올라갔어요.
1: 주식 계좌를 보느라 여념이
5: 계좌가
1: 없네요.
5: 있는데 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제 진짜 최고점이었거든요, 이거?
6: 96%예요.
7: 와.
8: 와, 상대가 안 되네요.
6: 아, 그래도 25%는 그래도 성인이 나셨네.
1: 동료들의 수익률에 소희님은 부러운 눈치입니다.
9: 저는 그냥 계속 그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넷마블인데.
10: 넷마블이 아직도 있어요?
9: 요즘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데, 못 팔겠어요. 마이너스가 너무 세서.
6: 36%라고?
1: 2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은 4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11: 제가 넷마블을 최초에 산게 여기 20년도 말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바로 급격한 그 약간 폭락을 맛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타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12: 여기서 내가 한 200주만 더 구매하면? 그러면 27%. 아니야, 더 넣어. 500주 사버려. 20%가 된단 말이에요.
1: 물타기를 하는 건 원금을 회복하고 싶어서입니다.
11: 대부분 빨갛게 양전이 된걸 보면 바로 다 매도를 해버려서 쭉정이들만 남아있는 느낌?
1: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할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쉽게 처분하지 못할까요?
13: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이 매수, 매도 시점이잖아요. 이익이 난 종목을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손해가 난 종목은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 처분 효과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손실 회피 성향.

0: 성향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걸 실현을 하면 이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보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겠죠.
1: 이번에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주식 매도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 수익이 다른 4개의 주식이 있습니다. 플러스 2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0: 선절이냐?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익이 난 주식을 파는 것이 익절, 손실 주식을 파는 것이 선절입니다.
1: 사실 제가 지금 주식 5년 차인데 매도를 정말 못해요.
0: 고민 끝에 매도할 주식을 골랐는데요.
1: 저는 20% 수익이 난 종목을 팔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제일 먼저 제 목표를 달성한 종목을 매도하겠습니다.
2: 수익 10% 된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정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을 빼야 되나?
3: 저는 마이너스 10%인 주식을 팔기로 결정을 했고 마이너스 5%에서 10% 오히려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서
0: 각자의 투자 경험을 기반으로 매도할 주식을 선택합니다.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정도 일단 손실이 나오면 그 손절하는 대상에 넣고 검토를 해요. 그래서 개선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0: 주식 매도 실험에는 총 23명이 참가했는데요. 모두 신중하게 선택을 마쳤습니다. 수익이 난 주식을 팔 것이냐, 손실이 난 주식을 팔 것이냐. 집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5: 두 번째 실험, 주식 매도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6: 저는 주식 투자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0: 베테랑 주식 투자자의 선택은?
6: 벌써 20% 확정적인 수익이 난 상태잖아요. 똑같은 기대치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얘가 이미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0: 한 분 한 분 매도할 주식을 선택하고
7: 여기 있고 싶어요.
0: 23명 모든 참가자들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한다 12명, 10% 수익 주식을 매도한다 3명, 10% 손실 매도는 1명, 20%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한다 7명입니다. 익절과 손절로 나눠보면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하겠다 15명, 손실 주식을 매도하겠다가 8명. 즉, 15명은 손실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데요. 손실이 난 주식을 팔지 못하는 이유, 바로 손실 회피와 처분 효과 때문입니다.
8: It is very hard to beat the market. It turns out that investors lose money because of the disposition effect. Professional investors or sophisticated investors often use a stop-loss rule, which says that if the stock price goes down beyond a certain point, I will automatically sell. Then just setting up in advance a rule that says if the stock price goes down more than 10%, I'm going to sell, that could be a very convenient way to get around the bias. There can also be a rule about taking gains on the upside and saying, well, if the stock goes up by more than 10%, then I'm going to just hold on to it, that I don't have to take the gain.
0: 다시 상금 벌금 실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부분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상금 때는 확실한 쪽을, 벌금 때는 위험을 선택했죠. 여기 다른 선택을 한 분이 계십니다. 신정철님은 상금 실험에서 기대값이 높은 쪽을 선택했고
9: 사실은 100% 3천만 원이 상당히 마음이 끌렸어요. 훨씬 안정적이고 하니까. 근데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따르라.
0: 벌금일 때는 기대값이 낮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9: 저도 저 20%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되게 절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만 보자.
0: 주식 매도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수익 주식이 아닌 손실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9: 손절매는 없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0: 그런 결과 6년 정도 가지고 있었더니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1: 손실 회피 성향도 처분 효과도 보이지 않은 건데요.
0: 작년 5월에 퇴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업으로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죠.
2: 디컬 AI 봅시다. 넌 왜 그렇게 흔들리냐.
1: 오늘도 신정철님은 순절매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0: 이거는 팔아야지라고 아침에 주식창을 엽니다. 근데 실제로 매도를 하려고 보면 이걸 내가 지금 이게 누른 순간 손실로 확장이 되니까 정말 뭐 팔 하나 잘라내는 손 하나 끊어내는 그런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사실상 손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1: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0: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2: 진행해 볼게요.
1: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했지만 원칙을 정하고 손절매를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전부터입니다.
3: 매도 주문 접수 완료.
0: 10% 이상 떨어지고 이 종목이 한 2, 3년 내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안 보이면 차라리 손실을 줄이려는 쪽으로 해서 손절을 진행합니다.
1: 손절매도 분할 방식으로 진행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그 후 수익률 또한 점차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4: 어떤 종목은요, 2%, 1% 이렇게 떨어져요. 크게 빠질 때. 어떤 건 10%씩 빠져요. 그럼 막 마음이 쓰리거든요. 그럼 그 순간 저는 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리스크 토너런스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그거는 선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겪어보면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이게 그래서 투자 대상도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궁합이 맞는 게 있어요. 내 성향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런 애들은 제외를 하고 새로운 후보군을 끼우는 거죠. 그럼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긴 호흡으로 여러 개의 자산을 가져간다는 게 어떤 힘을 주는지 이런 것들은 실전을 통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국 월스트리트. 수많은 금융회사와 뉴욕 증권거래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 글로벌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이라는 충격적 제목.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개인 투자자의 투자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났습니다.
5: Hi, I'm Owen Lamont. I'm a senior vice president at Acadian Asset Management. Crazy things have been happening in Korea since at least 2007. I think the Squid Games shows the social impetus behind some of the stock market investing. So what happens in Squid Games? You have ordinary people who are trying to get rich quick, and so they're taking big bets, big risky bets, and it doesn't end well, which is on average they lose money. So I think that the motive for the characters in Squid Games is they're poor and they're just trying to change their life. I think Korean retail investors are just like retail investors everywhere. They're just more aggressive.
1: 미국 증시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두 배, 세 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비율은 30에서 40%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가 왜 공격적이고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여러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ETF 앞에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 됩니다. 두 배, 세 배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두 배, 세 배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5: So in finance, we like return and we don't like risks. High return and low risk. And that's the principle of modern finance.

0: Some what retail investors, including Korean retail investors, do is they've got the opposite. They are buying risky stocks and risky levered ETFs that are very volatile. Sometimes the stocks are small cap stocks. There's not that many stocks in the U.S. that are involved in quantum computing, but the Korean retail investors love them. And for some stocks, they own 40% of those stocks. And so I would say that that phenomena, especially being concentrated in young people, is a troubling signal that we're in a speculative period.
1: 두 배, 세 배 레버리지 ETF 투자는 남성들,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에 집중돼 있는데요. 20대 직장인 정현암 님도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 24년도쯤부터인가 이제 새로 두 배 레버리지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때 다섯 배가 있었으면 제가 다섯 배를 투자했을 것 같기도 해요. 가장 큰 목표가 고수익률을 가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고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 뭘까?
3: 이게 메타를 두 배로 추정하고 있는 레버리지인데요. 사실 고점 대비 거의 40% 하락이 나와서 어떤 분은 되게 위험하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신규 진입을 좀 해보려고 하고.
1: 효남님은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서 상승장에서는 고수익에 기뻤죠. 하지만 하락장에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2: 하락장 때 거의 죽음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동원해서 또 매수를 했었는데 예금 있었는데 없애고 적금 든 거 취소하고 카드값 못 내기 전까지 제가 돈을 다 끌어다가 썼었습니다.
4: 그 전까지 엔비디아 두 배 레버리지를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뭣도 모르고 샀는데 사실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상 제가 XOXL이라고 반도체 세 배 레버리지를 들어갔는데 아, 진짜 그 최고점 양봉의 피뢰침 거의 10만 원대 딱 사가지고 거의 한 60% 손해보고 한 800만 원 넘게 잃었던 기억이야.
5: 아이온큐랑 리게티에 두 배씩 했었고요. 이렇게 레버리지 땡기는 게 너무 쉬웠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벌었으니까. 근데 벌으면 결국 다시 잃더라고요.
1: 유난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 지금 하는 이유는요. 결혼자금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돈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2: 20대는 과연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평생 벌고 돈을 안 써야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집을 못 살 거다라는 공포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20, 30대한테 주식 투자는 새로운 세상의 생존 방식이 아닐까요?
1: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 3배 이상 고배율 레버리지나 인버스 비중이 2020년에 압도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해외 ETF 투자자는 평균 25% 이상 수익을 낸 반면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평균 33%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6: 저희 결과에 따르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상품에서의 수익률이 30% 손실이 나타났거든요. 지수가 오를 때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서 인버스에 투자하고 떨어질 때는 오를 거를 기대해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한 번 정도 맞추는 거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시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1: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코스피는 5천이 넘었고 주식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월급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7: 저한테 주식 투자는 약간 노후 대비입니다. 제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했고 은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이 좀 그 여유가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걸 보.

0: 대충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1: 이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한 20, 30년 뒤에 저는 이제 제 노후에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라고 꾸준히 모으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제 용돈을 줄 주체로 주식을 믿고 있습니다.
2: 이제 이자율이 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꽤 오래 살았죠. 예전에 이제 이자율이 충분히 높았을 때는 은행에다 적금을 붓는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부의 증식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죠. 부동산이 가장 좋을 때는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예금이 좋을 때는 예금으로 가는 거고, 주식이 좋을 땐 주식으로 가는 거죠. 요즘은 주식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 수익률로 보상이 돼야 하는데 수십 년간 한국 증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2000에 18년, 다시 3000에 14년 동안 갇혀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기업은 핵심 부서를 빼내서 쪼개기 상장을 하고 수많은 오너 리스크에 비일비재한 주가 조작 사건까지. 그때마다 주가는 하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4: 그 CG워치라는 보고서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국가별 기업 가버넌스 평가 보고서인데요. 12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8등을 한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 총수 중심의 기업 가버넌스를 갖고 있고 주주 중심의 기업 가버넌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5: 16년 동안 43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배임 횡령이라든지 뭐 탈세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 회사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장기 보유했을 때.
3: 지난해 3월.
6: 저는 오늘 이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는 1,500만 주식 투자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서 중복 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의 밸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7: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2025년에야 마련됐습니다.
8: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 그리고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크던 작던 자본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위험하고 불안정한 단타 중심의 시장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하세요. 해외 주식 투자하지 말고 국내 주식 투자하세요. 백날 얘기해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겠죠.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것이 국회나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9: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신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시장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식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중요한 원천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제고 노력, 또 쪼개기 상장 같은 거할때 모회사의 주주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이제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한발더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개인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관점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단기적 이익만 쫓는 투기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10: If you're investing and it's fun and exciting, you are doing it wrong. Investing should be boring and mechanical. It should be like brushing your teeth. It should not be like going to the casino.
11: 투자할 때 답은 하나예요.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냐, 아니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하고 있냐.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있냐. 투자의 정답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예요.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 짓죠.
9: 주요 국가들이 AI 시대를 맞아서 글로벌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사실은 투자 전쟁입니다.
12: During bubbles, there are dominant narratives. All the news cycles are about the AI bubble, and you get all of these people talking about it.
13: They're just saying, AI, it's changing everything. There's an outcome that benefits society, but a lot of people lose money.
14: 미래의 희소한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확률에 대한 착시까지 벌어지게 되는 돈 싸움.

0: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예.
4: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1: 네.
4: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가.
4: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안녕하세요.
1: 예.
4: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1: 네.
4: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가.
4: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9: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8: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9: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95.
9: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961-9

0: 방문 상담하듯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광고

0: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짜릿함이 터진다! 쯔란 콤보! 바삭한 콤보에 감칠맛 폭발하는 쯔란을 더했다! 짜릿한 쯔란 팍팍!

0: 쉽게 치킨
1: 쯔란 더 짜릿하고 싶어? 쯔란 콕콕이 있지.
2: 어, 바람 너무 추워.
3: 춥다고? 더워.
2: 추워.
4: 아, 그때 AI 무품 콤보 살 걸.
5: 에어컨이 산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6: 얼른 결정.
7: 짜릿해. 너의 에어컨
4: 목표. 난 맞아 다시 돌아가면 AI 무품 콤보 프로 살 거야.
2: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5: AI가 다르긴 다르네.
2: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왔어.
8: 삼성 AI 신원가전.
9: 탈모 효과를 생각한다면 약효를 따져봐야죠. 판시리
10: 약용효모 복합성분이 모근부터 탄탄하게
9: 안에서부터 굵어지니까
11: 덜 빠지겠죠.
9: 풍성해지겠죠.
11: 안에서 지켜야 탈모를 지킨다.
10: 역시 판시리
11: 풍성.
12: 당신만 모르듯이 뼈는 아예 굵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와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13: 어렸을 때 다들 어떤 만화를 좋아했었나요?
14: 원더키드 2020 아세요?
13: 아, 예, 예. 공상 과학 만화. 좀 놀라웠죠.
14: 당시에는 진짜 놀라웠던 만화 영화였어요. 그 주제가 또 소방차.
13: 아, 그랬어요?
14: 소방차 형님들을 보셨어요.
13: 원더키드 우리 장 교수님.
15: 그 아주 어렸을 때는 만화를 못 봤어요.
13: 아, 제가 그래?
15: 이제 아버지의 야구와
13: 보통 이제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2020 원더키드 얘기하면 이쪽 이제 어린이 명작 동화라든가
15: 아 일요일에 하는 그런
13: 교회를 가냐 마냐 뭐 이렇게
15: 교회도 갔기 때문에 저희
13: 그때 윤영인 시절에는 만화를 볼 타이밍이 없었구나. 되게 남자들은 특히나 이제 우주를 대상으로 한 만화를 되게 좋아했었고
16: 맞아요.
13: 역시나 뭐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마치모토 레이지 감독의 그 은하철도 공군. 철이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처럼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계 인간이 데려가는
16: 그렇죠, 그렇죠.
13: 뭐 그런 여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드로메다 문화가 나와요.
16: 네.
13: 철이가 이제 가는 데가 왜 하필 안드로메다 은하였을까?
14: 그 작가가 왜 안드로메다 은하로 설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주위에서는 가장 대형 은하거든요.
13: 대형이다.
14: 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7: 아, 그럼 사이에 조그만 은하들은 또 있는 거예요?
14: 네, 많이 있죠.
13: 잔잔바리 은하들 중에 이제 더 가까운 은하도 있긴 있어요?
14: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위성 은하라고 하거든요.
13: 위성 은하?
14: 네. 위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달처럼 우리를 돈다. 약간 우리 은하를 도는 그런 은하다.
13: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 은하도 또 우리 은하를 따르는 그 작은 은하들이 있다.
14: 네, 서로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17: 전 처음 알았어요.
14: 그래서 우리가 취미는 과학에서 네. 그렇게 우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하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13: 없어요.
14: 네, 은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또 오늘 은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3: 아, 그러면 진짜 누가 오시려나?
14: 네,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3: 알겠습니다. 자, 은하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0: 아,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분은 진짜입니다. 그냥 전문가 맞습니다.
1: 얼굴에서 딱 포스에서 네. 풍기시죠.
0: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취미는 과학에서 그동안 우주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태양이라든가 달 그리고 암흑물질, 네. 뭐 블랙홀, 네. 우주 연구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은하도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은하는 왜 연구를 해야 되는 걸까요?
2: 보통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우주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은 네. 보통 은하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주가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은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본인 연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2: 맞습니다.
0: 예, 우주 모든 연구 중에서 본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1: 전 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전공이 별이었기 때문에
0: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내가 연구하는 은하가 최고다. 내가 연구하는 별이 최고다. 근데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은하 연구 딱 그게 꿈이었어요?

0: 아니, 원래는 이제 천문학자가 꿈이긴 했는데,
1: 예.
0: 실제 은하를 연구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1: 아, 지도 교수님이요?
0: 네.
1: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은하에 대해서 딱 앞에서 강의하시는 걸 보고, 아, 저거다. 저게 내 기준구나. 이게 딱 왔나요? 감이?
0: 그런 건 아니고요.
1: 그런 건 아니고.
0: 제가 대학원에 지나갈 때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홈페이지 사진을 보고 네. 제일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
1: 누굴까. 학점 잘 줄 것 같고.
0: 골랐는데 이제 그분이 마침 은하 연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은하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2: 아니 근데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3: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네.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희 학과의 교수님 사진들을 쭉 보면서 네. 저희 취미능과학에 나오셨던 네. 이준호 교수님 네. 보고 이분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또 꼬마 선충을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충쟁이가 되는.
1: 아,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어받아가지고 잘 가는 거고. 오늘 은하 얘기가 좀 쉽고 재밌게 해 주셔야 됩니다.
3: 네.
1: 안 그러면 이해 못 해요. 예, 예,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1: 은하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주에 은하가 빽빽하게 이게 다 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찍는 겁니까?
0: 보통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네. 이제 장시간 노출이라는 걸 하거든요.
1: 노출.
0: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이나 허블 우주 望遠 같은 걸 가지고 예, 예. 오랫동안 노출을 해서 찍은 사진을 보통 우리가 딥필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1: 딥필드.
0: 네.
4: 천체 사진을 찍을 때 노출 정도를 한 3초, 10초 정도 주거든요. 딥필드 사진을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찍었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길게 노출을 줬었어요.
1: 아, 10일 동안 그런 빛을 모아가지고 착 하고 찍는 거예요?
0: 우주망원경을 찍을 때는 한 10분, 20분씩 노출을 주고 그걸 한 2, 300장을 모아서 그 효과를 내게 됩니다.
1: 모아서 모으는 거군요.
3: 그럼 그냥 몇 시간 찍은 거랑 굳이 간격을 둬서 여러 몇백 장 찍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한 번에 장시간 노출을 주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선 또는 영어는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게 계속 와서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시간 노출을 하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손상을 입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 범위가 있는데 한번 열어놓으면 벗어나게 돼요.
1: 벗어나면 안 되죠.
0: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찍어서 합치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정도 봤을 때
1: 다이나믹 레인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진 있을까요? 은하 저기 사진.
3: 네.
1: 네. 예. 네. 그래 좀 봤어요 저거.
0: 이게 이제 1995년도에 예.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영상이고 예.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대략 사진을 한 300장 정도로 이제 모아서 만든 거고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예. 별이 아니라 예. 은하입니다.
1: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 은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 하나에 그러니까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는 뭐 그렇게
2: 정확하게
1: 몇천억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예, 저 하나에
0: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두 번째로 2004년도에 예. 찍은 영상인데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대략 한 800장 정도 저는 먼저 모은 거고 앞에서 봤던 것들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찍혀 있습니다.
1: 근데 멀리 있는 은하는 사진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죠? 멀리 있다는 거를?
0: 보통 멀리 있는 은하는 이제 같은 은하 크기라고 하면 크기가 작고 약간 더 붉게 보입니다.
1: 멀리 있는 게
0: 파장이 이제 붉은 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붉게 보이는 그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1: 적색 이동?
0: 네.
4: 빛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 빛이 파동.
4: 원래 파장이 짧은 쪽이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열을 띠게 되고 파장이 긴 쪽은 붉은색 계열을 띠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건 천체에서 나온 빛이 우리한테 오는 과정에서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파란색 쪽으로 보이던 빛이 붉은 쪽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불러요.
0: 설명을 하나 덧붙이자면 예. 그래서 이제 은하가 멀리 있어서 빛을 내는데 네. 실제로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원래 그 파동이 우주의 팽창 때문에 길어져서 그래서 이제 적색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1: 우주를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사진은 허블 익스트림 딥필드라고 하는 거고 대략 2,000장 정도의 사진이
1: 2,000장.
0: 10년 정도에 이제 걸쳐서 찍은 거를 이제 합쳐놓고 있습니다.
1: 근데 여기는 지금 딱 봐도요 푸른색이 많아요. 푸른색 은하가 많아가지고 빨간색은 멀리 있는 거니까 그 은하들이 되게 더 많이 가까이 있네요.
0: 지금 아까 색깔을 우리가 거리로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은하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물리적 현상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가장 쉬운 예로 은하가 파랗게 보이는 거는 거기에 파란색 별. 파란색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막 태어난 뜨거운 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0: 별.
1: 보통 새 시장을 보시면은 이제 물론 이제 화학 성분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온도가 다르면 아마 여러분들 흑채 복사라고 하는 걸 들어볼 수 있을 텐데.
2: 흑채 복사. 지난번에 했었는데.
0: 했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물체 온도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은하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뿐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화학 조성, 별의 나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해서 다르게 보인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세 가지 딥필드가 있었는데 전부 다 허블 망원경이잖아요.
1: 맞습니다.
3: 그러면 이후에 그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을 우리가 올렸잖아요.
1: 맞습니다.
3: 그게 올라간 다음에 허블로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게 관측된 것들도 있나요?
1: 아, 맞습니다.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딥필드를 찍었더니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제 은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가장 멀리 있는 은하, 다른 말로 하면 초기 우주의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0: 초기 우주의 은하.
1: 네.
0: 초기 우주의 은하.
1: 네. 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주가 태어난 지 겨우 3억 년밖에 안 됐을 때의 은하를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발견을 했습니다.
0: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가 너무 아니라 이런 3억 살밖에 안 됐.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4: 영생이잖아요,
0: 야,
4: 영생.
0: 3억 살밖에 안 됐다.
1: 이제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은하가 바로 그 우주가 겨우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네. 이제 그때 출발한 빛이 이제 저희에 다 도달해서 오는데 우리가 이제 천문학에서 거리를 나타낼 때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데 적색 이동 14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0: 근데 14가 붙잖아요. 14, 14. 적색이동 14, 뭐 12, 13 이런 게 있습니까?
1: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적색이동은 아까 거리의 단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적색이동 0이 바로 우리 현재를 의미합니다.
0: 현재가 0이고.
1: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우리가 멀리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적색이동의 숫자는 커집니다.
0: 아, 근데 그 숫자가 1, 2 단위로 끊는 게 몇 년 이렇게 연 단위로 됩니까?
1: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하고 네. 직선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천문학자들 잘 못 외웁니다.
4: 네. 천문학자들도 못 외우기 때문에 어떻게 알면 좋냐면은 숫자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지금의 우주의 크기의 몇 배 정도 작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적색이동 1이다 그러면은 지금의 우주의 크기의 두 배 정도 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0: 그 적색이동 14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주의 초기 모습을 확인을 한 거잖아요.
1: 네.
0: 그럼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랑 뭐가 좀 달랐어요? 그 우주의 초기 모습이?
1: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바로 초기 은하를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한 임무였는데 초기 우주에는 은하들이 굉장히 작고 희미하고 아마 천천히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을 찍어보니까 네. 초기 우주임에도 불구하고 꽤 무겁고 밝은 네. 그런 은하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4: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반 구조를 가진 은하도 발견이 됐다는
0: 원반 구조?
4: 네. 원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은하의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은하가 이렇게 납작한 덩어리, 눌려있는 그리고 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원반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별이 모여서 은하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은하끼리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모여서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안정된 형태의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이거든요.
0: 아, 이게 다 안정적으로?
5: 3억 년 정도 된 은하가 이미 저런 구조를 갖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다는 얘기잖아요.
4: 그렇죠.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물리적 형성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5: 그러면 거죠. 왜 기존에는 이 초기에 이 은하가 그런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는데 3억 년, 예를 들어 3억 년은 꽤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이유가 뭐였나요?
1: 네. 근데 은하가 이제 자라려면 당연히 물질이 모여서 은하가 이제 점점 자라나는데 그래서 은하 우주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우주가 태어난 다음에 밀도가 굉장히 꽤 이제 우리가 균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자역학적 유동에 의해서 밀도가 조금 높은 데가 생겨났거든요. 근데 밀도가 생겨났으면은 거기서 이제 물질이 중력 때문에 모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주가 꽤 균질했으면 이 조그만한 차이가 큰 은하를 만들 때까지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가를 예측한 거를 우리가 현재 우리 우주의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람다 CDM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0: 람다 CD?
1: 네. 람다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 CDM이라고 하는 거는 콜드 다크 메터라고 해서
4: 차가운 암흑물질.
0: 차가운 암흑물질.
1: 암흑물질이 차가워서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 라고 이 두 가지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기본 바탕으로 우리가 은하가 얼마

0: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질까 계산을 해본 게 있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의 이 표준 우주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큰 은하들이 생겨났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1: 아, 그럼 표준 우주 모형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하나는 우리의 관측이 뭔가
2: 잘못됐다.
0: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모형이 뭔가 수정이 돼야 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2: 아, 지금도요?
0: 네, 맞습니다.
2: 아, 그렇구나.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아, 밝혔는데 결과는 이랬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현재 진행형이다.
3: 네. 근데 이게 요즘 천문학계에서 되게 핫 이슈기는 해요. 예전에는 관측이 있고 시뮬레이션이 있으면은 물리적 성질이라든지 여러 변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관측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AI가 또이 시뮬레이션을 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이 부족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재현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천문학자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2: 언젠가는 발표가 되겠죠.
3: 곧 네. 발표되지 않을까요? 네. 빠른 시간 내에.
2: 좋습니다. 네. 은하,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조금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0: 맞습니다.
2: 동글동글하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0: 네.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은하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바람개비 모양을 갖고 있는.
2: 바람개비?
0: 네. 나선 은하.
2: 나선 은하.
0: 이제 은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얘가 그냥 갑자기 해처모 해가지고 딱 그 은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물질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항상 바로 중심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돌면서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각운 동량의 보존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돌면서 들어와서 중심에서 별이 가스가 뭉쳐서 별이 태어나다 보니까 돌고 있던 그 각운 동량이 보존돼서 은하가 태어날 때는 도는 은하, 원반 은하가 생겨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2: 도는 애들이 생겨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네.
0: 근데 이제 실제 은하를 보다 보면은 이 나선 은하뿐 아니라 타원처럼 생겼다고 해서 타원 은하도 있고 불규칙은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근데 그게 이렇게 딱딱 나눠지나요?
0: 예전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찍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 누구나?
0: 타원인지 나선인지를 구별하는 거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2: 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0: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예. 그 안에서 은하 분류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2: 아, 시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은하 분류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네. 지금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0: 맞습니다.
2: 근데 그거 분류해가지고 어디다 써요?
0: 아, 분류.
3: 제일 무서운 질문인 것 같아요.
2: 왜냐면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고. 네. 예, 뭐, 네. 그떡인데.
3: 그떡.
2: 그떡 은하잖아요.
0: 예. 이제 우리가 은하를 연구하는 아까 예.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네. 현재 어떤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건데,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하 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주 지도.
2: 우주 지도.
0: 그래서 우주 지도를 만드는데, 예. 이제 타원 은하도 있고 나선 은하도 있잖아요. 그럼 지도를 만들었을 때, 타원 은하는 왜 저기에 많이 몰려있을까? 나선 은하는 왜 저기에 많이 몰려있을까? 불규칙 은하는 왜 저기다 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은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4: 근데 그럼 누가 장난으로 오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넣으면 데이터가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0: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은하를 분류를 최소한 9명 이상이 한 결과를 놓고 마치 다수결로 이상한 걸 이제 거르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은하 분류를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좀 뭐 해볼 수 있을까요?
0: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같이 분류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바로 이제 실전에 뛰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2: 튜토리얼.
0: 네, 튜토리얼.
2: 튜토 봐야죠.
0: 그냥 연습을 한번 하는 거군요. 총 9개 질문에 OX 퀴즈거든요.
2: OX요?
0: 그 첫 번째로는 이게 타원형으로 퍼져 있는 건가요?
2: 네. 네. 아니죠.
4: X.
0: X.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빛이 넓게 퍼져 있지 않고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원반을 가지고 있나 이거죠?
2: X요.
3: 원반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4: 원반 같은 거.
2: 저기 원반이라고?
4: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0: 자,
2: 시옷인데, 저거는?
0: 원칙적으로는 가운데만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왼쪽 아래 거 빼고, 가운데만 있는 거를 가지고.
3: 가운데만 있는 거? 뒤쪽에 있는 거요?
0: 네,
3: 한가운데 거죠.
0: 위에 있는 거.
2: 위에 있는 거는 원반 느낌 아닌가?
0: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 중심의 막대. 막대는 별들이 막대처럼 늘어설 수가 있거든요.
2: 없어, 안 보여.
0: 그런 건 아니에요. X. 7번. 다른 은하와 상호작용 또는 합병하는 은하인가요?
2: 지금 저기 왜 둘이 저기 봐요. 뭐
0: 둘이 같이 있죠.
2: 네, 한판 뜨기로 했어요.
0: 이게 바로 이제 오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채점하기를 누르면은
2: 야!
5: 다 맞았어.
0: 아홉 개 질문에 아홉 개 정답을 다 맞췄습니다.
2: 근데 이거 혼자 했으면 내가 다 두세 개예요. 같이 하니까 지금 아홉 개지.
4: 이게 튜토리얼인 거예요?
0: 맞습니다.
2: 이게 튜토예요. 근데 저기 은하끼리 지금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지금 두 개가 은하가.
0: 맞습니다. 실제로 은하도 네. 우주에 서로 중력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또 가까이 있으면 서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2: 합쳐진다. 그러면 사실 합쳐진다는 말이 말 이쁘게서 그러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네.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랑 약 60억 년이 지나면 하나의 은하로 충돌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2: 합쳐진다라는 게 예쁘게 합쳐지는 게 아닐 거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럼 어떻게 돼? 지구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0: 난리가 날 텐데 예. 다행인 거는 은하 내에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꽤 넓어서 예. 별과 별이 직접 충돌하진 않아요.
2: 어떻게 그렇게 되지?
3: 그만큼 우주가 넓다라는 거예요.
2: 보통 이렇게 은하가 딱 하면 여기 있는 잔 별들이 막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막 팍팍팍팍팍 막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고 영향받아가지고 막 확 오고 막 우주폭풍 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0: 맞습니다. 실제로 원래 있던 별들끼리는 별일이 없어지는데 네. 원래 각각 가스를 갖고 있었으면 가스가 별을 만드는 재료가 네. 되거든요. 네. 가스끼리는 그 사이 간격이 촘촘해서 충돌을 해서 새로운 별을 우르르 많이 만들어냅니다.
3: 그래서 진짜 불꽃놀이 표현이 맞기는 하죠.
2: 그게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럼 네. 태양계라든가 우리 지구에 영향은 없다?
0: 다행히 태양은 그냥 중력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네. 그 새로 만들어진 은하에서 뭐 위치가 변할 뿐이지 네. 다행히 태양이 다른 별과 충돌해서 뭐 그렇게 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3: 비밀은 그때쯤 되면 태양이 죽어요.
2: 태양이 죽어요.
5: 아, 불 꺼져요?
3: 불 꺼져요.
2: 불 꺼져요.
3: 그때쯤 되면.
2: 그럼 또 다른 태양을 찾아가야겠네.
3: 아, 우리는 또 찾아가야죠.
2: 아니 그 별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을 형성해야 그게 은하가 되잖아요. 그럼 별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딱 은하라는 그 기준이 될까요?
0: 보통은 이제 우리 은하만 해도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가 있거든요.
2: 천억 개.
0: 네, 그래서 보통은 한 수십억 개나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면 이제 은하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꼭 별의 개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스나 먼지나 암흑물질이 다 뭉쳐있는 이 어떤 중력적인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2: 아, 그러면 가스나 먼지 같은 게 없으면은 아예 은하가 형성이 될 수 없겠네요.
0: 네, 없긴 하는데 이제 네. 보통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은 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2: 성단?
0: 성단. 네. 성단도 그냥 말 그대로 별의 집단이거든요. 어떤 성단은 그 별의 개수가 은하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2: 별은 많은데.
0: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얘는 왜 성단이라고 부르고 쟤는 왜
2: 은한가.
0: 은하라고 부르는가를 나누는 기준이 있긴 하거든요. 성단은 그 안에 있는 별들의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동시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2: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난 애들.
0: 근데 은하는 그에 반해서 애들 나이가 여러 가지거든요.
2: 다 달라요.
0: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에 갔더니 네. 어떤 마을에는 다 동갑내기만 있는 거예요. 걔는 성단이고 어떤 마을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하면 그건 바로 은하 마을인 거죠.
4: 그럼 나이가 다른 거 말고는 차이가 없나요?
0: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암흑물질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2: 암흑물질?
0: 네.
2: 아, 있냐 없냐요?
0: 네.
4: 어디나 있는 거 아니었나요?
0: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어디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암흑물질 헤일로가 은하를 이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흑물질 헤일로가 있을 때 생겨나는 걸 보통 은하라고 부르고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암흑물질 헤일로 없이 그냥 가스가 뭉쳐서 별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2: 아, 암흑물질이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하네요.
1: 방금 은하랑 성단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은하들이 또 집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은하 위에 그 상위 분류 개념이 또 있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들의 집단을 은하라고 부르고 네. 은하의 집단을 은하군 또는 은하단이라고 부르거든요.
2: 은하군, 은하단이요?
0: 맞습니다. 보통 행정구역을 시, 군 나누는 것처럼 은하들이 수십 개 모여있는 것을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은하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모여있는 것을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2: 거기도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냥 소속을 시켜주는 게 구분해 놓는 거지. 걔네들끼리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같은 은하단. 은하단의 멤버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그러게요.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0: 실제로 이제 우리 은하,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는 은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1: 국부요?
0: 국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로컬이라는 뜻이어서 가깝다.
3: 가까운데. 로컬 그룹.
0: 로컬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로컬 그룹의 같은 멤버입니다.
2: 굳이 갈 일도 없는데 서로 왕래를 돕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 나눠놨어요, 왜?
0: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예. 이제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랑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랑 결국엔 물리적인 성격, 특징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하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모여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질량이 작아서 서로 중력적으로 잘 상호작용해서 애들이 서로 잘 나중에 합쳐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은하단은 워낙 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은하단 가스라고 하는 이제 가스도 있고 그래서 은하군에서 있는 은하하고 은하단에서 자라나는 은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1: 근데 그거는 행정구역상을 따졌을 때 어떤 은하는 군 단위의 멤버십만 가지고 있고 단 단위 멤버십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0: 방금 말했듯이 은하군과 은하단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다는 얘기는 시와 군처럼 그래서 많이 모여 있으면은 은하단 또는 시, 조금 모여 있으면 은하군. 그 상위 개념이 이제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2: 초은하단 제일 위에
0: 그 상위 개념.
2: 제일 위에.
1: 그래서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이 되는 게 아니군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은하는 은하군을 이루고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 은하단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은하군과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상위 또 분류군으로 엮일 수 있는 거예요.

0: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1: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2: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3: 아,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실생활에 이제 있다 보면은 굉장히 뭐 시기와 질투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우주를 대하다 보면은 정말 하찮잖아요.
0: 겸손해지죠.
3: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맙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1: 그러니까요. 네?
2: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뭐 다 알겠는데 근데 은하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은하는 도대체 어떻게 발견한 거죠?
3: 그런데 네. 은하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2: 갤럭시.
3: 근데 이제 갤럭시가 어원을 보면은 그리스어로 근데 갤럭시아스라는 이제 말에서 온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유빛깔이라는 뜻이거든요.
2: 우유빛깔?
3: 예. 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은 실제로 헤라의 젖이 이제 하늘에 뿌려졌다고 해서 우유빛깔.
2: 헤라의 젖이.
3: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은하수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이 하늘에, 이 우유빛깔이 그게 뭘까? 이제 궁금해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뭔지를 알아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거든요.
2: 갈릴레오가
3: 망원경을 가지고 은하수를 봤더니 은하수가 그냥 뿌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 별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아냈습니다.
2: 아, 은하수가.
3: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별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희뿌연 다른 천체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아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 저게 하늘에 구름이 있네. 그래서 성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 성운, 성운.
3: 네, 그래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지금 아까 불렀지만 원래 안드로메다도 처음에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습니다.
2: 아, 안드로메다 성운.
4: 그럼 그때 은하라는 개념 없었지만 성운이라는 개념은 있었고 그렇죠. 갈릴레오가 성운이라는 말을 만든 건가요?
3: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던 건데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희뿌연 천체들을 많이 발견한 거죠.
2: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때 살고 있던 우리가 보는 태양계 그게 우리 우주의 전부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안드로메다 성운이 은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
2: 그럼 은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3: 이제 그게 이제 1920년대까지 와야
2: 야, 이제 20년대까지 아, 얼마 안 됐네.
1: 이게 최근이에요.
0: 진짜 그 아.
3: 네, 그래서 1920년대
2: 갈릴레오에서 너무 많이 점프해가지고 예, 네.
5: 그 사이 뭐 했어요?
2: 그 사이 뭘 뭐 하긴요? 아, 그 사이 뭐 마녀사냥해 어? 그 다음에 저 뭐야?
1: 종교재판에
2: 종교재판에 뭐 많았겠지 뭐 네.
3: 그래서 뭐 바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망원경의 발전이 함께 된 거긴 한데 1920년대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쌓았던 게 바로 이 성운의 정체였거든요.
2: 성운의 정체.
3: 성운의 정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이론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이제 하버드 천문대장인 셰플리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이 계셨고 또 다른 데는 릭 천문대의 히버

0: 굉장히 중요한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의 이름이 바로 우주 대토론이라는
1: 멋있네요. 우주 대토론.
2: 진짜로 이 우주 대토론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각광을 받았어요. 1920년 4월 26일 날 이거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 우주 대토론이 되게 성대하게 약간 조금 거창하다 싶을 정도로 열렸었거든요. 어떤 주제로 토론을 했냐? 바로 핵심은 우리 우주의 은하가 우리 하나뿐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3: 근데 결론적으로는 커티스 박사 말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은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증명하고 토론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그분이?
0: 아, 이제 네, 우리 100분 토론 바로 하면 뭐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는 것처럼
3: 달렸나? 설마? 맞는데? 정답자가?
0: 바로 이제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3: 아,
0: 결론이 난 거는 대략 한 3, 4년 정도 후에 네. 어떤 천문학자가 네.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네. 거를 이용을 해서 네. 그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나중에 이제 아 우리 은하 밖에도 있다. 다른 천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줬고 아하. 바로 그 사람이 에드윈 허블입니다.
3: 아. 허블 아, 허블이면 그 허블 망원경이 허블이요?
2: 네네네. 그래서 결론을 딱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름에 붙을 정도로 유명해진 거죠.
3: 아, 대단한 분이 아, 거기 등장하시는구나. 네. 허블 망원경의 허블. 근데 성운까지 이제 거리만 딱 쟀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 은하 밖에 있다라는 걸 딱 알 수 있었던 걸까요?
0: 네,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반대편에 있던 그 셰플리 그 박사님이 생각했던 우리 은하의 크기가 있었거든요. 그 크기가 대략 지름이 30만 광년인데 허블이 측정한 거리를 봤더니 90만 광년인 거예요.
3: 90만 광년.
0: 그러니까 우리 은하 크기가 이만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멀리 있으니까 아, 얘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보다 은하 크기보다 더 밖에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아예, 증명을 한 거죠.
3: 아예 우리 쪽보다 더 밖에 있는 애다. 거리 때문에.
0: 그렇죠.
2: 정확히 된 거예요. 그게. 네, 당연히 이때는 우리가 관측 장비가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이 거리가 우리 은하의 실제 지름은 약 10만 광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30만 광년이라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죠. 대신에 세페이드 변광성 그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리는 실제로 재보니까 253만 광년이에요.
1: 오차가 더 큰데.
3: 또 오차가 또 있네.
2: 더 늘어난 거죠. 멀리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건 맞는데.
4: 그럼 정확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결과는 맞은 거예요.
2: 그렇죠. 정확한 거는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도.
3: 근데 오차가 너무 크잖아.
4: 누가 오차를
3: 아니 80만 광년하고 지금 90만 광년하고 250만 광년은 오차가 너무 커요.
2: 우주에서는요. 우주의 나이를 잴 때 별의 나이를 잴 때 이 오차를 몇 억 년으로 잡거든요. 이 정도 오차도 허용할 수 있는 오차예요.
4: 야 치트키야.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2: 그리고 실제로
3: 면제가 될까?
2: 실제로
3: 우주는 그래요?
2: 우주의 나이도 허블 우주 망원경 90년대 올라갔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주의 나이가 138억 이란 거를 아니었어요.
0: 아마 이제 스티브 호킹이 쓴 책 중에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 우주의 나를 뭐라고 했냐면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라고 했어요.
1: 아, 맞추기 맞췄네요.
3: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면 그 안에 뭐 그냥 누구나 찝으면 되겠네.
2: 그렇죠. 딱 반절 정도.
1: 그러면 이거를 에드윈 허블이 그 우주 대토론 진영에 누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떡이랑 같이 먹어봐.
5: 나도.
7: 닭고기가 희귀다.
9: 와, 쫄깃쫄깃하네.
10: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배고파.
9: 잘 어울려.
10: 스테라 떡볶이.
9: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여기는 이분이 이제 셰플리, 이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셰플리 변광성 여기서 측정을 해봤더니 박사님이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더 멀리 있더라. 라고 편지를 받으셨는데.
3: 그분이 그러면, 내가 평생을 바쳐온.
2: 그렇죠.
0: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박사님께서 자기 연구실에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내 우주를 산산조각낸 편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슬퍼하셨는데 또 옆에 있던 연구실 제자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제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십니다.
3: 사승님이요?
0: 네.
3: 사승님.
2: 사승님.
3: 사승님. 사승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
0: 3대. 3대.
3: 3대.
0: 아, 네. 아.
3: 우리 그 앞에서 본 은하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은하는 그러면 어디쯤에 있어요?
0: 아, 여기에는 우리 은하가 없습니다.
3: 네?
0: 그래서 우리 카메라를 들고 네. 우리 은하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우리

0: 선수가 보낸 가장 멀리 간 카메라가 바로 77년도에 발사한 보이저 1호거든요.
1: 아, 보이저에. 네,
0: 보이저 1호가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카메라를 들고 우리 은하 밖을 못 나갔다는 거예요.
1: 아직도.
2: 태양계를 못 나갔어.
1: 아직도 태양계 못 나갔는데. 네.
0: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제 실제는 우리 은하 사진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리 관측 자료를 가지고 네. 재구성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1: 재구성.
0: 네. 얀 오르트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50년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네. 전파망원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1: 전파망원경에
0: 우리가 수소의 지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게 빛을 내는데 그 빛이 바로 전파를 냅니다.
1: 전파.
0: 그래서 우리가 전파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은 수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오르트 그 그룹에서 수소를 이용을 해 지도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 은하가 원반 은하인데 나선을 이루고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나선 은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밝혀냅니다.
3: 지구에서 보이는 걸 이렇게 찰칵찰칵찰칵찰칵 찍어서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맞습니다. 대충 상상해서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3: 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은하 안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찍어서 저렇게 상상해서 재구성한 거죠?
0: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왜 옛날에 잘 못했냐? 바로 이제 우리가 벽을 뚫고 볼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은 별과 나 사이에 먼지가 있으면
1: 그렇죠.
0: 뒤에 있는 별을 못 보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별을 이용을 해서는 지도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2: 아. 그래서 실제로 또 오르트 교수님 이전에도 우리 은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별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1: 언제 다세요?
2: 아, 근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1: 별세기 프로젝트가 됐나?
2: 네. 아, 있었죠. 천억 개?
3: 4만 원대.
2: 정말로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별이 잘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별과 우리 사이에 먼지들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제대로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죠.
0: 근데 아까 이제 대토론의 주제가 두 개였거든요.
1: 네.
0: 하나는 우주의 그 이제 그 크기에 대한 얘기였고 네. 또 하나는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을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을까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셰플리는 변두리에 있다고
1: 주장을 했고 또 나눴고
0: 커티스는 중심에 있다고 했어요.
1: 중심에 있다.
2: 하나씩만
1: 1대1 아니에요? 변두리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셰플리가 맞았고 우주의 크기는 셰플리가 틀렸고
1: 1대1이네. 다행이네. 평화롭네.
2: 네.
1: 그러면 태양은 우리 태양계는 어디 쪽에 있을까요? 네. 우리 은하에.
0: 그러면 이제 선이라고 태양이라고 표시되는데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대략 2만 5천 광년 떨어진 데 있습니다.
1: 중심에서부터 2만 5천 광년 떨어진 구석탱이요?
0: 네. 네.
1: 태양이 근데 엄청 크잖아요.
2: 태양이 지구보다 한 130만 배.
1: 130만 배?
2: 네, 130만 배 정도 크다.
1: 그런 보시면. 태양이 지금 저 사진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점이에요, 점.
0: 네. 맞습니다. 네.
1: 지구는 너무 작지. 지구는 점도 아닌 거예요. 먼지야, 먼지.
4: 저 그러니까. 은하의 가운데가 길쭉하게 된 게 우리 튜토리얼 때 막대기 모양이.
0: 맞습니다.
4: 저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0: 맞습니다. 그 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선만 얘기를 했는데, 중심에 동그랗게 이제 생긴 걸 우리가 팽대부라고 하는
1: 팽대부.
0: 별. 팽대부.
1: 팽대부.
0: 별들이
1: 중앙에 이렇게
0: 역지공처럼
1: 빛나는 거예요.
0: 근데 그 팽대부에 별들이 또 막대처럼 늘어선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막대라고 부르는데,
1: 막대.
0: 그럼 질문은 왜 어떤 별들은 막대가 또 생겨나는가? 라는 게 질문인데, 그것도 한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력 불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1: 중력 불안정?
0: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면은, 서로 영향을 주다 보면은 저렇게 없던 구조가 갑자기 생겨납니다.
3: 근데 지구도 동그랗고, 태양도 동그랗고, 그런 천체들이 모인 은하도 왠지 이상적으로 동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납작하고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나선으로 생기고 막대기도 생기고.
1: 가스 때문에 그런가?
0: 좋습니다.
3: 근본적으로 왜 저런 재미난 모양이 형상이 되는 거예요?
0: 어려운고 좋은 질문 하셨는데 실제로 네. 은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중에 암흑물질하고 네. 별을 얘기했잖아요.
1: 네.
0: 실제로 암흑물질의 분포는 여기 안 보였지만 동그랗습니다.
2: 네. 구처럼 되어 있어요.
0: 그래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했던 헤일로가 동그랗다는 뜻이거든요. 암흑물질이 동그랗게 우리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생각하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계란의 흰자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생각을 하고 별들은 생겨날 때 아까 가구 동량 때문에 들어오면서 뭉치는데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면서 납작하게 피자

0: 물질처럼 모일 수가 있거든요. 남은 물질은 못 모여요. 에너지를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별들은 가스는 납작하게 되면서 거기서 별이 만들어져서 얘는 납작하게 있고 암흑물질은 납작하게 못 모이고 계속 공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1: 와,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이거든요. 와,
2: 진짜 멋있다.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포함했을 때는
0: 맞습니다.
2: 수학적으로 이상적인 그 3차원 구 맞습니다. 형태를 은하도 가진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와, 처음
3: 언제쯤이면 알았습니다. 과학자분들이 암흑물질을 채집해올까요?
1: 곧?
4: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암흑물질을 좀 그러면 좀 채집 좀 해봐요, 좀.
0: 제가 하고 있는 게 은하를 이용해서 암흑물질 연구하는 게
1: 제일 중요해요. 암흑물질 연구가 주세요.
3: 채집 좀 해보세요. 500g만.
0: 예? 곧 할 예정입니다.
3: 네, 그래요?
0: 계획에 있습니다.
3: 암흑물질 연구하신다고요? 네. 어떤 식으로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일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암흑 은하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3: 암흑 은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럼 근데
3: 은하가 빛나야지 어떻게 빛도 안 나는 은하라고 해?
1: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였어요.
2: 다크 갤럭시 그런 영어로?
0: 맞습니다.
4: 멋있게 단어
3: 만든 느낌. 암흑우주 같은 그런 건가? 뭐예요 이게?
0: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은하가 있고 네. 우리 은하 주변에 위성 은하, 네. 딸린 은하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딸린 은하가 한 60개 정도 발견이 됐거든요.
3: 발견이 됐다고요?
0: 네, 이미. 근데 저희들이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넣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이런 위성 은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수백 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수십 개밖에 발견이 안 됐지? 얘네들 어디 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 또는 잃어버린 위성 은하 문제라고 천문학자들이 말을 붙였습니다.
3: 왜 안 보이지 근데?
1: 그렇죠.
3: 가까운데 우리 은하의 위성이라고 실제로도 몇십 개를 발견했다고 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다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하나는 관측에서 아직 못 찾아냈다. 또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었다.
1: 그렇죠.
0: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실제로 관측에서 더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 제가 또 취미는 과학하면서 우주 공부를 좀 했으니까 추정을 해보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안 낸다는 건데
0: 맞습니다.
2: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거를 뭔가 어떻게 해서 찾아내신 거예요?
0: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3: 아, 그래요? 중력으로 해가지고 찾아낸 겁니까?
0: 네. 그러니까 이제 암흑 은하라고, 은하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별, 네. 가스, 암흑 물질.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암흑 은하라고 하는 거는 네. 별이 없고, 가스와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건데, 네. 근데 걔를 어떻게 찾았냐? 바로 가스의 움직임. 가스가 중력적인 효과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여기에 뭔가 물질이 많이 있구나. 라고 찾았습니다.
4: 근데 아까 오늘 시작할 때 은하라는 게 별이 뭐 수천억 개 모인 걸 은하라고 한댔는데 뭐 천문학자들이 이름을 멋지게 짓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아무것도 별이 없는 걸 이걸 은하라는 말을 붙이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제로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똑같은 지적을 사실
3: 지적 받아야죠. 별이 있는데 왜 은하냐. 그러면 아예 그냥 별이 있는 은하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짓든지.
0: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은하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별 가스, 암흑물질 여러 가지 분성분이 모인 그 중력적으로 뭉친 개를 보통 우리가 은하라고 부르기 때문에 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은하라고 이제 편의상 붙이고 있습니다.
3: 네. 편의상.
2: 근데 사실 암흑물질이랑 가스는 우주에 널려 있는데 이게 묘하게 잘 뭉쳐지면 우리 은하 같은 거대 은하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이게 잘 애매하게 뭉쳐지면 암흑 은하로 그냥 남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럼 생각해봤을 때 잘 뭉쳐서 이런 대단한 은하가 만들어질 확률보다는 만들다가 애매하게 만들어져서 암흑 은하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딥필드 그 망원경 사진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은하를 보지만
0: 맞습니다.
2: 그 사진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더 많은 암흑 은하들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했는데 가스하고 암흑 물질이 같이 있는 걸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가스조차 없는 암흑물질만 있는 은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1: 이름 참 잘 줘.
2: 잘 짓죠?
1: 고스.
0: 말 그대로 아까 본 사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가끔 사진 찍으면은 학급 사진 찍으면
1: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0: 그런 것처럼 고스트 갤럭시가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3: 교수님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은하를 찾는 게 왜 중요해요? 아니, 보이는 것도 지금 보이는 거 찾는 것도 재밌는데 네. 눈에 굳이 안 보이는 애를 찾는 게 뭐 네. 때문에요?
0: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니까 네. 70%는 이제 암흑 에너지,
3: 에너지.
0: 그다음에 25%가 암흑 물질, 5%가 우리가 아는 보통의 물질인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네. 궁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하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때 저희가 암흑 은하가 있으면 최소한 얘는 별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측을 했을 때 이게 별 때문에 생긴 건지 암흑 물질 때문에 생긴 건지를 최소한 별에 잡음 없이 영향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스도 없는 그런 암흑 은하가 있으면 아까 말한 유력 은하가 있으면 그 유력 은하는 말 그대로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천체니까 말 그대로 순도 100%짜리 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흑 물질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천체입니다.
3: 이야. 아니, 근데 암흑 물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 또 취미는 과학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또, 네. 강원도에서 땅굴 파가지고 암흑 물질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5: 나오셨잖아요.
3: 네, 네, 네.
0: 물리학자는, 네.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네. 전문학자는 하늘을 올라가고.
5: 중간이 없어요.
3: 아, 물리학자는 땅 파고 들어가고, 전문학자는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구한다.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신다면 저렇게 밝게 빛나는 은하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암흑 은하에서 살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0: 제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 옥구군 대하면 네. 복결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시골 암흑 은하가 좋습니다.
3: 암흑 은하를 열심히 봐보겠다. 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은하 연구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더 많은 암흑 물질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6: 그렇죠.
3: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6: 맞죠, 맞죠. 야,
3: 이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6: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3: 올해는 다르다.
6: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3: 또 바뀌어요? 어떻게?
6: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3: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2: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6: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 노동이 끝난다. 무서워.
6: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3: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좀 쉴 거예요.
3: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당연하죠, 그거는.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6: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3: 그런 것도 있죠.
7: 이어서 PD로그가 방송됩니다.
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7: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7: 080-961-9595.
9: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11: This one.
1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전지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1: 이민샵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문샷.
2: 나 거기서 남기는 거
3: 잘못하면 엄청 커.
4: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5: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4: 치과에서 찾으세요.
6: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무게도 어? 있고 의지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7: 오늘 찾은 곳은 한우의 고장 충남 홍성. 전국에서 가장 큰 축산단지가 있는 곳이죠. 이곳 홍성으로 오늘의 베테랑을 만나러 왔습니다.
8: 오늘 아주 저기 특별한 분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러 왔는데 이 멍호까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뵈러 한번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은데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요.
9: 안녕하세요. 저는 임치호 박사라고 합니다. 정육점에서 총괄 부사장을 하고 있고.
10: 달고리 뭘까요? 그렇죠.
9: 축산 직업교육 훈련을 좀 하고 있고요. 식품유통경제학과라고 해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조선시대는 좀 백정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우리를 좀 자부심 있게 내시는 한 단어가 너무 없더라고요. 이 미트 마스터라는 딱 직역하면 이제 고기 전문가죠. 정말 배우고 안전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7: 고기의 진심인 미트 마스터 임치호 고기 박사님과 함께 오늘부터 고기의 모든 것을 배워보려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쉽진 않겠지만 말이죠.
11: 아유,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아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12: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탑순위. 그리고 그렇구나. 이 지리적으로 이쪽이 네. 중부권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위로도 다 뻗칠 수 있는 지리적으로.
13: 됐어요.
12: 다음을 같이 보실 분이네요.
11: 안녕하세요.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말씀을 또. 아유, 민망하다.
12: 우리는 네. 저희 박사.
11: 네네.
12: 아카데미에서 절대 제가 이렇게 또 제자이기도 하고.
11: 아, 이제 말씀 많이 들었어요.
12: 제가 1호 제자. 1호 제자.
11: 그렇구나. 네.
12: 항상 먹으려면은 농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후배님 통해서 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11: 아유, 예. 보여주시면 영광이죠. 예. 벌써부터 소리가 막 서라운드로 막 들려요 지금. 여기 총 몇 마리쯤 있는 거예요?
13: 여기는 상시도수 한 100도에서 120도 정도.
11: 보통 사람들이 한우랑 유구를 잘 모르잖아요. 네. 뭐가 한우고 뭐가 유구예요?
13: 한우는 이제 말고 한국소라는 뜻이거든요.
11: 저 누렁이. 저 누렁이. 이 농장에는 재래종인 한우와 더불어 다른 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13: 우리나라에서는 한우를 풀무를 유구라고 하는데 네.
11: 홀스타인 얼룩무늬.
13: 우유랑 고기소를 같이 생산하신.
7: 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이렇게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11: 네. 이 들어야 되는 거죠?
13: 네.
11: 맹렬하게 따라가는데요?
13: 식도가 열렸습니다.
11: 맛있어?
7: 이곳의 소는 2개월까지는 분유를, 이후에는 건초와 사료를 먹는다고 하네요.
14: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숯불 출연율이 한 60% 65% 정도. 얘네들은 TMI라고 해가지고 저게 토탈 믹스드 네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을 딴 비빔밥이에요.
11: 아 비빔밥. 네,
14: 풀이랑
11: 비빔밥 먹고 자라요 누구나. 네. 아.
12: 그러니까 유산균이 네. 좀 첨예된 그런 아. 느낌.
7: 최상급 한우로 키우는 비결이 비빔밥이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4: 이게 옥수수가 섞여 있고요.
11: 옥수수?
14: 이제 이건 면실이라고 황분인데 면실 섞여 있고 아. 이 배합살이 섞여 있고.
11: 면실은 왜 있어요?
14: 면실이 지방이 높아. 아. 조지방이 높아. 아,
11: 지방.
14: 네. 어, 야, 한 칸에.
11: 아, 한 칸에.
14: 하나에 세바가지.
11: 얘들은 살찌우는.
14: 네.
11: 벌컵, 이거 벌컵 하는 거죠, 얘들 네. 지금? 아.
14: 얘네는 살찌우는 사료고, 어떤 얘네는 골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7: 첫날 농장 견학을 바탕으로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일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새벽, 고기 박사님이 일찍부터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가 들어오는 날, 이날은 직원들도 일찍 출근을 합니다. 저도 기대 반, 걱정 반,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11: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5: 어?
11: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 일단 먼저
11: 네.
15: 작업을 해야 되니까
11: 네, 네.
15: 일본을 좀 입으시고
11: 네, 네.
16: 근데 여기 막 태극기 있고 뒤에 마스터라고 써있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요? 마스터도 아닌데 너무
11: 항상 이렇게 장비가 많네요.
17: 항상 저희는 장비가 많습니다.
11: 네.
17: 위생도 되게 중요하고요. 안전도 중요하니까.
11: 맞아요. 네.
17: 오른손잡이시죠?
11: 네, 오른손잡이.
17: 왼손에 꼭 칼을 잡을 때는 꼭 차셔야 돼요.
11: 네.
17: 저는 그냥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들고 다니십니다.
11: 어, 생명. 네. 생명입니다.
8: 이게 안전장갑인데
17: 저희 직원인데 오늘 사수가 되실까요?
11: 아, 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7: 오늘 들어온 게 450kg.
8: 450kg?
17: 네.
8: 와, 고기만 450kg.
11: 전철 순서가 발골하고, 고분할, 네. 후분할.
17: 네. 이렇게. 고분할, 예. 네.
9: 얘네들 연결부가 다 있어가지고.
11: 진짜 뼈 모양대로 샥 하시네요.
9: 돼지는 배웠는데, 네. 이 돼지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돼지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배워야 돼요.
11: 아, 그렇죠.
9: 돼지고기나 이런 거 갖고 숙련을 한 다음에 이제 소로 올라갑니다. 그 밑에가 도가니.
11: 아,
9: 저는 이 뼈가 엑스레이처럼 보이는데
11: 네.
9: 예, 지금은 다른 분들은 안 보여요.
11: 아, 거의 무슨 약간 초능력자인 거 아니에요? 이게 엑스레이처럼 보이면?
9: 네, 한번 힘도 한번 써볼까요, 이제?
11: 네.
9: 여기 딱, 여기 이렇게 딱 잡고
11: 네.
9: 칼로 여기를 끊을 거예요.
11: 툭
9: 떨어집니다.
11: 네.
9: 자, 오. 자, 들어서. 자,
11: 오, 무겁다.
9: 오. 자, 하나, 둘, 셋.
11: 아. 오.
9: 이게 한 기본이고, 좀 이따 등심은 좀 더 무겁습니다.
11: 네, 아, 이게 몇 킬로쯤 돼요?
9: 한 20킬로 좀 될 것 같습니다.
11: 20킬로? 어, 생각보다 무겁네요.
9: 다시 또 일로 오시죠.
11: 네. 어, 다 이렇게 유심히, 엄청 유심히 보시네요. 그렇죠, 예. 네. 몸을 닫는데 거의 뭐 온몸으로 하시네요.
9: 그렇지, 그래야지
11: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9: 네. 그리고 요게 척끝.
11: 아, 뼈 굽는 소리가 싹싹 들리네요.
9: 그렇죠.
11: 와,
9: 여기서 사골 나오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손을 딱 넣어.
11: 오!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9: 아, 네, 잘 받쳐서. 자, 가시죠. 아, 자, 지금부터는 대분할보다 이제 오늘 이제 손질을 칼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 사수한테 배우실 거예요.
11: 네, 네.
7: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볼까요?
11: 헤어밴드 이거 운동할 때 써봤던 것 같은데 이게 이거 하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나 보죠?
14: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11: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난다는데.
18: 최대한 차를 보면서 나오죠.
11: 아, 요렇게. 네. 우리가 아, 최대한 차를 덜 다치게.
18: 네. 요런 식으로 이 홍두깨를 요거랑 이쪽까지 다 한번 떼는 걸 한번 해볼게요.
7: 그렇게 조심스레 시작한 첫 번째 작업.
18: 네. 왜 떴어? 여기서 쭉 쓰면은 저처럼 쑥 쓰면 이렇게. 아. 저기가 쭉 나가요.
11: 아, 네. 좀 불안해서. 아, 아니. 얼마나 깊이 있을지 몰라서. 생각보다 떡지방이 두꺼워서.
18: 네, 맞아요.
11: 이렇게 해도
18: 쭉
11: 가면서
18: 쭉 숨기고 오케이
11: 맞아
18: 이렇게 어, 좋아요 이렇게
11: 깨끗하지 않아요?
18: 네 좋아요 좋아요 쭉 끝까지 쭉 끝까지 네
11: 스시 해봤던 게 도움이 됩니다
18: 어 스시 하시면 돼요 네 저희 비닐을 벗기잖아요
14: 잘못 손질하면 앞에 있는 그 사고가 탈 거예요 저기 잠깐 옷 이거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1: 네 좀
18: 들어
11: 잠깐 나가 들러 네 네
14: 똑같은요. 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11: 네.
14: 이게 저기 저 작업하는데 또 방해가 되니까 여기다 걸어야 돼.
11: 아 위에. 네. 이렇게
14: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서
11: 걸어야 된다는 거죠. 아 어, 벌써 어, 입질이 가자. 입질이 옵니다. 입질이 옵니다. 어.
14: 이게 자 자 아래 잡고 여기서
11: 여기다 머리에 걸면 되나요? 아, 막 무게 때문에 미끄러져요, 손에서.
14: 야, 여기가 지지대가 돼서 네. 이렇게 올리는 거야. 아,
11: 약간 스쿼트 하듯이. 아, 스쿼트 이렇게. 네. 아,
18: 그래야지 혼자 안 돼.
14: 오빠 이쪽 가서 또
11: 한 번. 네, 네.
18: 쭉 당겨요. 훨씬 깔끔하죠?
11: 네.
14: 어, 피디님. 또 잠깐 오시고.
11: 아, 네, 네, 네. 또 가겠습니다.
14: 네. 여기서 거의 지대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11: 아,
14: 네, 여기서 근데 골고리가 튀어나올 때 이 손 조심해요.
11: 아, 당연한 것 같은 것들도 다 스킬 있고 기술이 있네요.
14: 자, 지렛대.
11: 쭉. 오, 나와야 것 같아요.
14: 아, 나와야죠. 골라다.
11: 어. 나왔습니다.
14: 자, 그리고 아, 항상 자세 생각하고. 아. 그래서 쭉 스쿼트
11: 네.
14: 하듯이.
11: 네, 이렇게 스쿼트 하듯이. 아. 일하면서 아. 저절로 운동이 막혀요.
14: 아, 아주 예, 건강한 직업이에요.
11: 아, 그러네요?
14: 네. 어. 아직도 홍두깨 하고 계시는 거야?
18: 네, 맞습니다.
14: 다음 거 빨리 넘어가야지. 빨리 하세요, 피디님.
18: 너무 겁이 많으세요.
11: 아니, 아니. 제가 이 상품에 피해를 줄까봐.
14: 아, 안전하게?
11: 네네, 안전하게. 네. 안전은 뭐.
14: 안전하고 신속하게?
11: 네, 네, 알겠습니다.
18: 천천히 빠르게 하시면 돼요.
11: 네, 네. 뭔 소리, 천천히 빠르게 하라니 뭔 소리예요, 네,
18: 천천히
11: 지금?
18: 천천히 빠르게 하시면 다치지 않게 하면서.
14: 이제 같이. 어, 같이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앞치마살. 그리고 또 지방 걷으면 얘네가 또 나올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치마살 걷고, 알치마살이랑, 치마 양지하고.
11: 좋지. 소가 치마를 몇 개월 입은 거예요, 지금?
14: 그치.
11: 앞치마 있지, 뭐, 저기, 뭐, 속치마 있고, 뭐.
18: 한복 입은
11: 거.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18: 어, 동네산이라 한복 입었나 봐요.
11: 네.
18: 저 부르셨습니다. 네. 힘쓰러
14: 가야 돼.
18: 쿡!
14: 오케이.
18: 오, 좋습니다.
14: 오, 좋습니다.
11: 보기보다 엄청 무거워요. 또 잡는 부분이 미끌미끌해요. 거기가 기름이 있으니까.
14: 이렇게 잡고.
11: 스쿼트 하듯이.
14: 들어서. 여기다 올려주시.
11: 이렇게 잡고. 올리는 거죠?
18: 하나, 둘.
11: 어, 잠시만요. 손이 미끄러지네요.
14: 미끄러지네요. 조금 더 안쪽으로 가보세요.
11: 네. 하나, 둘.
14: 자, 애기한듯이, 어이. 저런, 하셨죠? 어, 그죠?
11: 어휴. 어우. 어우, 진짜 좋은데요.
14: 아직 힘이 좀 남아 계십니다. 오시죠?
18: 네, 또 힘들어 가셔야 돼요.
11: 오시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다리. 아, 그리고.
14: 그치. 오, 수고하셨습니다.
11: 어, 쉽지 않네요. 네. 제가 보니까 네, 힘이에요, 힘. 기술도 중요한데 어쨌든 힘입니다. 힘이 밑받침 안 되면은 뭐 기술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0: 우리가.
1: 여기서 좀 엎친살이 나오는데 왜 엎친살인지 아세요?
2: 왜 엎친살이에요?
1: 소가 엎드려 있을 때 닿는 부분.
2: 아, 엎드려 있다고 해서.
1: 그래서 엎드려 있을 때 배가 먼저 닿잖아요. 아. 그 부위를 이제 엎친살이라고 해요.
2: 명칭을 아니까 네. 대체적으로 소의 어디 부위인지 네. 감이 오네요.
3: 토시살.
2: 토시살.
3: 안 띄고 있는
2: 팔토시. 팔토시랑 비슷해서. 네. 토시. 근데 이제 어제 모르겠어요.
4: 어머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2: 조금.
4: 근데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아,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고 아주 작, 누가 지은지 누가 지었는지 몰라.
2: 그러니까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어지럽다.
4: 그렇죠. 네.
1: 소고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가지까지 세분화 시킬 수 있고 돼지고기도 더 할 수가 있어요. 버리는 거 없이 다 먹는 문화가 좀 발달됐고 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부하거든요.
5: 보시세요. 오케이. 오.
2: 오, 엄청 깊네요.
1: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네. 여기가 엎진살, 그다음에 뭐냐 양지머리, 양지머리, 차돌박이 다 있습니다.
3: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아 소가 들어오는데 정도 하고 아 숙성하시고 하는구나. 숙성 얼마나 시키는 게 제일 적합한가요?
1: 온도, 온도에 따라 달라요.
3: 아, 네.
1: 지금 거기, 저기, 품질에 신경 많이 쓰세요?
3: 네. 쓸데없는 거 그러지 말고, 일이나 잘하라는 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2: 할 일도 많아요.
3: 그러니까요, 네.
4: 선배님, 시간이 오픈 시간 다가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6: 어? 네, 네. 다 걸자. 네. 고기 굴고 나서 오픈 해놓고 나서 하자. 네. 오늘 많이 드셨다.
3: 제가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니죠.
4: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 이제 저쪽으로 저도 빨리 갈게요.
4: 아가씨 기어가시고. 네, 좋아요. 아.
6: 그리고 나서 저기.
1: 우리가 막 고기가 들어오면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기본 이런 숙성 과정을, 왜냐면 사후강직이라고.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까지. 전부 다 강직이 시작해요. 강직이 풀어지려면 이제 숙성을 시켜야 돼요. 소는 한 일주일가량. 온도에 따라 달라요. 돼지는 한 2, 3일.
7: 고기 박사님의 어깨 너머로 발골과 고기 손질을 배우며 그렇게 첫 근무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할 일이 또 하나 남아있죠.
2: 드디어 또 이렇게 먹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7: 회식입니다.
2: 회식을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회식을 이렇게 하신다고.
1: 아, 저희는 이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왜냐면 우리가 고기 손님한테 이렇게 팔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안 먹어보고 맛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2: 그렇죠.
1: 네. 무슨 맛이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먹은 듯이 대화를 해줘야 되니까.
2: 그러면 환영회이자 일종의 또 교육이기도 하네요.
1: 이게. 아 그렇죠.
2: 네. 두 분도 교육 받으셨어요?
8: 저희는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짜 시장.
2: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고기를 어떤 순서로 먹는 게 좋아요?
1: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이게 소고기가 육향이 워낙 강하잖아요. 아. 그래서 육향이 좀 적은 돼지고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소고기로 천천히 육향이 강한 걸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씩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2: 네. 한정살은 어떻게 익히는 게 좋아요?
1: 일단 요즘에 막 TV에서 많이 나온 거 이분하게.
2: 이분하게. 그렇죠, 이분하게.
1: 충청도 사투리로는 이제 오아시스살, 청겹살이라고 얘기해요.
2: 청겹살.
1: 이렇게 보면 이게 마블링이 많이 아~ 들어 삼겹살 말고 이제 청겹살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분하게.
2: 아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4: 고생하셨습니다.
1: 저는 여기 항정살은 고추장을 좀 찍어 먹거든요.
2: 아, 그래요?
1: 항정살은 기름진 음식은 고추장에 먹으면 좀 그 느끼함이 좀 잡더라.
2: 가브리살이 그 등심 덧살인 거죠?
4: 네, 맞아요.
1: 이 가브루라는 말이 일본어로 모아서 덥다라는 거, 그렇구나. 덥다라는 얘기거든요.
2: 등심 덧살은 어떻게 익히는 게 좋은가요?
1: 등심 쪽 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살코기의 만장이 좀 담백해서 너무 막 바싸게 익히면 뻑뻑해질 수가 있어요.
2: 네, 맞아요. 살짝 좀 들리킨다는 느낌은 있고.
1: 네,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네.
8: 마이야르반.
1: 그치, 우리 셰프 출신. 네. 이 친구가 지금 자격 중에 기능가 몇 개가 있지?
8: 양치 조리기능사, 중식조리 기능사, 일식조리 기능사, 제과 기능사, 적방 기능사, 이번 시흑철 기능사.
2: 와, 이렇게 있습니다. 갈매기살.
1: 예, 갈매기살.
2: 갈매기살이죠.

0: 갈매기살은 조금 쫄깃한 그런 식감이 좀
1: 네, 식감이 있잖아요. 있고 예전에는 여기가 내장이 접합하는 부위라다 보니까 네.
2: 특유의 향이 있었어요.
0: 맞아요. 풍미가 좀 강하잖아요. 네. 향이.
1: 갈매기살도 지방이 좀 없는 부위니까 네. 이건 오히려 기름장에 소금장이 더 날 수도 있어요.
0: 그럼 이거 소금만 찍어서 한번 네,
1: 소금만 찍어서.
3: 네. 오히려 소금이 더 잘 어울려요.
1: 식감도. 네. 오, 역시 부리지.
0: 제주도 품종이 많잖아요.
1: 네, 지금 이제 얘는 제주 재래돼지하고 랜드데이스를 토종돼지하고 합친. 어,
0: 그 삼원 교잡종이라는 것도 있죠. 네, 그게 합친 거.
1: 랜드데이스, 네. 요크셔, 뷰로. 어,
2: 그게 네. 우리가 그 한돈 있잖아요. 네. 그게 삼원 교잡종이에요. 아.
1: 뭐 색깔 부분도 일단 제일 중요하게 이게 코스레 하면은 맛이 없어요. 이거. 달라지고
0: 색깔이 좋으면 일단 관리가 잘 되는 고기다.
1: 네. 근데 이렇게 빨갛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숙 제대로 된 숙성된 고기들도 오히려 더 색감이 진해요.
0: 자, 맛있다.
1: 한우는 아무래도 이 마블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기름의 그 고소한 향이 굉장히 좀 강한 대신 또 유고기는 저 마블링이 좀 적은 대신 육향이 좀 강해요. 그런 차이가
0: 그러네요.
1: 자, 다음 제가 올리는 부위는 무슨 부위일까?
0: 분명히 잘랐는데
4: 코끝 등심이랑 비슷한 부위였던 것 같은데요.
3: 자, 그럼 뭐야? 잡채살. 쥐는 뭐야? 부채살.
1: 도시살. 커팅 방법이 좀 달라요. 힘줄을 집어넣어서 따로. 도시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본 육향이 있어서 불향을 좀 더 익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여기도 내장에 접합하는 부위니까
0: 맞아, 약간. 내장이랑. 네.
1: 얘는, 자, 볼까요?
0: 제비추리?
1: 어우, 맞아요.
0: 제가 잘랐던 기억이 나요.
1: 제비추리는 통으로 구워가지고 육즙을 간다 가위 탁탁 짜서 진짜 맛있어.
0: 통으로. 또 커다란 걸.
5: 상해에서 한 19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사람인데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까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알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카데미에서 지금 그걸 하고
1: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일단 데리고 있었던 되게 괜찮은 직원이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제 상견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정육 관련된 일을 못하고 그냥 정육 식당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와서 야 우리 이분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바꾸고 어디 나가서도 인정하는 그런 직업군으로 좀 변모해보자. 이 친구들이 이제 바꿔서 올라올 거예요. 그때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지금 예전에 좀 밑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양성화돼서 올라오는 그런 발판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드디어 제대로 된 발굴을 배우기 위해 오늘은 고기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아카데미로 출근했습니다. 총 6주 코스로 진행되는 수업. 그 마지막 날입니다.
1: 다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4: 6주 분량을 하루 만에 떨어져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 예, 아카데미 괜찮을 것 같고 상의만.
6: 위생과 안전을 위해 많은 장비들을 빠짐없이 갖추는 건 필수죠.
7: 오, 두껍네요. 끼고. 오늘 약간 갑옷 입은 것 같은.
1: 일단 한 두 번 보호가 되겠죠? 네.
7: 역시 다 장비빨입니다. 그만큼 또 위험한 일이.
1: 네, 위험하고. 뭐 처음 하다 보면요. 칼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7: 그럴 것 같아요.
1: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쪽으로 이렇게 칼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7: 이렇게.
1: 네. 그래서. 야, 이렇게 움켜 잡습니다. 네. 자, 칼날이 지금 어디로 와 있죠?
7: 제 쪽을 향하고
1: 안쪽을. 네. 안쪽 잡기. 자, 그리고 칼을 돌립니다. 자, 칼이 어디를 보고 있죠?
7: 바깥쪽이요.
1: 바깥잡기.
7: 바깥잡기.
1: 그리고 그대로 내려서
7: 올리고
1: 검지를 올리고
7: 세워서
1: 바로잡기. 안쪽잡기.
7: 안쪽잡기.
1: 바깥잡기.
7: 바깥잡기.
1: 자, 여기서 힘들 겁니다.
7: 네.
1: 그래서

0: 바로잡기.
1: 바깥잡기에서.
2: 오, 잘하시네요. 처음에 안 되시는 분 되게 많아요.
1: 괜찮나요?
2: 네. 이 안쪽 바깥 바로잡기가 자연자재로 이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아. 네. 약간 연필 돌리기랑 비슷해요.
1: 안쪽.
2: 바깥.
1: 어? 두 개를 빼서.
2: 바로.
1: 바로.
2: 다시 안쪽.
1: 안쪽. 바깥. 이 뭐라고? 이 뻐근하네.
2: 이거 네. 나중에 진짜 뻐근하고 나중에. 네. 저 작업 많이 하고 할 때는 이 칼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바꿔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 예. 이게 바꾸면 나중에 손가락이 쥐가 나서 이게 딱 이럴 때도 있어요. 뭐 이러고 다니고 이러고 한 10분 동안 다닐 때도 있어요. 아.
3: 드디어 제가 메울 첫 발굴. 가장 쉽다는 돼지 몸통입니다.
2: 여기다가 먼저 제가 칼집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살짝만 매줍니다. 목마도 잡고.
1: 아, 쥐어 뜨는구나.
2: 해서 이 콩팥까지 같이
1: 어우, 뭔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2: 자꾸 여기 지금 갈매기 있어요, 여기거든요?
1: 네.
2: 여기 당겨주면 칼만 대면 돼요. 여기 끝에 쪽 있죠? 여기 이 라인 쪽에 칼만 탁탁탁 대주면서 갈매기 살.
1: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 예전부터. 갈매기 살이 왜 갈매기 살이에요?
2: 여기가 횡경막이에요.
1: 네.
2: 횡경막을 지금 어떻게 질러갔죠?
1: 이렇게 가로질러 왔죠?
2: 살 간자를 써서 간막이살이었어요.
1: 아, 간막이살. 네,
2: 간막이살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갈막이살, 그리고 갈매기살로 변천한 거예요. 뼈가 미은 자로 되어 있어요.
1: 네.
2: 미은에서 안심살을 적출합니다.
1: 살살살살살 하면은,
2: 그러셨습니다. 안심살. 네.
1: 안심입니다.
2: 평으로 그대로 등갈비.
1: 이 콩잎 같은 거 할 때.
2: 네, 맞습니다.
1: 아, 이제 느낌 옵니다, 확실히. 껍데기 잘리는 느낌.
2: 그렇죠, 느낌 네. 오죠. 그래서 아까 이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1: 뭐지, 이거? 이게 맞는데?
0: 고기가 살짝 아쉬웠다.
1: 아, 완료했습니다.
2: 여기서 둥지심하고 삼겹살. 쪽, 배 쪽. 이게 전체가 다 삼겹살이라고. 그리고, 껍데기가 붙어 있으면 우겹살. 껍데기가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벗겨지면 삼겹살.
3: 오늘은 저 말고도 수업을 받는 다른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2: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시딕처리 기능사는 국가 이제 공인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이고요. 고거 기능사 자격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4: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기본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리만 하다 보니까 매장이나 이제 발주 들어오는 썰어져 있는 고기들만 많이 봤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서 이 현재 아카데미에 찾아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4: 요리까지 시작하고
2: 오늘 처음 배웠지만
1: 네.
2: 같이 했던 대표님이랑 한번 뭐 대결 아닌 대결?
1: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갑자기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긴 했는데
2: 45분 측정해서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3: 갑작스런 대결이지만 수업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2: 색깔이 달라요. 안심살 경계랑. 네. 왼손이 아파야 돼요.
1: 네.
2: 네. 네. 여기서 딱 끊어. 톡톡톡톡 그렇죠. 잘 따라하시는데요. 몸쪽으로 당기면서.
1: 오, 저기 벌써 제가 끊는
3: 짧게나마 배운 돼지 발굴 기술 최선을 다해 발휘해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 9분 남았는데 다 끝나셨네요. 자, 지금 나머지 끝난 시간이 이제 9분인데
4: 네.
6: 끝나고 어차피 제가 아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0: 근데 크게 손댈 건 없었어요.
1: 다 끝난 상태에서? 어?
0: 다 끝나요.
2: 예, 하나 남았는데.
3: 겉으로 보이는 건 서로 해결했다고 쳤지만 사실은 뭐 각자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배우면서 했으니까. 예. 아, 땀 나는구나.
4: 땀 많이 나요.
3: 그러니까요. 예. 아까 그러니까 땀이 왜 나시나 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5: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오늘은 일주일에 두 번 돼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3: 네. 돼지
6: 따로 오십시오.
3: 네. 네. 아 이렇게 반으로 잘린.
6: 네, 이게 인두채인데.
3: 네. 아.
7: 여기 안쪽으로
3: 네.
6: 팔이 팔이
7: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3: 네.
6: 탑탑탑
3: 아랫고리로
6: 이렇게
3: 아 이렇게
6: 쉽죠?
3: 아니 보기에는 쉬운데 이게
7: 이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3: 아 왼쪽으로.
7: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3: 아, 네.
7: 그러면서
3: 이 정도.
7: 좀 더 빼고. 어, 열로 들어오세요. 네. 팔이 들어오세요. 여기 이쪽으로 여기. 좀 더 좀 더. 야 들어와서. 야 이쪽 야. 집어넣고.
6: 하나 둘.
7: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자 허리 바짝 세우.
6: 자 이하.
7: 자 오 오. 자 가시고.
3: 이렇게 해서
7: 이제 여기다 이제 걸어야 돼요. 자, 그리고 살짝 빠지시고 이렇게.
3: 아, 이게 몇 킬로예요 이게?
7: 이게 45킬로 정도?
3: 아니 체감상 훨씬 더 무거워요. 그리고 잠깐만요.
7: 여기서
3: 땡겨서
7: 이렇게
3: 좋네요.
7: 자,
3: 하나, 둘, 자,
7: 여기 우리 일어서, 자 가운데로 딱, 네, 중심 맞추고,
3: 네,
7: 자, 가겠습니다. 자, 자, 천천히 높고 빠지고,
3: 오케이, 어, 아, 아니 정신이 안 왔어요 지금, 아. 아, 진짜 무겁네요.
7: 45kg 하면 사실 우리 그냥 들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들 것 같은데 이게 축 늘어져가지고
7: 쫙 맞아 잡히고.
3: 아, 어.
6: 복막 기억나시죠?
3: 네. 뜯었잖아요, 이렇게 팔짐 넣고.
6: 여기.
3: 쥐어 뜯는 거.
6: 콩팥도.
3: 콩팥까지. 네, 맞아요, 기억나요. 어, 어 이거 맞나요?
6: 네, 맞습니다. 저 가서 왼손으로 몸쪽으로 당겨야지.
7: 제주 자질이 좀 있으신데요?
3: 아, 그래요?
7: 오케이. 아. 이제 완벽하게 하죠.
3: 알겠습니다. 아.
7: 그리고 이거 겉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
3: 자 분리 완료 아.
7: 자 그리고
3: 남은 게 삼겹살
6: 직접 작업하면서 그다음에 매일 신선도를 되게 많이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생고기를 넘어서 숙성이나 이런 보관, 관리 부분 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하루 종일 돼지와 함께한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고기 박사님을 따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6: 경매 과정을 한번 좀 봐야 돼서.
2: 아, 경매를 따로 또 이렇게 하는군요.
6: 예, 근데 지금 보기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간신히 부탁해서
2: 그러니까요.
6: 지금 가는 네, 거예요. 네. 아, 오랜만.
2: 예, 예, 반갑습니다.
8: 안녕하세요. 아, 잘 뵙겠습니다.
6: 예, 우리 제 친구.
8: 아, 누구였어요 오늘? 미안 누나.

0: 만생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경매사와 중매인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400마리의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1: 어제 토비 270kg.
0: 순간의 판단이 중요한 곳이기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2: 계속 그러면은 움직이면서 계속 돌아가요.
3: 내가 원하는 소감이 나왔을 때, 일단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줘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해서 이제 누르는 겁니다.
0: 한참 경매가 이어지던 중에 갑자기 장내가 술렁입니다.
2: 값이 잘 나온 거예요?
0: 그렇게 경매에서 낙찰된 소들은 대부분 가공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4: 여기가 이제 저희 가공장이에요. 가공장 한 번 도체 들어온 거를 저희는 이제 소분할하고 대분할까지.
2: 분할 때 얼마까지 차이나요?
4: 이런 손질도 제대로 안 되면 거의 뭐 한 2%? 3%? 이렇게까지 차이 나요. 어느 부위, 어느 쪽에서 내려가야 되는지를 다 체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0: 일을 마치고 찾아온 식당. 특별히 최고 등급의 한우를 맛보여 주신다고 하네요.
4: 소스를 내일 좀 세 가지 단계 있는데 9자리만 가장 최고 등급.
0: 드디어 영접한 한우 2 플러스 9입니다.
4: 등급은 이제 뭐 등외부터도 있어요. 등외부터 있고 등외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중에서도 완뿔, 투뿔 이런 식으로.
2: 그 기준이니까 지방인 거죠?
4: 그렇죠. 이제 마블링을 봤을 때 1등급은 4, 5가 되고 원뿔은 6, 7이 되는 거예요. 투뿔은 7, 8, 9로 이렇게 나가죠. 한 350도에서 한 400도를 경매를 하는데 네. 그중에 투뿔 라인짜리가 누가 봐도 좋은 소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소를 살라고 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응찰을 하겠죠?
2: 네. 그러니까
4: 1원 차이, 막 2원 차이로 뺏기니까 치열하죠.
2: 거의 눈치 게임이네요.
4: 그러니까.
0: 어느덧 정육점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손님들에게 직접 고기를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5: 30kg, 50kg 되고 손을 쓰면 뭐 손이 안 남아나죠.
6: 처음에 어떻게?
0: 이거를 넣고
6: 고정시키고
0: 채우고
6: 위 덮개
0: 올려서
6: 무겁네
2: 생각보다.
6: 저희가 계속 눌러 이렇게
5: 해서 쉬워 보이죠?
2: 보기에는 뭐 익숙 잘 되는 것 같은데.
7: 자, 다시 멈추세요.
2: 넣는 걸 잘라야 되구나 빼가지고. 네.
7: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요.
2: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데 나 지금. 아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어려우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쉬워 보이는 게 어려우니까 당혹스럽네요.
7: 자, 오른손은 그냥 거들 뿐.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
2: 리듬을 잘 타고.
7: 리듬 잘 타실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아
7: 잘 타시네.
2: 아, 예, 예. 리듬 얼음 잘 이렇게 들썩들썩 할까 들썩들썩.
7: 조금 감이 왔는데. 땡기고, 그렇지, 땡기고. 자, 왜 오른손 가지 말고, 오른손 가지 말고. 가서 바로 하고, 왼손 하고.
2: 아, 이 땡기는 게, 꼬부라지는 방향이.
0: 아침부터 분리된 고기와 뼈들은 영업 시작 전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숙성실과 냉동실로 옮겨집니다.
7: 여기 조심하세요.
2: 턱이 있네요.

0: 솔떡볶이.
1: 제가 이제 이전 순서대로 둘 거예요. 어.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2: 네.
1: 세팅 할 겁니다.
2: 뒤에서는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1: 뒤에서 왜 그러지?
3: 천원 좀 받아봐. 영업실
2: 왔어요. 지금 9시 되자, 9시도 안 되는데 지금 8시 59분 되자마자 전화가 와야 돼요.
4: 최대한 보기 좋게 고기를 진열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2: 가로로.
4: 그 전에 고기 박사님과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5: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제가 고객으로 가장 하고 네. 들어왔으니까 저를 한번 접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2: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 삼겹살 한 근만 주세요.
2: 삼겹살 한 근이요?
3: 네. 네.
2: 652g이고 13,580원이네요. 네.
3: 혹시 이거 하려면 냉동실 보관해야 돼요? 냉장실 보관해야 돼요?
2: 냉동으로 보관하시다가 드시기 하루 전에 냉장고로 옮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여기 상식을 활용했습니다.
3: 여기 오늘 제육볶음으로 먹을 건데 뭘로 해야 돼요?
2: 앞다리살 맛있고요.
3: 앞다리살은 얼마예요?
2: 앞다리살이 한 근에 7,300원이네요.
5: 특수 부위 중에
2: 네, 특수 부위.
5: 뭐가 부드러워요?
2: 살치살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5: 치맛살이 더 부드러운 거 아닌가요?
2: 치맛살도 부드럽고 살치살도 부드럽고 다 부드럽습니다, 저희.
5: 부드러운 것들을 하시려면은 치맛살로 하시는 게 좋고 고소하고 육향이 좀 강하려면 살치살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장점을 얘기해요.
2: 두 개의 장점을 얘기해요.
5: 둘 다 부드럽다 그러면은
2: 그렇죠.
5: 아. 그렇죠. 가브리살하고 항정살은 무슨 차이예요?
2: 항정살은 좀 부드럽고 가브리살은 좀 육향이 있어요.
5: 항정살은 좀 지방이 있는 대신 부드럽고 고소한 향이 있고
2: 네.
5: 가브리살은 살코기가 좀 있으면서 약간 담백한 향이 있다.
2: 가브리살은 담백, 저희 항정살은 부드럽고
5: 고소, 이거 약간 고소한
2: 맛이 쥐식 교육인데 약간 네. 지금
5: 고객이 왔을 때 거기서부터 지구 들어가면 뭐야 초보 아니야? 라고 하면 그쵸. 그때부터 그 사람이 써놓은 건 전부 신뢰가 안 가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고객이 신뢰를 하고 오 주세요 주세요 라고 더 많이 팔 수가 있는데
4: 드디어 첫 번째 손님입니다.
6: 목살 얼마요?
7: 목살 지금 하나 있고 있어요.
6: 파테.
7: 어 들어오셔도 돼요 손님.
2: 한 근에 6,500원이요. 한 근에 7,300원이에요. 한 개에 7,300원.
7: 어떻게 되나요?
6: 사태 한
7: 사태 한 근이요? 하나 조금 넘는데 사모님.
6: 네.
7: 8,400원이요.
6: 8,000 커메스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아, 그러니까. 어, 운동하시고.
7: 아, 예. 400원은 포인트로 빼드릴게요.
6: 네.
7: 8,000원?
2: 네. 어, 딱 좋다.
7: 400원. 400원
2: 누르시는 거예요?
7: 먹고. 넣으시고.
6: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마시고세요. 네.
8: 2인분이요. 400g인데.
2: 2인분이면 400g 되죠? 네, 네.
8: 썰어주실 수 있어요?
2: 어떻게 썰어드릴까요?
8: 한 입 크기 반.
2: 그 정도로? 아, 네, 썰어드릴게요. 네.
7: 그리고 한
2: 제가 조금 느린데, 좀, 저의. 예. 아, 너무 어설프죠? 아, 예. 여기, 네, 맛있게 드세요. 네.
7: 소불고기 먹은 거, 소불고기 할 때 쓰는 불고기.
2: 네, 네, 썰어주세요. 27,200원이고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7: 네,
2: 네, 네, 드세요. 네. 많이 팔았습니다. 네. 계속 손님들이 오시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9: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 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전문적으로 건강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5: 사실 인류가 시작하면서 볼 수 있었던 직업이거든요. 사냥을 하면서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은 이 발골이나 해체 작업이었는데 저희 그 직업 군수로 백정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실 요리사는 지금 또 셰프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은 바리스타가 됐고 우리는 발골사 그냥 고기해요? 정육에서 정육 달라요? 이런 얘기들만

0: 주로 있어서 우리도 좀 자부심 있게 낼 수 있는 한 단어가 너무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미트 마스터라고 하는 이 고기 전문가로 나서서 근데 그 직업 정말 괜찮은 직업이야. 그리고 건강한 직업이야. 그리고 안전한 직업이야. 그리고 위생적인 직업이야. 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확신하에 지금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1: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1,000명 다 업무가 달라요.
2: 오늘은 화이트 칼라 품격 있게 입어봤습니다. 네.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있어요.
4: 파이팅 넘치게.
3: 알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바로 여기 갔어.
5: 아 실제 상황 진짜 힘들어.
6: 언니 괜찮아요?
7: 10년차 공무원.
8: 5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9: 4년차 간호직 공무원이고.
10: 상담 완료 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6: 지병이 있어도?
1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6: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1: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첫날부터?
11: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1: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1: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1: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1: 되죠.
14: 디스크로 수술해도?
11: 물론 됩니다.
1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6: 지병이 있어도?
1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6: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1: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6: 입원 첫날부터?
11: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1: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1: 되고 말고요.
16: 감기로 입원해도요?
11: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1: 되죠.
14: 디스크로 수술해도?
11: 물론 됩니다.
1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0: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의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2: 상가말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의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3: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4: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5: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6: 540일까지?
7: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3: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8: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3: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8: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7: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8: 큰 병 걸리면 본명은 어떡해?
7: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0: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1: 상가물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의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최대 540일까지?
0: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3: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0: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3: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0: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5: 원하는 공간 연출에서 원하는 컬러 연출까지 공간을 코디하다. 코디너.
6: 바람 너무 추워.
7: 춥다고? 더워.
6: 추워.
7: 아, 그때 AI 무풍 콤보 살 거야.
8: 에어컨이 찬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9: 별로 괜찮아.
7: 난 맞아 다시 돌아가면 AI 무풍 콤보 프로 살 거야.
6: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8: AI가 다르긴 다르네.
6: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왔어.
10: 삼성 AI 신원가전.
11: 남반구는 북반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3: 형들 떡볶이 먹자.
1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3: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4: 진짜 맛있겠지?
15: 대박, 너무 맛있는데?
14: 떡이랑 같이 먹어봐.
13: 나도.
15: 닭고기가 킥이다.
14: 와, 쫄깃쫄깃하네.
1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4: 맛있다. 잘 어울려.
16: 스테라 떡볶이.
14: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5: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14: 와우.
17: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9: World's most comfortable shimbao.
20: 역시 왔다 나지요.
21: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까지. 기능성 신발 1위. 세계가 인정한 21년의 노하우.
20: 역시 왔다 나지요. 맞다.
22: 편한 건 다 좋아해. 르무통의 편안함은 유행이 아니니까.

0: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1: 평범하기 짝이 없는 농촌의 식당인데 문 열리기가 무섭게 실내를 채우는 손님들. 문전 성씨의 뜻을 곱씹어 보게 되네요. 채소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하나같이 입으로 넣는 음식이 쌈채소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집 살림살이의 규모.
2: 연매출이 얼마나
3: 돼요? 13억?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12분이요.
1: 이게 다 생김새도 희한한 요 곰보 배추 때문이라는데.
4: 이 하나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하고 다른 거하고 어울리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식재료의 맛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겸손한 식물 곰보 배추를 더 사랑합니다.
1: 곰보 배추와 사랑에 빠지게 된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런 풍경 만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곰보 배추를 일부러 키우는 농부는 없었으니까요.
4: 나오잖아요.
1: 일단 맛이 궁금하네요.
4: 이거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향이 좀 강하고 쓴데 이 티끝이 굉장히 단맛이 나요. 거의 입맛이 없을 때 이거를 먹으면 아니 정말 이거 더 맛있어요.
2: 그래요?
4: 아야, 이거 안 좋아하나? 괜찮다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2: 천천히.
4: 쓴데? 천천히 음미해 봐요.
2: 되게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그쵸? 되게 오묘한데요.
4: 그렇죠. 얘가 저는 제일로 되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이걸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싫어. 근데 어느 순간에 얘하고 다른 거하고 어울리는 거 보면은 진한 향과 지의 성질을 다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다른 부재료, 이제 식재료의 맛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식물.
1: 정식 명칭은 배암 차즈기. 토종풀이지만 일부러 찾아먹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랍니다.
4: 예전에 저희는 이거 손에 묻을까봐 이렇게 베어가지고 버렸던 풀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잡초죠. 상줬다는 거요?
1: 미운 오리에서 백조가 된 곰보 배추를 함께 키우는 이가 있습니다.
5: 어, 사장님 누구세요? 여기.
4: 요즘 쉽게 말하는 왼손 내 남자 남의 펴.
5: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농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4: 89년부터 같이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농사를 같이 했으니까 37년?
5: 이제는 뭐 호흡이 척척 맞으시겠네요.
4: 아유, 그분은 너 또래잖아.
5: 그게 무슨 뜻이에요?
4: 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근데 이거는 잘 맞아.
1: 남들에겐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에 적응해가며 결혼 이후 그녀는 농부로 살았다죠. 17년 전부터는 마을의 중심 느티나무 옆에다 식당을 차렸습니다. 이게 소위 줄 서는 맛집이 돼버린 거죠.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기다리던 손님들이 하나 둘 입장하더니 어느새 꽉 들어차 버립니다. 너도 나도 손에 든 건 쌈채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참 맛있게도 드시죠? 쪽박과 대박을 가른 건 바로 곰보 배추. 보기엔 그저 평범한 풀떼기에 불과한데 농촌의 평범한 식당을 맛집으로 소문나게 만든 1등 공신이랍니다. 이 집에 온 분들 중 열의 아홉은 이걸 시키신대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강된장뿐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저 보쌈 삶을 때도 곰보 배추가 들어갑니다. 건강 밥상이라 불리는 이유죠. 30년 전까지만 해도 잡초 취급당하던 천덕꾸러기가 웰빙 바람을 타고 금이 환영한 셈입니다.
6: 화학 조미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건강하게 최고예요.

0: 느끼면서도 그런 느낌.
1: 네, 느껴지죠. 그래서 자주 옵니다.
2: 아, 제가 원래 쌈밥을 잘 안 먹는데 여기는 진짜 맛있고 아이도 잘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는 집 같아요. 네.
3: 이런 데 오지 않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야채는 아니라거든요.
4: 비빔밥에도 고운보 배추를 넣어 드시는군요.
5: 아, 맛있다.
4: 제공되는 쌈, 채소는 모두 무한 리필.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밭이 있고 거기서 직접 기르는 이른바 농가 맛집이라 가능한 일이랍니다. 이 밥집의 내실을 키우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유지한 데에는 안주인의 역할이 컸다는데요.
6: 식당에 손이 엄청 많네요.
7: 오늘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식사 많이 오신 것 같네요.
6: 우리 식당이 연 매출이 얼마나 많아요?
7: 식사만?
6: 엄청 많네요.
7: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12분이요.
4: 개업 첫해 매출에 50배가 넘는 성장. 그 비결이 뭘까요? 점심 장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분주해 보입니다.
0: 뭐만 드시려고요?
8: 혼보 배추 가지고 제가 진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액에 쓰는데 그 여기에다가 넣고 하면은 떡맛도 괜찮고.
0: 혼보 배추 떡이에요, 그러면?
8: 그렇죠.
4: 곰보 배추에 같은 양의 설탕을 넣어 만든 진액, 청이라고도 불리죠. 인생 작물 곰보 배추를 만난 뒤 차로도 끓여 마시고 메주와도 섞어보고 숙취 음료까지 만들면서 그녀는 정말 많은 도전을 해봤답니다.
8: 이게 체에다가 여러 번 내리잖아요. 진짜 훨씬 부드러워.
4: 그 중에서도 떡은 필살기. 오늘처럼 고운보 배추 진액에 포슬한 웹살을 섞어 찌면 시루떡, 찰진 찹쌀로 빚으면 인절미가 되는 거죠. 숱하게 만들어 본 떡이지만 평소와 달리 편백찜기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음식에서만큼은 지루하지 않도록 늘 새로운 시도를 즐겨 합니다.
0: 왜 계속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세요?
8: 팀이 이쪽에 좀 많이 새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안 쳐졌으니 날려야지.
4: 떡이 익기를 기다리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공부가 취미래요.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씩 치유 음식을 배우러 다닙니다.
7: 그 배움의 갈망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장이 없는 게 굉장히 저 혼자 유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올해 그래도 학사증 받아왔죠.
0: 올해 취득하셨어요?
7: 네네. 올 2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뭉클하죠. 뜨거운 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아, 나도 했구나.
4: 배움에 대한 열의는 갈증인 동시에 좌절의 시간을 딛고 일어나게 해준 해방구이기도 했습니다.
7: 시설 온해를 하면서 남보다 먼저 양액재배를 했었고 그게 잘못돼가지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계속 빚더미에 올라쓰고 있을 때 이제 그것도 힘이 들었는데 남한테 아픈 소리를 못하는 게 저희 집 식구였고 저랑 같이 사는 분 다른 분이 아, 나 죽겠어. 그러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 너 해라. 그러고 나면 저는 더 힘들고. 그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였죠.
4: 남보다 너무 앞서 나갔던 남편. 그 대가는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오죽하면 가장의 입에서 산으로 들어가겠다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그때 판을 뒤집은 게 곰보 배추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마음.

0: 또 다시 다잡았습니다.
1: 어? 내일 다시 해. 안 익었어.
2: 안 됐어요?
1: 응. 내일 다시 하지.
0: 실패 없는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 아, 이건 하지 말. 아, 뭐야.
0: 떡 만들기 대장도 이런 실수를 하는걸요.
1: 그거 왜 찍어요? 찍지 마. 엄마라, 왜 그래? 엄마!
0: 그래요. 내일 또 다시 만들면 되죠. 처음 식당을 열면서 하루 네 번 버스가 오는 정류장 옆이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꾸준히 있는 데다가 300년도 넘은 느티나무 아래 정자까지 마련돼 있었으니까요.
3: 네, 아침마다 닦아요. 여기 이제 또 손님들이 와서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꽃가루가 많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아침마다 청소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터널에 들어가고 끝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꾸준히 참아주고 또 이제 더없이 그냥 고맙죠. 아니 이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그래요.
0: 그런 얘기 진짜 평소에도 들려주셨을까요? 남편 마음이 네네 그러셨다는데 알고 계셨죠?
4: 어, 언니 오랜만이다.
0: 좌판을 버려놓은 안악들과는 한마을에서 호형호재하는 사이라죠.
4: 나 떡 장사하면 어쩌겠는가 한번 봐봐.
0: 어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인절미군요.
5: 맞나?
6: 맛있어.
4: 인절미가 맞나? 나 이 떡 장사할까?
5: 그래요.
4: 누구한테 팔아? 누구한테 봐.
5: 전부 다 공부를 준다고 쑥 안 들어가.
4: 쑥 안 들어가고.
5: 얘네 많이 넣었을까? 달아도 하나 안 넣었다.
4: 얘 이거 얼마나 한 달에서 넣어야지.
5: 근데.
6: 맛있네.
4: 뭔 맛? 진짜로?
6: 맛있어.
0: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앞에서는 직접 가꾼 농산물을 갖고 와서 열성적으로 판매하는 주민들이 늘 계시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쭈뼛쭈뼛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한 채 표고버섯만 만지는 한 청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7: 그 잘생긴 청년은 누구예요?
8: 아들. 저희 집 안에 있는 아들하고 학교 동기.
7: 이게 이제 참나무인데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종균을 넣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버섯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좀 많은 양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친구 집이 좀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거기 앞에서 이제 팔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어머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4: 그 소름 좀 안 줘도 돼. 내가 저번에 하나 받았네.
7: 감사합니다.
4: 내가 그냥 갖고 갈게.
7: 감사합니다.
0: 아들 친구를 돕기 위해 괜한 인심을 쓴 건 아니랍니다.
9: 표고는 뭐 하려고 또 사오셨어요?
4: 쌈장 만들게. 우렁이 강된자.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조미료를 안 써도 맛이 나와요. 자연적으로 표고, 양파, 마늘 이제 그 정도 들어가면은 아주 어우러지는 맛이 괜찮더라고요.
0: 속이 편안한 밥상을 내는 게 이 집의 목표. 그래서 이 부엌에는 인공조미료, 밀가루 그리고 식용유가 없답니다. 잔재주를 부리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내려니 원재료의 품질 그리고 신선도가 관건이 됐습니다.
9: 이 콩은 얼마나 끓여두신 거예요?
4: 6시간. 그러니까 출근해서 얘를 먼저 불을 지르죠.
0: 공보배추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약을 지어 팔 수는

0: 오늘은 처음부터 약이 아닌 음식으로 승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제 곰보배추 진액 넣어 빚은 된장까지 추가하면 이 집만의 강된장이 얼추 만들어진 셈입니다.
1: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간이 맞고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수저로 떠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맛.
0: 여기에 우렁이 깔고 마늘 고추 올려 끓이면 손님상 앞으로 출동 준비 완료. 지난 17년간 안주인은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왔다죠. 타협하고 싶어질 때면 농사짓다 쫄딱 망하고 처음 문 열었을 때 그 간절함을 떠올렸답니다. 그래서 늘 손님들에겐 진심이라죠.
1: 팔김치가 맛있어요, 그죠?
0: 어려울 때 찾아와준 한 분 한 분이 고마웠기 때문에요.
1: 그냥 농가 맛집 정해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거라고 그중에서 제가 탑이면 좋고 아니어도 좋고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내가 탑이 돼야지 그 마음으로 하니까 탑이죠.
0: 우리나라 동해에서 잡히는 문어는 문어 중에서도 큰 편. 그래서 대문어라고도 부르고 색이 붉어 피문어라고도 부릅니다.
2: 오, 불러다가. 놓으세요.
3: 예.
0: 대체 불가능한 맛 때문에 문어 장사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습니다.
2: 매출이 10억대 정도 보십니다.
0: 똑같은 문어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데요. 이 문어 한 마리에 그녀가 40여 년 다가온 안목과 실력이 담겨 있는 거죠.
2: 진짜 문어 꽃이 반짝 폈잖아요. 문어가 사계절 만개해요, 저희 집.
0: 동해안에 문어 장인을 소개합니다. 무코항에 활기가 도는 시간. 새벽 2시. 저마다 항구를 떠날 준비로 한창인데요. 짐작하셨겠지만 모두 문어 배들입니다.
4: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왜 출발 안 한 거예요?
5: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6: 우리는 오늘 몇 시에 출발하시죠?
5: 3시에.
0: 동시에 수십 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발 시간 엄숙. 게다가 문어는 어느 정도 잘 잡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동일선상 출발이라는 규칙이 더 강조된답니다. 출발하자마자 급격히 속도를 높이는 배. 파도가 거센 날이었는데도 선장님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요? 이른바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4: 네, 우리 저 낚시.
6: 이게 약간 뭐 가재같이 생겼네요?
4: 예, 예, 공갈 미끼. 물론 뭐 가래는 게 없으니까.
0: 취조라도 하는 건가 싶으시죠?
5: 수심 보고 이제 발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체크.
0: 수심이 표시된 어군 탐지기를 보고 문어가 있는 바닥까지 낚싯줄을 들이우기 위해서랍니다. 문어가 미끼를 물면 미끼와 연결된 낚싯줄이 움직이는데 그 미세한 파동을 어군은 알아챈다고 합니다.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오늘의 첫 수확일까요?
5: 이거는 좀 안 그래가지고 미달이래가지고 나 600g 미만은 나 살려줘야 돼.
4: 오.
7: 제가 눈에 보게 이제 커 보이는데.
5: 아이,

0: 일말의 미련도 없이 무심하게 계속되는 낚시. 그런데 그때 미끼를 물어버린 또 한 놈이 올라옵니다. 이번엔 최저 무게 이상의 큰 놈인 듯합니다.
1: 와.
0: 그런데 선장님 반응이 없으시죠?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차시는 거죠. 그렇게 운전만 하던 선장님, 갑자기 배를 세우시더니 급하게 잡아채는 갈고리.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는 뒷모습에서 읽힌 건 분명 대물이었습니다.
2: 우와!
3: 대학문어예요?
2: 대학문어는 아이고.
3: 미련도 몇 킬로예요, 이거?
4: 한 10킬로 밖에는.
0: 출렁이는 파도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낚아올린 문어. 어마어마하죠?
3: 와, 이게 동해 문어군요. 네. 한 번만 뒤집어서. 네.
0: 트로피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3: 기분 어떠세요?
4: 기분이 좋지요. 딱히 뭐. 아, 그래도 오늘 체면 유지했는데.
0: 배 타고 처음 보는 선장님 미소. 문어야, 네가 효자다.
3: 야, 이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4: 물속에는 아수가 없다니까.
0: 금세 여명이 밝아옵니다. 문어잡이 배가 나가는 날이면 언제나 들려오는 소리.
5: 문어를 입살 소리하오니 지정 중매님께서는 현장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0: 흔치 않은 여성 중매인, 오늘의 주인공 김성란 씨입니다.
1: 자, 배불러.
0: 문어를 얻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요.
1: 대진 중, 대진 소문어. 1kg 34,190, 대풍. 자, 대진 소문어. 없죠.
0: 보시다시피 중매인 중 여성은 김성란 씨가 유일하죠.
2: 네, 문어의 가장 큰 손입니다. 동해 씨.
3: 오시냐 안 오시냐에 따라서 금액 변동도 많이 생길 만큼 무코 문어 입찰에서 좀 많이 영향을 차지하는 분이세요.
0: 역시 큰 손이셨군요.
4: 네, 어떻게 오늘 경매 잘 됐어요?
5: 오늘 예, 제가 사고자 하는 물건은 샀어요. 지금 샀는데 날씨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갖고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4: 근데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안 보고 경매를 하나요?
5: 아, 네. 문어만큼은 어느 현장이라도 거의 안 보고 경매를 봐 놓고 예. 이제 배가 들어오면 이제 수거를.
4: 문어는 왜 특이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5: 배가 뭐 한 7, 80척씩 되는데 한 척 한 척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경매를 일괄적으로 봐놓고 100kg, 200kg 뭐 순위로 잘라놓고 이제 예, 높은 가격부터 앞에서 받아 나가기 시작해요.
0: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모양이죠. 조용한 항구 도시는 요즘 뚜벅이 여행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심에 시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사들인 문어는 전량 여기서 판매합니다.
6: 지민 씨. 네. 아, 얼마나 나왔을까요? 대문어는요? 승미 아빠, 대진에 작업이 끝났대요. 대진에 중문어 사놨거든요. 가서 좀 싣고 오세요.
0: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문어까지 운신의 폭이 넓기도 하시네요.
6: 우와, 대박이다. 대왕문어.

0: 그대로 대문어.
1: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동해안 바다에서 활개치던 대왕문어. 입이 떡 벌어지게 크죠.
2: 예. 이게 한 몇 킬로짜리예요?
3: 이게 한 25킬로.
1: 빨판 하나가 500원짜리 동전보다 큽니다. 말이 25킬로그램이지 어지간한 주부들은 한 번에 들어올리기도 어려운 무게죠.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니까요.
2: 이렇게 큰 문어는 흔치 않죠?
3: 그렇죠. 흔치 않죠. 이 머리 하나가 이런데. 머리 하나가 한 10kg 나가겠네요.
4: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3: 네, 어마어마해요.
4: 다리 하나가 막 엄청 크겠는데요?
3: 네.
4: 20kg? 20kg래. 정민아, 어디 갔어? 와, 나 이런 거 지금 처음 봐서. 어머, 세상에.
1: 눈 깜짝할 새 대왕문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3: 네. 아, 제가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팀장님. 네. 오늘 되게 빨리 연락 주셨다. 네.
1: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울려대는 주문 전화.
3: 먼저 와야지.
2: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3: 연 매출이 한 10억대 정도 보십니다. 네.
5: 우리가 산 게 이거잖아. 요 크기. 요거. 54,000원짜리.
3: 요거요, 요거 언니. 요거. 어? 네. 네. 그렇게 사는 것처럼.
2: 문어 어디다 쓰시려고요, 오늘?
3: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나들이 갈게. 네.
2: 이적분들이 이렇게 문어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3: 좋지 마시고 보양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따져보면은. 그리고 특히 노인들은 기력 회복에 좋고요. 삶아서를 탁 놔두면 이뻐요. 꽃처럼 이렇게.
6: 단골이라서 특별히 주는 거예요.
3: 아, 네.
6: 어르신들 모시고 잘 갔다 오세요.
3: 네. 이거 문어 창자. 예, 네, 맛있어요. 알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6: 잘 갔다 오세요.
3: 네, 수고하세요.
2: 단골이라고 챙겨주신 게 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6: 문어 내장.
2: 한번 보여주세요.
1: 내장은 빨리 상해서 산지에서나 먹을 수 있는 별미에 속한다죠.
3: 문어 내장이에요.
2: 이거는 뭐 귀한가 봐요. 단골 손님만 주네요.
3: 맛있어요. 맛있어요.
2: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내장은?
3: 그냥 초장 찍어서 먹어도 되고, 또 야채 넣고 볶아도 되고, 다양하게 해물탕 찜에 넣어도 되고, 다양해요. 그냥 바로 먹는 게 맛있어요. 드셔보시고.
1: 흔히 머리라고 부르는 몸통 속에 들어있던 내장. 맛이 궁금한데요.
2: 문어 맛이 나면서 되게 고소하네요.
3: 네, 고소해요.
2: 참기름 뿌린 것 같지?
3: 맞아요. 고소해요. 네. 문어 한 마리에서 이렇게 한 마리로 하나 나와요.
2: 한 마리에서 이만큼
3: 나와요? 네. 문어 한 2kg짜리 한 마리에서 이렇게 나와요.
1: 보통 문어는 구입 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익혀서, 그러니까 숙회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요.
2: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세요?
3: 문어는 빨리 삶아야 돼요.
6: 근데 100% 살았을 때 하면 절대로 문어가 맛도 없을 뿐더러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수명을 어느 정도, 한 70% 정도 이제 숙현 다음에 30%의 수명이 남아있을 때 삶으면 모양도 예쁘고 이 질감도 맛있고 부드럽고 맛있고 그래요.
2: 그런 그 삶는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이제?
6: 제가 이제 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하면서 계속 터득을 하는 거죠.
1: 숙회를 파는 문어 상인들은 저마다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보세요. 김이 펄펄 날 정도로 뜨거운데 절대 그냥 던져서 넣는 법이 없죠.
6: 여기다 붙이고 다리도 한 번씩 들었다 놔주고 그래야지 아주 예쁘게 꽃 모양이 나와요.
1: 아무리 장갑을 꼈다고 해도 물이 끓고 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어쩌다 문어와 같이 걷는 인생을 택하셨을까요?
6: 문어 배를 타는 남편인데 시집을 왔어요. 문어를 잡아갖고는 밥을 못 먹고 살겠는 거야. 그때 당시에.

0: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3년은 굉장히 어려웠죠. 잠을 하루 한두 시간씩 자고 막 일하고 이러면서 그 물 웅덩이가 있어요. 문어 삶다 보면은 거기도 막 둘러 빠지고 처박히고 그랬어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1: 지금도 주문이 밀리는 날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신답니다. 덕분에 얼굴에도 문어에도 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녀만의 감각으로 완벽하게 삶은 문어, 곧장 찬물로 직행합니다. 이 찬물 샤워로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고 선명한 색깔과 예쁜 다리 모양도 잡을 수 있답니다.
0: 예쁘죠? 문어 꽃이 활짝 폈잖아요. 문어가 사계절 만개해요, 저희 집에.
1: 방금 삶은 문어를 슥슥 잘라주시는데요.
0: 이렇게 드셔보세요.
2: 와, 단맛이 확 올라온다.
0: 네, 그쵸.
2: 와, 와 대박이다. 진짜.
1: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죠? 문어잡이 배 선장님 부부가 오셨어요. 사실 선장님은 그녀의 시 조카.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라고 해도 무방한 곳에서 함께 사는 이웃이죠. 닭 백숙에 문어는 물론이고 전복까지 푸짐하게 넣어 보양식을 만든 참입니다.
2: 와, 올여름 나겠는데요.
0: 올여름 나야지. 건강식으로 먹자고 한 건데. 다 드세요. 내가 만들게. 뼈 관리 되겠구나. 맛있죠?
3: 많이 맛있어.
0: 맛있다니까.
4: 예상 뭐 말이 필요 있나요? 왔다지요, 왔다.
2: 아니, 삼촌 일 열심히 안 하는 분인데요.
0: 일 열심히 안 해.
2: 허리 아파지는 거 보니.
0: 아이고, 일, 고생 요즘에 축살나게 한다.
5: 일한다고 살 빠지면 그럼 병자지.
0: 문어 도 잘하세요, 조카님.
4: 네, 고맙습니다. 내일 가면 만선이 타고.
1: 땀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6: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7: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8: 먹는 즐거움
7: 잇몸 튼튼 이가탄
9: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먼스.
1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1: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2: 형들, 떡볶이 먹자.
1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2: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2: 고기채.
1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5: 문어는 192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300가지도 넘고요.
1: 그렇죠. 자매간에도 김치 맛은 다르니까요. 재료와 시기,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16: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17: 귀여워요?
16: 예,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이쁘고.
1: 김치 열정 일당 100.
16: 공장에서 한번 말아 먹었죠.
17: 20억.
1: 20억을 날려먹은 후에도 기죽지 않고 200여 년 전 기록 속에나 존재하던 사치스러운 김치 해물 석박지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고는 그 길로 식품 명인이 됐답니다.
16: 김치도 로봇가 담그고 갔거든요. 그 인간의 손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밥해 먹이고 김치상가 먹이고 이러면서 살고 싶은 거죠.
1: 아직도 가슴 뛰게 한다는 그녀의 김치 이야기 궁금해지네요. 음식 좀 한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재료가 알파이자 오메가. 포부의 아침이 분주한 이유죠.
16: 어디지?

0: 또 길 잊어버리라.
1: 재료 감지 레이더라도 장착하셨나 봐요.
0: 이거
2: 네, 금방 와요.
0: 이거 봐요. 헐팔팔 이런 새우 만나기 힘들거든.
1: 새우젓에 쓰는 작은 새우 젖새우입니다.
0: 와, 막 아 미치겠어. 너무 좋아.
2: 이 새우가 뭐가 다른데요?
0: 살아있잖아요. 헐팔팔 뛰잖아요 지금. 이거 젓갈 담가내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2: 귀여워요?
0: 예, 네,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이쁘고.
2: 와, 이건 뭘 준비해 오신 거예요?
0: 이게 이제 담아갈 박스, 앞치마, 이거 묶을 거, 젓갈 버무릴. 소래포구에 새로운 상이 나타난 줄 알겠네.
1: 방금 만난 그 새우, 혹시 누가 채각이라도 할까 걸음이 바빠지는데요. 이분에겐 사실 계획이 있습니다.
0: 이게 소금이 일반 소금하고 틀려요. 소금이 한 5배 비싸요. 일반 소금보다. 그게 뭐냐면 갯벌에서 체렴한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음식 맛은 소금 맛이 좌우해요.
1: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부들이 직접 시장에서 새우젓 만드는 게 흔한 일이었죠. 젖새우는 수분이 많아서 빨리 소금에 절여야 하거든요. 지금은 아련한 풍속도가 돼버렸습니다.
0: 얼마야?
2: 19만 원.
0: 19만 원? 서울에서 김장철에 이 양 사면 얼마나? 100만 원 정도. 이 농수산물은 그때그때 수요량 이런 거 경매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발품 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 시장을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야, 여기.
1: 서울에까지 장을 보러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0: 25 여기 있네. 언니! 순다기 언니!
1: 고향에서 아랫집 살던 동네 언니.
0: 누군가 있어. 나는 언니 여름에 언니 엄마가 아욱죽 끓인 거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도 아욱죽 끓이면 엄마 생각나.
3: 그냥 한 가족이나 같이 대문도 없이 그냥 다 왔다 갔다 하고 살았으니까.
0: 여기 전복 소라.
3: 전복 소라.
0: 낙지.
1: 오랜만에 고향 언니도 만나고 언니가 파는 해산물도 삽니다. 아는 사이라 괜히 사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김치 재료로 쓰인다죠.
0: 신선한 걸로 해야.
2: 여기, 와.
0: 여기, 저 여기 있어.
3: 차, 여기.
0: 그렇게 있었다, 가져간다는
3: 의미. 아, 다 해놨죠.
0: 됐어. 응.
1: 좋은 재료 많이 산 것까진 괜찮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4: 아, 담았다고?
0: 이게 여기
4: 안. 너무 빡빡하겠는데?
0: 얘 때문에 안 들어갈 것 같아.
1: 과연 이 많은 짐이 다 실릴까요?
4: 됐다.
0: 와우.
4: 딱 됐어. 이거 도망가니까 됐어. 저거 좀 됐어.
0: 제 차는 짐 차예요. 차도 임자를 잘 만나야 돼.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그래.
1: 고급 차 활용 백서를 다시 쓰고 계시죠? 포구를 떠나 향한 곳은 남양주의 김치 문화원. 명인의 작업실이기도 하죠. 사실 이분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58호 김치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만드는 데 일조한 분이기도 합니다.
5: 김치 중에 이 소라가 들어가는 김치가 이 해물젓밭이에요.
1: 명인은 김치 공부를 하다가 고문헌 규합총서에서 해물 석박지를 발견했습니다.
5: 김치에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원래 북한에서는 가지 김치를 따로 담가요.
1: 어린 시절 어머니가 즐겨 담가주셨던 김치와 똑 닮아있어서 해물 석박지 재현에 공을 들였습니다. 명인 지정의 주요 기준인

0: 거는 또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다고.
1: 공장에서 한번 말아 먹었죠. 그 공장형 김치가 또 내가 이렇게 담아서 하는 김치하고 좀 달랐어요. 내가 먹기 싫은데 그 누구한테 먹으라고 하고 싶지가 않고 팔아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해버렸어요. 많이 손해봤죠. 20억?
0: 20억?
1: 식당에서 번 돈 다. 그래도 내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까먹었기 때문에 당당해요. 네, 우리 가족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해요.
2: 쏙쏙 박혀있는 낙지, 소라, 전복 보이시나요? 소를 다 채우고 나면 겉잎으로 싸서 항아리에 넣었는데요. 이때 여러 채소도 함께 둘러줍니다.
1: 그리고 나서 국물을 만들어 보여. 이게 문헌에 나온 대로 한 거예요. 젓갈을 조기젓, 황석어젓 이런 거를 하룻밤 재워요. 어제 재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젓갈에 있는 맛난 맛들이 다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맹물에 타요. 탄 다음에 배즙, 그 다음에 이건 다시마 끓인 물이에요. 그리고 생강, 생강을 좀 이렇게 넣고요. 마늘도 좀 이렇게 넣어요.
2: 거기에 고춧가루 풀고 간은 소금이나 젓갈로 하는데 해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양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운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 맑은 국물을 만드는데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이렇게 국물이 자박해야 끝까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상온에서 하루 정도 익힌 다음 냉장고에서 열흘간 숙성시킨 후 먹는 게 정석입니다.
3: 아,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은데.
4: 어머! 이거 화면에서 갖고 봤던 그거?
5: 네, 그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희가.
4: 이거 제가 먹어볼 수 있어요?
5: 그럼요.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4: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걸 김치 종류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 전복도 들어가고 진짜 푸짐하고 다양합니다. 일단 국물이 궁금해서 국물부터 좀 먹어볼게요. 짜지 않고 그렇게 맵지도 않고 시원한데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2: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만 수저를 놓기 어려운 품격 있는 맛이었어요.
4: 살짝 매운맛이 느껴지나 하면 고소한 맛이 있고 풍미가 있고 살짝 단맛까지 느껴져서 와, 이거 좀 더 먹어도 되나요?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계속.
2: 해물 석박지를 포함해 열심히 김치를 담갔던 그날 오후.
0: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1: 이제 배달. 식당에서 쓰는 김치 여기서 담가서 제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택배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16박스 이래요. 그러면 박스비가 하고 택배비 포함하면 한 개당 만 원씩. 16만 원인데 내 기름값은 거기서 세이브 돼요. 오케이.
2: 아침에는 재료를 잔뜩 싣더니 이번엔 완성품인 김치를 한가득 싣고 또 달려갑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서울 모처 명인의 김치를 맛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0: 여기는 어디예요?
1: 여기가 우리 제가 내년에 가면 만 30년간 그러니까 하는 그러니까 한정식집.
2: 결혼 후 길거리 만두 장사로 시작해 분식과 백반, 마침내 고급 한정식까지 음식 장사로는 연전 연승 승승장구였답니다.
1: 밑에도 뿌리대. 우리 동네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돼. 오늘 김치 그렇게 열심히 담아다 줬는데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6: 오, 사장님 없어도 잘 되네요.
1: 내가 없어야 잘 돼. 그러니까 내가 맘 놓고 김치 담는 거야.
2: 정갈한 음식도 알아주지만 이 집은 김치 맛으로 먼저 인정받으며 성장했다는군요.
1: 여기하고 을지로하고 한정식이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에서 한

0: 50억?
1: 아, 이게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쉽지 않았겠어요.
0: 그러니까 8월 달에 열었는데 11월 달에 IMF가 온 거예요. 쪽박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들 앉혀놓고 우리 1년만 버텨보자. 집이라도 팔아서 다 퇴직금이랑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1년은 버텨보자 그랬더니 10개월 정도이니까 방이 다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죽기 살기를 했어요. 새벽 시장 가서 저거 생물로만 왠지.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잘 자리 잡았어요.
2: 그렇게 어렵게 키운 한정식 집인데 김치 공장 하면서 20억 원이나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니 세상사 참 공짜는 없나 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한복까지 곱게 갖춰 입고 이리도 분주하신가요? 준비된 것들을 보니 딱 김치 재료인데요.
0: 오늘 뉴욕에서 셰프들이 오세요. 손님이 오세요. 김치 배우러. 김치 배우러.
2: 저기 오시네요.
0: 김 선생님이시고. 예예.
3: 이분은 프린스턴, 뉴저지에 사시는데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그다음에 제니 리 님은 기자를 하다가 요리 학교를 가가지고 요리사가 되셨고
0: 와
3: 프라이빗 셰프로 일을 하시고
2: 일종의 김치 수업인데 명인이 계시니 마스터 클래스라고나 할까요?
4: Is that shrimp paste? That looks like pureed. Some shrimp. I'm not sure.
2: 김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시죠?
0: 김치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문어는만 192가지인데 거대요. 엄밀하게 따지면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김치 맛이 있었어요.
2: 케이푸드의 뿌리, 김치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고 명인의 강의는 깊었습니다.
0: 냄새 한 번만 타보실까요? 배추향. 제가 배추를 설탕을 안 넣는 이유예요. 배추가 당도가 6.5브릭스예요. 그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2: 마치 일타 강사 수업 듣는 학생 같죠?
4: And what's the ratio of water in the kelp, you know?
5: So this is the...
4: So I made a lot of kimchi and I made a lot of bad kimchi. So I think now I'm ready to get into the proportions where she's very exact on proportions. And I think post this trip, my kimchi is going to be way better. Way, way better.
2: 맞아요. 이론에 실기까지 더해졌으니까요.
0: 삼각. Okay. 삼각으로 해야 양념소를 넣었을 때 밑에 빠져나오질 않지.
4: Okay. And then just cut it out.
2: 뉴욕에서도 담가먹기 쉬운 오이 소박이까지 이날 명인이 선보인 김치는 무려 11종류.
4: This is kimchi master. Look at her speed. No, I like doing slowly.
0: 갈치 김치는 갈치의 속젓이 들어갔어요.
2: 오감을 총동원한 수업은 시식이라는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4: Oh. Hello.
6: You need just the rice.
4: That's it. That experience that the master has and how she's put things together, you know, the serendipity of it all is just, it's magic. It's magic. It's art.
7: This class has been amazing. Like, I feel so grateful to be here, to be able to make kimchi with a Korean master is, I will remember this for the rest of my life.
0: 스펀지에 물이 흡수하듯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막 흡수를 해요. 맞아, 김치가 그런 음식이었어. 막 이래요. 맞아, 맞아. 어, 그랬구나. 막 이러고 막 반응이 오니까 내가 뭐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힘든지 모르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김치 계속 담가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서해 바다의 늦은 봄이 한창입니다. 저 밧줄 끝엔 뭐가 들었을까요? 그물 안으로 고기들이 한가득인데요.

0: 간제비.
1: 이제 5월 달까지 산란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살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부드럽고 제일 맛있을 때.
2: 새콤 달콤한 요 맛 못 잊어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
3: 저희 간제비 볶음하고요.
4: 간제비 혹시요?
5: 간제비 김치? 네.
6: 나는 최고 좋은 게 간제비요. 왜냐면은 오늘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니들이 좋아요.
2: 30년 넘도록 간제비 무침 만드는 일이 즐거운 건 손님들 칭찬 덕분.
7: 5시 먹다 한 명 죽어도 모르는데.
8: 우리 가게가 연매출은 얼마 나와요?
6: 이거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저, 왜냐면 여름에 장사 별로 안 하지. 겨울에 수요 장사 안 치. 그런 게 몇 개월만 하는 거야.
2: 억대 매출의 비결 오늘도 한번 해보자고요. 위로는 충남 대천, 아래로는 전북 군산, 서해바다와 금강이 만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산물은 넘쳐나고 덕분에 북적북적 사람도 끌어들이는 홍원항. 그러니까 일종의 격전지라고나 할까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이죠.
9: 문열 생각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6: 바람 못 알아 돈 버는디. 문 열어면 돈 벌자녀.
10: 신고래가 놀러 나와요?
6: 나는 맨날 그러고 피해 없는 아무 거라고 하는 벌레가 맨날 노래 불러. 앞둑이도 없잖아. 맨날 불어. 아무리 힘들어도 화를 안 내고 누구 탓도 안 해. 내 탓을 했니 하고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런 게 좋더라고.
2: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콧노래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6: 밥이나 먹자.
11: 네.
6: 아이고 또 오늘 밥 먹고 시작해야지.
11: 그렇게요.
2: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 어떻게 드시나 보았더니 부드러우면서도 찰진 간제미 찜에 새콤달콤 무침까지 한상 제대로네요.
11: 진짜 부드러워요.
6: 간제 먹어도 언제 먹어도 맛있어.
11: 먹어도 안 질려.
6: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 그거.
11: 야, 다른 건 몰라도 주마가 물에 어머니 거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틀려요, 일단. 양념 자체가.
2: 의지 나갔던 아들, 어머니 곁을 지키게 된 이유가 있으시대요.
6: 근데 내가 한번 쓰러지니까는 또 겁나니까는 온다고더라고. 근데 그냥 내려와서 살더라고.
11: 협심증처럼 그 혈관 마지막 때면서 쓰러지셔갖고 그러고 나서 내려왔죠.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엄마 건강 좀 안 내려오고 지금 도시에 살고 나나 몰라요.
2: 이맘때 홍원항 찾는 이들이 한 번쯤 입에 올리는 메뉴는?
5: 간제비 김치?
4: 네.
6: 아, 3번에 차감강 5인.
12: 이게 항상 지금 보면 메뉴가 나오는 게 이 간제미는 항상 앞에는 쭈꾸미하고 간제미하고 회 나오고 뒤에는 간제미하고 매운탕, 우럭매운탕 나오고
6: 필수가
12: 간제미. 그래서 간제미는 항상 손님들이 거의
6: 여기 나가자. 5인짜리.
2: 그래요. 횟집에서 무침 요리, 게다가 간제미 무침은 조연급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 집에선 주연 못지않게 맹활약 중이라네요. 그 얘기 듣고 보니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8: 간제미 무침이다, 이게. 네.
2: 아들 며느리 데리고 이거 드시러 오셨대요.
8: 먹어봐, 형 무침 맛있어.
13: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8: 원래 제가 회 진짜 좋아하는데 회보다 이 초무침이 더 손이 많이 가고.
2: 나도 모르게 자꾸 끌리는 맛이란 거죠.
8: 맛있지?
13: 너무 맛있어요. 신선하고 뼈 씹히는 맛도 없고 야채도 신선하고 이 계절에 너무 딱 잘 어울려요.

0: 5시 먹다 한 명 죽어도 모른대.
1: 들어가는 재료라고 해보았자 특별한 건 없는데 요점은 이 구성이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 이 오이 속을 빼야요. 그래야지 아삭하고 맛있고 이게 들어가 맛이 없어요.
1: 오래 익혀온 손대중으로 간재미와 채소의 황금 비율을 맞추신다죠. 무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2: 이 손끝으로 살살 해줘요, 살살.
1: 양념 배합의 비율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5년.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던 이 비율은 아들에게도 비밀. 주문 들어오면 칼질부터 깨 뿌리는 것까지 전 과정 손수 하는 게 비법이랍니다.
3: 아니 어차피 네. 간장이 지금 주문 계속 들어오는데 네. 좀 미리 묻혀놔도 돼요.
2: 이렇게 미쳤네. 어쩐 일이야? 그럼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신디야? 예약 때도 난 두 그릇도 안 묻혀. 10상 20상이나 딱 하나씩밖에 안 묻혀. 절대 안 돼. 이거 주물럭주물럭 해도 안 돼. 너무 주물럭 해도 국물이 생겨버려. 그리고 음식이 죽어버려. 그러면 내 얼굴이 깎이잖아. 그럼 창피하잖아. 그게 그렇게 안 해. 그게 철칙이야. 나는. 오로지 팔을 묻혀서 그냥 살아있는 음식. 이게 이제 보면은, 어우, 진짜 참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한 젓갈을 딱 집었을 때, 어머, 진짜 맛있어. 하는 그 맛. 그것 때문에 뿅 가잖아. 그 소리 들으려고.
1: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배를 두 척 소유한 선주. 그중 한 척에 올라 바다에서 열리는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배들과 마찬가지로 칠흑 같은 새벽을 뚫고 나아갑니다.
4: 지금은 이제 뭐가 제철이에요?
5: 지금은 이제 자연산 광어하고 그다음 창돔하고 그다음에 간재미하고 그런 거.
4: 식당일 낮에 하고 밤에 이렇게 업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5: 힘들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좀 하다가 도저히 식당이라고 못해서 이제 선장님 구해서 같이 이제 선장님이 하고 저는 이제 뭐 일주일이면 보통 한 4일씩 이렇게 따로 나오고 제가 직접 하면 손님들한테도 뭐 이제 더 잘해줄 수 있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1: 역시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나 봅니다. 미리 설치해 두었던 그물을 확인해 보는데요. 선장님 지휘 아래 그물이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조업량이 나빠 보이진 않죠? 기분 좋은 출발.
6: 많이 들었네.
1: 이제 막 건져 올린 것들의 몸짓에서 바다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6: 일반 도다리. 그다음에 간재미.
4: 아, 간재미 작았네요.
6: 네,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고 그냥 한두 마리씩, 두세 마리씩 그렇게.
1: 서천 앞바다에서 잡은 간재미의 정식 명칭은 홍어. 삭혀 먹는 참 홍어와는 다른 어종입니다.
6: 이제 이거 떠드려요?
4: 아, 이거 회다 먹나요?
6: 아, 그러면요.
2: 네, 뒤에 갖다 놔.
4: 아, 간재미 회도 맛있어요?
6: 아, 그러면요. 회 맛있죠. 야, 집에서도 하고 배에서도 하고.
1: 간재미 손질만큼은 이골이 났다는데 하필 카메라 앞에서 복병을 만났습니다.
4: 아, 이거 회 뜨는 게 어렵네요.
6: 껍데기 벗기기 힘들죠. 벤치로 벗겨야 되는데 손으로 벗기려니까. 아니요.
1: 두껍고 질긴 데다가 돌기 때문에 비린내가 남기 십상이라죠. 그래서 껍질은 꼭 벗겨 먹어야 한답니다. 방금 전까지 펄떡거리던 간제미 회의에 초고추장까지 듬뿍 묻혔으면 이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5: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바다에서 드신 먹는 거, 육지에서 먹는 거 또 틀려요.
3: 어때요?
7: 와, 진짜 신선해요.
3: 네.
7: 와.
1: 간제미 어획량이 기대에 못 미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5: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 중매인 하시고 우리 아버지 동생 삼촌 그냥 동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삼촌한테 부탁해서 이거 이제 오늘 양 산 거예요 지금. 이거 200kg짜리 하나. 이게 오늘 다죠?
3: 현재.
5: 현재? 그럼 더 나와요?
3: 아, 이게 다 나왔어요.
5: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오늘? 만약 내일도 한번 되면 내일까지는 한번 더 200kg 사주셔야 돼요. 한 1톤 정도는 더 사야 되니까.
1: 이맘때 아들은 간제미 경매장의 큰 손.
2: 잘 내려, 잘 내려. 천천히, 천천히. 허리 안 다치게, 천천히.
1: 오늘 아침 구입한 간제미들을 데리고 온 참입니다.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있는 상태로 말이죠. 활어 상태 유지, 이 집의 천칙입니다.
5: 싱싱하죠?
3: 네.
5: 얘들은 지금 이제 얘들도 산란기 돌아와요. 그러면 살이 많이 찌잖아. 근데 산란기 때는 살이 부드러워. 그리고 얘들이 알을 품잖아요. 품고 나면 살이 말라. 그럼 그때부터 질겨. 지금 드셔야 최고 맛있고 제일 좋을 때.
3: 얘네도 암컷, 수컷이 달라요?
5: 네, 다릅니다. 꼬랑지 하나 있죠? 암컷 세 개, 수컷 지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얘들을 다 이제 해체 작업, 해체 작업해서 다 냉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맛있을 때 제일 많이 저장해 놓는 거예요. 간장이면
1: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 신선함을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쉽게 벗겨진다고요? 요즘 횟집에서 널리 쓰이는 생선 탈픽이랍니다. 피 빼고 껍질 벗긴 간제미를 어머니에게 넘기면 마무리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2: 이거 한 마리가 요거요. 일로 떼고 절로 떼고. 다 떼고 나면 요거 남아요.
3: 아, 너무 아까운데요?
2: 그건. 아니, 그래도 먹을 것만 줘야지.
3: 먹어요?
2: 네, 그럼 먹을 것만 줘야지.
1: 간제미 무침 깔끔한 맛의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모든 공정을 마치면 한 접시에 들어가는 무게만큼 비닐에 담아 소분합니다. 다음 공정을 위해서죠.
3: 그 손질한 거 지금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2: 아이고, 냉동시켜야지 이것도.
3: 아, 얼려놓는 거예요?
2: 네, 얼려놔야지 이제. 그래야 간제미 안 나올 때 계속 화려하니까. 여기다가.
3: 우와, 엄청 큰 냉동고가 있네. 네,
2: 여기다가 이제 해서 딱 이렇게 엎어놓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되게 딱딱해서 놓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오르는 것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얼려, 이렇게 또. 차곡차곡.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놓는 거예요.
3: 지금 이게 얼마나 모여 있는 거예요?
2: 이거 지금 한 600개, 700kg? 한 600. 한 600kg 되겠네.
3: 그럼 나중에는 이거 꽉 차요?
2: 여기 탁 차야지, 다 차야지.
3: 여기가 우리 보물창고네요?
2: 야, 보물창고에 그냥 여기 다 이걸 척척 넣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맺게 누구를. 내가 잘라서 내가 탁 세가서 탁탁 넣어놔야지. 나중에 하자가 없어.
1: 완벽주의자 어머니 곁에 아들이 온 지도 벌써 19년째.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죠.
2: 여기 참 엄마 생선 장사할 때 여기 참 진짜 타라이 들고 다닐 때가 참 엊그제 같아도 몇십 년이네 벌써.
3: 기쁜 추억이 많아요? 아픈 추억이 많아요?
2: 뭐 아픈 추억이 어디 씨오. 살아서 여기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기쁜 추억이라고 해야지 참나. 아픈 추억 별로 없이요 그냥. 힘들으면 힘드는 데는 즐겁고 뭐 그런 거지 뭐.
8: 나는 몰라 힘들게 살아도 아프다고 생각

0: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픈 척 없어요.
1: 볼수록 참 판박이세요.
0: 그냥 어떻게? 아이고 또 이 같은 딴생 지금 참 행복하네. 아들 손도 잡아보고. 허허이 나이 아들아 고맙다.
2: 엄마한테 처음 듣는 것 같네 고맙다는 소리.
0: 그럴 때도 있네 참 살다 본 게.
1: 어머니 앞으로 아들 손 자주 잡으세요. 그거 아세요? 요즘 해외에선 드라마나 음악보다 우리 음식 인기가 더 높답니다. 그 속엔 나물도 있고요.
3: 저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고사리 나물 명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명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늘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들이라 그 진가를 몰랐을 뿐 나물은 어느새 산업의 영역에 들어선 지 오래. 그리고 그 앞자리에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나물 명인 고화순 씨가 있습니다.
3: 매출은 250억 했고요. 올해는 한 300억 목표를 하고 있어요.
1: 할머니 손잡고 산과 들을 쏘다니며 나물 뜯던 소녀가 이제는 세계인의 식탁에 자신의 나물 밥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실래요? 봄나물 먹고 기운 차리는 나물의 계절.
0: 난 이렇게 뜯는 게 편해.
1: 뭘 저렇게 열심히 뜯고 계시나 싶었습니다. 초록초록 여린 이 나물 이름 아시겠어요?
0: 고사리 따는 거예요. 고사리.
1: 고사리 따는 재미의 8알은 소리. 소리가 다 했습니다. 나물 욕심만큼은 따를 사람이 없다고요.
0: 욕심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언제 하나 따갖고 이 하나의 바구니를 넣겠어.
4: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0: 아 전수자, 고사리 전수자예요. 네, 둘째 딸.
4: 둘째 딸?
5: 네. 둘째 딸입니다.
0: 네. 4월 5일이 고사리철이에요. 여기는. 4월 말부터 5월 한 달이 피크. 이때 나온 고사리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데쳐서 한 이틀 말려서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1년 내내 먹는 거죠. 겨울에는 특히 귀한 거죠.
1: 명인의 나물 사랑은 뿌리가 깊습니다.
5: 엄마도 할머니랑 같이 고사리 따고 다닌 기억이 있어요?
0: 있지. 거기 시골에는 네. 이렇게 새끼를 꺼 이렇게 이만큼씩 데친 거.
5: 데친 걸로요?
0: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주름주름 열려. 아~ 그래갖고 이렇게 네. 열어놓으면은 네. 이대로 석류굴 같은데 관광 상품으로 팔았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는 거.
5: 그 오늘 먹을 양만 풀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0: 외할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했고 네. 엄마의 또 외할머니도 네. 옛날에 이렇게 한 거야. 아~ 나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고사리를 끊는 거야.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고사리 끊으면서 이제 고사리 노래를 하는 거지. 고사리 꺾자 대사리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꺾자 고사리 꺾어서 뭐 하려고
5: 우리 앞에 밥상에 올리려고
0: 고사리 대사리 꺾자. 대사리가 뭐냐 이렇게 붉은 고사리야.
5: 대사리 진짜 대사리네.
0: 고사리 대사리 꺾자. 계속 고사리만 꺾으면 좋네.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일어나려면 계속 고사리가 보여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1: 어느새 대바구니를 가득 채운 고사리. 가만히 들여다보니 고사리 손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5: 엄마가 나물이라는 걸 한다는 거를 한 초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이건 무슨 나물이야, 이건 무슨 나물이야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제 인생이 들어왔고요.
1: 결혼 후 부업으로 시작한 나물 손질. 한창 바쁠 땐 아이들 돌볼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0: 그때만 해도 팩스로 주문 전 주고받고 하던 때라 자다 보면 이거 고사리 뭐 50kg 해줄 수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애들 학교 다 굶고 갔어.
3: 그 그래서 납품하게 되면 새벽 2시, 3시 돼. 그럼 애들은 또 그냥 자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기 뭐지, 500원, 어릴 때 유치원 갈 때부터 500원 주고 빵 사먹고 가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애들이 누워있는데 키가 내만해 있어갖고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1: 그렇게 시작한 나물 사업이 어느새 30년이 다 돼갑니다.
6: 나물 때도 왔다.
7: 아, 왔어요.
6: 다녀왔죠.
7: 아유, 고생하셨어요. 한 통만 더.
6: 앉아봐.
7: 어떻게 다 하셨어, 물을?
6: 어?
7: 어떻게 다 하셨어, 물을 다?
6: 이건 산에서 나는 진짜 오리지널 참치야.
7: 향이 좋았네요.
1: 삼남매는 훌쩍 자라 이제 성인이 다 됐습니다.
6: 망쳤대. 이거는 머위.
1: 고사리 말고도 뜯어온 봄나물이 한가득. 틈만 나면 나물 교육입니다. 출가한 두 딸은 어머니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 대학생 아들도 곧 합류할 예정이라네요.
7: 나물 따오신 항상 저희가 손질합니다.
8: 선배는 저희 담당이에요.
6: 이제 데쳐서 말려야 해요. 데쳐서 말리는데 물이 끓잖아요.
1: 생고사리에 든 미량의 독 제거를 위해 데치는 과정은 필수.
6: 뿌리 쪽부터 먹는데 좀. 조금 뭐든지 나물도 그렇고 치나물도 그렇고 데쳐가지고 그냥 뜨거운 재료 건져서 바로 말리는데 빨리 마르고 좋아요.
1: 삶고 말리고 불려야 안전하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어찌 아셨을지.
6: 이렇게 여는 거야.
1: 삶고 나니 색과 향이 더 짙어졌죠.
6: 지금 햇살이 있잖아.
7: 네.
6: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말리는 거 한 3시간 있다가 하면 얘가 또 약간 또 한 번씩 뒤적거려줘요.
1: 볕도 좋아야 하지만 중요한 건 환기. 줄기 속 수분이 천천히 빠져나가며 고사리는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모양과 색을 갖춥니다.
6: 아니 이거 아까 나물 뜯어갖고 여기 손톱에 까맣게 물들었어. 이 나물 뜯으면 이거 풀이 이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나 이거 얽힌 이야기도 하나 있어. 학교 영업 갔더니 나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사장님이 직접 나물을 따듬냐고 옛날에 물어봤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사장이 당연히 하지 누가 해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합니다 했더니 어쩌면 나물 따듬은 손에 이렇게 나물풀이 여기 다 묻었다고 감동받아 하면서 사장님 거 주문해 주겠다고 했어요.
1: 일하는 손 알아보아준 밝은 눈이 계셨던 거죠.
6: 자, 고사리를 먼저 넣습니다.
1: 방금 따온 다양한 나물. 명희는 무슨 음식을 만들까 궁금했는데 무르익은 산나물 향을 만끽하는데 이만한 선택은 없을 듯합니다. 주연은 고기가 아니라 단연코 나물.

0: 마침 가족이 다 모인 참입니다. 명인이 이 일에 지쳐서 곤죽이 됐을 때 그래도 뒷수발 다 들어주니가 남편.
1: 자기 맛 좀 봐. 일단 이거 숙전 산에서 미소하고 뜯은 거.
2: 맛있네요.
0: 덕분에 가족의 화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3: 저는 먹을 때마다 25만 원씩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카세 뭐 필요 없습니다.
1: 강원도 가면은 망추대 거기 짙은에 깔린 게 이게 망추대 나무인데.
0: 다 모인이 떠오르는 옛 이야기.
1: 나는 부잣집들하고 시집갔지.
4: 엄마 왜요?
1: 내가 결혼해서 다 갚았어 이래가면서.
5: 예전에 다 또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뭐 지금 생각하니까 좀 울컥하네요.
4: 울지 마세요.
5: 방송 나가 만드는 게.
0: 결핍은 때로 강력한 동기가 되곤 하죠. 집에서 시작한 조촐한 부업은 간의 수공업 시기를 지나 어엿한 사업체가 됐습니다.

0: 지금 명인의 또 다른 이름은 CEO.
1: 안녕하세요.
0: 2021년 최초의 나물 명인으로 지정. 다음 해에는 농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훈장도 받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나물 산업이라는 신세계를 열었다고 할까요?
1: 처음에 학교 급식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프랜차이즈 수출 연간 한 2천 통 처리하고 있어요.
2: 그럼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1: 한 250억 했고요. 네, 그다음 올해는 한 300억 목표를 하고 있어요.
0: 첨단 공장에서나 볼 법한 위생시설을 통과하고 나면 나물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지금 제철인 고사리를 비롯해 모양도 향도 제각각인 나물들. 건조하고 삭막해 보이는 이 공간에 불철주야 노력했던 명인의 지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3: 요새 고사리 좋죠?
4: 네, 고사리 너무 좋아요.
3: 진짜 색깔아서 되게 좋네.
4: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3: 네, 그죠.
5: 핵그라스 좋은데 이런 것만 잘 골라야 되겠다, 그치?
6: 네, 알겠습니다. 뭐 예전에 이런 판 같은 것도 약간 어두운 그런 걸로 선별해가지고 선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고 주도도 좀 밝게 해서 이렇게 잘 보여서 인물 고르기가 많이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1: 네, 이건 이제 말린 곤들에 다시 불려서 인물 선별하는 공장인데요. 이거 버벌로 나물 펴주는 거예요. 이 말린 곤들에는 이 잎이 이렇게 싸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버벌기로 하면은 얘 잎이 좀 펴져요.
0: 꽉 뭉쳐져 있던 곤들의 잎을 물거품이 부드럽게 펴주네요. 대량의 나물을 다룰 때 꼭 필요하겠죠.
1: 제가 이것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작업대에서 그냥 선별만 하다가 한 공정을 더 넣은 거예요.
0: 특별히 고안된 기계에 각별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1: 옛날에는 학교에서 이걸 직접 껍질을 까서 했어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까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까서 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4등분 까서 10 빼고 이렇게만 해서 납품했어요. 그런데 이걸 더 발달시켜가지고 이렇게 튀김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0.5cm 두께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줘요. 자, 얘는 튀김용. 갈비찜에 넣는다 그러면은 이건 갈비찜용, 4등분, 밥용, 야채튀김, 샐러드용. 처음에는 손으로 다 섞어주다가 이거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 기계 개발하고 튀김용 기계 개발하고 또 카레용, 밥용, 왜 기계가 수두룩한 게 이 8가지를 할 수 있는 기계들로 다 만들었어요. 이거 다 도라지예요.
2: 와, 도라지가 이렇게 많아요?
1: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5톤 차로 한 차씩 들어와요. 도라지가
0: 올해 나무를 다뤄본 경험도 주요했습니다.
2: 이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쉽지 않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물 공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도라지를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건 오랜 노하우와 도라지의 성질. 도라지가 또 잘 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장의 온도도 맞춰야 되고 물도 그냥 상수도 쓰면 안 돼. 냉각수를 써야 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투자. 그래서 나물 공장이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 뭐 이런 거 좋은 거죠.

0: 취미가 미녀예요. 이렇게 일하고 힘든데 미녀를 부르면서 아, 힐링도 돼요.
1: 나물이라는 게 원래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이 많은 양의 나물을 깨끗하고 먹기 편하게 만들어야 하니 넘어야 할 산이 오죽이나 많았을까요?
0: 이 안에서 마법처럼 도라지를 잘 벗기게 만들어줘요.
1: 문제가 있을 땐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CEO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풀기 어려운 과제를 돌파해가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은

0: 좋은 나무를 선보여 왔습니다.
1: 이렇게 타들타들 많이 벗겨졌으니까. 이게 바로 이게 그거 성냥개비처럼 이게 곱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도라지는 이 십자로 네 등분밖에 안 해요. 이게 한 15등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도라지를 학교에 납품하다가 이제 비빔밥을 많이 쓰는 줄 알고 곱게 채쳐줘야 되겠다 해서 손으로 이렇게 계속 곱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놓으면은 무채같이 고와서 아이들이 잘 먹어요.
0: 명인이 나물 사업에 뛰어든 시기는 마침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재개된 때와 맞물렸습니다. 나물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아야 했죠.
1: 제가 이 사업하면서 도라지 양을 많이 깔 수 있게 개발한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요. 한 공정, 한 공정마다 다 자동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품목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요. 오늘은 무엇을 해결하고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를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학교 급식의 성장과 함께 명인의 사업가적 역량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물에 관해서만큼은 국내에서 따를 자가 없을 정도니까요. 마침 세계의 관심이 우리 음식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대가 펼쳐진 셈이죠.
1: 이제 케이푸드 하면서 비빔밥이 나가고 불고기, 잡채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는데는 그 비빔밥의 기본이 나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물을 좀 강조하면서 해외 시장에 나가서 전 세계인들한테 이 나물을 다 먹여보고 싶어요.
0: K-푸드의 새로운 기대주 나물입니다.
2: 이리 오너라.
3: 우와.
2: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3: 머리 터지겠는데요?
4: 영어로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정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5: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3: 우와, 맛있네. 정말 맛있구만.
6: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0: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10: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1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셈인 거죠.
9: 어떻게?
1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3: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9: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8: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

0: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2: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

0: 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의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떡이랑 같이 먹어봐.
1: 나도.
5: 닭고기가 킥이다.
6: 와, 쫄깃쫄깃하네.
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3: 배고파.
8: 안 어울려.
7: 스테라 떡볶이.
9: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0: 배지 스프라. 이 돈은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해준 금액입니다.

0: 충청북도 청주에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앞에가 이제 공장인 것 같아요.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1: 꽤 큰 공장인 것 같아요.
0: 누가
1: 오셨는데요?
0: 카트를 타고 오세요?
1: 약간 골프장 카트처럼.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서 오세요.
0: 오늘의 백만장자.
3: 백만장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신자입니다.
1: 여기 나오세요.
0: 사실 지금 저희가 공장 입구를 딱 봤는데 어떤 회사인지 바로 딱 써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죠.
1: 너무 잘 알죠.
0: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속걸보다 신신자입니다.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장덕발 대표이사 신신자라고 합니다. 족발, 편유, 순대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0: 족발로만 연매출 400억 원.
3: 족발 하나로 지금까지 40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일용직 직원들을 정식 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예.
0: 오늘의 주인공, 족발 백만장자.
1: 와. 근데 골프카트를 타고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3: 이제 여기가 부지가 넓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동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0: 골프장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3: 아니 골프장이 아니고.
0: 아니 죄송합니다. 공장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3: 뭐 2만 평이 좀 넘습니다.
0: 2만 평. 예. 굉장히 큽니다.
3: 뭐 기숙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뭐 김치 공장도 있고 음료 공장도 있고.
1: 음료도
3: 네,
1: 있어요?
3: 네. 우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네.
0: 족발은 사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소울푸드인데.
3: 네.
0: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3: 네, 한번 샅샅이 한번 살펴보시러 가실까요?
0: 네. 가시죠.
3: 네, 가시죠.
0: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로처럼 계속 가는데?
3: 네. 한참 가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좀 어두컴컴해서.
3: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드디어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족발 공장인 것 같아요.
3: 네. 이제 시작하는 곳입니다.
1: 네.

생두발이 들어와서 아하. 여기서 이제 세척하고 마사지하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6시간을 핏빼기를 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마사지도 해주고요. 네.

0: 이렇게
1: 아
0: 자쿠지 하는 것처럼
1: 탕처럼
0: 어
2: 공기방울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핏물, 잔잿물을 다 빼주고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도 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육질을.
1: 아, 그냥 담가두지 않고 마찰해주는 거네요.
2: 네.
0: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2: 그 다음에는 이제 삶는 곳으로 갑니다.

0: 앞발이 막 떨어집니다. 아.
1: 앞발, 뒷발을 이제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2: 네.
0: 아니, 이 기계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아니요, 기계는 구분을 못하고 사람이 구분을 합니다.
2: 그럼 여기서 이제 손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죠?
1: 네. 어떤 게 앞다리고 어떤 게 뒷다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0: 조금 짧은 게 앞다리 아닌가요?
1: 이거는 뒷다리고 앞다리는 힘이 있어서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0: 아, 앞다리가 더 긴 건가요?
1: 팔이 통통하죠.
0: 아, 팔이 네. 통통한 거.
1: 네. 이제 삶으러 가시죠.
2: 네네. 가시죠.
1: 밀고. 네. 같이 가시죠.
0: 아니, 괜찮습니다.
2: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세요. 하실 수 있어요.
0: 두세요, 제가 좀. 네.
2: 이게 진짜 무게가 있어가지고 네. 혼자는 못 하실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2: 삶의 현장이네, 지금. 그러면은 여기 솥은 몇 개 정도 돼요?
1: 한 60개 이상 됩니다.
0: 예. 아! 자, 여기서 삶는 건가요?
1: 네.
0: 예.
1: 삶아서 기계로 올립니다.
2: 아! 예. 아, 이거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넣는 거구나.
0: 이게 사람이 손으로 못을 못하니까. 아, 이렇게 삶아지네요.
1: 네,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삶습니다.
2: 2시간?
0: 2시간.
1: 네.

0: 솥이 많이 있는데 밑에 가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불이. 네. 그 이유는 이제 이게 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스팀으로 간접열에 가해가지고 네. 삶고 있고 김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다 빠져서 바깥으로 배출되고 있거든요.
1: 이 육수에 어떤 비법이 좀 있나요?
0: 41년 동안 육수를 계속 이제 시간장처럼 네.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비법은 저희도 세계적인 기업들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지키듯이
1: 걱정 저희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당연히 비법을
2: 그러니까.
1: 이게 이제 두 시간이 지난 족발.
0: 네. 예.
1: 저 안에 한약재 그 포대랑 같이. 네. 예.

0: 가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1: 이건 약가예요.
2: 진짜요? 너무 더운데?
1: 엄청이 더웠었는데 이제.
0: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삶은 것들을 일로 옮겨서 건조실에다 넣는 건가요?
1: 네. 아하. 그러기 전에 네.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네. 삶고 나면 이게 수축이 되니까 네. 잔털이 삐죽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잔털 제거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2: 아. 네. 이거 일일이 이제 수작업으로 네. 하는 거예요?
1: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
0: 한번 보여주시죠.
2: 아, 네. 네.
1: 나지 않습니까? 저기 잔털이 없어지는.
2: 아, 토치로 하니까 네. 타는 소리가 나네요.
1: 네, 잔털이 남아있어요.
2: 네네. 네, 아, 나중에.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3: 여기를 잡고요.
0: 예.
3: 살살
0: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1: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제가 하시면 됩니다. 오, 잘하시네요.

0: 차가 타면 안 되니까. 네.
1: 됐어. 그만해.
2: 됐다. 됐다. 어. 조심해, 조심해.
1: 이게 요즘 뭐 공장이 자동화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건
2: 맞아요.
1: 사람 손을 또 이렇게 다 거쳐야 되네.
0: 네. 네.

0: 자, 연매출 400억에 족발회사를 이끌고 계신 우리 신신자 대표님. 이 족발회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1: 우리는 창업은 1986년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인수한 거는 2001년도.
0: 2001년에? 네.
2: 그러면 처음에는 회장님이 아니셨던 건데.
1: 그렇죠. 저는 창업하진 않았습니다.
2: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1: 제가 이제 7남매 장녀예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7남매 맏며느리도 시집을 왔어요. 그것도 종갓집으로.
0: 네. 그때는 주부로 계셨을 텐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1: 이제 남편이 뭐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엄마는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서 레스토랑을 열었죠. 83년도 무렵일 거예요. 제 나이 29살에.
0: 뭐 가게를 차리려면 굉장히 비쌌을 텐데 뭐 도움이 좀 있었나요?
1: 지금처럼 그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부족한 거는 사전 시동생들 그리고 네. 은행에서 좀 차용도 하고 또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돈 이런 게 다 모아서 일단 오픈을 하게 됐죠. 예.
0: 경양식 레스토랑이면 그 돈가스나 함박스텍.
1: 네네. 처음 돈가스를 언제 드셔보셨어요?
0: 아, 근데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네. 돈가스를 먹어본 적이 없고 아하. 나중에 이제 먹게 됐는데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죠.
0: 옛날에 경양식 집에 가본 적 있어요?
2: 저는 경양식 가던 세대가 아니죠.
0: 아니죠?
2: 네. 약간 우리가 지금 아는 옛날 돈가스 느낌 아니에요?
0: 옛날 돈가스하고도 조금 다르고 뭔가 그때만의 어떤 그 딱 그 감성과 그 맛이 있었는데
1: 데이터도 경양식집에서 했었죠.

0: 제가 처음에 그 임대를 들어갈 때 2층, 3층을 임대를 했었어요. 네. 건물이 3층 건물인데 거기가 은행동 본지라고 대전에서 최고 비싼 땅이에요. 현재는.
1: 은행동 알죠.
0: 건물이 굉장히 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1층까지 제가 싹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
2: 외벽을.
0: 외벽을. 네. 유리를 싹 다 돌려주고. 네. 건물주 이제 할머니 서울에 계셨는데 내려오셔서 보시더니만은 자기 집이 완전히 딴 집이 돼버렸잖아요.
1: 건물주 입장에서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0: 놀라셔가지고 저보고 고맙다 그러시면서 건물 관리를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임대료가 전체 합쳐서 한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건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싹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뭐 굉장히 비싼 브랜드들이 들어와가지고 임대료가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거의 3천만 원 정도 남았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동하신 할머니가 제 임대료를 안 받으신 거예요. 공짜로 해주셨어요.
2: 아니 회장님도 대단하신데 고맙다고 아예 또 월세를 안 받으신 그 건물주 어르신도 대단하시네요.
0: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살면서 저는 돈을 잘 벌었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늘 음식을 해다 드리고 제가 잘 해드렸죠. 서울까지 막 이게 뭐 보뚱이 해가지고 제가 싸들고 진짜 딸 제가 이제 나중에 수양딸이 됐는데 진짜 딸처럼 친정엄마 댁 가듯이 제가 거의 뭐 제가 반찬을 해드렸죠. 네.
1: 장사가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잘 됐을까요?
0: 제가 1억짜리 1년에 1억짜리 적금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800 몇십만 원씩 제가 은행에 매달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금 탄 돈을 그대로 또 예치시켜 놓으면.
2: 아니 근데 저기 한 달에 그 당시에 네. 80년대인데 한 달에 그러면
0: 1000만 원 이상
2: 순이익으로 1000만 원 이상 번 거예요?
0: 당연하죠.
2: 주부로 계시다가 느닷없이 경양식집 차려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80몇 년이에요?
0: 85년 이쯤이에요.
2: 85년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0만 원을 만약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의 어디 회사에 최하 임원 정도.
0: 근데 그게 가능해요.
2: 아니, 그럼 뭐 대표님만 가능한 거지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죠.
1: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2: 그 당시에는 사실 1억이라는 말이
0: 쉽지 않은 얘기죠.
2: 요즘은 뭐 억이라는 말이 뭐 익숙하게 뭐 여기저기 네. 쓰이지만 억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함부로 어디서 뭐 나오고 이럴 때가 아닌데 1억짜리 적금을 드셨어요.
0: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놨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예. 네. 심지어는 남편조차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진짜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은행에도 그냥 무조건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찾아 쓰는 법이 거기 없었어요.
1: 그렇게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서 처음으로 사신 건 뭐였어요?
0: 제가 새 들어 살았던 건물이요.
2: 아니, 근데 그 건물을. 네, 그러면 그 할머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0: 건물 살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셔서 저보고 돈 얼마 모아놨니? 그래서 4, 5억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거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은행에서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빼봐봐라. 그래서 은행에다 제가 부탁을 했더니 11억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7억 5천을 주고 그 건물을 샀어요.
2: 17억 5천이요? 그 당시에?
0: 당시에.
2: 와, 근데 원적으로 제복이
1: 네, 있으시네요.
0: 아, 운이 있었던 거죠.
2: 운도 어쨌든 그렇고 뭐 아니 저
0: 시세에 그때 그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1: 그 당시에요?
0: 네.
2: 그 사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죠?
0: 5년 만이니까 29에서 네. 34.
1: 34? 그 네.
0: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어머니가 그때 암에 걸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재산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당신 살아 생전

0: 내 빨리 파셔야 되니까 저한테 넘겨주고 한 6개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감사함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지.
1: 자, 이쯤에서 우리 회장님 백지 수표가 얼마나 쓰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0: 여기 있습니다. 네.
1: 10억입니다. 10억.
2: 10억.
1: 예, 네, 10억. 이게 10억은 무슨 의미인가요?
0: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해준 금액이 10억입니다. 우리 남편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1: 보증도
0: 썼고 네, 어쨌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정이
2: 있어서. 사고가 많았네요.
0: 네. 네, 일단 압류를 당하니까 네. 속수무책인 거죠, 뭐.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처음에 몇 개월은 막 미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런데 일단 압류를 당하면은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입자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됐다. 그렇지만 나 아직 젊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피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믿고 기다려달라.
1: 그런 상황이면 잘 안 믿죠. 보통은 안 믿고. 예.
0: 그분들은 믿어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지금 정말 황당한데 그분들은 제 말씀을 믿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죠.
1: 부산으로?
0: 네.
1: 왜 갑자기 대전에 계시다가 부산으로?
0: 제가 대전에 최고 요지에 건물주로 끙끙거리고 행세하다가 그러면 알량한 체면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었죠. 창피스러워서. 지금 같으면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2: 그럼 부산으로 내려가셔서는 뭘 하셨어요?
0: 우리 족발 체인점을 한 거예요.
1: 장사가 잘 됐나요?
0: 아니요.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네. 이제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네.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네. 너무 힘들었죠.
1: 아니 경양식집은 하자마자 잘 됐는데 왜 족발집은 안 됐나요?
0: IMF가 우리가
1: 그쵸.
0: IMF 그때. 관리받는 네.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지하철에다가. 태풍이 불어도 배달합니다 하고 제가 광고까지 했었어요. 하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네.
2: 광고하고 나서 좀 네. 나아졌어요?
0: 그 광고를 했는데도 신통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늘 동백섬을 네. 갔었는데 제가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앉아서 하고 있는데 혜니 할머니가 한 분이 팔다나무 소주 조금 3분의 1 정도 남은 거 하고 멍게 해삼 이렇게 조금 몇 첨을 들고 저를 찾아오셔서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앉으시면서 새댁 나는 저 바다에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오. 그러시면서 그래도 산다. 사라지더라. 난 진짜 그분이 하신 말씀 지금까지도 진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했다 이가 힘내서 살아라 하면 이렇게 등을 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황할 것이 아니다.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누가 장사를 해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전국 제가 1위 매장이 됐었죠.
1: 전국 매장 중에 1위 매장.
0: 예, 1위 매장이 됐는데.
1: 근데 음식은 바뀐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음식은 프랜차이즈니까 그렇죠. 예, 예. 똑같이 나왔을
0: 네네,
1: 거고.
0: 네, 매뉴얼대로 우리는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장사 잘 되는 집이요. 음식이 맛있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1: 맞아요.
0: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고객 감동이에요. 고객 그래서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죠.
2: 서비스 면에서 어떤 점이 좀 특별했을까요?
0: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수건이에요.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대접받은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 가게를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비즈니스를 타시는 분들처럼 모시겠다. 해가지고 물수건을 제가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2: 서비스를 예. 완벽히 하신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신발을 보니까 신발에 주로 이제 족발을 드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0: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신발이 먼지가 막 앉아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구두 주고 가고 이제 그 사다가 구두 약하고 사다가 그 신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했어요. 감동한 고객들은 아 싫다는 사람도 고개를 끌고 오세요. 친구분들 막 모시고 오시고 아 여기 와보라니까
1: 맞아요.
0: 네.
2: 아니 진짜
0: 그렇게 웨이팅이 되기 시작했죠.
2: 그렇게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 떠나서 지금 가만히 그냥 제가 그 집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데 저쪽 끝에 이렇게 봤더니 사장님이 내 신발을 들고 구두솔로 솔질을 하고 있다라면 너무나 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
0: 되게 감동하시죠. 고맙다고 하시고. 그때 이제 IMF 때라서 상추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높아가지고 상추 한 박스 1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걸 한 장씩 더 넣어드린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상추 한 장 때문에. 소주는 한 병 더 먹고 싶은데 족발은 하나 더 시키기는 너무 많고 요럴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제가 얼른 매점을 더 갖다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객을 왜 못 맞춰준단 말입니까? 맞춰줘야지. 그런 서비스가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2: 한번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한 게 같은 치킨집이 굉장히 큰 치킨 프랜차이즈인데 왜 여기만 1등일까가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동네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왜 이 집만 계속 1등? 그래서 그 집에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 집에서 그 시키고 알았어요.
1: 뭐가 달라요?
2: 달라요. 포장,
1: 글,
2: 문구.
1: 맞아.
2: 비닐을 뜯고 봤을 때 아 이래서 1등이구나를 확 느꼈어요.
1: 그리고 이런 집은 어플에도 막 리뷰 달리면은 사장님들이 막 불만 있으면은 다 답글 달아주시고
0: 고객이 진심인 거죠.
3: 공장에서 그럼 족발만 만드시는 걸까요?
0: 아니요, 저희가 김치 동치미도 만들고 있거든요.
2: 아 네. 왜냐하면 족발에 김치가 나가야 되니까.
0: 네. 아, 여기 이제 김치 공장에 왔습니다.
1: 네. 네.
0: 네, 1차 세척이에요. 네. 이제 흙을 털어주는 거거든요.
2: 예, 예.
1: 이 무도 양이 상당한데요?
0: 네, 하루에 뭐 우리가 한 2,000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0: 네.
1: 세척해서 나오는 거구나. 네.
0: 1차 흙을 털어주는 거예요.
2: 아, 겉에 좀 이렇게
0: 지저분한
2: 것들을 다 칼로 정리하는 과정이네요.
0: 네. 네. 여기서 이제 다듬어져서
2: 예, 예.
0: 다시 세척을 두 단계를 거쳐서
2: 다시 세척을 하고
0: 그리고 절임실로

0: 맛이 개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세척이 깨끗이 되니까
1: 깨끗하게 되세요. 워터파크 같다. 워터파크.
2: 와. 배추가 한 장 한 장.
1: 그러니까 낱개로

0: 아무래도 겉절이다 보니까.
1: 네. 아, 깨끗 봐라.
0: 이거 저기 사장님.
1: 네.
0: 이거 저 우리 고객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된 거는 누가 씹은 게 아닙니다. 먹다 보면 이거 누가 씹었나 생각한다. 아까 보셨죠? 그 안에 심을 빼가지고. 요렇게 된 거예요. 이거 씹은 게 아닙니다.

0: 좀 떨려요. 두 분 입맛에 맞으시려나?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담백하고 고유의 이제 쫄깃쫄깃한 맛만을 살리는 거라서.
1: 방금 썰어주신 부분 너무 맛있어요.
0: 너무 부드럽죠, 이거는?
2: 아니.
0: 질려요, 근데.
1: 많이 먹으면 질린다는 분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
3: 조금 전에 저희가 삶는 걸 봤잖아요. 네. 그 바로 삶은 걸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훨씬 더 좀. 신선한... 맛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감칠맛은 없어요. 그냥 담백하기만 해.
1: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3: 저 진짜 솔직하게 족발을 좋아하는데 예. 껍데기랑 이 살이 막 너무 부들부들하고 막 그래가지고 쫄깃쫄깃한 맛이 떨어지면 저는 그 집은 자신 안 시키거든요. 근데 진짜 부들부들했으면 내가 오늘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을 텐데 너무 좋습니다.
0: 아, 자극적인 맛은 없을 거예요.
1: 자극적이지 담백하고. 않은 거 좋아요.
3: 우리
0: 신신자.
3: 신신자가 아니라
0: 신신자 사장님.
3: 아니 그게 아니라 김치도 방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예 지금 막한 거. 그냥 이런 김치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1: 어떡해요.
0: 응?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3: 아니. 혼자 사니까 이렇게 금방 한 김치를 먹을 일이 없어요.
1: 불쌍해 죽겠네, 진짜.
0: 내일까지만 드실 수 있게 좀 싸드릴까요?
3: 아니. 동치미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1: 나도 동치미 좋아하는데. 무만 먹었는데도 맛 느껴져요.
3: 동치미도 담백하게 좋습니다.
0: 원래 이렇게 입맛이 좀 까다로우신 분 아니세요? 전혀. 근데
1: 까다로워요.
0: 예, 그런 분한테 이렇게 칭찬을 드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3: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까다로운데.
1: 바로 있죠.
3: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누가 나눴는지 그렇게 까다롭다라고.
0: 입맛이.
3: 얘가 왜 이럴까. 매번
1: 그. 너무 웃긴데요?
3: 아니, 네. 그, 제가 심지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김치도 그렇고, 생 거 아니면 안 먹으니까 맨날 담가야 돼.
1: 얼마나 피곤해요.
3: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너무 아주 좋은.
1: 최고다.
3: 차림입니다.
1: 아이고. 좋아하는 쫀득쫀득하고.
3: 너무 좋아요.

0: 가게도 잘 되고 작품 왕족발 전국 매장 중에 1위 매장. 예. 갑자기 어떻게 본사 회장님이 되신 건가요?
1: 네, 본사가 어렵게 됐어요.

0: 있었어요. 그때는 IMF 이후에 한동안 많이 어려웠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2001년 1월 달에 이거를
1: 인수해야겠다.
0: 예.
2: 아니, 인수하려면 돈이.
0: 그 사이에 제가 은행동 그 빌딩을 찾아봤어요.
2: 아, 그 압류가 풀렸나요? 드디어?
0: 그때 남편 이름으로 있을 때 부채는 공제가 된다는데 그 공제가 안 되고 부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2: 아, 다시.
0: 찾아봤어요. 그게 이제 2000년도 11월 달이고.
2: 네. 아, 그럼 지금 아직도 갖고 계세요?
0: 네, 갖고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빌딩 세입자들한테
2: 건물을? 네.
0: 황당한 부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1: 기다려달라.
0: 예, 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고, 그때서부터 제가 임대료를 단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 감사함 때문에. 건물 산지 제가 37년 됐거든요.
2: 아니, 지금 37년째 월세 동결이면은 그 건물 세입자들도 지금 싸게 그런 월세를 내고 있는 거네?
0: 뭐, 제가 시세를 알아보진 않았지만은, 은행동이 거기가 최고 요지거든요. 아주 그 유명한 빵집 바로 옆집이니까.
2: 찜닭이요?
0: 네.
1: 다 은행동 가서
2: 아, 그 바로 옆집이에요? 찜닭.
0: 예, 옆건물이에요. 옆건물이기 때문에.
2: 그럼
1: 그러면 진짜
2: 비싸겠네.
1: 비싸도.
0: 근데 시세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임대료를 올릴 생각은 없어요.
1: 진짜? 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할것 같은데요?
0: 그래서 한번 들어오시면 잘안 나가세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 동네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보고, 아, 그만 좀 작작하라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감사함에 대한 대가예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 건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빌딩은 저한테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미. 딱 지금 뭐, 37년 전에 임대료를 그대로 받아도 저는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2: 작은 족발 가게에서 이제 빚도 갚고 회사까지 인수를 하셨는데 처음에 하신 일이 뭔가요?
0: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무인데, 그때 당시 과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보고, 이 회사 좀 이상합니다. 그럼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일용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전 직원들을 제가 정식 직원 만들어 준 거였어요.
1: 전원 정규직 전환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0: 당연한 권리예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 다음날 떡하고 음료가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정식 직원 된 거를 자축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온 거예요.
1: 떡 돌리는구나.
0: 네네. 그때부터 직원들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두 배로 더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몸으로 표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잖아요. 아, 직원들은 내가 진심으로 하면 직원들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2: 회사를 인수하시자마자 직원들의 이제 고용 안정부터 챙기셨는데, 근데 이제 기업은 뭐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장님이 인수하시고 나서 규모가 얼마나 커졌나요, 지금?
0: 당시 인수했을 때는 38억인가 매출이 그랬었어요.
2: 매출이.
0: 네. 지금 한 10배 정도 올랐네요.
2: 10배 정도.
1: 직원들을 위해서는 땅을 구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0: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소망은 우리 직원들한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는 겁니다. 종합주택을 만들면 되거든요. 저는 늘 제일 미안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퇴직자들이에요. 지금 한 4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회사만 키웠지 아무리 시댁도 못 받고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그분들에게 꼭 선물을 보내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고기 한 박스 이거에 너무 감동하셔서 막 울면서 고맙겠다고 전화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 노후를 지금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는데 회사만 키워놓고 그분들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지금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장학금도 받고 뭐좀 혜택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너무 회사가 어려웠으니까. 초창기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그렇습니다.
2: 근데 회장님 집은 어디세요?
0: 저는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그냥 26년째 그냥 그대로 살고 있고 한 번도 바뀌지도 않고 가구도 그냥 고장나면 고쳐 쓰고 그냥.
3: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가 거처하는 집입니다. 그때 보여드릴 게 없는데. 두 아이를 여기서 키웠고 결혼해서 다 이제 다 분가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집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하숙생일 뿐이에요. 시집 올 때 이제 그 혼수로 해가지고 온 건데 오래됐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새벽에 제가 4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제 독학해서 식품 기능사를 땄고 식품 산업기사도 땄거든요. 그래서 만점 받았어요.
2: 아니 이제는 뭐 그야말로 뭐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에 좀 사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시는 이유가?
0: 아니 필요를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냥 저는 직원이 최우선이에요. 직원 행복이 제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입구에도 딱 어린이집이 있고.
2: 재밌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세 분이라고.
0: 네, 근데
2: 세 분인데 학생은... 애들이 둘이래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두 명 다니기엔 저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1: 아니, 되게 넓던데.
0: 어린이집이?
2: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라 이거죠.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애를 앞으로 키워주겠다. 그리고 지금 결혼하는 직원들은 애기를 낳아라.
1: 편하게 다니게 해주겠다.
2: 네, 나오면 키워주겠다. 미래를 위해서.
0: 회장님 별명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이래요.
3: 네. 짜릿함이 터진다. 따뜻한 콤보에 짜릿한 찌란 파파. 자꾸 먹고 싶은 찌란 콤보. 짜릿함이 터진다.
4: 너무 맛있다. 아.
3: 찌란 콤보. 맛있는 60개
5: 치킨.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맥심. 한국인의 소울 커피 맥심 모카 골드.
6: 형들 떡볶이 먹자.
7: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진짜 대박이네.
7: 진짜 맛있겠지.
8: 대박. 너무 맛있는데.
9: 쫄깃쫄깃하네.
8: 쫄깃해.
10: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1: 나는 누구? 여긴 어디?
12: 여유가 부족할 때 들어주세요. 박카스. 지금 나를 재생.
13: 나 아직 뭐 하면 되지.
12: 박하스.
0: 본인이 노조위원장이라고.
1: 다닐만 할 것 같아.
0: 아니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저 방값 아파트도 지금 지어주실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지금 자리에 있을 때 빨리 오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2: 네.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14: 너 살 빠졌어.
15: 근데 하다가 안 한다니까.
14: 살 빠졌어. 고민이 왜 해면 좋지. 밥은 꼭 해먹어 다니는 거야? 아침밥은 꼭 먹어야 돼. 민재는 아침밥 먹고 오는 거야?

0: 형님들이 오시면 대표님인지 모르시겠어요?
1: 몰라요. 저보고 반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줌마 여기 야근해 오늘 막 이렇게 보시고. 직원들 휴식 시간에 쭉 뒤따라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하고 오고 이렇게 해야지. 왕복하면은 1km 걷는 거예요. 예. 군데군데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CEO일걸요? 저는 직원들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1도 없어요. 진짜.
2: 회장님께서도 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셨었더라고요.
1: 네. 10%는

0: 가야 돼서 우리가 사실은 내놔야 해요. 벌었으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는 10%예요, 1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 우리 신신자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0: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1: 감사한 마음.
0: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깨달음의 인생은. 예. 저는 백만장자가 돈이 아니고 깨달음이 마일리지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가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3: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4: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7: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1: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4: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7: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7: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료

0: 그렇지.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현관문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불라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1: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다친 사람들도.
1: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2: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1: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후원 문의 080-861-9595.

0: 바쁘고 지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3: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엔트 IMA 1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6: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7: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8: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9: 인사돌 스위스 품모커가 획득
6: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1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9: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0: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천년의 세월도 이겨낸 종이 전통 한지. 이제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주목합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3: 장성우 지장님이 400집 교고 계시는데 종이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2: 100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탄생합니다.
4: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도께 못 건질 수도 있어요.
2: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념. 과연 명품 한지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배를 이어 보양식을 만드는 가족이 있습니다.
5: 구수하고 약초 냄새가 진해서 너무 좋아요.
2: 이 맛 하나를 위해 매일 위험천만한 산을 오르는 부부.
6: 최하 6시간, 8시간을 돌아다니니까.
7: 아이고리야.
8: 오, 야야야야.
2: 좋은 재료를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9: 소나무 특유의 떫은 맛에다가 닭을 넣으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2: 힘들게 직접 채취한 한약재를 넣고 시작되는 인고의 시간. 고집스레 보약을 다리듯 푹 끓여냅니다. 능이 닭백숙이 완성되기까지 온 가족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41년 내공의 손맛.
10: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띠용 하고 탱글탱글 하거든요. 푸딩처럼.
2: 매일 새벽부터 나와 80인분의 손두부를 손수 만드는 할머니까지.
8: 오, 넘쳐요.
11: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거든.
2: 가문의 비법을 대대로 지켜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0: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잔소리에도 모르쇠로 버티는 남편.
12: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0: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2: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한 작업실. 저마다 작품에 몰두한 화가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북끝에서 펼쳐지는 동양화의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전통 수묵화는 물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한지입니다. 스며듦과 번짐의 미학은 동양화를 넘어 서양 화가들까지 사로잡았죠.
13: 한지라는 건 속성이 색을 스며들고 스며들고 또 톤을 레이어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깊이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붓실 그림을 그릴 때 붓과 만나서 생기는 그런 마찰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제 공간을 표현하기에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 그 수원 화성에 있는 방화수류정 그쪽에 연꽃이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옷질은 이제 처음 접해서 그리게 되었는데 기본 하얀 한지에다가 옷질을 한 종이에요.
15: 한지가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14: 아, 그럼요. 엄청 다양한 종이가 있어요.
2: 그 중에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한지도 있다는데요. 꺼내는 것만 해도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한 대형 한지. 전통 방식으로 이 크기를 균일한 두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오랜 세월 기술을 갈고 닦은 장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3: 한지 100호짜리인데 지금 한국에 딱 4개가 남아있어요.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종이만. 네, 종이 한 장만.
13: 네, 너무 귀한 종이어서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화가들 사이에서도 없어서 못 구한다는 귀한 한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물 좋고

0: 공기 좋기로 소문난 경기도 가평군. 이곳이 바로 명품 한지의 탄생지입니다. 그 역사만 무려 136년,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 만든 지 36년째 되고요. 4대째 이어가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장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업하는 작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이 원료예요. 이것을 이제 티를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분쇄를 해가지고 종이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저하고 유일하게 같이 일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2: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다.
1: 네, 맞아요. 티 고르는 건 아직 저기 어머니한테 맡기는 겁니다. 아까 붙였던 당나무가 이렇게 분쇄하면 곱게 찧어진 겁니다. 풀어져요.
3: 여기도 뭐가 많이 있네요.
1: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말려진 상태인데 이렇게 빳빳해야지만이 그림 그리는 데나 아니면 글씨 쓰는 데 용이합니다. 한지를 만들려면은요, 굉장한 정성과 시간과 인내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0: 정성과 인내가 만들어낸 한지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냈죠. 4대 장성우 장인이 아버지에 이어 그 전통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땔감을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하는데요.
1: 한지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인데요. 당나무 껍질이죠. 한지의 원료가 당나무잖아요. 그 껍질을 익히기 위해서 불 떼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4: 아, 당나무를 익혀야지 한지가 만들어져요?
1: 네네네. 삶아야죠.
0: 사계절 내내 당나무 껍질을 삶기 위해 피우는 불. 겨울엔 그나마 수월하지만 여름이 되면 열기 때문에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불을 피운 다음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장인.
4: 누구야?
0: 이게 다 뭔가요?
1: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당나무거든요.
0: 한지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2년치를 보관 중입니다.
1: 저 당나무를 키워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잘라가지고 쪄가지고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긴 다음에 완전한 외피를 벗겨놓은 상태가 이 백닭입니다. 1500kg 정도 될까요? 4만 장에서 한 5만 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일 거예요.
0: 섬유질이 길고 질긴 당나무 껍질은 최고의 한지 재료인데요. 오늘 삶은 양은 30kg. 이 질긴 껍질을 부드럽게 삶으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재입니다.
1: 일반 물에는 절대로 안 삶아지고 잿물에만 삶아져요.
0: 수고스럽지만 장작불을 계속 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재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작업이 반복됩니다.
1: 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종이에.
0: 양잿물 같은 화학약품을 쓰면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섬유질을 손상시켜 한지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번거롭더라도 섬유질을 보호하는 천연 잿물을 고집하는 것, 장인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죠.
1: 앞으로 뭐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0: 인고의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확인해 봅니다.
1: 아, 살 익은 것 같아요.
0: 겉보기엔 그대로인데요.
1: 잘 삶아진 거예요. 힘이 안 들어도 안 들더라도 이렇게 잘 빠집니다.
4: 부드럽게 찢어지네요.
1: 네네. 이건 일반 물로 삶은 건데요.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힘주게 뜯어도 안 끊어져요. 굉장히 질깁니다. 안 삶아지거든요, 일반 물에는.
0: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법. 한지를 위한 인내의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5: 마른 당나무를 30kg 삶아요. 이제 두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천여 장 정도.
0: 충분히 살만해 부드럽게 변한 네.

0: 상나무 껍질은 다음 과정으로 옮겨집니다.
1: 이거 고르실까?
0: 상나무 껍질에 박혀있는 티를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깨알보다 작은 티.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없애줍니다. 포도에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2: 띠의 종이가 깨끗하죠.
3: 안 떼내면은 종이에
2: 좀... 그럼요. 엉망이지 뭐.
0: 순백색이 생명인 한지. 작은 티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면 한지의 품격이 떨어지기에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한결같이 섬세한 손길로 작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2: 허리도 안 좋고 꼬부라졌어요 아주. 이거 25년 동안 했어.
1: 어떻게 작업은 잘 되세요?
4: 네.
1: 네? 안 춥고? 오늘
2: 안 춥네. 네,
1: 친구 어머니세요.
5: 네. 아, 친구 어머니.
1: 네네.
5: 친구 아들이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2: 그럼요.
5: 친구 아들 칭찬 좀 해주신다면?
2: 뭐든지 잘해.
5: 뭐든지 잘해요? 뭘 제일 잘해요?
2: 종이 뜨는 거.
1: 본업이 종이 뜨는 거니까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티를 골라낸 당나무 껍질은 섬유질이 잘게 풀어질 때까지 기계로 찧어줍니다.
5: 이게 안 위험하셨는데?
6: 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손을 안 집어넣어요. 내려가 있을 때. 이제 맞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자꾸만 넣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타고회를 네다섯 시간 하면은요, 그 원료가 분쇄가 되거든요. 그 분쇄된 것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0: 물에 닿자마자 녹듯이 퍼지는 섬유질.
6: 이렇게 되면 곱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지를 뜨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가.
5: 드디어 준비 끝이에요?
6: 네, 준비 끝이에요.
1: 한지 일은 뭐 1년, 2년 사이에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 3년 이상, 10년 이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쌓이고 경륜도 쌓이고.
0: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준비하신다는데요.
2: 나물 캐러요.
7: 오늘 점심 뭔데요?
2: 비빔밥이요.
0: 비빔밥 재료로 쓸 산나물이 지천에 널렸으니 멀리 갈 필요도 없죠.
2: 이것도 싸먹는 거예요.
7: 이건 뭐예요, 어머니?
2: 이게 물거리대라고 그래요.
7: 물거리대?
2: 네.
7: 이것도 뭐 비빔밥에 먹는 거예요?
2: 네.
7: 오.
2: 날걸로 싸먹어. 돌나물이요.
7: 돌나물?
2: 네, 이게 돌나물.
7: 오.
2: 이거 김치도 해먹고요.
7: 네.
2: 비벼먹고 그래. 이건 저 미나리 싹이라고.
7: 오.
2: 산미나리.
7: 이건 맛이 어때요?
2: 쌉싸름하면서 이게 좋아요.
0: 금세 완성된 할머니표 제철 산나물 비빔밥. 열반찬이 부럽지 않은데요.
1: 맛있게 드세요.
0: 오전 내내 힘을 쏟은 지라 밥이 꿀맛일 것 같습니다.
2: 맛있어요.
8: 향기가 좋고요. 정말 건강한 음식.
2: 얘도 좀 천천히 하고 진지 달라붙고 몸 좀 아끼셔야 돼.
8: 네, 이제 좀 아껴가지고 하면서 일할게요.
0: 점심 식사를 마친 장인이 꽃을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따라가 보니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6: 아, 어머니 길이 저기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수목장으로 제가 모신 거고요.
0: 평생 한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던 아버지. 부모님께 한지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1: 아버지 물질은 정말 기가 막혀요.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듯이 정말 소리가 경쾌하다고 그랬었어요. 네, 종이 쓸 때의 물질이.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0: 그래서 두 분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3: 믿는다고 하셨을 때 네. 아버님 반응은?
1: 아버지는 좀 완강하게 많이 반응, 저기 저 그 밀어내셨어요. 고생길인데 왜 이렇게 이 일을 하는?

0: 아무래도
1: 고생스럽지만 자부심 하나로 걸어온 길,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개된 작업. 반지 작업인가 했더니 수상한 풀뿌리와 씨름 중입니다.
0: 이거 황적규라는 풀뿌리예요.
2: 종이를 매끄럽게도 해주고 일정한 두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점액질이에요.
0: 그리고 섬유와 섬유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이름도 생소한 황촉규. 아욱과의 한해살이 뿌리인데요. 뿌리를 짓이기면 신기하게도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나옵니다.
0: 오, 많이 나오죠?
1: 이렇게 추출한 점액질을 닭풀이라고 부릅니다. 한지의 평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닭나무 섬유를 하나로 모아줄 닭풀까지 갖춰지면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한지를 뜰 때 사용할 전용 도구도 가져옵니다.
0: 이제 종이 뜨기 위해서 이 나무로 짜진 거를 발틀이라고 그러고 물속에 담가진 걸 발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거를 여기에다 올려놓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종이 올려놓고 풀고 이제 종이를 뜨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1: 아무리 공들여 만든 재료라도 잘 섞지 않으면 무용지물. 먼저 물을 부은 지통에 닭나무 섬유를 풀어줍니다. 여기에 닭풀까지 넣어 농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0: 덩어리이면 안 되잖아요. 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1: 온몸을 써야 하는 작업,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3: 얼마나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0: 200회 좀 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 힘을 엄청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0: 아, 조금 힘들죠. 프로펠러나 이런 걸로 돌리면 이 끊어짐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점도가 많이 떨어져요.
3: 아, 더 기계로 풀어주면?
0: 네네.
1: 마침내 한지 뜨기가 시작됩니다. 대나무로 만든 발 위에 닭나무 섬유를 균일한 두께로 올리는 작업. 최소 수년간 몸으로 익혀야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4: 오령 같은 게 있나요? 그 잘 뜨기 위해서. 네.
0: 물이 골고루 가득히 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떠가지고 바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좀 길게 간다든지 그러면 앞이 두껍고 뒤가 얇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는 거는 물이 골고루 가게끔 하는 거.
5: 아, 그럼 많이 네. 여러 번 얹으면 두꺼워지는 거고.
0: 그렇죠. 한 번 할 때보다 조금 더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쓰는 사람들이 아, 요 정도 두께면은 한, 뭐, 그람수로 따지면 한 1g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목표가 12g이다. 그러면 12번 하는 거예요.
1: 발틀을 세로 가로로 움직여 우물 정자를 그리고 뜨는 것을 외발뜨기라고 합니다. 섬유가 촘촘히 얽혀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서양 종이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0: 이걸 군굴대라고 그래요. 군굴대. 굴린다고 해서.
1: 한지를 평평하게 해주는 군굴대가 지나가자 가장자리에 실 하나가 올라갑니다. 포개진 한지를 쉽게 떼어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라는군요. 장인의 손이 지나갈 때마다 한 장씩 탄생하는 전통 한지. 불 앞에서 힘든 시간을 견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0: 한번 떠보실래요? 한번 떠보실래요? 조금? 좀 멀리 던지세요. 네. 겹쳐도 돼요.
1: 담당 PD,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0: 이렇게 하면 더 안 가. 네? 너무 세웠어요, 이거. 아니, 내가 뜰 때 잘 보라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주름지면 안 되는데 힘으로 가고 뜨는 건 아니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뜨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죽어요.
1: 한 번에 만드는 양이 약 120장.
0: 아이고.
1: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기 마련입니다.
0: 허리 이제 계속.

0: 숨기고 있으니까요.
1: 아.
0: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데,
1: 네.
0: 여기다 덕을 기대고,
1: 네.
0: 뒤로 좀 피라고, 그래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뭐 많이 아프셨겠죠? 네. 허리가 좀, 네. 뻐근하죠?
1: 잠깐 쉬러 가시는 거예요?
0: 네, 네.
2: 체력 소모가 심한 만큼 한 번씩 쉬어줘야 합니다. 이곳은 만든 한지를 전시도 하고 작업도 하는 공간이라는군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더니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뭔가를 만드는 장인. 대체 뭘 하시는 거죠?
0: 이거 지승이라고 종이를 잘라서 꼬아서 풀어서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도자기처럼.
2: 한지를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 어느새 작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0: 가격으로 얘기하면 크죠, 사실상. 이 다랑아리는 결정 났어요, 사실은.
3: 아, 지금 위에
0: 네네,
3: 있는 거예요?
0: 네, 위에 있는 거.
3: 뭐 얼마에 결정 났어요?
0: 1억 5천에 팔려고 그래요.
2: 한지 한 올 한 올을 직접 꼬아 엮은 초대형 달항아리. 만드는 데만 무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잠시 후 다시 시작된 작업. 건조하기 쉽게 압축기로 한지의 물기를 쫙 빼놨는데요. 건조 전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압축된 한지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떼어 열판에 붙여줘야 하는데요. 앞뒤로 주름 없이 골고루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다리미 지린 셈이죠.
0: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판에 미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붓질을 해서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이 쭈글쭈글한 걸 피는 거예요. 이렇게.
2: 40도의 온도에서 5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다음 한지를 떼어내는데요.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습니다.
0: 파지예요, 파지.
1: 응?
0: 파지예요.
2: 조심 또 조심했지만 파지가 나왔네요.
0: 아이씨.
2: 계속되는 파지에 장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0: 네, 얇은 종이는 엄청 힘든 거예요. 아기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것도 파지 같아요. 종이 뜨는 사람도 이렇게 얇은 종이는 힘들어해요. 그때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넘게 못 건질 수도 있어요.
2: 36년을 종이만 떠온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얇은 한지.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은 한지는 특히 더 어렵다는데요. 두께를 측정해보니 0.05mm.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0: 종이 파손된 거, 유물들, 파손된 것들을 이제 수리할 때 쓰는 한지입니다.
2: 훼손된 유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사히 건조 과정까지 마친 한지.
3: 드디어 이제 종이 완성된 거.
0: 아니,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3: 또 있어요?
0: 네, 또 있습니다.
2: 기나긴 배장정의 마지막 관문, 도침입니다.
0: 도침은 그 미세한 그 종이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인 힘으로 아주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2: 도침을 거치고 나면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질감도 탄탄해져 글씨를 써도 번지지 않습니다.
0: 매끈매끈하죠?
4: 네, 비교적.
0: 네. 지금 이 정도 두께면 글쎄요, 제가 안 재봤지만 한 이 종이 무게로 대략적으로 한 28g. 확실할 수가 없어요.
2: 과연 그 결과는?
3: 진짜 재보니까 진짜 28g 조금 넘는데.
0: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거 종이의 소리. 이거. 이렇게 좀 만져보면 바삭바삭한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로 조금 감을 잡아요. 좀 두꺼우면은.

0: 이 소리가 조금 더 강하고요. 좀 얇으면은 이 소리가 좀 약해지고.
1: 100번의 손길이 닿아야 완성된다는 한지. 이제야 그 뜻을 알것 같습니다.
0: 말려야죠. 안 말리면은 이제 곰팡이 나고 향이 나니까 다시 말려야 됩니다.
2: 셋이 새끼들이죠, 뭐. 자식들.
1: 1000년을 가는 한지의 비결. 타협 없는 장인의 뚝심이었습니다.
0: 우리가 저기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 사회적으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 한지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 산으로 둘러싸인 충청북도 괴산군.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바로 능이 닭백숙. 몸에 좋은 능이 버섯과 닭이 만나 탄생한 보양식인데요. 평소에도 인기지만 날이 더워지는 요즘 원기 회복을 위해 일부러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군요. 예로부터 1 능이 2 송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난 능이 버섯. 부드러운 육질에 닭과 만나니 젓가락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3: 너무 맛있지요? 입안에서 살살 녹지요? 네, 육수도 직접 낸다고 들었고요. 또 능이 백숙이라서 능이도 들어가고 자연산 야채 같은 반찬으로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1: 사람들을 사로잡은 능이 닭백숙.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괴산에서 백숙집을 하는 이영란입니다. 저희 남편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지금 뭐 하고 있어요?
5: 오늘은 닭 육수를 내려고 엄나무, 솔잎, 무화과피 뭐 이런 걸 손질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닭 잡내도 없고 맛이 좋습니다.
4: 저희 큰딸하고 사위 손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6: 안녕하세요.
4: 어떤 거 담당하고 있죠?
6: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4: 장인 장모랑 일하니까 어때요?
7: 진짜 저희 친어머니, 친아버지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1: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부부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8: 산에 나물 뜯으러 가려고요. 콩물이요.
5: 시나물?
8: 네. 손님들 반찬 해주려고요. 올해 26년째 같은데요.
9: 아줌마도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게요?
1: 매일 시장 대신 산에 오르는 부부.
10: 산에는 길이 없어. 난
5: 아이고.
1: 손님 상에 오르는 재료를 직접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능숙하게 길도 없는 산을 거침없이 오릅니다.
9: 아니 무슨 나물 캐러 어디 길도 어디까지 가세요?
8: 더 올라가야 돼요, 능선으로.
1: 올라갈수록 숨이 턱턱 막히고 발을 내딛기조차 버거운 산세. 그럼에도 부부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모릅니다.
9: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8: 이제 절반 왔어요.
1: 숨 고를 틈 없이 계속되는 상황.
9: 저 아버지 같이 가주세요.
1: 한순간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9: 괜찮아요.
8: 괜찮아요?
9: 괜찮아요.
1: 큰일 날 뻔했네요.
9: 시나물이 높이 있어요?
10: 요새는 숲이 우거져가지고 시장도 귀해요.
1: 이렇다 보니 산 깊숙한 곳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새 산을 오른 지 2시간이 넘어갑니다.
9: 어머니만 내버려두고 아버지만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8: 날 산에만 오면 날 버려둬요. 있어? 대답 안 해.
1: 날다람쥐처럼 빠르게 산을 누빈 남편이 먼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10: 이런 같이 생겼다는 우산나물이라 해서 이게 나물로 너무 맛있어요.
9: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이렇게 캐도 돼요?
10: 저희가 임산물 작목반을 구성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임산물을 채취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1: 안에도 수색에

0: 나섭니다.
1: 여보, 여기 친화물 있어요.
2: 이게 친화물입니다.
0: 산의 전기를 먹고 자란 친화물. 진한 향과 맛이 일품입니다.
2: 연하면서 크네요. 산이 깊을수록.
0: 역시 자연산이네요. 그 사이 나물 채취를 마친 남편이 갑자기 소나무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3: 아, 소나무인데 이게 저 소나무 가지 치기를 해줘야 소나무도 잘 크고 그러는데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닭 육수 내는데 좀 사용합니다. 시원하죠. 그 잡내도 없어지고.
0: 부부가 흘린 땀이 오늘도 손님 상을 채웁니다.
4: 봄에는 나물 종류를 이제 채취를 하고 가을 되면 그 야생 식용버섯을 채취하러 다닙니다.
3: 능이 버섯, 동영상.
0: 매년 가을 산에서 채취해둔 각종 버섯. 그중 능이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5: 오늘 뭐 했어?
3: 솔잎하고 후추나무 좀 뜯어왔어.
0: 산에서 돌아오자 딸 버들 씨가 부부를 맞이합니다. 3대째 가업을 잇는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6: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산 다니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5: 감사하죠. 힘든데 쉬셨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제가 3대째 하고 있기도 하고 쉬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직은 제가 혼자 하기는 사실 많이 버겁다 보니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있어요.
0: 다음은 재료 손질, 사위 담당입니다.
7: 육수 만들려고?
8: 예, 육수 준비하려고요.
0: 모두 능이 닭백숙 국물 재료입니다. 따로 감아서 배 끓여내는데요.
8: 엄나무도 들어가고, 솔잎도 들어가고, 오가태도 들어가고, 후추뽕.
0: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6: 육수를 따로 내시는 거예요?
8: 육수를 끓여서 좀 우려내면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 국물이 더 진하고 더 맛있습니다.
0: 한약재라 보약을 다리듯 오랜 시간 푹 끓여냅니다.
8: 센 불에 한 2시간 정도 푹 끓였다가 잔불로 이제 한 4-5시간 정도 쭉 끓여서 좀 우러나오게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동안 쉬지 않고 뒷산으로 향합니다.
6: 뭐야?
0: 이때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입구. 사람 한 명 들어가기에도 빠듯한데요. 대체 무슨 공간일까요?
9: 네, 김장김치를 다 묻혀서, 가을에 묻혀서, 겨 이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8: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최상의 맛을 위해 산속 저장고에서 묵혀온 김치입니다.
6: 아, 그럼 김치 냉장고를 따로 안 쓰세요?
9: 예, 따로 냉장고를 쓰진 않고 있습니다.
0: 능이 닭백숙과 찰떡궁합이죠.
8: 맛이 더 시원하고.
0: 그 사이 공들여 끓인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10: 소나무가 들어가서 약간 그 소나무 특유의 떫은 맛. 닭을 넣으면 닭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0: 보양식 능이 닭백숙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니 뭐니 해도 닭. 손이 많이 가도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해 토종 닭을 직접 키우는데요. 재료에 따라 음식 맛이 결정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6: 닭이 되게 큰데요?
8: 아, 예. 닭이 토종닭이라 좀 일반 닭보다는 많이 큽니다.
0: 식사 시간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리. 정성껏 우려낸 한약재 국물에 토종닭을 넣고 압력솥에 푹 끓이는데요. 이 맛 하나를 보려고 주말이면 문전 성시를 이루는 사람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산에서 직접 채취해둔 능이 버섯이 드디어 활약할 차례. 맛을 위해 손님 상 위에 나가기 직전 토종닭 위에 올립니다.
5: 처음에 넣을 때 끓이면 되게 흐물흐물되기도 하고 향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여기 가가면 돼요.
0: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끓여낸 능이 닭백숙. 먼 길 달려온 손님들 기다린 보람이 있겠는데요.
8: 토종닭 백숙이야.
0: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역시 보양식의 대명사답네요.
7: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 뭐 조금 쌀쌀해졌을 때, 그리고 많이 더워졌을 때면 항상 생각나는 음식이죠.
0: 부모님이 직접 채취해온 덕분에 주방에 넘쳐나는 것이 산나물. 일일이 손질해 요리할 준비를 하는데 다양한 종류가 들어갑니다.
5: 두릅이랑 어슬이랑 부산나물, 참나물, 치나물이요.
0: 3대 주인장의 손길 아래 산채전이 익어갑니다. 어허, 보기만 해도 산나물 향이 코끝을 스치는 것 같군요. 능숙하게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내면 별미 산채전이 완성됩니다.
5: 나물 맛을 좀 더 많이 느끼시라고 반죽을 조금 덜 넣으려고 나물이 막 많아요.
11: 산채전 드릴게요. 또 하나.
0: 향긋한 향이 가득한 산채전. 손님들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12: 맛있어.
0: 맛도 정성도 배를 잇습니다.
12: 맛있어.
13: 딸이 또 이어받으려고 하고 딸들이 매주 와서 도와주니까 행복해요. 같이 딸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0: 이어서 찾아간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딴 곳이지만 점심때가 되자 조용하던 이곳이 순식간에 북적입니다. 벌써 꽉 찼네요.
14: 두부전골 나왔습니다.
0: 주인공은 바로 두부전골. 맛의 비결은 양념이 아닌 두부 자체에 있다는군요.
15: 맛있어요, 나물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두부니까 다른 집에서 사다가 하는 음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0: 한번 맛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데요.
7: 일주일에 한 번씩 밝기로 오더라고요.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입에 착착 붙는 맛.
0: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도 정성 가득한 손맛이 느껴진다는 두부. 어떻게 손님상에 오르게 됐을까요?
16: 안녕하세요. 41년째 두부를 하고 있는 최양숙이라고 합니다. 두부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17: 예시부터 해도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6: 내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가마는 이게 벌써 30년째 불 떼고 이렇게 두부를 많이 했던 가마예요.
18: 좋았어요, 형님.
16: 어, 아들 왔어? 우리 아들이에요. 여기 오면은 이게 힘든 일을 가정이나 뭐가 망가지거나 또 나무가 없거나 그러면서 나무꾼들도 주고 항상 우리 아들 오면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해요. 이제 우리 며느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뭘 하고 있어?
19: 돌나물 뜯고 있어요.
16: 우리 며느리는 지금 우리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 담당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녁 때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그래요. 너 또 내일 또 힘들다가 안 나면 어떡하나 걱정인데.
19: 저 힘든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죠. 제가 뭐 그 세 발에 피죠.
0: 그날 오후 장사가 끝났지만 최양숙 할머니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17: 한 8시간 넘게 불어야 되니까 지금 담그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두부를 할 수가 있지.
0: 다음 날 새벽 6시. 휴일 빼고는 늘 1등으로 새벽을 여는 할머니.
17: 아침 새벽서부터 12시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다 손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0: 그 옛날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18: 언니 맨손으로 하면 안 뜨거워요?
17: 이거 쌀이 이게 간단하게 굳어서. 네.
18: 아 굳었어요 쌀이?
17: 그럼 변하지 않지. 꾸덕 쌀이 돼. 이제 갈아야 돼요.
0: 변함없는 두부 맛을 위해 콩 농사도 지을 만큼 두부에 진심인데요.
18: 양이 얼마나 돼요?
17: 80인은 나오는데 네. 그것만 이제 다 효진이 되면 그때는 문 닫고 장사를 안 하지.
18: 두부를 매일매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17: 매일매일 하세요.
0: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갈아내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죽처럼 되직하게 나오는 콩물.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콩물은 끓이다 바닥에 눌러붙어 두부를 망치기 십상인데요. 퇴직한 콩물은 둥둥 떠서 눌러붙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할머니만의 지혜죠. 끓어오르는 거품을 한순간에 가라앉히는 비법도 있다는데요.
17: 이거 들기름 넣고 하는 거예요.
18: 들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17: 거품을 삭히는 역할. 이게 안 삭으면 끓으면서 이게 다 넘쳐. 이걸로 안 삭히면 이게 다 넘어서 두부가 없어.
18: 안 넘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기름이?
17: 그럼 안 넘치게 해.
18: 오.
17: 삭히는 거예요.
0: 아직 갈 길이 먼데 잠시 손을 멈춥니다.
18: 들어왔어요.
17: 그래, 어서 와.
12: 안녕하세요.
17: 아들하고 매달 기다렸다.
0: 어머니 걱정에 타지에서 귀향한 아들 내외인데요.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17: 이게 두부에 이렇게 막이 쫙 앉아요. 이게 치즈 같은 거야. 저거 다 올라갔어. 네.
0: 손두부를 만들 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랍니다.
20: 고소. 고소해, 고소해. 제가 요즘에 또 하는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두 가지를 다 병행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18: 근데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혼자 다 하시던데 보니까.
20: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속상해요.
0: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돕는 아들입니다.
20: 끓인 콩물을 비지랑 콩물이랑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0: 두부를 만들 때 필요한 건 오직 순수한 콩물. 뽀얀 색깔만 봐도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간수 넣기는 전문가인 할머니가 맡습니다.
20: 간수를 붓게 되면 콩물이랑 두부 결정체랑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결정체에 남은 거를 두부 틀에 넣고 안치면은 두부가 되고
0: 간수를 넣으면 우리가 아는 순두부가 되죠. 요리용 모두부를 만들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틀에 넣고 굳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굳히고 완성이 코앞인데 서두르면 안 될까요?
18: 손으로 막 이렇게 또 누르면 더 빨리 빠지지 않아요?
17: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8: 왜요?
17: 간수물은 네. 이렇게 은근히 빼야지 확 짜서 하면 이게 딱딱해져. 두부가 딱딱해지면 부드러운 맛이 덜하고 이게 은근히 빼야만 이게 부드러워요.
0: 한 끗 차이로 맛이 결정되는 두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17: 이거 눌러질 동안에 네. 가서 또 나물 채취를 해야지.
0: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할머니.
18: 아, 며느리분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12: 어? 어머니가 대장이 따라오라면 가야죠.
18: 아, 그래요?
12: 인들레 천지네. 다 뜯어버리겠네.
0: 봄에는 봄나물, 여름, 가을에는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가 손님상을 채웁니다.
12: 이게 손맛이 좋네.
18: 아, 손맛이 좋아요?
0: 오, 민들레도 먹나요?
17: 이거 날거로 샐러드처럼 붙여도 되고요. 강경화에 지코의 약이야.
0: 그런데 할머니 허리엔 사연이 있습니다.
17: 이게 다친 지가 한 20년 됐겠는데? 아는 아저씨가 아이 오드배 타고 가자. 여기 뒤에 타라. 사람 소리가 나니까 옆으로 피한 게 나가 털어졌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허리가 점점 굽기 시작하더라고요.
12: 그러니까 사다가 하자고. 사다가 하자고. 허리가 꼬부라지든 말든 난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갔다 얘기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하세요.
0: 자나깨나 손님들 생각에 쉬지 않는 할머니. 어느새 모두부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18: 이야.
17: 예쁘죠? 나 딱 맨저만 받아라. 어, 이놈은 잘 나왔네, 그래. 속으로.
0: 최양숙 할머니의 41년 내공으로 완성한 손두부.
12: 이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탱글탱글하거든요. 젤리처럼, 푸딩처럼. 띵 하고 탱글탱글해져서 그 비법이 진짜...
17: 살을 물고 늘어져. 안 떨어지면.
0: 직접 드셔보시는데 맛은 어떨까요?
17: 잘 됐어요. 맛있어. 자꾸 따끈하죠?
0: 담당 PD가 부럽네요.
21: 일반적으로 먹는 두부보다 훨씬 부드럽고 더 고소해요.
0: 새벽부터 나와 얻어낸 귀한 결과물. 정성이 담긴 80인분의 손두부가 오늘 장사의 미천입니다. 점심이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주방도 금세 분주해집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들기름을 듬뿍 넣고 지글지글 부치면 고소함이 두 배인 손두부 구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18: 두부 샐러드예요?
1: 네.

0: 엄청 맛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상큼한 두부 샐러드도 맛있지만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칼칼하면서 시원한 손두부 전골. 마지막에 들기름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0: 이거 들기름.
1: 끓는 소리만 들어도 입맛이 도네요.
0: 언니 간 좀 봐주세요.
1: 손맛을 물려받은 며느리지만 음식간만큼은 할머니께 확인받습니다.
0: 어머니 없으면 잘 못해요.
2: 이어받으셔야죠.
0: 아유, 저 어머니랑 같이 하겠습니다. 갈게요.
1: 오늘도 찾아온 손님들에게 새벽부터 빚은 손두부를 내는데요. 41년 내공이 응축된 두부 전골. 오늘도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3: 맛있어. 맛있어. 역시 맛있어.
4: 준애가 두부 같은 거를 가끔 배워서 제가 해먹을 수 있다는 거 시어머니한테 이거를 전수받았다. 내가 이게 맛있게 한다. 이거를 남겨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할 것 같아.

0: 뭐 글씨는 잘 못 썼지만.
1: 절도불로.
0: 네.
2: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0: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3: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961-9595.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1: 나 거기서 당신이 쓰는 거
2: 잘못하면 엄청
1: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3: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 치과에서 찾으세요.
4: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포진은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쩍도 안 하는 안에
5: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6: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엔트로 IMA1.
9: 주방은 작아도 생수 두 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10: 지난 4월 세락의 제작진 앞으로 간절한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영상도 함께 왔는데요. 저 상자는 뭐죠? 나오고 싶은 것 같은데.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새나기 제작진 바로 출동하시죠. 사랑이 찾아와. 서둘러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조용한 주택가.
11: 빨리
10: 진짜 영상 속 주인공 맞나요?
11: 이름은 밥통이고 분리불안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천안시 보호소에서 데리고 오게 됐고요. 아, 밥통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사람들이 왜 강아지 이름을 밥통이라고 지었냐고. 보통 이제 사람 이름처럼 짓거나 음식 이름처럼 짓잖아요. 다시는 밥그릇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다니라고, 네 스스로가 밥그릇이 되라고 그렇게 밥통이라고 지어줬어요.
10: 야, 11살인데 활력이 넘치네요. 산책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11: 돌아. 흥이 앉아. 흥이 엎드려. 흥이 빵. 빵. 뭐 혼자 구르면 어떡해. 흥이 땡땡. 땡땡땡.
10: 어? 냥이다. 아유, 이뻐라.
12: 밥통님은 이뻐하지 말고 나도 안아줘요.
11: 밥통 저기 인사해.
10: 모리는 아빠 껌딱지랍니다.
11: 지금 고양이 두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오빠랑 저에서 다섯 명의 식구가 살고 있어요.
10: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소심양.
13: 우리 밥통이 좀 꼭 고쳐주세요.
14: 지금 여기에는 제보해 주셨던 정체불명의 상자는 안 보이네요.
11: 아, 그 상자는 저쪽에 있어요. 네, 그 정체불명의 박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14: 아, 이거구나.
11: 네. 이게 애견 방음 부스라고 하는 건데요. 소음에 좀 예민한 친구들이 있거나 짖는 게 너무 심한 친구들, 그리고 치매로 이제 계속 도는 친구들이 거실에 있으면 위험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제공해가지고 꽤 고가의
14: 얼마예요?
11: 130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4: 이게요?
11: 네.
14: 아니, 가격도 그렇고 사실은 밥통위를 여기다가 일종의 가둔다는 느낌도 들 것 같아서.
11: 맞아요.
14: 선택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1: 네, 되게 소음도 차단이 돼서 안정된 환경은 되더라고요. 밥통위도 처음에 이 문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잘 있는데, 이제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이제 탈출 행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에 피스가 박혀있거든요. 이 피스를 계속 긁어가지고 발톱 패드랑 발톱도 다 갈려가지고 피가 엄청 많이 났었던 거예요. 들어가.
10: 잘 들어가네요. 밥통아, 괜찮니? 잘 쉬는 것 같은데요.
14: 이런 식으로 들어가?
11: 네.
14: 아, 이렇게?
11: 네. 아, 키가 크셔가지고.
14: 우와.
10: 괜찮은 거죠? 좁아 보이는데요. 문까지 닫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2: 대문 잘 들리네요?
11: 먹먹하게 들려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2: 아, 제가 이제 말하는 톤이 지금.
11: 네. 들려요? 거실에서는 짖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이제 옆집이나 윗집에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15: 공간이 좁고 밀폐되어 있어서 조금 덥거나 열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네요.
10: 공기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유는 밥통이의 분리불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6: 나도 데려가요. 혼자 있기 싫어요.
10: 밥통아, 진정해. 얘 왜 이렇게 목청이 좋은 거야? 집안에서 울리는 소음 크기가 100dB 이상. 이 정도면 자동차 경적 수준인데요. 건물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소리, 기차 소음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목이 아플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도 속상하겠어요.
11: 불안도는 여전히 높고.
10: 어떻게 해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중인데요.
11: 답이 제가 원래 혼자 데리고 살 때는 탈출 행동만 있고 짖는 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짖는 게 더 많이 생기고 탈출 행동은 사라지니까 어떤 게 사라지면 또 있던 게 생기고 계속 바뀌어서.
10: 결국 10분 만에 연습 종료.
17: 왜 이렇게 불안했어?
16: 혼자 있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18: 집을 비운 시간 동안 약 한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짖으니까, 이제 민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자 해가지고 같이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 게 방음 부스예요.
10: 한 달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방음 부스를 산 건데요.
11: 여기가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소음이 되게 크더라고, 옆집에서. 유치원도 보내보고 펫시터도 맡겨봤는데 저희가 한 시간도 조차도 외출을 못하는 시간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넣게 되었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거실에 놓고 나가면은 현관문을 열고 한번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유실 방지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10: 적응 훈련을 하고 있지만요,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서 급한 볼일이 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답니다. 보호자가 나가자마자 문을 긁기 시작하는 밥통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밥통아, 그만해. 탈출할 생각뿐인 것 같죠?
19: 이러면 해결은 안 돼요. 물론 지금 제가 봐도 밥통이 분리불안은 쉬운 편은 아니에요. 원래 방음 부스는 어떨 때 써야 되냐면요, 소리 민감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깥 소리에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층이고 바깥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이거에 자극받아서 잠도 못 자고 휴식이 힘들다, 그럴 때 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밥통이를 위한 일이 되죠. 근데 이건 지금 밥통이 혼자 있을 때 여기 있는 건 방탈출하러 갔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방이 하나 더 생긴 거고, 이것부터 깨부수는 목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있고 싶은데 있는 것보다 이제 갇힌 상태에서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10: 뭐 하는 거지? 물어뜯는 거야? 더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밥통아, 안 돼! 바닥에 피까지 있는데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빨리요, 빨리!
17: 미안해.
10: 어떡해요. 괜찮나요?
17: 발톱이랑 패드가 찢어진 것 같아. 지금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계속 짖으면은 성대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0: 빨리 병원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잠깐이었는데 우리 박동이 괜찮겠죠?
17: 지금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21: 발톱이 스크래칭하면서 많이 깔렸거든요. 이거 살짝만 잡아줘보세요. 지혈만 조금 해주고요.
17: 저번에도 한번
20: 아유 의젓해라. 이빨은 괜찮을까요?
17: 이유가 계속 치아로 다른 데를 하니까
21: 이쪽에 좀 치아 파질이 네. 아, 송운이가 좀 있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막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이제 발 막 네. 스크래칭하면서 발에 신경이 네. 노출돼가지고 이게 더 힘들어요. 자기가 어지간한 아프면은 그렇게 막 그 긁지는 않을 텐데 얘는 그 불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그렇게 안 하면 얘가 못 사니까.
20: 세균 감염만 조심하면 된대요. 아휴 다행이다.
21: 울째 아우 잘하네. 어떻게 잘했으니까 깎아줍니까? 울째 아유 잘하네. 기분 풀어.
17: 과장님 감사합니다.
21: 네 안녕하세요.
20: 아 이제 좀 쉬어야 할 텐데.
17: 동엽 홍대감자. 그 감아줄 때 가만히 있긴 하는데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16: 안 하면 안 돼요. 갑갑하단 말이에요.
22: 야, 네. 그래도 해야 돼. 에그 잡아줘.
20: 어? 야, 밥통아, 어디 가?
17: 얼마? 옳지.
22: 미안해.
17: 앉아.
20: 엄마랑 아빠의 마음을 밥통이도 다 아는 걸까요?
14: 뭐 얌전하네.
17: 네. 감아줄 때는 되게 얌전 있어요.
18: 차라리 화라도 내면은 그럴 텐데.
17: 차라리 입질이라도 있어서 좀 분노를 표출하면 좋겠는데 분노 표출이 전혀 없어가지고. 됐다.
14: 야, 너 양말 신은 거 같아. 당분간 이렇게 지내야 되겠네요. 산책을 하든 집에 네. 있든.
17: 감염이 되면 또 안 되니까.
16: 아 피곤해. 좀 쉬어야겠다.
20: 엄마랑 아빠는 쉴 틈이 없습니다.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18: 아무튼 양념하자. 맛있는 거 몸에다 붙여.
17: 그러니까. 아이고 떡진 강아지 됐네.
20: 진짜 편안한가 봐요.
17: 이렇게 하면 피부 유착이 좀 좋아진다 해가지고 평소에도 그냥 스킨십 해주면서 계속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20: 하루에 한 번은 꼭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보호자. 이렇게라도 밥통이의 불안을 낮추고 안정을 찾아주려는 거죠.
17: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심신 안정도 있고 피부 질환이 있다 보니까 건조함을 방지하려고도 해주고 있어요. 계속 간지러워하고 모르는 사이에 피가 날 때까지 긁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중단하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20: 밥통이를 처음 만난 곳은 천안의 유기견 보호소였는데요. 보호소에 들어올 때부터 피부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새 가족을 못 만나면 안락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
17: 피부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안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4: 피부병 치료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17: 네, 거의... 처음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분리불안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14: 아니 학생 때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17: 저 그때 택배 상하차 하면서 병원비 마련했어요.
20: 아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다행히 피부병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분리불안입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밥통아 거기서 뭐해? 엄마 찾는 거야?
17: 동이야, 왜 이렇게 긁고 있었어? 발 괜찮아? 응? 아니 저기 쉬고 있어, 동이. 동이 쉬고 있어요.
20: 엄마랑 떨어질 생각이 없는 밥통이.
17: 동이 올라가. 동이 올라가. 옳지. 앉아. 동이 엎드려. 엎드려. 옳지. 엄마 일하고 올게.
20: 거리 두기가 필요한 건 아닐까 연습을 해보는데요. 아이고 밥통아.
12: 떨어지기 싫어요. 기다리기 싫다고요.
10: 정말 널 어쩜 좋으니.
14: 분리불안을 좀 줄이기 위한 나름의 시도를 하셨던 건 어떤 것들이죠?
17: 일단 훈련사를 불렀었어요. 훈련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외출 잠깐 하고 오기, 노즈워크 해주기, 그리고 마사지 해주기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하는 것들 다 해봤거든요. 다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20: 지금으로선 출근할 때 애견 유치원에 맡기는 게 최선인데요.
17: 오빠가 오전 근무일 때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이 보통 9시부터 열거든요. 근데 저도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20: 요즘은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라 더 막막하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정리한 자료라는데요.
17: 강아지들한테.
20: 와, 뭐 거의 논문 수준인데요. 밥통이의 분리불안 원인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무슨 약을 쓰는지 공부해서 궁금한 점까지 정리했답니다. 설쌤을 만날 준비를 다 해두셨네요.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17: 저는 약물치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특수교사인데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문제행동이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교정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힘들었던 아이들이 표정이 많이 밝아지는 것들을 봐가지고 밥통이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 두 달 전 분리불안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았고 한 달 정도 관찰 일지를 작성했는데요. 효과는 첫날뿐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서 한 달 만에 끊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는 일과는 아침 산책. 아유, 밥통아, 그렇게 좋아?
17: 오전에 제가 1시간 시켜주고 오빠가 1시간 시켜주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체력을 좀 빼놓으면 문제 행동을 덜

0: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산책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각을 많이 사용을 해야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행복할 것 같아서 산책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1: 출근하기 전 밥통이에 피부병 약도 먹이고요.
0: 꿀꺽, 꿀꺽.
1: 밥통이를 위한
0: 인정.
1: 노즈워크 놀이도 준비합니다.
0: 이제 나간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나중에 얘도 마음의 준비를 할것 같아가지고 루틴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데, 이 루틴을 좀 공포로 여겨가지고 문제예요.
1: 오늘은 방음 부스 대신 거실에 있어 보기로 했는데요.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요?
2: 형이 엄마 갈게.
1: 엄마 나가는데 괜찮은 거야? 아유, 그럼 그렇지. 따라가고 싶구나.
2: 알겠어. 엄마 금방 올게.
1: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에 가서 쉬려고? 아유, 엄마 나간 지 5분도 안 됐는데. 이러다 또 다칠 것 같은데. 아, 그만해. 그러다 또발 다쳐. 밥통아, 너뭐 하는 거야? 아, 그거 뜯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 비늘 삼키면 큰일 나요. 급히 제작진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
3: 아, 그래, 혼자 싫었어. 밥통아. 봐봐, 이게 뭐야 이게?
4: 이거 또 먹을까?
3: 자.
4: 어우, 잘 먹네. 이거 먹었어야 지니까. 아이고, 잘 먹네.
1: 밥통이의 펫시터로 변신한 제작진. 위험한 물건들까지 싹 정리하고요.
3: 비닐 삼키면 안 돼. 어디 봐. 펜을 뜯지 말고 여기 손봐라. 오케이. 3초 간다. 그거 빼먹어. 거기 있는 과자 빼먹어.
5: 다시 돌아와요.
1: 혼자 남겨지자 분리불안이 또 시작됐습니다.
6: 걔들이 크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쌓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신 연령은 사람으로 보면 3살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아이가 든다고 분리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분리불안이 5살까지를 정상으로 봐요. 5살까지 분리불안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걔들은 근데 그 정신 연령이 5살로 넘어가질 못해요, 대부분. 걔들도 나이가 들면서 불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1: 아빠가 오전 출근한 날엔 6시간을 혼자 있어야 하는 밥통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7: 뭐야, 왜 하나도 안 먹었어?
5: 너무 힘들었어요.
1: 갑갑했을 붕대부터 풀어주는데요.
7: 그리고 피가 다시 나네. 일로 와봐. 아이고야.
1: 저런, 다친 발에서 또 피가 났네요.
0: 붕대 푸니까 출혈이 시작돼가지고 바로 좀 막아주는 용도로 썼어요. 이제 발톱이 없어. 지금 발톱 길이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1: 아, 얼마나 아팠을까.
0: 한옥 간을 말린 거예요. 이게 철분제를 먹이기에는 먹는 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안해서 철분 보충하는 목적으로 먹이고 있어요.
1: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참았던 거야? 많이 먹어. 설치한 지한달된 안전문도 만신창이가 됐네요.
0: 다 핏자국이에요. 닦으면 생기고, 닦으면 생기고, 닦으면 생겨요. 여기도 있고, 여기 올라타는 부분도 같이. 사실상 같이 살려면은 소음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1: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들의 민원이 많았는데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답니다.
0: 5시간까지 짖어가지고 민원이 어떻게 5시간까지 짖냐고.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서 관리소장님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8: 처음부터 그랬어요?
0: 네, 처음 데리고

0: 목욕시키고 운동시키고 하다 보면은 제 시간이 너무 없어지니까 스스로 좀 우울해질 때가 많기는 해요.
1: 밥통이와 둘이 살때 우울증 약까지 복용했다는 보호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2: 그때 왜 그렇게 우울증이 왔을까요?
0: 일단은 대인관계가 완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사실상 이제 통이만 계속 있다 보면 아무리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3: 통이 점프. 점프.
4: 통이야, 산책을 이렇게 많이 해도 안 피곤해?
1: 11살인데 어쩜 이렇게 체력이 좋아?
0: 이제 좀 편하게 있어주면 안 돼? 내일은 좀더 편하게 있어보자, 통이야. 가자.
1: 그래, 밥통아. 내일은 다치지 말자.
0: 네, 여보세요. 일 끝나고 와서 이제 밥통이랑 놀고 있어.
5: 통에는 뭐하고?
0: 통이는 지금 내 옆에서 또내 옆에만 있지.
5: 아이고, 언제 그거 고친대?
0: 그니까 나이 먹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5: 이게
0: 보이네.
5: 어떻게 해야 돼?
0: 일단은 계속 도전해봐야지. 엄마 근데 있잖아, 지금 밥통이가 짖는 것 때문에 방음부스에 있잖아. 근데 그 방음부스가 여름엔 솔직히 우리가 에어컨을
5: 그렇지.
0: 틀어놔도
5: 안 되지, 통이는.
0: 혹시 이번에 분리불안이 계속 안 고쳐지고 이 상태면은 나는 방음부스에 못 넣을 것 같거든? 여름에만 잠시 엄마가 봐줄 수 있을까?
5: 그건 내가 뭐라 그래요? 한번 일단은 해본 데까지 해봐.
0: 내가 해보는
5: 그래가 좋았죠.
0: 데까지는 해볼게.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5: 그래.
0: 좋겠어.
5: 알았어. 끊어.
0: 뿅.
1: 밥통이에게 무엇이 최선일까 늘 고민인데요.
0: 또 밥통이가 어떤 환경에서 그 피부가 또안 좋게 될지 모르니 차라리 본가에서 케어를 받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그건 또 다시 분리불안 교육의 원점이 되는 거여서 방음부스 버리고 이 공간에서 짖지 않고 편하게 자고 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1: 매일 저녁엔 운동도 하는데요. 어유, 잘하네. 운동 끝나고 공놀이까지? 진짜 에너지가 넘치네요. 그렇게 무한 반복 끝에
0: 1시 16분이야, 통이야. 오빠 이제 자자, 통이도 안 자.
1: 지친 엄마가 강제 종료.
0: 1시야, 밥통. 1시야. 내가 못 자잖아, 오빠 지금.
6: 그러면 자.
1: 새벽 2시가 돼서야 잠이 드는데요. 밥통아, 잘 자.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고. 다음날 아침.
3: 가자, 가자. 계속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
7: 어디 외출하시나 봐요?
0: 아, 외출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오후 출근이어가지고 제가 학교 갔다가 오빠는 이제 밥통이랑 같이 러닝하러 가려고요.
1: 밥통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건데요. 어휴, 밥통이는 차에서도 얌전하네. 집에서 직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
0: 내일 다녀올게. 아빠 데카 이제.
7: 아빠 일로.
0: 응, 엄마 갔다 올게.
8: 엄마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마요.
1: 일부러 빨리 사라지는 엄마 보호자. 밥통아, 괜찮아. 엄마 이따 올 거야. 위험해!
6: 처음에는 창문을 열자마자 뛰쳐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하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1: 아빠가 오후 출근하는 날은 밥통이랑 같이 공원을 달리는데요. 와, 둘다잘 뛰네. 3.5km를 달린다니 대단한데요.
9: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좀 지치면은 애가 좀덜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확실히 일반적인 산책을 했을 때보다는 집에서 약간 살짝 지쳐있는 게 보여요.

0: 이렇게 달리다 보니 밥통이 체력이 더 좋아졌대요. 하지만 이제 아빠도 출근할 시간.
1: 매번 붕대 감을 때마다 밥통이 표정이 안 좋아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죠.
0: 엄마가 올 때까지 방음부스에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네카라로 완전 무장. 불편해도 조금만 참자.
1: 하우스. 옳지.
0: 더 늦기 전에 출근하는 아빠 보호자. 아이고, 문을 부술 기세인데요. 밥통아, 조금만 참아. 5분도 혼자 둘 수 없는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2: 방음부스를 사용하는 것도 너무 미안해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 남겨진 시간이 한 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밥통이는 이 긴 시간에 살면서 한 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했던 적이 없잖아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자유시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3: 솔쌤, 도와주실 거죠?
0: 밥통이 사연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너가 밥통이구나.
2: 인생.
5: 밥통아.
4: 나이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2: 네. 추정 나이로 지금 10살, 11살 정도 돼요.
4: 근데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요?
2: 네, 저희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시켜가지고. 네. 엄청 튼튼해요.
5: 형, 일로 와봐.
4: 와, 장난 아니네, 진짜.
2: 푸들 치고는 좀 많은 편이야.
4: 뒷다리 근육이 진짜.
2: 형이야, 칭찬받았다.
6: 칭찬받았어.
2: 형, 칭찬받았어. 운동한 돌아.
4: 몸매도 너무 좋고요.
2: 네.
4: 근육 장난 아니다. 너 산책 진짜 열심히 하나 보구나.
0: 이빨 건강은 어떨까요?
7: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빨 관리 매일 해주시는 것 같은데?
2: 네.
7: 피부도 처음에 안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데 다 염증이 있었던 곳이었을 거예요.
2: 이게
7: 지금
2: 네, 이렇게 그
7: 진한 털 나오는데 다 염증이 있었던 데일 거예요.
2: 아.
7: 그래서 아주 잘 관리해주시고 계신다. 우리 분리불안만 잘 해결하면, 네,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질 것 같다.
3: 설쌤만 믿을게요. 잘 부탁드려요.
4: 제가 이걸 좀 보고 싶었는데.
2: 네.
4: 이거구나. 이런 네. 게 이렇게 제작돼서 나오는구나.
2: 네. 이제 지진 민원이 심한 집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4: 지진 민원이 심해서 만든 거 이해는 가는데.
2: 네.
4: 이거 하면 더 심해져요.
2: 네. 더 심해졌더라고요. 좀 탈출 네. 행동이 더 심해졌어요.
4: 네. 방탈출에 방 하나 더 늘어난 거거든요.
2: 아.
0: 현관보다 방음부스에서 더 심각했던 탈출 행동과 파괴 행동. 그런데도 방음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2: 유치원이나 펫시터를 무조건 이용하는데 펫시터를 저희가 한 번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4: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2: 이물 사고가 좀 있었는데 핸드폰을 하셔가지고 밥통이가 산책 중에 복숭아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4: 네.
2: 그게 장에 박혀가지고 기절 직전에 수술, 응급수술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0: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 회복에도 한 달이나 걸렸는데요.
2: 그러면 유치원을 등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등원을 시켜줄 수 없으니까 오빠가 오전 출근일 때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있게 되면 6시간 정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4: 6시간?
2: 네, 그래서
4: 꽤 오래 있긴 하네요.
2: 네.
4: 그래서
2: 어떻게든 여기 밖에서 혼자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저희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7: 사람보다 얘네들이 청각이 훨씬 좋다 보니까
2: 네.
7: 바깥 소리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휴식을 못 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분리불안에는 더 나쁘다.
2: 네. 버리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4: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네, 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0: 설쌤도 이런 건 처음 보시죠? 아이를 향한 보호자의 애정으로 완성된 자료집인데요.
2: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그 분리불안 약물 좀 검색해서 알아보고
4: 네.
2: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좀 찾아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
4: 대단한데? 이거 웬만한 훈련사보다 나은데요?

0: 정말 간절해가지고.
1: 네. 지금 분리불안 원인 가장 먼저 뭐일 것 같으세요?
0: 일단 흥분도가 되게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보호소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입양이 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지나가는데 자기는 철장 안에만 계속 갇혀 있으니까 그로 인한 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분리불안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내가 한번 가족이나 무리가 생기고 나면 그 무리와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하는 기질, 그러니까 조금 더 독립적인 기질과 의존적인 기질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존적인 기질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분리불안의 스위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스위치가 되게 예민하게 잘 켜지게 하는 또 어렸을 적의 경험들이 있어요. 모경과 너무 일찍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적에 내 무리와 신뢰감 있고 안정적인 경험을 많이 못 해본 애들. 그러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면 이 입장에선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분리불안의 이 스위치를 더 예민하게 켜지게 하는 요소고, 이걸 쫙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0: 네.
1: 보호자님 MBTI 가장 마지막이 어떻게 되세요?
0: J예요.
1: 네, 딱 봐도 알아요. 네, J예요. 분리불안 가진 애들은 J예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 스케줄표를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 왔기 때문에 내 머릿속의 계획표에는 혼자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는 힘든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강박적인 것도 있고, 제가 영상 봤을 때 벨크로독 증상이 있어요.
0: 아, 그게 뭐예요?
1: 벨크로독. 항상 붙어 다녀요.
0: 아, 맞아요. 항상 붙어 다녀요.
1: 보호자한테 벨크로처럼 딱 붙어서 계속 붙어 다니려고 해요. 이거 밀어내면 더 심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얘는 더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더 심해지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안해해요?
2: 불안해하지 않아요.
1: 지금 보면 잘 있다가 나가시면, 나가실 때까지 괜찮아요.
0: 어, 맞아요.
1: 근데 이제 나갔을 때 시작돼요. 근데 보통의 좀 아이들은 보호자가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 교육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아니면 산책을 많이 나가서 저희가 나가는 준비를 좀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3: 지금 방음부스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은 발에 붕대를 감아야 되다 보니까, 상처 때문에 붕대를 꺼내면 불안이 시작.
1: 그렇겠지.
3: 떨긴 해요. 약간 좀, 아, 나 방음부스 들어가는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컨트롤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이게 꼭 불안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불안 플러스 좌절감도 있어서 더 크게 지금 터지는. 이제 혼자 있는 게 쉽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되게 심해요. 공황까지 올 정도예요. 그래서 약이 필요한 거예요.
0: 과호흡이 항상 오더라고요.
1: 네, 이게 공황까지 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쓴다라는 건 우리 편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게 우리 편하자는 거예요.
0: 아, 맞아요.
1: 방음부스가. 네. 우리 사람들이 편하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자. 그가 방음부스고, 불안을 낮춰주는 그 용량을 잘 찾아서 약을 먹이고 외출하는 게 연습인 거예요.
4: 문제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는 건데요.
0: 밥통이가 먹었던 약이 문제가, 그 아이가 되게 많이 그냥
1: 처지긴 했어요.
0: 네, 처지고 산책을 하는데 후각추구를 전혀 하지 않아가지고 자극을 아예 느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부작용으로 보아가지고.
1: 부작용이죠. 그거는 부작용이고.
0: 네.
1: 그 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기적으로 분리불안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0: 아, 이벤트성으로.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출하기 한두 시간 전. 그때 이제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낮춰주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고, 매일 데일리 베이스로 막 이렇게,
0: 아,
1: 처방을 하지는 않아요.
0: 그래서 밥통이가 많이 처지게.
1: 그렇죠.
0: 되는.
1: 그러니까 매일 먹게 되면 매일 처지는 거예요.
0: 아.
1: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외출 전에만 약 먹고 나가기. 우황청심환처럼 단시효성 항불안제들을, 네, 외출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만 먹고, 외출이 없는 날에도 매일 먹는 약을

0: 데일리로 약간의 치료적인 목적을 가진 약을 꾸준하게 먹으면서 외출 전에 외출 전 약도 같이 먹는. 근데 밥통이는 후자의 방법을 써야 돼.
1: 문제의 방음 부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저층에 중문이 없잖아요.
2: 네, 맞아요. 중문이 없어요.
0: 그런 집에는 안 버리고 얘 집으로 굳이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불안 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소리민감증 있는 아이들의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저거는 정말 좋은 거다. 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리 안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분리불안은 따로 해결하고.
2: 아, 네. 저기는 휴식 공간으로 이제 보호자가 외출했을 때는 거실에서 신나게 놀 수 있고.
0: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번 외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2: 네.
0: 우선은 옷을 한번 입혀볼 거예요.
2: 네.
0: 이 옷은 상체를 압박하는 옷인데, 이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상체가 압박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흥분도가 조금 낮아진다거나 불안이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특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2: 실제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 20kg 되는 담요를 덮기도 해요.
0: 좀 무거운 담요들 네. 덮어주고.
2: 네, 중량 담요라고 해가지고.
1: 평소에 옷 입는 걸 좋아하는 밥통이 새 옷도 마음에 들까요?
0: 처음에 좀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2: 이게 뭐지?
0: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당겨주라고. 저 많은 분들이 너무 널널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꾸 어색해.
3: 털 때만 있어.
0: 봐봐요. 털 때. 얘 이렇게 날씬한 애였어.
2: 뭐 날씬하구나.
0: 네. 밥통이 뇌 안에서 운전자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브레이크 역할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 전에는 네. 운전자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만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하는 약도 같이 먹어보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박았어요.
2: 오, 되게 새로운 방법 처음 봤어요.
0: 이렇게 해도 잘 먹어요?
4: 먹어볼까? 이건 한입거리죠.
2: 너무 빨리 끝나서 똥이야.
1: 분리불안 교육 첫걸음.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0: 여기서 줄 거예요.
2: 네.
0: 그리고 조금 먹는 모습 보이면 네. 우선 중문까지만 가볼게요.
2: 아, 네. 네. 통이야, 이리 와봐. 통이 앉아. 옳지. 자.
0: 문 이렇게 덜컥덜컥 소리 한 번만 내볼게요. 그 문만, 중문만. 네. 네, 들어와서 뺏어보실게요.
1: 이 간식은 혼자 있을 때만 주는 거죠.
0: 네. 잠시만 다시 기다렸다가
2: 앉아.
0: 네, 주세요.
2: 다시 문
0: 네.
2: 쪽으로 가.
0: 네, 다시 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 직접 열지 마시고 저 현관문만 이렇게 덜컥 소리가 나게만 한번 해볼까요? 네, 돌아와서 뺏어볼게요.
1: 엄마보다 간식에 집중하도록 하는 건데요. 네,
0: 계속 반복해볼게요. 이제 문 한 번만. 잠깐만요.
2: 네.
0: 기다려보실게요. 다시 먹을 때 해야 돼요.
4: 느낌이 쎄한데.
0: 얘가 이런 거 반복하면 눈치가 빠른 아이라서. 네, 뺏진 않을게요. 네. 자기 먹게 해줄게요.
2: 지키려고 한다.
0: 네.
1: 이제 더 편한 자리를 찾아줍니다.
2: 올라가.
1: 간식을 주고 엄마는 나가보는데요. 밥통아, 웬일이야? 엄마보다 간식이 더 좋아진 거야?
0: 오, 좋아. 네, 들어오세요. 아직 아예 다 닫지 말고.
1: 맛있는 간식은 엄마가 없을 때만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0: 쇼파 괜찮네요. 쇼파가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두 분 이제 같이 나가보죠. 네, 같이 가보자.
5: 밥통아, 엄마랑 아빠 다 나간다. 너 진짜 안 따라갈 거야? 세상에, 이런 모습 처음이야.
0: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선 지금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도 돼요.
2: 뭐야? 제가 웬일이야?
0: 저 있어서 우선은 네.
5: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6: 두 분 먼저 나가보실까요? 제가 남아있어 볼게요.
5: 밥통아, 갑자기 왜 그래?
6: 알긴 안
5: 산책 가는 거 아니야.
6: 남아있어 볼게요. 네. 두 분 먼저 나가보실까요?
4: 왜 나만 두고 가요?
5: 그래, 밥통아. 설쌤한테 놀아달라고 해. 아니야. 엄마, 아빠 기다릴 거야.
1: 이럴 때 편하게 쉴 자리를 마련해주면 도움이 된대요. 밥통이도 이 자리가 마음에 드는구나. 어? 오, 그렇지. 좋아. 그렇게 쉬면 되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밖에서 관찰 중인데요.
3: 뭐 아직은 설성이 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어떠세요? 약 먹고 지금 통의 반응 보시는 느낌이?
2: 원래는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흥분도가 좀 높은 편인데 지금 밥통이가 되게 차분하게 엎드려 있는 걸 하는 거 보면은 약이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설샘이 나오고 나서 정말 문제 행동이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샘 움직였는데 그대로 엎드려 있어요.
1: 그대로 푹 쉬면 되는데 아, 왜 이러나.
4: 혼자 있기 싫단 말이에요.
7: 지금 서 있잖아요. 네. 저희 목표는 앉아야 돼요. 앉기만 해도 돼요. 첫날 목표는. 가장 좋은 건 엎드리는 거고.
2: 근데 밥통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그러니까. 처음 봐요.
7: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용량이 지금 이 텐션으로 다칠 것 같진 않아서.
2: 네.
7: 좋아.
2: 우와.
7: 그냥 하품 정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시그널로 하품 정도만 나타나는 건.
2: 지금 가장 좋아진 거는 바로 짖지 않아요.
7: 네. 상황 판단을 좀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포기라는 게 조금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2: 저도. 실제로
8: 계속. 제발.
7: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아직 울긴 하는데.
9: 알겠습니다. 아직이야.
2: 그래도 안 되는 거 처음 봤어.
7: 제가 원래 첫 번째 목표가 파괴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번 긁다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2: 맞아. 저희가 좀 더 노력할게요.
7: 아니에요. 지금은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했던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예요.
9: 너무 얌전하다.
2: 너무 좋아졌어요.
7: 근데 이제 이 정도로만 유지되면 민원도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2: 네,
7: 이 정도로만
2: 맞아요.
7: 유지되면.
2: 원래는 쉬지 않고 짖었으니까.
1: 솔루션 전보다 차분해진 밥통이. 탈출 행동이 사라졌고요. 짖는 횟수와 크기도 확 줄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7: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아주 큰 희망을 봤어요.
2: 저도요.
7: 되게 힘든 케이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선은 제가 아까 우리 시도하기 전에 말했던 거 우선 파괴 행동이 없는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2: 네,
7: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밥통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7: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었고
2: 사실 방음 부스를 드린 게 밥통이가 워낙 청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청각 자극이 좀 줄어들면은 더 분리불안이 낮아질 줄 알고
7: 아니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2: 사실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밥통이한테 더 좋은 솔루션을 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한데 선생님 덕분에 밥통이가 남은 전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7: 방송 끝나고도?
2: 네.
7: 끝까지 잘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7: 네, 고생하셨어요.
2: 네.
7: 너도 고생했어.
2: 아이고, 졸려.
1: 밥통아, 그동안 힘들었지? 이젠 다치지 말고 울지 않기 약속하는 거야. 밥통이 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0: 형이 엄마 아빠 나갔다 올게.
1: 방음 부스 대신 방석 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밥통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10: 이제 쉴 거야 혼자서?
1: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방음 부스 대신 예쁜 새 집도 생겼대요. 이제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내고 꽃길만 걷자.

0: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1: 이어서 AI 드라마 구할 수업이 방송됩니다.

0: shot!
1: Take the shot!
2: 머리 터지겠는데요?
3: 반갑드려요.
2: 어이 무겁네.
3: 한번 보시고
4: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5: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6: 안녕하세요.
4: 자,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7: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8: 그러면 우리 동네 해운마을 아주 그냥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포지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Yeah!

0: horses.
1: Come on. Come on.
0: Indian horses.
1: Come on, God damn it.

0: успелся.
1: Рекс, съм ти да мъча.
0: Сега е тежко.
2: Време кренати.

마지막 날 내

seconds.

히디테,

Yeah.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찍이네. 와.
2: 이야.
3: 그사람 걸어 들어간 일본인을 위협한 계획이죠.
4: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4: 저 뭐야? 북한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0: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1: 아유, 볼이 터지겠는데요?
2: 반갑드려요.
1: 어이, 무겁네.
2: 하나 한번 보시고.
3: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4: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5: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6: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7: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아주 그냥.

0: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와, 앵마를 타고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3: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2: 내가 챙기라고 한 건?
1: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3: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현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김태진과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력. 비가 과하게 때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끝내지 못하고 꾸물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완벽주의자가 왜 어떻게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벽주의자신가요? 뭐 보통 선병 어깨 마시죠? 손가락을 펴주시고요. 그중에 제가 지금 다섯 개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되시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 실수를 할까봐 늘 걱정한다. 해당되신 분 접어주세요. 두 번째, 나는 항상 철저하게 정리정돈을 한다. 세 번째 갑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랐다. 네 번째, 성취 욕구가 높고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이 높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거 잘한 행동인지 제대로 했는지 항상 의심한다. 몇 개나 해당됩니까? 만약에 다섯 개 다 해당되신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완벽주의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네 개 이상 이렇게 손을 접으신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도 두 가지의 분명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준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개인적 기준을 설정한다. 이게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늘 접근하려고 하고 성취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하고 조금 다른데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첫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염려하는 특성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이면서 일을 미루게 됩니다. 마감 시간 직전까지 시간을 다 소진한 후에야 뭔가 떠밀리듯 일을 하고 어떤 결과물로 제출을 한 다음에도 뭔가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각자의 높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 완벽한 걸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완벽주의는 특히 경쟁을 권하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 중에서 나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53.62%라고 하는데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을 자기 계획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 말을 하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완벽한 계획에는 일상생활도 있고, 그다음 내가 해야 되는 일, 대인관계, 심지어 여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계획 짜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인지적인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부터 다 포함해야 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정작 중요한 일들은 이걸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걸 할 때쯤 되면 힘이 다 빠지는 소진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 성취 욕구가 아주 강하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잘해야 되고 또 해야 하는 일도 이 모두를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약한 건 뭐냐면 내가 업무를 완벽하게 못하게 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나의 완벽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자기 비난을 자꾸 하고 자신한테 화살을 쏘게 되면은 점점 불안해지고 나는 문제가 많고 이런 쪽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이 또한 이 디테일의 지옥에 잘 빠집니다. 어떤 일을 할때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도 필요 이상으로 또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집착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죠. 열심히 했지만 뭔가 빈틈이나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만족할 만큼 이렇게 완벽한 구상이 잘 잡히지 않고 그런데 데드라인이 자꾸 다가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과제를 내가 해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통제를 잘 못해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느끼게 되면은 일을 진행을 못 시키고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과제의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또 해야 할 일이 과제가 양이 아주 많다면 점점 일을 미룰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완벽주의자의 딜레마는 막상 중요한 기한 내 일을 자체를 완수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전혀 통제감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통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일은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디테일과 기한을 맞추는 것이 두 개가 양립하지 못했던 경험이 자꾸 많아진다면 현실적으로는 이둘 중에 어느 쪽의 통제권을 내가 우선 확보할지 결국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완벽주의 성향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들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란 거죠. 사회적인 기대 모델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하는 가족들, 즉 가족력이 어떻게 되는가, 가족의 히스토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일을 잘할 때마다 오, 넌 정말 잘해, 우리 집의 기둥이야, 정말 최고야 이런 칭찬을 자주 듣고 자랐다면 반대로 내가 칭찬을 못 받게 될 때는 오히려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칭찬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애를 쓰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나는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신의 가치감이 상당히 부모님의 평가에 매달리게 되는 조건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로 인한 구물거림의 또 다른 축인 잘해야만 한다는 목소리 그 출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분이 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배우자 상사분과 같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의 기대를 지금 맞추기 위해서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결국은 잘 못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을 시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일을 미루게 되죠.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언어, 셀프 토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셀프 토크는 잘 해야만 한다, 슈드인 거죠. 그런데 이잘 해야만 한다라는 말 대신에 잘하고 싶다, 잘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마이너스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또 타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떠나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중도 잘안 되고 진도도 안 나가면서 그러나 일은 안 하고 있고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느낌이라면 제가 제안하는 팁은 이겁니다. 100%또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120% 이걸 해내려고 하는데 100%가 아니라 70%만 하세요. 완벽주의자들은 보통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을 정할 때 상향 비교를 합니다. 즉,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준거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아직도 부족해. 저거를 충분히 더 해야 돼. 아니, 그런데 그동안 그 분야에서 그걸 업으로 삼고 있거나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조금 낮춰서 의식적으로 한70% 정도를 먼저 한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100%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에서 나온 연구를 보니까요, 과연 최고 경영자들은 100% 계획한 거를 다 하고 있는가? 완벽하게 계획을 컨트롤 하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고 경영자들도 실제 일하는 시간 중에 3분의 1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계획한 일을 했지만 3분의 1 정도는 유연하게 다른 일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계획은 최대 절반 정도까지만 느슨하게 세우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채워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의 완성도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쏟고 완벽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래야 할 것만 같아서 혹은 그러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애석하게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많지만 완벽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완벽주의적인 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하나의 중요한 강점이 될수 있어요. 다만,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봐, 특히 이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많은 양가 감정,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만 걷어내시게 되면,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 성향 자체가 자기 향상, 성장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고통받는 완벽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계획이 성공하면 축하하세요. 그리고 계획이 실패하면 조정하세요. 계획을 하되 잘안 되면 그냥 다음 일어나는 일에 잘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교수로 있는 이희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사에서 용두사미 유형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시작은 웅대하지만 중도 포기가 잦고 가진 이유로 늘 마무리는 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서 신나게 일을 추진합니다. 일도 벌리고요. 하지만 그 열정을 지속하거나 이럴 때 보면 점점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끝을 내지 못해서 마무리는 딴 사람이 차출돼서 수습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들은 왜 처음에 남들의 몇 배로 불타오르지만 꾸준히 지속하기와 끝맺기를 유독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근데 심장이 동거르지 않아서 이 시작과 포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격지구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인생은 정말 소중하죠. 따라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부귀 영화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 흐르듯 살면서 소소한 행복만 누리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금세 귀찮아하면서 이를 미룹니다.

근데 그러면 난왜 이렇게 끈기가 부족하고 산만한 거지? 자책감도 들죠. 하지만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재미에 반응하는 기분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유지하는 단계에 와서 이 지루함을 참는 데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 결과로 일을 미루곤 합니다. 작심삼일이 되기 쉽죠. 열정이 금방 사그러들거나 어찌어찌해서 작심삼일은 넘겨도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구간을 만나게 되거나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될일 같은 거가 생기게 되면 아, 나 못하겠다.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겁니다. 이 작심삼일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래 어떤 일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어 하는데 우리 몸의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나는 아드레날린이 있고요. 하나는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거든요.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좀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코르티솔은 나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두 개가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지속시간은 약 사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3일 하고 나면 가라앉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사흘만 딱 지나면 이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 자체가 더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변에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작심 후에 나흘째부터 시작되는 이 지루함을 잘 견딥니다. 그리고 일을 미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의 기질을 알아보는 기질 성격 검사, TCI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표가 인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때 중요한 요인입니다. 인내력이란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작한 일을 계속 지속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는데 작심삼일의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내력이 일부는 타고난 기질에 속하지만 훈련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게 자극추구 성향 자체는 개인이 타고난 기질이거든요. 자극추구 성향 자체는 타고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 같은 거를 보면 아주 잘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을 아예 안 먹거든요. 사람은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거기에 다가가느냐 이 성향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질 자체인 자극 추구 성향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후천적으로 훈련이 가능한 인내력을 개발하게 되면 자극 자체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잘 반응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자극 추구 성향인가 궁금하신 분 계시죠? 그렇다면 자극 추구 성향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극 추구 성향에는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스릴을 느끼려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위험한 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이 금기로 하는 걸 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음주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 아슬아슬한 성생활을 한다든지 뭐 파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통상적인 규범은 깨뜨리고 그런 걸 따라가기 싫어하죠.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늘 신제품 나오면 늘 사야 되죠. 또 새롭게 떠오를 핫플레이스 꼭 가봐야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극추구 성향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권태 이런 거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틀에 박힌 일 싫어하고요. 반복되는 일 하기 싫어요. 그럼 하면은 조미수시고 견디질 못합니다. 또 권태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일반적인 그런 회사 생활 같은 거는 상당히 지루해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이 정도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개인차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한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을 다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중에 한두 가지 가질 수도 있고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 정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릴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도 좋아하지만 나는 금기는 어기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뭔가 내가 새로운 스포츠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즉 사람마다 만족감을 느끼는 최적의 지점은 다릅니다. 나와 잘 맞는 적정 수준의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분들이 자꾸 새로운 유혹에 빠지고 일을 시작할 때 다짐을 어기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시도는 많이 하고 포기도 많이

아니하고 시도와 포기를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우선 자극축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하는 권태감이라는 게 있는데 권태감을 내가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이걸 피하면서 은근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 입장에서는 일을 미루고 중지한 셈이 됐지만 내가 새롭게 다른 일을 하면서 나는 재출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초조감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아, 그래도 뭔가 하긴 했어.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하기 싫었던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강력한 이점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이게 내 길이 아닌 거야.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는 건 아닐까? 아이고, 뭔가 일에 몰입해서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부러워.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게임을 예를 들어보면, 한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레벨업을 하려면은요, 중간에 비슷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지겹게 나무만 때려야 될 때도 있고, 당근만 계속 키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반복하는 거 지루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짜릿짜릿하지 않다고 해서, 과연 그 시간이 헛된 그런 시간일까요? 내가 지루함을 참고 내가 어떤 수준을 달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레벨업이 되니까 말입니다. 나라는 캐릭터를 키우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런 의식적인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동을 잘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학습과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실제로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S자 모양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낯선 정보들을 받아들이느라 습득 속도가 느리지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습득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마침내 숙달 수준에 가까운 안정적인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어떤 목표를 숙달하려면 일을 시작할 때그 초반부의 느린 단계라고 하는 그 관문, 이 느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걸 잘 견뎌야지만 그 다음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이 급성장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 뭔가 나는 그냥 한 번에 몰입할 수 있어. 이런 환상을 가지는 것은 사실 허구에 불과합니다. 성공의 중요한 관건은 이 느린 그 변화의 시간, 이거를 내가 잘 견디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아, 재미없어. 아, 이게 그만둘 때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성공에 이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쉽고 빠른 길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작했다가 미뤘다가 시작했다 포기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분 전환만 될뿐 결국 성장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프로젝트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때 기억하세요. 성장 자체는 S자로 처음에 천천히 가는 느린 구간이 있다는 거, 이 구간을 넘어가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칙센트미아이에 의하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분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건강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처럼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등반의 핵심은 낙석과 같은 객관적인 위험을 최대한 피하고 엄격한 훈련,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 주관적인 위험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어려움 속에서 내가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자극추구의 핵심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기여하고 있다, 내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아,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 뭔가가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분들은 주어지는 자극에 반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찾아내는 적극성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과 자원을 투자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익숙함에 완주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호기심과 도전정신 이런 거를 갖고 있죠. 이런 건 장점입니다. 도전을 내가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할 기회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건 새로운 행동이 활성화된 후에 자동으로 재미가 유지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데 있습니다. 행동 활성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중요한 관건은 결국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자율주행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지원해주는 무료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스스로 페달을 밟아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레벨업은 S자 곡선을 따른다로 하겠습니다.

0: 시기네. 와.
1: 이야.
2: Зардан көрө турган биздин ыйык тутан жерибиз келди.
3: Не маҗима курин жижон иккан ге. Отто химаны сенгинин катыо. Пенчане мүрөнгө иттаго дөрөкөдүнө. Тото буйна буйна буйна. То моё. Тутан жоңсунуро өмнүн гилдо мандыра. Кыскажи кагысында.
4: 이리 오너라!
1: 어? 우와!
4: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1: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5: 반갑드려요!
1: 아유, 무겁네!
5: 한번 보시고!
6: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7: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8: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9: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10: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자고.

0: 폭넓은 지식과 예술의 집합. EBS 교양 프로그램. 진정한 집의 의미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건축탐구 집. 전 국민의 취미가 과학이 되는 날까지. 취미는 과학. 다양한 뮤지션들의 생동감 있는 라이브. 스페이스 공감.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EBS.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0: 한반도의 중추 태백산맥. 그 한가운데 설악산이 솟아있습니다. 사시사철 철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찾아가는 곳. 산 아래 한옥의 정취와
1: 미천골, 자연과 풍경과 바람소리, 물소리, 특히 역사적인 이야기도 같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0: 낭만 캠핑은 범인하죠. 그 아름답고 행복한 길을 떠나보시죠. 설악산의 자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땅 양양. 오늘은 그곳에 숨겨진 풍경 속을 찾아갑니다. 백두대간 중심부. 수많은 봉우리를 거느리고 서 있는 설악산. 그중 내설악과 남설악의 경계인 한계령, 즉 오색령은 과거 양양에서 인재로 소금, 생필품 등을 운송하던 고갯길이죠. 지금은 자연이 빚은 절경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고 쉬어가는 관광 명소. 그 오색령을 넘어 주정골로 향합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양양에 있는 관동산악회 소속으로 주정골 산행지를 선택했습니다. 남설악은 산봉우리는 좀 웅장하면서도 산 계곡은 아기자기한 면이 있고요. 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가을철 되면 단풍이 수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0: 오늘의 코스는 오색 약수터에서 시작해 성국사를 거쳐 용서 폭포로 가는데요. 등산로 초입에 들어서게 되는 무장의 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죠. 한 20번 걷다 보면 돌 계단이 나오는데 그곳의 첫 번째 목적지 성국사가 있습니다. 이 작은 사찰의 원래 이름은 오색석사. 오색 약수의 유래가 된 곳이죠.
2: 아, 좋다. 시원하다.
4: 절은 성국사라는 절인데요. 흘림골 입구에서 올라오면은 볼 수 있고요. 성국사 앞쪽에 보이는 3층 석탑은 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0: 산사를 지키고 있는 3층 석탑은 보물.

0: 제497호. 통일신라시대 이후 한동안 폐사로 있던 사찰은 최근 임법당을 세우며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풍화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성국사. 그것을 감싼 봉우리들이 걷는 발걸음 앞에 또 하나의 멋들어진 풍경을 내놓습니다. 오랜 세월 빚어져 오묘한 형상을 한 바위들. 덕분에 철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길은 남설악의 백미라죠. 와, 가을엔 꼭 와보러야겠어요. 거대한 바위가 버티고 있는 계곡 사이 투명하게 흐르는 물이 청량감을 더하는데 여기가 바로 선녀탕입니다. 밝은 달밤에 선녀들이 내려와 날개옷을 만석 위에 벗어놓고 목욕했다는 전설의 그곳. 선녀는 온데간데 없지만 등산객은 잠시 쉬었다 갑니다. 자, 선녀탕을 지나 금강문을 만났습니다.
1: 와, 열나라 산대.
0: 좁은 문은 마치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진 관문 같은데요.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에 오른 순간 설악산 주전거리에 깊고 웅장한 산세가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 길의 하이라이트인 용서폭포가 보이죠. 천년 묵은 이무기 부부가 살았다는 그야말로 전설의 폭포. 기세 넘치는 모습이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는 이곳에 그대로 남아 바위와 폭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산행의 마무리는 역시 그렇죠, 맛집 행이죠.
1: 안녕하세요.
0: 정겨운 밥상을 찾는 손님들에게 손맛 제대로 선보이는 이곳. 매일 아침 직접 채취한 산나물 무침과 맛깔스러운 각종 밑반찬이 한맛 살릴 준비를 하고 여기에 시원한 물김치까지.
2: 이건 저희 시그니처 메뉴 물김치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배, 마늘, 양파를 많이 갈아 넣어서 단맛이 있고 시원해요.
0: 계속 리필하게 만든다네요. 그리고 지금 이 집에 또 다른 비밀 병기 출동. 요통에 물로 밥을 하면 집 나간 입맛 다시 돌아와 단맛 살린다는데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3: 네, 이거는 필레에 있는 필레 약수입니다. 아, 이 물로 밥을 지으면 밥이 노란색에서 파란색 티를 내고요. 이 약수물에는 철분이 많아서 밥이 찰지고 소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0: 약수로 지은 밥이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잠깐 기다리면서 다른 요리는 뭐가 나가나 보시죠. 향긋한 더덕과 노릇한 황태가 만난 더덕 황태 구이와 가게 일대 주인장이 즉석에서 부친 구수한 메밀전까지. 봄이 담기고 영양이 가득한 푸짐한 한상 차림 완성됐습니다. 이제 주인공도 나갈 준비 끝. 갓 지은 약수 돌솥밥도 대령이요. 드디어 음식을 맛볼 차례입니다. 제일 먼저 눈이 가는 삼삼한 산나물 무침과
4: 색깔도 노릇스름하죠.
0: 약수 돌솥밥.
5: 그렇구나.
6: 색깔이 그렇네요.
7: 약수물로 해서 그렇대요. 밥이 찰지고 맛있어요.
0: 말 그대로 밥맛.

0: 꿀맛이랍니다. 뭐 바쁘니 계십니까?
1: 반찬이 여러 가지구만.
0: 하하, 반찬에도 자꾸 손이 가는데요.
2: 맛도 푸짐하고 향도 좋고 김나물 향이 무슨 나네요.
0: 고추장 든든히 한 끼 채웁니다. 이 집의 손맛은 시어머니 40년에 며느리 10년 총 50년을 이어온 맛이랍니다.
3: 옛날부터 여기서 계속
4: 여기서만 있어요. 오색이서만
3: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오색이라는 데를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엄청 멀다, 정말 시골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아 산촌 며느리 그러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래서 정으로
0: 정부처 산이 고향이 되더랍니다. 오색 주종거래 자랑 하나 늘었네요. 설악산 자락이 내려와 만난 너른 들판. 그곳에 풍광 좋은 곳에 멋스러운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엔 어떤 이들이 살까요? 가만히 들어가 보니 금실 좋아 보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5: 아, 이런 거 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6: 아 근데 잘라보면 살아있어. 저 밑에서 지금 다 올라잖아. 올해는 더 많이 필 것 같아 작년보다.
0: 부부에게 각별한 집.
7: 이제 남편이 한옥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의 집만 짓다가 이제 저희 집도 지어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만송제를 짓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 집이 이제 저희만 두 부부만 즐기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즐기고 싶어서 한옥 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0: 한옥 목수인 남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완성했다죠.
8: 이 집은 이제 한 10년 전쯤에 남의 집만 짓다가 이제 저희 집을 한번 지어보자고 해서 시작한 건데 이 집에는 거의 모든 가구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 뭐 탁자나 특히나 소파도 한번 원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잘 말린 나무로 특히나 이런 거 보면 술은 집사람이 놓고 저는 이제 거치대로 이렇게 봉이나 이런 거를 깎아서 이런 거 제 손으로 했습니다. 이런 찬장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도 제 손으로 만들었는데 요 문 여는 소리 이런 소리가 참 재밌어요. 들어르르
0: 남편의 손끝과 아내의 솜씨가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네요.
7: 이 한옥은 이제 나무와 황토벽돌과 한지도배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친환경 숙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좋고 그다음에 나무가 주는 그 따뜻함이 있어요. 느낌이 그럴 때 이제 좀 마음의 안정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0: 할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 3대째 한옥 목수의 길을 걷고 있는 이병진 씨.
5: 지금 생각해보면 한옥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무를 만지는 일이라든가 처음에 설계할 때 가슴 설레고 다 만들어놨을 때 그 성취감은 뭐 어떤 일보다도 성취감만큼은 최고인 것 같아요.
0: 그렇게 하나하나 부부의 손길로 채워간 집이죠.
6: 수선화예요. 노란색인데 너무 예쁘죠. 근데 얘가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화려하게 펴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에요.
0: 하하, 돕겠다고 나선 남편이 사고를 치셨네요.
6: 그거 꽃이라고.
5: 그러니까 날 시키면 안 된다고.
0: 남편은 남편이 잘하는 일을 해야겠죠. 아궁에 불을 지펴 저녁을 맞습니다. 깊어지는 한옥의 운치와 함께 말이죠. 다음 날 바지런히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밤을 안채해서 보낸 손님들인데요. 왜 놀러 나오면 자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좀 더 한옥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어 구경하러 가신답니다. 사랑채로요.
1: 그럼 그럼 그죠 언니.

0: 거까지는 못 봤어.
1: 그지 그지. 눈에
2: 보면 그게 보여. 하늘의 별이 보여.
3: 부부의 애정만큼 진한 소나무 향 배어 있는 숙소.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룻밤 말고 그냥 영영영 살고 싶구만요. 떠나기 전 아쉬움은 한 장의 추억으로 대신합니다.
4: 이게 피고지고 피고진다는 거죠?
5: 감사합니다. 아, 예쁘게 잘 키울게요.
6: 주인님께서 되게 세세하게 예쁘게 꾸며놓으셔서 너무 좋았고, 저는 온돌방에서 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4: 딸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왔는데 우리 사위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집 자체가 너무 분위기도 있고 아주 뭐 사장님이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7: 안에 있는 소품들도 너무 정성이 가득하고 진짜 너무너무 예쁜 집이에요. 그리고 잠도 잘 잤어요. 꿀잠 잤어요.
3: 한옥이 주는 기분 좋은 안락함을 만끽하고 갑니다.
8: 남들은 설악산 가려고 일부러 긴 시간 내서 시간 투자해서 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양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9: 남대천 주변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한계목의 갈대밭이라든가 남대천 건너편에서 설악산 쪽을 보면은 그 경관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양양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부부에게 행복은 바로 여기 이 순간인 듯 싶습니다. 자, 이번엔 설악산 남쪽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숨은 명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1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홍창해라고 합니다. 양양에 많은 비경이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미천골. 자연과 풍경과 바람소리, 물소리, 특히 역사적인 이야기도 같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가면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3: 미천골 자연휴양림 안에 나있는 계곡길. 설악산에서 발원한 계곡 물들이 모여 시원하게 흐릅니다.
10: 그 우리가 미천골 입구에 출발해서 처음 만나는 곳은 설림 원지입니다.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련했던 곳이죠. 이 앞에 흐르는 계곡물이 굉장히 맑고 넓죠. 이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밥을 해서 먹는데 그 쌀을 씻은 물이 여기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천골이고 오늘 처음 가게 되는 곳이 설림원지입니다. 저랑 같이 설림원지로 한번 가보시죠.
3: 신라 선종을 대표하던 선림원이 있던 자리. 한때 대사찰이었던 흔적은 이곳에 남은 몇 점의 유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10: 전형적인 통일 신라시대 양식을 띠고 있는 3층 석탑입니다. 3층 석탑이 굉장히 우아하죠. 저 뒤에 보는 것도 보면 다 보물급 문화재입니다. 이것은 신라 법흥왕 때 세워진 사찰이었는데 10세기경에 산사태와 홍수로 다 매몰됐다고 해요. 그러나 이 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얼마나 큰 선승들이 공부했던 터라는 것을 알게 되죠.
3: 산사태로 역사에서 사라진 절터는 천년이 지난 뒤에야 발굴되기 시작해 복원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모두 네 점이 복원돼 보물로 지정됐답니다.
10: 양양 설림원지 석등입니다. 석등. 여기에 엄청난 큰 절이 있을 때 그때 불을 켜서 밝히던 그런 석등입니다. 정말 귀한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설림원지는 우리 양양의 정말 역사적인 귀한 곳이죠.
3: 균형미가 뛰어나고 세밀한 조각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답니다. 그 뒤로 서 있는 홍각선사 탑비는 선종의 고성 홍각선사의 행적을 기록한

0: 탑비. 천년의 세월을 견딘 손님 원지의 석조들이 조각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미청골 상직 폭포라는 곳에 갑니다. 굉장히 폭포가 길고 정말 멋있는 폭포입니다. 예. 미청골 불바라기 악수 광장에 있는 미청골 정이라는 곳인데요. 앞에 보이는 폭포가 한 70여 메다 되는 굉장히 장벽한 폭포가 있죠. 정자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신선이 되는 느낌입니다.
0: 상직 폭포 최고의 전망대로 향합니다.
1: 이 폭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죠? 한 70여 마다 되는 곳이고
0: 수직으로 길게 흐르는 폭포는 바위와 나무, 맑은 물이 빚어낸 산 속의 비경이네요.
1: 여기 풍경과 어울려서 누구라도 이 정자에 들었으면 시인이 되고 노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멋진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기서 좋은 시를 하나씩 읽고 가면 좋겠습니다.
0: 산광 징 아심. 말 그대로 산의 풍광이 내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소량 가득한 캠핑장입니다. 설악산의 끝자락 동해바다와 만나는 곳에 자리해 있죠. 솔밭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한때 텐트 사이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결 드높은데요. 40년간 이곳을 운영해온 노후 부부는 바쁘다 바쁩니다.
2: 우리 선생님들 저녁에 달래간장 해줄까?
0: 텃밭과 꽃밭을 오가며
2: 요건 수선화, 요건 수국
0: 손수 읽은 것이죠.
2: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둘이서 다 돌 놓고 모양 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40년 동안을. 아, 가족들이 놀러와서 아이들 사진도 찍고 그런 거를 위해서, 캠핑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0: 캠핑하러 온 손님이 꽃 구경도 하고 청계도, 청계알도 구경하면 좋잖아요.
3: 청계알, 청계알.
2: 네 마리가 하나가 안 났네.
0: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즐기라고 만든 것.
2: 보람이라는 것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캠핑 회원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이럴 때가 보람이고 뿌듯하죠.
3: 젊은 아이들이 와서 할아버지 너무 캠핑장이 잘 만들어졌다고 칭찬할 때 너무 또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2: 네. 맞아요.
3: 이것도 화분가를 다 해줘야 되는데
2: 이것도 다 해야 돼 지금.
0: 노부부의 바람대로 저마다 캠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4: 시간과의 싸움이야. 천천히
5: 천천히 구워야지 맛있어.
0: 아하, 불에 뭘 굽나 했는데 맛이 멜로네요. 단 거 좋아할 나이죠.
5: 고마워, 고마워.
0: 그런데 생각처럼 잘 구워지지는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직접 아빠가 나섰습니다. 아빠는 삼겹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겹살 파티가 시작됐는데요. 역시 캠핑은 바비큐죠. 노릇노릇한 삼겹살이 젓가락을 부릅니다. 아빠는 딸부터. 여기도 딸 바보 아빠시네요.
6: 한번 더 주세요. 싫어? 알았어.
4: 저는 이곳은 바닷가인데도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숲 속에 있는 기분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좀 다른 캠핑장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 저희가 첫째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때문에 종종 쉬는 날마다 종종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도 많고요. 맛있는 것도.
0: 땅거미가 지자 캠핑의 밤도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나누는 이 여유로운 시간.
7: 젓가락질 잘해야 될 것 같아. 뭘 신경 써. 어차피 못하는데.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긴장되네요.
8: 긴장할 게 뭐 있어.
7: 몰라.
0: 친구랑 같이

0: 뭘 해도 좋은가 봅니다.
1: 어디서 오셨어요?
2: 속초요.
1: 속초요?
2: 네. 양양으로 캠핑을 가끔 와요. 가까워서. 친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술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바닷가도 보이고, 그리고 나무가 많아서 공기도 좋고, 그리고 캠핑장이 시설이 잘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0: 양양의 싱그러운 솔밭에서 추억 하나 더해 갑니다.

0: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 얘네도 좋고 여행 잘 온 것 같아요. Who
1: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강릉의 장점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도 있고 하니까 산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또 도시에는 또 이런 여러 맛집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4: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3: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5: 축구 뒤에서 불만 잡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6: 안 밀려져요.
7: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8: 자,
3: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9: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10: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11: 무쌍인 게 좀
12: 재미를 보니까
11: 그냥 못생겨서.
9: 아이들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13: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14: 신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0: 은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양양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마음 쉼터 천년 고찰 낙산사. 부지런한 여행객들은 이 기가 막힌 일출도 만날 수 있죠. 거기에 출출한 허기 달래줄 양양 자연의 맛까지.
1: 넌 우리 다리 하나 잡수.
2: 형님 덕분에 내가 잘 먹네 오늘.
3: 불안이가 싹 훑었어요.
4: 이게 남을 따는 사람은 남을 따는 사람 눈에만 보여.
3: 얘는 원추리.
0: 탁 트인 동해바다가 선물하는 다양한 매력. 그 아름다운 풍경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는 현대판 선비를 만날 수 있는 곳.
5: 만백성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고 모두들 건강했으면 해요.
0: 양양의 특별한 멋을 만나봅니다. 양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바다와 산의 매력을 두루 느낄 수 있는 강현면입니다. 탁 트인 바닷가를 품고 있는 이곳은 관동 팔경 중 하나인 낙산사고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문화관광 해설사 김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양양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1번 낙산사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설악산 자락에 천년 고찰 낙산사 꽃이 많이 폈어요. 예쁜 낙산사 될 겁니다. 저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0: 통일 신라 시대에 의상 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낙산사는 그 역사가 1400년 가까이 되는 고찰입니다.
6: 네, 지금 보이시는 곳은 낙산사에서 가장 높은 해수 관음상입니다. 동해바다에서 생업을 하시는 모든 어부들의 안녕을 위해서 1977년도에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0: 높이가 15m에 달하는 거대한 석상, 낙산사의 상징과도 같은 이 관세음 보살은 양양 일대를 덮쳤던 화마를 이겨내며 더욱 유명해졌답니다.
6: 자, 밑에 지금 저분이 걷고 있는 곳이 108 법륜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2005년도 산불 이후에 다시 복원을 할 때 깔았다고 합니다. 화마를 피해 갔습니다. 물론 돌이라 피해 간 것도 있지만 요 일대에서 요 부분은 안 왔답니다.
0: 복전함 밑에 있는 두꺼비는 재물을 불러오는 영험함이 있다고 합니다. 푸른 동해를 굽어보며 바다를 수호하는 해수 관음상을 뒤로 하고 발길을 향한 곳은 낙산사의 중심 법당인 원통 보전입니다. 지난 2005년 화재로 소실됐던 법당. 복원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요.
6: 지금 보시는 곳은요, 원통 보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련함이 낙산사의 가장 중심

0: 법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게 아니라 여기 원통 보존이 바로 중심 법당입니다. 안에 관음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 낙산사에 세 점의 보물 중에 두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 원통 보존으로 향하는 대성문을 지나 관세음보살을 만나러 가는 길. 보물제 499호로 지정된 7층 석담을 지나 법당으로 들어가면 자비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물제 1362호로 지정된 이 불상은 각 부분에 비례가 유려하고 표정이 빼어나다고 평가받는 불교 문화재입니다.
0: 원장, 절에서 이렇게 정각에 담장을 친다는 게 매우 드문 일이죠. 자, 요게 세조 때, 바로 세조의 명에 의해서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볼수 있는 원장을 지금 낙산사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양양의 돌과 전각과 지금 기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한 곳을 경외시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산불이 많다 보니까 세조께서도 산불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원장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낙산사에서 만난 멋또 하나, 해안 정자인 의상대입니다. 과거 의상대사가 좌선 수행을 했다고 알려진 자리가 바로 이곳인데요. 지난 1925년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동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정자를 지은 것이죠. 오래된 소나무를 거느린 의상대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0: 연암 박주원님 64세 마지막 관직 생활을 양양에서 하셨습니다. 양양에서 하시면서 당시 녹봉이 2,000냥이었었는데 12,000냥을 받았다고 하셨답니다. 그 만냥이 여기서 바라다보는 일출, 이것이 만냥의 가히 족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이 여기의 절경은 그야말로 동해안에서 깨어난 일출의 명성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세월을 품은 수려한 절경, 그리고 장엄한 일출.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은 묵객들이 찾아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던 곳. 세상의 평안과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던 부처의 가르침과 그 간절한 염원이 천룡 보찰 낙산사 곳곳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의상대를 지나 바닷가를 따라 걷다 보면 홍련암을 만나게 됩니다. 낙산사를 대표하는 기도처이기도 한 이곳. 낙산사 창관의 모태가 되는 성지인 홍련암은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직접 만난 곳이라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법당마루 밑에 있는 관음구를 통해 출렁이는 바다를 볼수 있는 신비로운 작은 암자. 숱한 사람들이 마음속 염원을 풀어냈던 이곳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낙산사에선 다양한 캠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다 찾는 거예요.
1: 세상에서 번다 했던 마음의 휴식을 찾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
2: 소리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입으로 들어와서 입속에 다 머금고 있습니다. 입속에 차를 머금고 입속에서 불려보기도 하고 온도가 변하고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차려봅니다. 천천히

0: 하나 넘어가도록 조금씩 조금씩 마셔보세요.
1: 살면서 스스로를 느끼는 게잘 없는데, 시점이 잘 자주 까먹는데, 멈추고 자신을 느끼는 그 습을 좀 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2: 캠플스테이의 주된 수업 내용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호흡법을 배우며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고 비로소 참된 평안을 찾아갑니다.
3: 저희 낙산사 템플스테이는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가자들이 단순히 하루 쉬었다가 그냥 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명상과 불교 문화와 사상을 직접 체험하고 일상에 돌아가서도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적용해 놓은 템플스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 오늘 하루 수행자가 된 마음으로 명상에 임하는 사람들. 상처받았던 마음도 욕심도 모두 흘려보냅니다. 참 나를 만나고 내 안의 번뇌를 내려놓기 위한 기도는 늦도록 이어졌습니다.
1: 절에 있고 이제 명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휴식이 조금 더 깊은 휴식이 되는 느낌이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 양양에서 강릉 주문진으로 향하다 만나게 되는 제법 넓다란 저수지. 이 저수지를 품은 마을은 달이 뜨고 내가 흐르는 곳이란 뜻의 달래촌 마을입니다. 산림 휴양 마을인 이곳은 지금 늦은 봄맞이 준비가 한창.
4: 달래촌 마을은 그냥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쉼하고 충전하고 힐링하는 마을입니다.
2: 주민 모두가 합심해 만든 곳인데요.
4: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자.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수지가 조성이 되게 됐어요.
2: 저수지도 새롭게 만들고 둘레로 길도 놓고 평범했던 시골 마을을 함께 꾸며 관광 명소로 만든 것이죠.
4: 요 폭포로 말할 것 같으면 달래촌의 제1경입니다. 달래폭포. 폭포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데 큰 비가 왔을 때 엄청난 그 굉음을 내 장관인데 여기 태어난 친구들 어릴 때 여기서 미끄럼을 탔다는 겁니다. 폭포에서.
2: 청정 산림에 반해 김주성 씨가 이 마을에 터를 잡은 건 지난 2004년.
4: 아, 저 안에 많이 뜯었어? 다 낙엽 속에 있네. 낙엽 속에.
5: 낙엽이 덮어져가지고 고라니가 싹싹 훑었어요. 나뭇잎을 헤쳐야지만 딸 수가 있어요. 시력이 좋은 사람만 보여요. 이게 나물 따는 사람은 나물 따는 사람 눈에만 보여. 지금 요거는 원추리 나물이고요. 이런 거는 다 이쪽에 머이입니다. 머이는 잎이 작을 때는 데쳐서 나물로도 먹고요. 조금 크면 요걸 쌈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뿌리대로 약을 하고 머위가 항암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얘는 원추리.
4: 그만 따오. 그만 많이 했는데 그만 가지 이제. 고라니 먹을 거 남겨놓고 가.
2: 이젠 이 산과 들에서 나는 거라면 모르는 게 없답니다. 이젠 마을 공동사업으로 힐링 캠프도 운영 중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산채 나물을 이용해 건강 밥상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이 맛에 반해 이 심심 산골로 해마다 찾아오는 고객이 3만 명이 넘는다는군요.

0: 만수공항하세요. 만수공항.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같아.
1: 아저씨.
2: 예. 안주시 이장님이 아들이라 그러면 그 아이 우리 아들 그래야지 뭐 아무 소리도 안 해.
3: 어르신께 대접할 메뉴는 송이 능이 백숙.
4: 백세까지 사셔야 되죠. 여기 우리 다리 하나 잡수.
2: 형님 덕분에 내가 잘 먹네 오늘.
5: 감사합니다. 아니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와서 내가 할 거네.
2: 뭐라고 왜 소문을 내?
5: 뭐라고 할 말이 없다.
3: 2010년부터 마을 이장을 맡으면서 시골 생활에 단단히 뿌리 내린 김주성 촌장. 그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아들이나 진배 없답니다.
2: 우리 이장님이 또 우리 할머니도 생일도 이렇게 해줘요.
6: 원님 덕분에.
4: 아니 아침에 그러더라고. 어머니 구순이라고. 이왕이면 저기 영양가 있게 저기 송이 저 능이 백숙을 해드리라고.
2: 강원도에서는 이 백숙이 최고예요. 인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 이 동네 달래촌에서만 나가지 다른 데는 없어요.
3: 양양의 풍성한 자연이 한상 가득.
7: 맛이 괜찮으세요?
8: 맛있어요. 아하. 같이 완전 먹자.
7: 네.
9: 원추리 나물 달달해. 원추리 나물 잡수고 이거 돈나물 물김치예요. 물김치.
10: 이 돈나물이나?
9: 예, 돈나물하고 미나리하고.
10: 어디 있더나 돈나물이?
9: 예, 돈나물 물을 이만하게 막 올라왔어요.
3: 달래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힐링 맛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11: 네, 필요한 건 없으세요?
12: 네, 땀은 잘 나요?
11: 네, 네, 땀이요.
12: 뼈가 막 쑤셔요, 쑤셔. 시원해요. 뼈가.
11: 따뜻한 차 더 갖다 드릴까요?
12: 네.
13: 여기서 찜질배 좋아해요?
12: 네, 네, 네, 네.
13: 어떤 게 좋아요?
12: 뼈가 개운해요. 뼈가 쑤신 게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개운하고 포근하면
11: 수증기가 나오고.
3: 핀란드식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숲속에서 뜨끈하게 피로를 풀어주는 사우나. 이만한 힐링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쉬는 것. 달래촌에서 해야 할 건 그게 전부입니다.
14: 저희가 달래촌이잖아요. 몸 달래, 마음 달래. 몸도 달래고 마음도 달래고. 맛있는 건강한 식사도 하시고 몸도 풀고 가시게 그 온갖 시름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개운하게 하고 가시는 그런 쉼의 장소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3: 숲길을 따라 조성된 생태 탐방로를 걸으며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 양양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쉼입니다. 설악산 줄기에 푹 파묻힌 아늑한 마을. 인적 드문 이곳에 윗다로에 떨어진 집이 한 채 눈에 띄는데요. 자연인이라도 머무는 곳인가 했는데 오잉? 상투까지 틀고 한복을 갖춰 입은 의문의 한 남자. 게다가 화를 들었습니다. 고인인가 싶은 그 남자의 정체는 유학을 가르쳐온 서당의 훈장님이신데요.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를 자처하는 김일명 씨. 문물을 겸비한 그의 수행은 34년째 진행 중입니다. 남편을 따라 수도도 전기도 없는 산골로 들어와 살게 된 아내 김은희 씨. 7년 전부터 지인이 빌려준 집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고 있지만 그리 불편할 것도 힘들 것도 없다네요.
15: 이 해마다 번째 가지고 제가 스스로 초구 주장에 무쳐서 먹으면 맛있어요. 저녁에 반찬 하려고.
3: 산골의 봄은 좀 느리게 찾아옵니다. 이제야 비로소 텃밭에 감자를 심는데요.
15: 간격이 맞는지 모르겠네.
16: 먼저 지금 강원도에서는 제일 파종 제일 먼저잖아 이게. 우리가 추위가 올해 길잖아요. 이게 이제 6월 감자라 해서 수확을

0: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제 파종을 해야 돼. 그만큼 이 추위가 길어 우리 이게 강원도는.
1: 손으로 덮어야 돼.
0: 아 되는데. 우선 이제 손으로 위에다 정성스럽게 모든 매사에 이 예, 사람의 손이 가야 돼. 그러면 안 될 것도 잘 돼요.
2: 해줘야. 이 정도 밥만 읽어도 두 사람 먹을 양으로 충분하답니다. 욕심 낼 것도 그리 부지런 떨 것도 없는 삶.
0: 밥상에 오르지 않는데.
2: 부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0: 여기도 쑥이고 저기도 쑥이고 그 양양이라는 한자가 기름진 양에다 편양자예요.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우거지고 기름지고 그래서 사람도 기름진 곳에 머물면은 기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봐 한중 그저 이렇게 먹을 만큼 채취했으니 베풀어 준다 이 말이죠. 자랑스럽습니다. 벽골 양양.
2: 봄 나물이 지천으로 올라오는 몇 좋은 요즘
3: 내기하고 달래하고 아깝게 캤는 거 가지고 저녁에 반찬 하죠.
2: 부지런한 아내는 벌써 식사 준비를 마쳤답니다.
3: 으쌰.
4: 식사하실 준비 됐어요.
2: 자급자족하며 검소하게 아니, 사는 부부에겐 지금이 화양연화.
0: 이제 뭐 하절기나 다른 먹겠다. 이렇게. 야외에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응? 고맙네. 아니면 오늘 감자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수확은 이제 아마 몇 배 나올 거야.
3: 진짜 맛있어요.
0: 아, 그래. 맛있는 정도가 아니 이게.
3: 말해 두세요. 오늘 애접도 셨잖아 일하시느라고.
0: 그렇지 그 말을 챙겨줘야 또 내가 박합을 했다고 인정을 내가 스스로 고맙소. 자네도 같이 먹고.
2: 딱 좋은 날들입니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동해의 짙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함께 즐기는 산책길을 걷다 보면 양양의 명물 하조대 등대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양양의 비경. 양양 10경 중 제5경으로 꼽히는 하조대는 2009년에 명성 제68호로 지정된 곳이죠. 이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즐기는 특별한 방법. 이 시대의 선비인 훈장님, 가야금 뜯으며 풍류를 즐기십니다.
0: 하륜이라는 옛날 조선시대, 조선 중기 때 하씨와 조씨 이 두 분이 여기 와서 늘 학문에 정진하고 또 스스로 우정을 다지고 또 이곳 모든 분들이 서로 활용을 하면서 이 소나무 숲에서 이 절경 속에서 또 이거 일출봉입니다. 일출대입니다. 일출대. 그래서 하조대. 즉 우리나라 동해안의 일출대. 우리 민족의 긍지와 같이 5000년을 지켜온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비경에 쓰니 그냥 쓸 수가 없어서 소인도 그런 점을 준비했습니다. 송담 석화 글체가 좀 거친 것 같지만 제 체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송자 이 소나무들이 맞습니다. 이 그래서 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석화 돌 위에 바위 위에 귀암 괴석의 꽃이다. 역사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장엄한 모습들입니다. 봄을 기다리며 살아온 세월들 만백성 이 일대의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고 모두들 건강했으면 해요.
2: 이 자연이 좋아 그 풍경에 반해 양양에서의 삶을 선택한 부부. 다시 찾아온 봄.

0: 부부는 더 화창한 내일의 소망을 그려봅니다.
1: 근데 이 봄날 긴 겨울을 해동시키고 이렇게 동해안 물려는 여기에 봄이 봄바람과 오니 이렇게 풍광이 좋고 자연적인 학당에서 요때 이 부산자루에 글 한 점 쓰는 것도 큰 의문의 요지라. 금모래 음모래 하는 이 해변에서 이렇게 이 몸을 움직여봤습니다.
0: 해돋이의 고장 양양. 산과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멋있는 이곳 양양에서 한 박자 쉬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2: 생명의 신비야.
3: 아래서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어요.
2: 좀 있으면 나갈 거지. 예.
4: 내가 장풍 이걸로 탁 날려버릴 테니까 놓고 밥 먹고 시작합시다, 영화. 자.
5: 산더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17: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산더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8: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9: To her was torn and wounded till it bled.

0: Let me be heard.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0: 벌써 1년 가까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 아빠 성환 씨.
1: 와잖아.
0: 욕창 때문에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1: 나는 또 꼭 큰일이네. 빨리 안 나서서.
2: 지금 구멍은 한 요 정도 한 100원 정도만큼의 크기가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는 엉덩이 대부분이 다 그 괴사가 되었다.
3: 조심.
0: 욕창이 심해 잘못 감염되면 바로 폐혈증이 올 수 있는 상황.
3: 조심.
2: 갑자기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어떻게 할 방법 없어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빨리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0: 아빠가 다시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35 상문 씨의 이야기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35살인데 취업도 연애도 여행도 마음껏 해본 적 없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포기해 온 건데요. 왜 그래야 했던 걸까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35 청년 상훈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아들 상훈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욕창을 소독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침마다 이제 아버지 그 욕창 꼬리뼈 욕창 거기 드레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번 뭐 거즈가 많이 젖는다 싶으면 두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2: 따갑나.
3: 주변 피부가 좀 많이 약해요.
1: 긁어내는 수술 한 번을 시작해서 이제 안에 있는 농이랑 이걸 빼기 위해서 음압치료 한 10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피판술까지 해서 총 한 13번을 이제 아버지는 수술 때 수술방에 누워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3: 아직 그대로인데?
4: 어?
3: 아직 그대로인데?
4: 드레싱 할 때는 손을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아들한테 이제 해주라고 아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제가 좀 미안하죠. 아들한테 그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아들이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많이 미안하죠.
0: 엄마 미애 씨가 그동안 받은 암 수술만 4번. 상문 씨는 어려서부터 요리에서 청소까지 안 해본 집안일이 없습니다.
1: 미역국 맛있게 끓였거든요. 제가 끓인 거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먼저

0: 드리고 이제 뒤에 먹으려고. 와. 아, 내가 하지 말라 했다, 얘가 또. 아, 너
1: 아이고
0: 나서갖고 또
1: 또
0: 하러.
1: 해야 되노? 아이 떨어다
0: 아,
1: 붙다.
0: 하지 말라 했다, 얘가, 그래, 얘가. 아, 참. 무약에 놓으면 반찬 뭐,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그거는. 지금, 밥그릇 깬 것만 해도 한 박스는 됐긴데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싼 걸로 좀 해놨습니다.
1: 제가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그 림프 쪽에 이 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팔이 많이 붓고 자주 떨어뜨리고 그래서 지금 손을 지금 제대로 못 써요.
2: 아빠 성환 씨는
0: 시켜먹게.
2: 욕창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요. 숟가락질도 할수 없어 옆에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는 모습이
0: 가지.
2: 어째 좀 불편해 보입니다.
3: 아버님 지금 치아가 어떤 상태예요?
4: 한 개도 없어요.
3: 치아가 한 개도 없으세요? 어떻게 드시고 계신
4: 그냥
3: 거예요?
4: 이 위에 이 놈하고 밑에 놈하고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만
0: 아, 여기 저 빨대. 좀 뜨겁습니다. 됐어요.
2: 부모님을 돌보면서 틈틈이 취업 준비도 하고 있는 상문 씨. 지방이어서 그런지 일자리도 얼마 없고 매일 이력서를 보내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곳조차 없습니다.
0: 진짜 너무 안 되긴 하거든요. 취업이 너무 현실도 너무 힘들고 8군데, 10군데 뭐그 이상 낼 때는 있고요. 물론 입사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연락 온 곳은 없고요. 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인데 좀 시간에 쫓겨 사는 듯한 느낌의 불안감, 미래가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오후에 저 잠깐 나가서 알바 좀 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좀몸좀잘 관리하시고. 예. 몇 시간 갔다 올게요. 예.
2: 오랜만에 청소 아르바이트가 생겼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지만 졸업하자마자 엄마가 암 수술을 받으면서 엄마를 간병하며 아빠 슈퍼일을 도와드렸는데요. 그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빠가 3시간씩 자며 열심히 운영했던 슈퍼.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건강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0: 몸이 아파도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일정하게 이제 문을 여셨는데 그게 이제 늘 찾아주시던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한 것만 생각나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착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네요.
2: 마냥 취직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아르바이트가 생기면 일하러 나가는데요. 친구들은 취직해서 이제 직급도 제법 올랐는데 상문 씨는 아직 취직조차 못한 상황. 그래도 집 밖으로 나오면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0: 생각을 좀 비우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저는 솔직히 복잡하거든요. 뭐 아버지 건강 걱정, 엄마 건강 걱정, 내 미래 걱정.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은 청소함으로써 좀 다른 생각으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2: 상문 씨는 외동으로 자라 부모님이 삶의 전부와 다름없는데요. 늘 가족이 우선이었던 아빠는 30년 전부터 암투병을 이어온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다 작년 7월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7개월 넘는 병원 생활 후 집으로 돌아

0: 싶어하지만 다리는 이미 휠체어조차 탈 수 없을 만큼 근육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1: 자식한테 대명 닦거나 또 소매 좀 갈아라. 내가 그냥 눈 안 뜨고 싶어요. 그냥 눈 뜨기 싫어요. 나 지금 왜 나 이거 뭐 나 눈 뜨기 싫은 거야. 내가 뭐 하냐.
2: 제가 아프다 보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아들이 저 밥 챙겨 먹고 저 몸이 굳어가 있으면 그 조막조막 손으로 풀었으면 얼마나 풀리겠어요. 그 힘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저것만 아프다고. 아들내미 생각하면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3: 제발 아니어서

0: 아빠가 몸져누워 생활하게 되면서 매일 씻겨드리는 것이 상문 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1: 이제 아버지가 좀 씻지를 못하시기도 하니까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좀 닦여드리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겨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찬물은 또 식히면 또 환자분들이 안 좋으니까 따뜻한 물을 이제 좀 받고 있습니다. 아, 걸어 나왔어요. 고개 잘 짱, 옆으로, 이쪽으로.
0: 다리에 힘이 조금이라도 생겨서 화장실까지만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씻겨드리면서도 아빠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이제 저보고 여기 목도 닦고.
0: 욕창이 쉽사리 낫지 않아 이대로 괜찮을지 오랜만에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2: 네, 됐습니다.
0: 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병원에 갈 때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요. 구급차 비용도 만만치 않아 병원에 갈 때마다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동안 곁에서 열심히 돌보았는데 아빠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2: 3개월 만에 나오니까 내가 사는 기분 같아요.
3: 3개월 만에 나오신 거예요?
2: 예.
0: 좀 더 자주 병원에 모시고 왔어야 하는데 형편상 그러질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집에서 직접 치료해온 욕창이 더 나빠진 건 아닌지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4: 안 그래도 아드님께서 집에서 정말 케어를 잘해주셔서 이전보다는 좋아지고 계시지만 또 예전에 폐혈증 오셔서 또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1: 그 혹시 보셨을 때 아버지가 이제 좀 재활하면 좀 걸을 수 있을까요?
4: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치료를 빨리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최선의 치료가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환 환자분은 뼈까지 노출되는 4단계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소독 치료가 필요하고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희망을 버리기는 늦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0: 아직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말에 하루라도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병원까지 오가는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돼 걱정이 앞섭니다.
1: 재활 같은 것도 지금 선생님 보셨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라는 게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좀 답답죠. 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괜히 또 아버지가 또 나중에 더 제때 못 치료받아서 또 못 걸을까 싶은 생각이 좀 앞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아버지 엄마 간병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럼 저도 모르게 막 몸이 떨리기도 하고 어느새 눈물이 이렇게 눈가로 이렇게 흐를 때가 있거든요. 뭐 울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제가 울면 아버지 엄마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앞에서는 안 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 언제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일까요? 30대가 지나도록 그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0: 아유, 아버지 저 왔어요. 운동은?
2: 안 했어.
0: 안 하면 왜 합니까? 뭐 해야지. 뭐. 다리 굳지 그래. 아, 저? 바로?
2: 그래.
0: 저 올라갑니다.
2: 니도 니도 고생했는데 니까지 해주네.
0: 자, 다시 좀 더. 아미디 살짝 꼽을게.
2: 그거 해야지 그래. 고맙다. 아,
0: 이거 굽는데 이거 안 펴지네 이거는. 아유, 이 다리가 말라가 왜 합니까 계속 이걸.
2: 아주 죽겠다 그냥. 니도 힘드는데 와 이건 아프다. 아, 너무 아프다.
0: 이렇게라도 풀어줘야지. 관절도 안 굳고 근육도 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2: 이 어머니 같이 대화하자.
0: 이 근육이 좀 붓고 해야 되는데.
2: 이하고 너무 힘드네. 어디 나겠노?
0: 그 운동을 열심히 빡시게 합시다 이제 앞으로. 아, 소변 비울게요.
1: 아빠의 대소변 일도 상문 씨가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0: 됐지요?
1: 아빠를 다 돌보고 나면 유방암 수술 후유증으로 어깨 통증이 있는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0: 어깨 여기 바로 볼 테니까 아프면 말해라. 어떤가? 좀 낫나?
3: 조금만 더 세게.
0: 세게?
3: 응.
0: 됐나? 이렇게.
3: 근데 아프면 다 쉬어. 진짜 시원하다.
0: 남들처럼 손으로 좀 이렇게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워낙 손이 남자 손 치고 너무 작아서 아무리 악력으로 풀어주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리나 이런 데가 이제 힘이 좀 더 질리니까.
3: 저녁에 아무래도 좀 움직이고 이러면 많이 아파서 잠을 못 자서 아들이 이제 자기 전에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좀 잘 때도 좀 편하거든요.
0: 아프면은 내 부르고.
3: 그래서 잘 살아.
0: 알았지.

0: 밤에 이렇게 주무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 숨좀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뭐, 아,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지나갔구나. 수고했다. 제 스스로한테도 되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죠.
1: 35. 아직은 희망을 꿈꿔야 할 나이. 청년 상문 씨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0: 창문 씨가 잠시나마 숨을 돌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혼자 벤치에서 눈물을 삼키는 모습 안쓰러웠습니다. 아빠 성원 씨는 지난해 7월 폐혈증으로 쓰러진 뒤 1년 가까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뼈까지 파고든 4단계 중증 욕창으로 수술만 13번을 받아야 했는데요. 엄마 미애 씨 역시 유방암 수술 후 림프가 막혀 팔이 부어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하루빨리 재활치료를 받고 걸을 수 있게 돼야 상문 씨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직장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문 씨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방송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을 구하다 화상을 입고 다리가 심하게 괴사된 진규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진규 씨의 다리가 많이 회복되었고요. 아들 건훈이도 언어치료를 받고 말이 늘었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1: 나는 0700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방이식 수술, 기방이식을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만들어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또 허벅지에서 살 잘라놓은 걸 여기다 붙여놓고 계속 치료받고 해서 지금 안에 이게 쭉 꺼졌던 부분이 지금 다 올라왔고요. 0700 덕에 이렇게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합니다.
0: 따뜻한 희망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문 씨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너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을 텐데, 엄마 아버지 챙기느라 지금까지 그런 거못 누렸는데, 이제는 엄마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이제 치료받고 하면은 좋아질 거고, 엄마는 이제 많이 좋아졌고 하니까, 이제 걱정 그만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너 인생 이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상문아,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1: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뭐 하는지.
2: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3: 왜 집을 세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것 같아요.
4: 엔젤 얘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5: 아, 여기 가자.
4: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기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탄다탄다탄다맨 준비 시간. 오늘은 범퍼카 대결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코너 무동색 범퍼카. 자, 다음은 청코너 파란색 범퍼카. 자, 준비 시작. 자, 시작하는 동시에 대박 붙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와,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오, 네, 앞서거니 뒷서거니 박빙의 대결입니다. 용호 상박. 네,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부딪혀도 끝나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말씀드리는 순간, 분홍색 범퍼카 승리! 우와! 분홍색 범퍼카 승리! 우와, 탄다맨이랑 똑같네. 우와, 콩콩 부딪혀도 고장도 안 나고

0: 펌퍼카요, 펌퍼카.
1: 오, 판다벨이다.
2: 어, 저를 아세요?
1: 어, 그럼요. 판다, 뚱바. 신난다, 처음 타요.
2: 예!
1: 판다, 뚱바. 처음 타요, 시시시.
2: 와!
1: 예, 청소 시시게 판다벨이잖아요.
2: 맞아요.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1: 아, 저요? 저는 20년 동안 범퍼카를 타고 있는 범퍼맨이에요.
2: 우와, 범퍼맨! 와. 아, 범퍼맨! 저도 범퍼카를 정말 잘 타고 싶어요. 잘 탈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1: 아, 판다벨이 원한다면 오케이.
2: 와, 오케이.
1: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2: 잠깐! 범퍼카는 키 120cm 이상부터 탈 수 있어요.
1: 우후! 키가 안 되는 친구들은 좀 더 키가 쑥쑥 커서 오시면 돼요. 자, 범퍼카 타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요렇게 벨트를.
3: 아, 네, 벨트.
1: 자, 가방 매듯이. 네. 매서. 이렇게 벨트 해주면 돼요. 자, 지금 바로 출발!
2: 전진!

0: 탄다면 잘 타는데요.
1: 어허! 어, 저 이제 운전도 잘 배웠는데 대결 한번 하실래요?
0: 아, 그래요?
1: 네.
0: 대결 자신 있다는 거죠?
1: 대결 자신 있습니다.
0: 어, 그렇다면 우리한테 장애물 코스 어때요?
1: 장애물 코스?
0: 장애물 코스 출발!
1: 도전!
0: 탄다면
1: 네.
0: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볼까요?
1: 아, 이거를 지그재그 통과하면 되나요?
0: 오, 정확할 거 있군요. 역시 탄다맨.
1: 이 정도야 자신 있죠? 저는 탄다맨이라고요.
0: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출발!
1: 자, 출발! 예! 예! 예! 예!
0: 오, 밥을 구하고 있어!
1: 예! 하하하, 많이 건드렸네요.
0: 아, 스무스하게, 요렇게, 요렇게,
1: 우와!
0: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1: 우와,
0: 요렇게, 요렇게.
1: 네,
0: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해야 될 것 같아. 요렇게,
1: 우와!
0: 있어 보이게.
1: 우와,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0: 요렇게, 와.
1: 아, 아쉽다.
0: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1: 아우,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0: 아.
1: 범퍼맨이 너무 잘 타서 제가 지고 말았네요.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0: 네.
1: 왜 번복하는 부딪혀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살살 부딪혀서 충격이 덜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0: 아, 아니죠, 아니죠. 살짝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1: 네?
0: 어, 원래 이게 쿵쿵, 폭포, 폭포. 이 범퍼맨이
1: 네.
0: 지금부터 우리 번복할 위력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1: 번복할 위력이요?
0: 네.
1: 알겠습니다. 가시죠. 정상적인 걸음으로, 예!
0: 언제 배웠지? 자, 가운데 뭐가 있죠?
1: 냄비요.
0: 그렇습니다. 양은 냄비. 자, 지금부터 우리 탄다맨과 저 범퍼맨이 정면 충돌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발!
1: 출발!

0: 냄비가!
1: 이렇게 범퍼카끼리 불릴 때는 큰 힘이 있어요.
0: 아, 그럼 범퍼카는 위험한 거군요.
1: 아,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범퍼카를 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0: 안전벨트.
1: 그렇죠. 우리가 타고 있는 바로 이 차는?
0: 범퍼카.
1: 그렇죠. 자, 우리 범퍼카에는 자, 원, 투, 쓰리, 포, 앞에 있는 범퍼카의 둘레를 보면 앞에 있습니다. 옆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공기, 방아, 범퍼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퍼카는 재밌게 탈 수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2: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 범퍼. 자동차는 앞, 뒤에만 있지만 범퍼카는 범퍼가 삥 둘려져 있어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 범퍼카를 탈 때는 재미로만 탄다는 거. 너무 세게 부딪히는 건 하시면 안 돼요.
0: 안 됩니다. 너무 세게 부딪히면 안 돼요.
1: 자, 우리 잠깐만. 탄 다음에 잠깐 여기서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0: 어디 가시게요?
1: 아, 나 우리 범퍼맨이 친구들에게 범퍼카를 태워주러 가려고요. 갔다 올게요.
0: 네. 다녀오세요. 구경해야지. 우와! 재밌다!
2: 그런데 범퍼카에는 왜 저런 막대기가 달려있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3: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쿵쿵! 서로 부딪히며 재밌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 범퍼카! 최고 속도 시속 7.5km. 차끼리 부딪힐 때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두께 15.5cm의 범퍼로 빙 둘러싸여 있어서 범퍼카라고 해. 이 범퍼카는 전기로 움직여. 근데 전기로 움직이려면 전기 코드가 필요하거나 전기차처럼 크고 무거운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야 하지만 범퍼카는 거추장스러운 전기줄도 배터리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범퍼카에 달린 긴 쇠막대기가 전기를 통하게 해서 범퍼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거든. 탄다맨이 탄 범퍼카에 흐르는 전기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범퍼카 타는 곳의 천장은 플러스 극, 바닥은 마이너스 극이야. 범퍼카에 달린 쇠막대기가 천장과 바닥을 이어주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지. 쇠막대기가 전기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스위치를 켜서 천장으로 전기를 보내주면 범퍼카의 쇠막대기를 통해 철판 바닥을 지나 전기가 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전기가 흘러야만 범퍼카가 움직일 수 있어. 범퍼카가 움직일 때 천장에 번쩍번쩍 불꽃이 튀는 것도 전기가 흘러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하지만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범퍼카도 멈추게 되는 거지.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범퍼카가 움직이는 원리, 눈으로 확인! 이것은 모터, 전동기야. 이 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해. 이 모터의 움직임을 잘 보기 위해 날개를 달아볼게. 이 모터에 전기가 흐르면 모터가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일을 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전선을 연결한 다음 이 전선이 건전지에 닿게 할 거야. 자, 이 빨간 선은 천장에 세금을, 이 검은색 전선은 철판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모터가 범퍼카인 거지. 자, 이 건전지는 직원분이 계신 곳에 전기 공급 장치야. 자, 이렇게 건전지를 끼워주면 이렇게 전기가 통하면서 모터가 돌아가지.
3: 바로 그거야. 이 건전지로 움직이는 모터랑 같은 원리로 범퍼카도 움직이는 거야.
0: 아하, 그렇구나. 자, 이제 범퍼카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았으니 쿵쿵쾅쾅 범퍼카를 신나게 타러 가볼까? 출발!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큰 공룡은 더 말해.
1: 누구나 요원 학교 원 요원 친구들
2: 마드 마드
1: 안녕
3: 안녕.
2: 아니 난 안녕하지 않아. 너무 더워.
1: 오늘 좀 많이 덥긴 하지. 그래서 특별히 시원한 물놀이 시간을 준비했어.
4: 와, 물놀이? 잠시만. 짜자. 아 예. 물놀이 어디서 해? 어디? 어디?
1: 아직 조금 기다려야 돼. 지금 풀장에 물 채우는 중이거든.
4: 아! 이렇게 큰 풀장에 언제 물을 다 채워?
2: 토토는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다고.
1: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때? 그럼 시간이 빨리 갈 거야.
4: 재미난 이야기?
1: 아 그래! 그때 그 공룡 사건이 좋겠군.
4: 아, 그 사건!
2: 그날도 아주 덥고 무척 바쁜 날이었어.
5: 시원한 당근 주스 한 잔 부탁해요.
6: 네, 크기는요? 작은 컵, 중간 컵, 큰 컵 있습니다.
5: 차하! 당연히 큰 컵이죠. 큰 컵에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6: 네, 여기 있습니다.
5: 차! 왜 하필 지금?
7: 우리 유치원 공룡 큰 애한테 더 많이.
5: 유치원 공룡 큰 거 많이. 위험해. 공기원 출동. 내 큰 공룡들아 나와라. 자.
8: 와주셨군요 공기원.
5: 네, 이리 피하세요. 위험합니다.
8: 위험하죠. 주의해야 합니다. 심쿵주의. 그쵸, 그쵸. 쌍둥이 아기 공룡들이랍니다.
5: 그거 작은데. 아이, 쌍둥이? 아이, 그러니까 지금 공룡들이 귀엽다고 신고하신 겁니까?
8: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5: 에? 우유병?
8: 네. 아침에 쌍둥이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맡기실 때 이러셨거든요. 더 많은 걸 큰 아이한테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뭐가 더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5: 딱 보면 알죠. 이거네요. 이게 더 높잖아요.
8: 확실해요. 노랑 뚜껑병은 위에가 더 길고 파랑 뚜껑병은 옆에가 더 긴데요?
5: 아이 그래도 역시 이게 더 높으니까.
8: 진짜요? 정말이요? 확실하게 진짜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곧 있으면 쌍둥이가 깰 테고 그럼 우유를 찾을 테고 몸멍이만 난리가 날 테고 저는 어떻게 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노랑 뚜껑이 파랑 뚜껑이 이거 잘 좀 봐봐요. 이거예요. 이래.
5: 그게...
8: 노랑 뚜껑이 파랑 뚜껑이 노랑 뚜껑이 파랑 뚜껑이 노랑 뚜껑이 파랑 뚜껑이
5: 그게...
8: 노랑 뚜껑이 파랑 뚜껑이 그게... 아니면 이 위에 달린 거예요. 아니 옆에 달린 거예요.
5: 왜요? 모르겠어.
8: 네? 아니 이거냐고요. 이거냐고요.
1: 아, 이대로 공기는 3건 해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여기서 문제. 요원들 어느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을까?
9: 노란 뚜껑 병이 더 많다. 선!
1: 자, 파랑 뚜껑 병이 더 많다. 선!
9: 어허! 이 의견이 갈렸어.
1: 정말 쉽지 않네. 둘 중 하나가 더 많은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알아보면 좋지? 우리 승아 요원
3: 먹어보면 알아.
1: 재밌다.
3: 우유들을 두 개의 컵을 다 따라가지고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비교하는 거야.
9: 어허, 좋은 생각인데.
1: 좋았어. 우리가 한번 따라보자고. 두 병의 크기가 똑같았다면 어느 쪽에 더 많이 들었는지 금방 알았을 거야. 그치?
10: 맞아. 더 높은 게 더 많은 거야.
1: 그래서 파란 뚜껑병을 하나 더 준비했어. 노란 뚜껑병에 담긴 우유를 여기로 옮겨 담아보자. 이제 보인다 보여.
10: 이쪽이 더 많아.
1: 그래. 예.
9: 이런 방법도 있어. 똑같은 그릇 두 개를 준비해서 비교하는 거지. 부탁해.
3: 파란 뚜껑병에 우유가 더 많아.
1: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지. 컵을 준비해서 비교해보는 거야. 이렇게.
9: 어허! 노란 뚜껑병은 3컵, 파란 뚜껑병은 4컵이 나왔어. 이 얘긴 바로
1: 어떻게 비교해도 파란 뚜껑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9: 다행히 우리 곰기 요원도 이걸 생각해냈어.
5: 이럴 땐 다른 그릇에 따라서 비교하면 된다고요.
11: 오호!
5: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11: 어허! 하하! 어? 아이들이 깬 것 같아요. 얼른! 얼른! 잘 해결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곰기요원.
5: 아이물, 요원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친구들도 보았나? 뭐가 더 많은지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노! 고! 노! 하하! 우리 아기 공룡들! 가고!
11: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0: 검교와 함께라면
1: 오늘의 훈련은 바로 봐라.
2: 쌀을 더 많이 담아라.
1: 이건 터터팀 텅.
3: 터터터터.
2: 이건 깨깨팀 텅.
3: 깨깨깨깨.
1: 저기 있는 쌀을 더 많이 옮겨 담으면 승리. 근데 뭘로?
2: 번호판을 뽑아서 나온 도구로.
0: 자, 친구들. 그럼 이 중에서 뭘 뽑아야 가장 유리할까?
3: 닭고기.
0: 어허, 바로 그거야. 많이 들어가는 도구를 뽑은 팀이 유리한 게임.
2: 좋았어.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1: 여원들 모두 번호를 뽑아주세요.
0: 자, 우리 서윤이와 먼저 4번. 1번 몇 번인가요? 보여주세요. 짠. 번호 뽑기 완료.
2: 자, 이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원들 준비 시작.
0: 자, 오, 조심
1: 우와, 서윤 여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0: 좋아. 우리 윤세요 달리기 아주 빨라요.
2: 시간 다 돼갑니다. 5, 4, 3, 2, 1.
1: 다음 요원들 출발.
2: 쌀을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1: 네, 설아 요원 빠르자.
2: 우리 승아 요원도 잘하고 있습니다.
1: 시간이 다 됐어.
2: 3, 2, 1, 그만! 과연 결과는?
1: 터터팀이 더 높아.
0: 어허, 그렇다면 오늘은 터터팀 승리! 팀 모두 멋졌다. 모두 함께 멋지던 세리머니 시작.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꼬마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2: 타요라고.
1: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3: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시돌의 삼형제 신기한 집.
1: 강한 강수와 강풍 같은 심한 대류성 날씨가 예상되니 모두 유의해야 해.
2: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곤충들에게 비조심하라고 해야겠어. 빨리 가보자.
3: 응.
2: 잠자리야 조심해.
0: 비가 많이 온대. 조심해야 해.
2: 어? 날돌이야, 안녕. 오후에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할 테니까 미리 피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아, 안녕. 알려줘서 고마워.
3: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4: 아, 집을 짓고 있어. 우리 날돌애들은 몸을 보호할 집을 지어서 이렇게 얹고 다니거든.
3: 우와, 신기하다.
5: 아유, 답답해.
4: 형.
5: 집 짓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짓고 있어?
6: 그러게, 나뭇잎으로 집을 지었으면 벌써 다 지었을 텐데.
5: 누가 힘들게 돌로 집을 짓냐?
4: 그치만...
5: 나뭇잎으로 지으면 얼마나 가볍고 예쁜데. 잘 보고 배우라고. 짜잔! 나뭇잎집 완성!
3: 우와!
7: 솜씨가 대단한데?
6: 그렇지? 우리 날돌이들은 집 짓기 전문가라고.
3: 근데 집이 너무 가벼워서 떠내려가면 어쩌지?
8: 떠내려간다고?
2: 응, 오후에 큰 비가 내리거든.
5: 비 정도는 끄떡없어?
6: 끄떡없지.
4: 알려줘서 고마워.
2: 고맙긴. 그럼 우린 가볼게.
8: 안녕.
6: 다 했다.
5: 이제 놀러 가자.
4: 형들 잠깐만. 응? 아까 다이노들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형들도 돌집을 짓는 건 어때? 돌로 집을 지으면 더 안전하고 튼튼할 거야.
5: 나뭇잎으로 지어도 문제없거든.
6: 맞아?
4: 그래도...
5: 아, 몰라. 우린 간다.
6: 돌집이나 열심히 지어.
4: 형. 나 혼자서라도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6: 아, 정말 재밌었다.
5: 어? 막내 어디 갔어?
4: 어? 형들아!
5: 정말 돌로 만들었네?
4: 응, 튼튼하고 정말 좋아.
6: 너무 무거워서 힘들걸?
5: 맞아! 우리처럼 가벼운! 진짜 비가 오네?
6: 물살이 점점 세져!
4: 형들, 이쪽으로 와!
5: 그쪽으로 못 가겠어!

0: 비가 좀 그쳐가는 것 같아.
1: 도와줘!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날돌이 형제 목소리 같은데? 빨리 출동하자!
0: 응!
2: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3: 페이스! 밀루타워 갱신!
2: 넥스 슈퍼 이파이!

0: 날돌이야 괜찮아? 집이 정말 튼튼하다.
1: 난 괜찮아. 우리 형들 좀 구해줘. 우리 떠내려갔어.
2: 뭐? 어? 내가 볼게. 저기 있다. 집게 발사.
1: 어떡하지? 어떡해?
3: 도모 파워 불도저!
1: 핑!
2: 물살이 너무 세!
4: 빅키 터보엔진 가동! 빅키 튜브 발사!
0: 내가 갈게! 선, 저 돌에 매달리자!
1: 어? 저게 뭐지?
0: 얘들아, 물고기가 있어!
2: 물고기가 왜?
1: 우리가 작아진 게 문제지.
2: 아, 우리 지금 작아졌지.
1: 도망쳐!
0: 얘들아, 날 잡아. 렉스, 슈퍼 갈고리 발사.
1: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어떡해.
0: 안 되겠어. 고고가디언, 얼른 출동해줘.
5: 알았다, 렉스. 고고가지, 모션 파워 결실.

0: 무사해서 다행이야.
1: 막내야 미안해. 네 말을 들었으면 떠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2: 집을 빨리 짓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에.
1: 우리도 너처럼 성실하게 튼튼한 집을 지을게.
0: 절집 짓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줄게.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디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Kia. Movement that inspires.

0: 뭘 먹고 사나?
1: 뭘 먹고 사나? 지은이, 윤동주.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0: 떠오른 다시.
1: 오늘 우리가 만난 시의 제목은 무얼 먹고 사나야.
2: 등근은 맛있는 뼈다귀 먹고 살지.
3: 샤샤는 물고기 먹고 살지. 냠냠냠.
4: 난
5: 어?
4: 뭐는 잘 먹지.
6: 딩동쌤.
1: 응.
6: 뭐해 먹고 사나는 누가 썼어요?
1: 오, 궁금하지. 바로바로 짜잔. 윤동주라는 시인이 쓴 거야.
6: 시인? 시인이 뭐예요?
1: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7: 저는요, 막 놀러 가고 싶어졌어요. 바다랑 그리고 산이랑.
1: 역시. 얘들아, 그러면 우리 무얼 먹고 사나에 나오는 바닷가 사람 만나볼까?

0: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1: 아, 바다는 아는데, 바닷가는 뭐지?
2: 고래 살고 거기 살고? 그런 데가 바닷가 아니야?
3: 땡! 거기는 바닷속이지.
4: 아, 그렇구나. 동동아, 바닷가는 어떤 곳을

0: 말하는 걸까? 한번 떠올려봐.
1: 이렇게 막 파도도 오고 모래밭도 있고 그런데?
2: 와, 딩동대!
3: 바닷물과 땅이 서로 다 있는 곳. 그 부근을 바닷가라고 해.
4: 아, 바닷가!
5: 이야, 물고기다. 진짜 많다.
3: 바다엔 물고기가 이렇게나 많으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더 많이 먹고 살았겠지?
0: 그래서 바닷가 사람
4: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0: 그렇지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1: 딩동쌤 저기
2: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이 물고기 내 물고기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아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잡았네 아유 벌써 배가 불러
0: 어머머머머.
2: 아유, 친구들 안녕.
4: 안녕하세요.
2: 그래. 나는 바닷가 사람이야. 이렇게 물고기 잡는 일을 하지. 또 다른 말로는 부 라고도 해. 아이고, 그나저나 이거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어떡하냐. 산에 사는 내 친구랑 나눠 먹어야겠다. 아이 친구들 그럼 나는 이만. 어이야리야 어이야리야 어이야리야 어이야리야 이 물고기네 물고기.
0: 얘들아.
1: 네?
0: 그럼 우리도 저 어부 따라 산골.

0: 사람?
1: 감자 구워 먹고 살고.
0: 산골? 산골이 뭐지?
2: 산골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산골, 산골짜기라고 불러.
3: 아, 산골짜기 다람쥐. 이럴 때 산골짜기인가요?
2: 오, 맞아. 얘들아, 불러보자.
0: 네.
2: 하나, 둘, 셋, 넷.

0: 우와! 저기 골짜기에 물이 흘러요.
1: 응, 저렇게 물이 흐르는 골짜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지.
2: 논도 있고 밭도 있어.
0: 우와, 감자다. 감자튀김 먹고 싶다.
1: 얘들아, 그럼 산골에 사는 사람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살았을까?
3: 쌀, 감자, 고구마.
0: 논이랑 밭에서 나는 음식이요.
1: 맞아. 그래서 산골의 사람?
4: 감자 구워 먹고 살고.
1: 와우, 좋아.
3: 딩동쌤, 산골의 사람은 또 뭐라고 불러요?
1: 아, 뭐라고 부르냐면?
5: 야. 아이고, 올해도 감자 농사가 참 잘 됐구만. 아이고, 이놈 참 잘생겼다. 이것을 혼자 구워 먹을까? 아니, 볶아 먹을까? 아니면 삶아 먹을까? 오, 아이고, 친구들 안녕. 나는 산골의 사람이야. 농사 짓는 일을 하지. 또 다른 말로는 농부라고도 해.
4: 농부.
5: 그렇지, 그렇지.

0: 아유, 농사를 너무 열심히 지었더니 배가 다 고프구만. 얼른 감자 요리 해먹으러 가야겠다. 어? 친구들, 그러면 다음에 봐.
1: 얘들아, 바닷가 사람 물고기 먹고 산골의 사람 감자 먹고 그러면 별나라 사람은 뭘 먹고 사나?
2: 뭘 먹지?
3: 김동댕 유치원에 사는 댕구 뼈다귀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1: 어?
3: 별똥별 먹고 사나?
1: 별똥별. 대구야, 재밌는 생각이다.
4: 뭘 먹고 사나? 윤동주.
5: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6: 산골의 사람
7: 감자 구워먹고 살고
8: 별나라 사람 뭘 먹고 사나
9: 별나라에 아무도 없어.
10: 우와, 사람이다. 안녕, 난 별나라 왕자야.
11: 안녕.
10: 우리 별에 누가 찾아온 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아무튼 오랜만이야. 아, 차차, 내 정신 좀 봐. 손님에게 먹을 걸 대접해야지.
11: 자,
10: 어?
8: 우와! 별사탕이다.
10: 우와.
8: 별나라에서는 이걸 먹어?
10: 아, 달콤해. 응, 별나라에 사는 사람은 별사탕을 먹어.
8: 그렇구나. 또?
10: 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 친구가 한번 상상해봐.
8: 달나라에서 토끼가 먹는 떡. 무지개 구름, 은하수.
10: 맞아, 그거야. 잘 안 해. 어? 이런, 다 먹어버렸네. 자,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걸 꼭 대접할게. 그럼 안녕.
1: 안녕. 별나라 음식은 못 먹었지만 그래도 뭘 먹는진 알았네.
8: 네, 별나라 사람이 뭘 먹는지 상상해보니 너무 재밌었어요.
1: 오, 맞아. 그러면 우리도 시인이 되어볼까?
8: 좋아요.
1: 좋아.
12: 와우. 떠오른다 시.
4: 별나라 사람
8: 무지개 먹고 살고
4: 구름나라 사람
8: 솜사탕 먹고 살고 좋아! 이제 내 시도 써볼래! 뭘 먹고 사나 지은이 똥똥 구름나라 사람 솜사탕 먹고 살고 반짝이 나라 사람 반짝 스프 먹고 살고 바람 나라 사람 헐헐 나비 먹고 살지 친구들 나는 이렇게 바꿨는데 너희는 어떤 시를 써보고 싶어?
13: 뭘 먹고 사나? 우리 가족 뭘 먹고 사나? 우리 엄마는 건강해지려고 영양제 먹고 우리 아빠는 시원

먹고 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고 우리 집 강아지 보리는 사료 먹지요. 무얼 먹고 사나?

0: 물어봐서 대답해요. 뭘 먹고 사나? 아침은 시디얼, 점심은 짜장면, 저녁은 게살볶음밥. 윤동주 아저씨는 뭘 먹고 사나?
1: 자, 우리 윤동주 시인의 동시 뭘 먹고 사나를 노래로 다 함께 불러볼까?

0: 어린이의 어른 여러분 안녕!
1: 안녕!
0: 우리 아이의 첫 시각 윤동주의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1: 사랑해요 윤동주!
0: 이 시를 읽을 때는 산촌,
2: 산촌,
0: 어촌,
2: 어촌
0: 이렇게 많은 공간을 상상하게 도와주세요. 산이 등장하는 자연관찰책이나 배가 나오는 동화책을 가져다가 이런 곳이야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세요.
3: 떠오른다 시
2: 바다로 떠나야 해요.
4: 산도 좋고 물도 좋다.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폰킹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녹지마 얼음, 울지마 북극곰.

0: 아기곰이 엄마곰하고 헤어졌나봐.
1: 불쌍해.
2: 북극의 얼음이 왜 녹는 거야?
0: 책에서 봤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래.
2: 지구가? 아...
3: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병들고 있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지구의 운명도 이제 곧 그치겠군. 니은, 오, 기역, 녹, 기근, 아, 다, 녹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하... 대체 언제 훈민정음을 되찾는단 말인가? 아...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그런데 뭐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지구가 위험하다! 한글 용사 아이야!

0: 오, 이럴 수가. 북극의 얼음들이 갑자기 녹고 있어.
1: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중이야.
0: 바닷물이 불어나 육지를 뒤덮고 있어.
1: 어떻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닷물에 휩쓸려 버릴 거야.
0: 어서 막아야 해. 이번에 천지가 파괴한 한글은 이 글자가 틀림없어. 바로 이응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2: 얼음이야.
3: 네? 천지가 파괴한 글자가 얼음이라고요?
4: 얼음 글자에 녹다.

0: 마법을 건것 같아.
1: 그래서 저렇게.
2: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3: 천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다니.
1: 그럼 북극곰들도 위험해져요?
4: 북극곰, 북극여우,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은 물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위험해질 거야.
0: 결국은 사람들까지.
1: 어떡해. 빨리요. 우리가 가서 얼음 그탈 찾아야 해요.
0: 그래.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5: 네. 자음, 모음,

0: 얼음 글재가 어디 있는지 어서 찾아보자.
1: 어? 저기 이응이응이 있어요. 아, 저건 우유야. 저기 바닷가 쪽에도 이응이응이 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2: 오, 저기 봐. 바다에도 얼음산이 있어. 저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봐.
3: 천지 재명?
4: 이 얼음 조각에서 글자를 찾게 할 순 없지. 뜨겁다. 남은 얼음도 다 녹여버리겠다. 뜨겁다!
2: 천지, 그만 둬!
5: 두드려? 야! 하!
4: 누구도 날 멈추게 할 순 없다.
6: 천지 대장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절대.
4: 다 녹아서 사라져라. 지구까지 뜨거워져라. 뜨겁다.
0: 천지
7: 대장님,
0: 차. 얼음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어.
1: 어떡해. 천재 그만 멈춰요. 얼음 녹으면 북극곰들 못 산단 말이에요.
8: 어? 북극곰?
1: 맞아요. 아기 북극곰도 엄마랑 헤어졌다고요.
8: 엄마랑 헤어져? 그냥 얼음이 녹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 천지 대장님도 알았어요?
4: 난 한글만 파괴하면 돼.
7: 천지!
0: 어? 무슨 소리지?
1: 저건 북극곰?
0: 북극곰이 천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네?
2: 그러네.
0: 아, 엄마 북극곰이 헤어진 아기 북극곰을 찾아온 거였어.
1: 그렇구나. 만나서 다행이다.

0: 맞아.
1: 녹은 얼음을 다시 얼려야 해. 자나, 모험아,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0: 다음 마법진, 모험 마법진.
1: 쌍기역 오, 이응, 공.
3: 쌍기역 오, 이응, 공.
1: 공, 공. 물이 꽁꽁
3: 얼다.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1: 어는 내가 쓸게. 헛! 귀여워! 욕망치로 어! 은은 내가 쓸게. 태극공으로 으! 헛! 쥬업!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3: 잉, 어, 릴, 얼. 잉, 으, 밈, 음.
2: 얼음!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불어났던 바닷물도 줄어들고 녹았던 얼음도 다시 꽁꽁 얼고 지구가 한숨 돌리게 되어서 다행이야. 허허.

0: 다시 만나 정말 좋겠다.
1: 맞아. 할아버지, 그런데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2: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1: 석유요?
2: 그래.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1: 아, 그래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구나.
2: 그렇지.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
1: 정말요? 그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겠다.
3: 그러면 난 오늘부터 쓰레기 안 만들기부터 실천할래.
1: 나도.
2: 지구를 사랑하는 모미 자우미 정말 기특한데.
4: 지구를 사랑하자.
2: 와, 지구를 사랑하자.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어레!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작아진 한글 용사 아이야. 동화책 읽어야지.
4: 으아, 개미다.
3: 에이,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섭다고.
5: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4: 잠하지 마.
6: 오늘은 어떤 한글을 파괴할지 고민이군.
7: 천지
6: 아이야?

0: 오늘은 꼭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다.
1: 야! 하! 하!
2: 훗! 훗! 안 돼!
3: 헛! 이런, 한 발 늦었어.
4: 하마터면 훈민정음을 뺏길 뻔했어.
5: 큰일 날 뻔했어요. 훈민정음이 작으면 어디 숨기기라도 할 텐데.
4: 그러니까 작게? 그렇다면 작아지다. 훈민정음이 작아지다.
5: 훈민정음엔 마법이 안 통하나 봐요. 아이한테 마법이 잘 통했는데.
4: 아이야한테는 잘 통한다?
6: 어.
4: 오늘은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오늘은 바로 이 한글.
2: 쯧! 쯧!
4: 질, 아, 기억, 착, 응, 아, 아,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작아지다.
7: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아주 재밌겠군.
0: 또 한글이 파괴됐어. 이게 무슨 일이지?
1: 우리가
0: 작아졌어.
2: 한글이 파괴되었는데 아이야는 왜 안 나타나지? 한글 용사 아이야!
0: 대왕별님, 저희 여기 있어요!
8: 대왕별님!
2: 무슨 일이 생긴 건가?
1: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0: 어떡하지? 우선 자음이와 모음이에게 가보자.
1: 좋아.
0: 헛!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어서 찾아야 해.
1: 모아!
9: 어디서 아이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10: 아이야?
9: 안 왔는데?
0: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1: 어떡하지? 이 동화책을 떨어뜨려서 눈길을 끌어보자.
0: 오, 좋아. 동화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더 세게.
9: 어? 동화책이 왜 떨어졌지?
8: 자음아!
11: 어? 아이야? 아이야가 개미처럼 작아지다니 어떡해요? 갑자기 왜 작아진 거예요?
0: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
11: 이응과 시옷이면 혹시 용사?
0: 이럴 수가. 천지가 용사 글자에 작아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용사 글자를 찾아야 해.
0: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0: 어딨어요?
1: 우리 여기 이러다 벌들에게 먼저 당하겠어.
2: 우리가 너무 작아져서 글자를 찾기도 힘들어.
1: 그래, 한글 마법으로 우리 몸을 다시 커지게 만들어보자.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0: 천지?
4: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자가지다. 자음이와 모음이도 자가지다.
0: 우리도 작아졌어.
5: 진짜 작아졌네. 야!
0: 도망가!
1: 자음이 모음이가 위험해.
4: 너희들은 나랑 싸워야지.
1: 뿅망치로 지진 파! 피해! 헛! 대극봉 회오리 겨차!
4: 대극봉 회오리? 오, 시원한데? 마법도 필요 없겠어.
2: 부메랑! 야! 하! 하!
4: 정말 가소롭군.
5: 어디로 간 거야? 너무 작아서 못 찾겠네.

0: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요, 뭘.
1: 펄? 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들어봐. 어때?
2: 오, 우리 어서 힘을 합치자.
1: 좋아.
3: 좋아.
1: 좋아.
4: 강대 용사 아 이 야.
5: 뭐지?
1: 응?
5: 저리 가! 여기! 저리 가! 죽어보자! 아이야!
6: 천지가 사라졌어!
7: 야호!
8: 아이야!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마법진을 펼쳐줘!
8: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6: 힘, 어, 커!
1: 즉, 이, 지!
2: 디귿, 아, 다!
6: 커지다!
8: 와! 다시 커졌어! 다행이야!
2: 그런데 용사 글자는 어디서 찾지?
8: 어디 있지? 아이야 위에 이응시옷이 있어요.
6: 아, 용사 글자는 우리한테 숨어있나 봐.
1: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헛!
9: 나라라 한글!
2: 요는 내가 쓸게. 구매나! 하! 하! 하! 요!
6: 아는 내가 쓸게. 헛! 지연! 뿅망치로, 아!
1: 자음아, 모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8: 네! 이응, 요, 이응, 용. 시옷이 알을 만나 사. 용사! 개미다.
10: 오, 자음이 이젠 개미가 안 무서운가 봐.
8: 네, 오히려 개미한테 우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10: 맞았어. 작은 동물들은 사람이 엄청 크고 무서워 보여서 오히려 공격을 하기도 한대요.
11: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도 안 하겠네요?
10: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
8: 네.
10: 맞았어.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과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달려.
1: 좋게.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0: 내게 맡겨!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1: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2: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여행을 떠나볼까?

0: 테리어. 콩쥐라빗 디럭스 하우스.
1: 우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콩쥐라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 꽃짝 콩쥐라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앙원.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는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옥스포드 탕.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1: 친구들 안녕. 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번개별 우주 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자, 번개별 우주 탐험대 출발 준비 됐나요?
2: 준비 완료.
1: 좋아, 그럼 꿈을 향하여. 오!

0: 장난감이 된 번개맨.
1: 박사님이 태어난 과학별이구나.
2: 내 고향 과학별. 맞아 맞아.
1: 신기한 과학도구랑 기계들이 엄청 많아요.
2: 맞아. 이 덕에 나는 발명에 더 집중할 수 있었지.
3: 뭘 발명했는데요?
2: 아, 참 많이 발명했는데. 보자 보자 보자. 어? 이 기계가 아직도 있네. 어? 이 기계는 말이지 소빵 대빵이야.
1: 소빵 대빵?
2: 어떤 기계인지 보여줄까?
3: 네, 그렇죠.
2: 좋아. 자자 보자 보자 보자. 오, 그렇지. 자자자, 요 작은 빵을 이 기계에 넣고
4: 넣고.
2: 문을 닫고
3: 닫고
2: 버튼을 누르면 자자자 문을 열까 말까?
3: 열어요.
2: 하나 둘 셋 외치는 거예요.
4: 하나 둘 셋
2: 연다 짜자.
1: 들어갈땐 요만했던 빵이
5: 나올 때는 이만큼이나 커졌다 뭐.
1: 우와, 작은 빵을 크게 만들어주는 기계라니. 열매 박사님은 새로운

0: 벨벨 박사, 아니 무슨 벨벨 박사. 어? 멋있는 나 찰란 박사지. 아우 웃기고 있어 진짜.
1: 아니 이게 누구야? 내 친구 잘난 박사. 아, 반갑다 친구야.
0: 아, 웬일이니? 어, 안녕 웬에서 반가워.
1: 얘들아 소개할게. 내 친구 잘난 박사. 나와 같이 연구했었지.
2: 아, 아니.

0: 이렇게 맨날 치고 다녀? 아우, 실력이 안 늘어, 실력이. 아우, 요즘에 실력이 좀 늘었나 몰라.
1: 에? 내가 그렇게 졌었나?
0: 어머나, 뭐야, 뭐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너는 저 별거 없는 소빵 대빵 기계로 2등을 했고 난 너무너무 대단한 저 뭐든지 장난감 기계로 1등을 했던 거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2: 뭐든지 장난감
3: 기계?
0: 엄마 이제 궁금해?
4: 네!
0: 그렇다면 저수!
5: 피자 피자 맛있는 피자
3: 우와 피자다 피자
5: 우와. 맛있는 피자 준비 완료
0: 좋아
3: 우와. 우리 주려고?
0: 무슨 소리 자 이 피자를 뭐든지 장난감 기계에 넣고

0: 누르면
1: 누르면
0: 와우 와우 텐더 텐더 텐더 텐더 텐더 그럼 이제 문을 한번 열어볼까? 하나, 둘, 셋, 짜잔!

생각을 어떻게 했냐? 난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0: 발명한 게 엄청 많이 있긴 한데 너희들한테 뭐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닌데 보고 싶니?
1: 네. 그럼요. 보여주세요.
0: 그럼 뭐 따라오시던가.
2: 그럼 뭐 따라오시던가.
1: 가자 가자 따라오자.
3: 따라오자.
4: 뭐야? 모두 잘난 박사를 따라갔네.
5: 아니고 그런 난 오랜만에 새로운 발명품을

0: 그래서 오늘 과학별의 신기한 물건 이름 맞히기 퀴즈!
1: 우와!
0: 우와! 자, 물건 보여주세요!
1: 어? 저게 뭐지?
0: 자, 잘 보세요. 좀 어렵나요? 자, 그럼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짜잔!
1: 우와!
0: 자, 하하! 저게 뭐라고요? 과연 정답은
1: 돋보기 정답!
0: 네!
1: 와, 작은 것이 크게 볼 수 있는 돋보기.
0: 잘했어요. 다음 물건 보여주세요.
1: 어, 빨간색도 조금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어, 뭐지 뭐지?
0: 저건 남쪽 방향, 북쪽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요. 자, 조금 더 보여줄까요? 나로 시작하는 세 글자예요. 더 보여주세요.
1: 와, 우리 친구들 알아보자.
0: 자, 뭐라고요? 와,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은? 예!
1: 나침반! 우와,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
0: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풀어본 알쏭 발쏭 퀴즈!

0: 되면 어떡해요?
1: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작은 걸 크게 만들어주는 기계로 발명한 거야. 해보자.
2: 좋아요. 별별 박사님을 믿어요.
3: 저희도요.
1: 믿어줘서 고마워. 자, 그럼 간다.
0: 네.
1: 번개맨을 넣고 문을 닫고
3: 제발
1: 버튼을
3: 으니 제발
2: 돌아 우리 번개맨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1: 연다?
0: 네.
1: 다 같이 하나.

0: 안 돼!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나 때문에!
1: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박사님. 박사님! 빵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2: 챙겨오지 그랬냐? 나한테
0: 휴, 내가 너를 빌을 내가 바보지 정말. 너 정말. 진짜 가시별 대장님한테 다 일을 거야.
2: 내가 일을
0: 언제 이렇게 너는 언제 이렇게 커졌지? 안녕 방개맨.
1: 아차차차 또 너희들 짓이었군.
0: 아 아니.
2: 봐봐, 내가 그럼 저 들고 나갔으면 됐다 그랬잖아.
0: 아니.
1: 각오해라 방개. 관계
2: 잘못했어.
0: 도망가.
2: 도망가.
3: 도망가.
2: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뭐야? 버게맨 멀쩡하잖아.
1: 네, 장난감이 됐었는데 별별 박사님의 발명품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그랬구나. 어머 별별 박사, 너의 손빵 대빵 기계는 정말 최고야. 대단해, 훌륭해.
4: 정말?
2: 그리고 내가 전에 무시했던 거 미안해.
4: 괜찮아. 너도 최고야. 우린

그래,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힘, 창의성. 별별 박사와 잘난 박사의 창의성이 이렇게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냈지.

친구들! 모이라 딩동댕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알았죠?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자, 모두 준비!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 새로운 영웅의 탄생.
3: 빌리,
4: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1: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데인저스를 지키겠어요.
3: 하유.
5: 당장 해치워.
1: 하유, 어쩌려고 그래. 위험하니까 당장 내려와. 그럴 순 없어. 나한텐 레인저스처럼 특별한 힘은 없지만 난 쉽지 않아. 레인저스와 함께 싸울 거야.
6: 저렇게 열심히 써.